0: 됩니다.
1: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국회는 오늘 국민의힘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치검찰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할 거라며 어제 안건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후 4시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장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후엔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조사하는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8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선관위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특검은 양당에서 3명을 추천해 모두 6인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를 구성하면 추천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각각 후보 3명을 추천받아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수사 대상에는 참정권 침해 의혹과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축소 등 선관위의 절차적 위법과 직권 남용 등 범죄 혐의,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협회 운영의 난맥상과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 문제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을 상대로 현대축구협회, 고대 카르텔이란 말이 있다며 회장도 감독도 특정 대학 출신이 아니면 협회에 발도 못 딛는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홍명보 전 감독에게 빵집 앞 면접에서 감독이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후배들, 축구 관계자들 보기에 나 부끄럽다는 생각 안 해봤냐고 물었는데 아직도 문제가 없느냐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일대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4명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구마모토현은 현내 지방자치단체의 보고를 취합한 자체 집계 결과 3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이온 쇼핑몰에선 7명, 굴뚝이 무너진 제지 공장에선 8명이 숨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골든타임인 만 72시간 전에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0여 년전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양국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협력의 측면을 넓혀가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30일 칠레 산티아고 시내 호텔에서 양국 기업가들과 만나는 행사를 열고 양국이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전환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핵심 광물이 풍부한 칠레와 첨단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공동성장을 이룰 최적의 파트너라며 핵심 광물 공급망뿐 아니라 첨단 제조, 방산까지 협력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호조와 반도체주의 강세에 힘입어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19% 상승한 52,209.57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1.67% 오른 7,437.9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2.78% 상승한 25,122.18을 가리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는 대규모 AI 투자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며 증시 강세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과 전망 모두 예상을 웃돈 데다 자본지출 전망도 예상보다 낮게 제시했고 2027년 회계 연도에도 계속 현금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15.51% 올랐습니다.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저가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은 관공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늘며 한 달 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소비 판매는 승용차와 통신기계, 컴퓨터 등에서 판매가 늘어 2.7%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에서 늘며 5.8% 증가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0.5포인트,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을 장내에서 직접 매수하며 책임경영 행보에 나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최 회장이 보통주 3,62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입 총액은 종가 132만 2천원 기준 47억 9천만 원 규모입니다. 최 회장은 SK스퀘어를 통해 재배력을 유지해온 SK하이닉스의 주식을 개인 자격으로는 처음 보유하게 됐습니다. 증권가를 중심으로 최근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 회장이 개인 지분을 매수하며 책임 경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가총액 1위이자 아이폰의 제조사인 애플이 가전제품 전반의 가격 인상 속에서 고객들의 아이폰과 맥북 구매 열풍에 힘입어 월가 예상치를 넘어서는 매출과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매출은 1년 전보다 16.4% 증가한 1,09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인 1,086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관세 환급금을 제외하더라도 애플의 이익은 월가 예상치인 주당 1.89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아이폰 매출은 예상치인 538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서며 21.7% 증가한 54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애플의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이 1년 전보다 20% 늘어난 2,006억 달러의 분기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월가 평균 예상치인 2,039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블룸버그 TV는 보도한 반면 시장조사기관인 런던증권거래소 그룹이 집계한 전망치 1,964억 7천만 달러는 웃도는 수준입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5.75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1.82달러의 3배 이상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13.7%로 월가 예상치인 12%를 웃돌았습니다. 아마존의 핵심 수입원인 클라우드 사업부 아마존 웹서비스의 매출은 1년 전보다 3.37% 증가한 42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인 405억 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극단적인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광주 35도, 대구와 부산 37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8도, 습도는 75%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9시 9분입니다. YTN 뉴스 FM 이름표를 붙여줘
0: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진행 맡은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월간 연불리와 함께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7월의 마지막 날이자 7월의 마지막 이제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한 달을 정리하고 8월을 그려보기 딱 그 좋은 날인데요. 근데 이번 7월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정리하고 싶지 않은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 한 달 반 가까이 반도체가 급격히 좀 무너져버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믿고 버티신 분들, 특히 이제 레버리지에 올라타신 분들은 정말 좀 피눈물 나는 좀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이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가 시행이 됩니다. 예탁금 3천만 원 요건에 계좌별 한도까지도 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참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안전장치가 좀 등장한 셈이라 좀 허탈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분위기가 좀 완전히 좀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요. 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주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좋은 실적을 내놨고 이 코스피 야간 선물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제 최태원 회장이 SK 하이닉스 주식을 처음으로 직접 매수했다는 공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 지난 한 달 개인 투자들이 왜 이렇게 무너져야 했는지 그 분노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결국 믿을 건 반도체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7월 월간 연불리 오늘은 최창규 미래세 자사 운용 ETF 컨설팅 본부 본부장님 그리고 이주연 815 머니톡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1: 이렇게 염소한 거 아이들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이들. 네,
1: 우리는 아이들입니다.
0: 네, 네 아이들. 자, 이번 주 화요일 날 사실 좀 월간 연불이 1탄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이제 이번 달은 두 번 하고 있는데 아, 그날 아직도 저도 기억이 생생한 게 그날 서킷 브레이커 걸린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좀 힘들었던 좀 경험이 있는데 정말 마치 그 오늘은 이게 정말 정반대로 뒤집어진 것 같아요. 오늘 네. 지금 지수가 네. 코스피가 지금 12.8% 폭등하고 있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이게 좀 이게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데 하루에 지금 23% 아이고.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1: 자, 그럼 오늘은 SK하이닉스 상한가 한번 기원해 볼까요?
2: 아, 좋습니다. 네,
1: 상한가 기원 봤습니다. 한번 해보고요. 예. 뭐 만약에 상한가 달성하면 우리 이지현 이사님이 춤이라도 추는 네, 그런 네, 그런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2: 네, 네, 찬물을 와. 끼얹는 이 좋은 날에. 네. 네.
0: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정말 많이 빠진 후에 정말 또 오늘은 기록적인 폭등. 예전에 네. 그 코로나 때가 생각이 나요. 당시에도 뭐 폭락했다 폭등했는. 네. 그 먼저 그 이준 이사님 오늘 시장 네. 일단 출발했잖아요. 좀 네. 분위기 어떤지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일단은 뭐 앞서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코스피가 지금 10% 넘게 좀 급등을 하고 있고 코스닥이 7.3% 좀 지금 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개별 종목단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좀 기술주들, AI 뭐 인프라 관련해서 최근에 워낙 또 우려감이 컸었다 보니까 낙폭이 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밀렸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20% 넘게, SK하이닉스가 23% 넘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기는 지금 상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0: 상한가요?
2: 네. 그래서 29.8% 지금 상한가 간 것 같고요. 그리고 SK이터닉스도 뭐 17%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대부분 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상승률 상위에 좀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뭐 상한가 가려고 간당간당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양호한 것 같고

0: 근데 그 외로 좀 시장에서 그동안에 방어주 역할을 했었던 섹터들은 오늘은 조금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살짝 좀 힘을 못 내고 있다라고 해서 뭐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지수가 그동안 좀 너무 비이성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1: 네.
0: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일단은 좀 큰형님들이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어쨌든 오늘은 뭐 정말 기록적인 이제 폭등이 좀 나오고
2: 네,
1: 있는데,
2: 역사에 남을 만한
1: 예.
2: 날이죠.
1: 본부장님께서는 근데 요즘에 어쨌든 이번 한주 보면 너무 힘들었잖아요.
2: 네.
1: 네. 본부장님 좀 어떠세요? 막 요즘 증권사 막 전화기도 불나고, 사실 뭐 ETF도 뭐 만만치 않고 한데,
2: 네.
1: 좀 혹시 뭐 이렇게 어떤 하소연 같은 거 들으시는 경우도 있나요?
2: 나 많이 송구스럽죠. 왜냐하면 이번에 아까 우리가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하락의 원인이 무엇일까? 뭐 수급이냐, 펀더멘탈이냐, 투자 심리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도 어떤 애널리스트는 올리기도 하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굉장히 많이 낮추기도 하는 등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수급 또는 투자 심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레버리지, 특히 뭐 속셀과 같은 그런 레버리지 ETF 거래량이 전통적인 대표지수 ETF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레버리징의 시대였지 않았나. 특히 반도체,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한번 지르자. 이런 심리가 극대화됐던 게 최근의 상황이었고, 그게 한 번에 무너지면서 어떻게 본다면 좀 수급적인 붕괴, 또 펀더멘탈의 붕괴,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어젯밤에 이런 레버리지 펀드 하나가 청산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신호탄 역할을 하면서 오늘 반등을 뒷받침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번 하락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좀 어떤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펀더멘탈보다는 좀 수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이제 레버리지가 많이 좀 붙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급격하게 내려오는 과정에 청산되니까 또 빠질 땐또 매물이 부르는
2: 네,
1: 그런
2: 그리고 또
1: 현상이
2: 오늘도
1: 나왔던 것 같아요.
2: 보시면은 뭐 올라갈 때도 또 화끈하게 올라가지
1: 네, 맞아요.
2: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좀 안정적으로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은 글쎄요, 저는 그냥 차근차근 좀 올라서 8월달 월봉은 양봉이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그래도 뭐 7월 말에 어쨌든 좀 마무리가 좋을 것
2: 네.
1: 같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
0: 저는 근데
1: 예.
0: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천천히 오르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많이 빠졌잖아요. 하루에 막10% 이상 급락했던 날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봤으면 이제 10% 이상씩 오르는 날도 우리가 또 많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조금
1: 저도
0: 많이
1: 동의합니다.
0: 올랐으면
1: 갈 때는
2: 좋겠다.
1: 화끈하게 가야 됩니다.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여기서 조금 오르면 안 돼요. 일단 반등할 때는.
2: 근데 저는 또 이런 장을 맞닥뜨릴 때마다 오후장이 걱정돼요.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지점 세미나를 갔었는데 또 센터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또 트럼프 이 녀석이 또 주말에 또 무슨 또 쌍욕을 섞어가면서 무슨 또 폭탄 발언을 할지 몰라. 그리고 또 어찌됐건 미국에서 장기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금요일이니까 좀 약간 어떻게 잘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원도 담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굉장히 뭐 본부장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오늘 저도 이제 뉴스 보고 깜짝 놀랐던 게그 레오폴드라는 분 아시죠? 이제 그분이 오픈 AI에
2: 네, 출신이죠.
1: 있었다가 정말 천재라고 불리는데, 사실 2년 전인가 이제 헤지펀드 하나 만들어서 그게 아마 수익률이 2000%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난
2: 맞아요.
1: 돈을. 사실 이제 하이닉스 투자도 했다고 하고,
2: 맞아요.
1: AI 인프라 기업에 대한 이제 예상을 먼저 하고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름이 이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이제 미국 헤지펀드인데, 이게 어제 청산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타델에서 인수했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서 마진콜 증거금을 이제 투자 은행들이 요청을 한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레버리지를 뭐 4배 정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AI 인프라 기업들, 뭐 하이닉스라든가 AI 수혜받는 기업들을 매수를 하고, 거기 반대편에 있는 이제 피해주라고 보통 하죠. 소프트웨어 기업들. 여기 공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한달 동안 이 두 개가 반대로 가버렸죠. 반도체 그렇죠. 폭락.
2: 그렇죠.
1: 공매도 쳤던 거는 올라버렸는데.
2: 소프트웨어는 올랐죠.
1: 네. 근데 이제 공매도는 그 손실이 무제한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겹쳐가지고 마진콜이

0: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거를 그래도 좀 시타들이 받아서, 만약에 그걸 안 받아서 또 강제청산 한번더 나왔으면,
1: 그래, 한번더 빠졌겠죠.
0: 그럼 진짜 더 끔찍한 일이 좀 발생했을 것 같은데, 좀 본부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요게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시타들이 인수한 걸로 좀 나왔잖아요.
1: 네.
0: 그럼 좀 급한 이게 이 헤지 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펀드 많을 것 같은데,
1: 많죠.
0: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고 좀 봐도 될까요?
1: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펀드가 갖고 있던 종목들을 한번 뜯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조금 보고 있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마이렌, 뭐 코어위브, TSMC, 하이닉스, 샌디스크. 소위 말해서 지금 가장 핫했던 종목들을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청산됐으니까, 아, 이 종목들 좀더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아마 이거는 최근에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 친구도 결국은 뭐가 실패했냐? 레버리지 관리에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레버리지를 4배씩 갖고 있는 자산이 1인데 4배씩 레버리지를 써가면서 좀 무리하게 배팅을 했던 거죠. 즉 지금 시장은요, 너무 과도한 레버리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선 안 되는 장이에요. 위로도 강하게 튈수 있고 아래로도 강하게 빠질 수 있는 장이니까, 저는 그런 두 가지 시사점을 좀 읽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드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과도한 레버리징은 좀 삼가하시고 지금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때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우리나라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정말 이 유명한 사람도 좀잘 나가던 분도 한순간에 레버리지 관리 잘못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청산되는.
2: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주주서한으로 제 최근에 좀 많이 빠졌을 때부터 이제 기회다, 최적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주주서한으로 얘기를 해놓고 이제 며칠 만에 이런 소식이

0: 이제 또 우리가 좀 시선을 그러면 일단 한번 좀 삼성전자로 한번 좀 가볼게요. 어제
1: 네.
0: 어쨌든 삼성자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둘다뭐 괜찮았던 평은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이제 실적 설명의 내용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들이 좀 많습니다.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급증했지만 주주환원 얘기도 있었고 그 이준 이사님 그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가 그 전날 발표했을 때 주주분들이 되게 좀 실망한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둘이 너무 비교된다.
1: 네.
0: 근데 제 생각엔 또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규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1: 그렇죠.
0: 근데 시장은 이제 그런 거보다 어쨌든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기를 원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두 회사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자체는 좋았던 것 같은데
1: 네.
0: 그요두 개의 어떤 컨퍼런스 콜을 보면서 좀 어떤 좀뭐 신호를 좀 받으셨나요?
1: 일단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경쟁사를 좀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삼성전자 컨콜에서 제일 먼저 주주환원 관련된 얘기가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전날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서 제일 주주분들이 실망을 했던 거는
0: 네.
1: 좀 그래도 공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안 나왔었고 그래서 그게 좀 실망스럽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어제 가장 먼저 주주환원 이제 하겠다. 조만간 구체적인 안들 좀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좀 기다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도 어쨌든 ADR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0: 네.
1: 뭐이 SEC 규제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을 지금 바로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입장들이 좀
0: 네.
1: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 있으면 나오지 않을 라고 좀 그것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좀 내용들을 봤을 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황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수요에 대한 어떤 예측치나 전망치나 이런 것들 다 동일하고요. 이제 좀 이번에 의미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디램이랑 낸드 계속 수요가 좀 추가 공급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라는
0: 네.
1: 얘기들을 좀 했었고 그리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대요. 없으니까 계속 더 달라라고 하고 있는 입장. 입장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메모리라는 게 사실 다 필요하잖아요.
0: 네,
1: 기업들
0: 그렇죠.
1: 입장에서는. 네, 근데 아직까지 수요를 다 충족시킬 만큼의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재고도 아직 쌓고 있지를 못한 그런
0: 네.
1: 상황인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재고를 더 쌓기 위한 수요들은 내년에 더 폭발을 할 거고 그러면서 지금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분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는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LTA 같은 경우에도 그 장기 계약 같은
0: 네.
1: 경우에도 이번에 뭐 5개 데이터 센터랑 이제 다 체결을 했다고 이번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추가 5개 고객사랑 협상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연 계약 고객은 앞으로 계속 또 늘어날 거라고 했으니까 좀 시장이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좀 안정성 자체 실적의
0: 네.
1: 안정성은 그래도 좀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 캐파에서 이번에 60에서 70% 정도 규모로 단연 계약을 체결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0: 네.
1: 삼성전자 측에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원래는 한 절반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60, 70%를 단연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는 거는 좀 그래도 예상보다는 더 많은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나 그리고 안정성 이런
0: 네.
1: 것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제 그동안의 반도체의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을 했었던 그런 이 변동성, 실적의 변동성 이런
0: 시크리컬.
1: 것들은
0: 예.
1: 네,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좋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네, 그런 내용. 네, 그렇게 좀 봤습니다.
2: 저는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생활 속의 삼성전자도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0: 네.
2: 드리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삼성전자 바라볼 때늘 반도체 얘기만 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와이프랑 같이 출근을 하는데 혁명적인 발언을 했어요. 혁명적인 발언이 뭐였냐면은 와이프가 애플바거든요. 아이폰만 썼었어요. 아이폰만 썼었는데 갤럭시 폴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갤럭시 폴드 8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접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이 나왔는데 이제 자기는 아이폰 안살 거다. 사진도 갤럭시가 훨씬 낫고, 그리고 화면 접었을 때또그 약간 구겨지는 그런 것도 많이 사라졌대요.
1: 힌지가
2: 힌지 부분
1: 에
2: 사라지는 부분도 많이 사라졌대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애플바였던 와이프조차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때 삼성전자를 반드시 우리가 반도체 이런 걸로만 봐야 되냐? 모바일 삼성전자도 한번 봐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깨알 같지만 한번 덧붙여 봤습니다.
1: 그리고 이게 약간 또 아무래도 한국 사람 장점이다 보니까 심리가 네. 최근에 워낙 애플이 이제 뭐 조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안 쓰고 안 뭐

0: 맞아요.
1: 쓰겠다.
0: 쓰겠다고요.
1: 예,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도 실적 발표하고 아까 어닝콜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투덜투덜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메모리 반도체 너무 비싸다. 다변화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애플 쓰지 말고 삼성 거 쓰자. 이런 네.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2: 네, 그러니까 네. 제 이거 이 방송을 네. 팀쿡이 볼진 모르지만 네.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재용 회장님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당신 메모리 쓰면 네. 안 됩니다.
2: 네. 네. 그리고 사실 어제 어쨌든 시장이 삼성전자 콘콜 후에 한번 급등했었는데
3: 네, 맞아요.
2: 저도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저도 내용 보면서 어쨌든 역시 좀 큰형님이 큰일 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어쨌든 더 큰 하락은 좀 막았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잖아요.
3: 맞습니다.
2: 그래서 콘콜 내용은 좀 좋았고 아까 이제 이주현 이사님이 잘 얘기하신 대로 근데 같은 내용 사실 뭐 달라진 건 없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걸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쵸.
2: 어떨 땐 믿고 근데 이제 어쨌든 어제까지는 시장이 좀 잘 믿진 않았던 거는 같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오늘 또 미국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좀 좋은 분위기로 바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48억 정도 자사 이제 SK 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했잖아요.
3: 네.
2: 그룹사 통해서 지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어제 밤에 이제 그 공시 보고 좀 놀랬거든요. SK 하이닉스를 굳이 이제 본인 입장에서 SK가 있기 때문에
3: 그렇죠.
2: 예. 근데 그 이제 뉴스 이제 공시가 좀 뜨고 나서 야간 선물이 급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의미는 있잖아요. 상징적인. 좀 본부장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3: 결국은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이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 시청자분들도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48만 원으로 낮춘 보고서도 나왔고요. 오히려 470만 원까지 올린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라는 회사 펀더멘탈 솔직히 바뀐 거 없습니다. 바뀐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목표 주가가 차이가 많이 날까?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HBM입니다. 결국은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HBM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HBM3, HBM4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470만 원 아니야 HBM 쪽에서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으니까 HBM 경쟁력을 좀 상세 잃어버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48만 원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키옥시아 지분 들고 있지 않습니까? CB 형태로
2: 네.
3: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영업외 수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시선이 좀 갈리고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뭐 하이닉스를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AI 시대, AI 인프라 시대에 구조적인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봐야 될지 여기에서 시선이 갈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뭐 시청자분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둘 다 HBM4 그리고 AI 시대 때 천병 역할을 할 기업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2: 네.
3: 뭐 SK 하이닉스 너무 목표 주가가 천차만별이라고 해서 흔들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 이준 이사님은 이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제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그 뭔가 좀 촉매는 필요하잖아요. 주가 올라가려면.
1: 그쵸.
2: 그냥 가진 않으니까. 근데 아 이게 뭔가 좀 계기는 되겠다. 드디어 좀 반등은 하지 않겠냐. 근데 오늘 또 미국장 잘 끝났는데 지금 어쨌든 오늘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최근 이틀 동안 개인 투자분들이 엄청 팔았거든요.
3: 맞아요.
2: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뭐 어쩔 수 없이 파는 물량도 있을 텐데 좀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이제 반등하면 또 고민이에요. 이거를
1: 네.
2: 계속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또 신규로 접근할까? 막 이런 고민 되게 크잖아요. 근데
1: 네.
2: 좀 이게 8월 한 달만 좀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좀 좋을지.
1: 8월 한 달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최근에 뭐 저가 매수로 들어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 네.
1: 그런 분들은 저는 무조건 보유로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그 지금 구간에서 반등 나왔다. 그동안에 워낙 좀 주가가 변동성이 심했었기 때문에
2: 네.
1: 많이들 지쳐 계실 거예요. 개인분들도.
2: 네.
1: 그래서 조금만 반등 나오면은 좀 팔아야지 혹은 예, 낙폭 조금 축소되면은 여기서 조금 손절해야지 이런 심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2: 네.
1: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좀 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조금 견뎌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처음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대로 지금은 뭐 10% 이상씩 매번 좀 빠지면서 되게 비이성적인 그런 시장 환경이 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따가 더 얘기를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0: 펀더멘털상의 이슈는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요. 결국 그 외의 이슈들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들고 계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조금 뭐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리밸런싱이나 조정은 좀할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섣부르게 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규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갭상승으로 좀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앞서 뭐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오후장에는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2시 이후로 반대매매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저는 신규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을 만한, 네, 그런 환경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좀 천천히 이제 바닥을 좀 확인을 하면서 분할로 좀 담아 가시는 거는, 지금 구간에선 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일단은 좀 8월은 그래도 이렇게 뭐 올라간다고 해서 뭐 판다 뭐 이런 거보다도 좀더 가지고 가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2: 그럼 그냥 8월 달에는 휴가 가면 될까요? 그냥
0: 이미
2: 안
0: 가신
2: 보고.
0: 분들이 꽤
2: 예,
0: 많더라고요.
2: 안 보고 그냥 휴가 가시고 MTS 안 보시고 그냥 휴가 즐기시면서 릴렉스 하시는 게 8월 달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1: 그러니까 아마 좀 7월에 이렇게 MTS 보신 분들 너무 힘들죠. 뭐
2: 아니, 그러니까
1: 하루하루.
2: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뭐 뭔가를 한다든지 액션을 취한다든지. 왜냐하면 총매는 결국은 트럼프였어요. 다시 한번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를 자극했고요. 유가를 자극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금리가 올라갔고요. 그런데다가 케빈 워시가 FOMC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저는 이런 매크로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도 어쨌든 이제 오늘 현재 지수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8월은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지수가 이제 6,400 정도 되거든요. 오늘 이제 14% 이상 오르면서 또 코스피가 매수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됐고 삼성자이닉스가 모두 다20% 이상 둘다 이제 하루에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이게 뭐 여기서 그냥 단지 하루 올랐다고 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분위기는 이어질 것 같고요. 워낙 지금 저평가 상태에서 레버리지 물량들도 많이 좀 어느 정도 청산이 돼서 좀 수급적으로도 좀 가벼워졌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빅 이벤트 다 끝났거든요. FMC
2: 그렇죠.
1: 끝났죠. 메타,
2: 빅테크 기업
1: 마이크로소프트,
2: 실적.
1: 아마존. 근데 사실 메타만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지 그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다 나왔어요. 예상보다 더
0: 네.
1: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제거됐으니까 저도 8월은 어쨌든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 근데 이게 반도체만 좀 가진 말고 또 이렇게 또 골고루 가는 그런 장세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1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고 또 2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언제 어디서나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안전화.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이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새로 오신 이주연 이사님, 오늘 이행시 키워드가 뭘까요?
1: 키워드가 네. 잠시만요.
2: 주주입니다. 네.
1: 주주입니다.
2: 아 근데 네. 우리 어려운 원래, 네. 우리 원래 원고 짤 때 이런 네. 이행시하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1: 진짜요?
0: 네. 이제 합니다.
2: 네. 아, 이제 하나요?
0: 네. 네. 해주세요. 네.
1: 네. 어려운 장 속에서 모두 주주 힘내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주라는 단어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주 이행시에 응원 메시지나 상담 메시지 담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최창규 본부장님부터 하나 해주시죠.
2: 이거 해주세요. 나이 순서인가요?
0: 나이 순서로.
2: 아 저는 이 키워드를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네. 보고요. 진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과연 주주분들이 우리에게 우리 같은 전문가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아마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한번 운 띄워주십시오.
1: 주.
2: 주목.
1: 주.
2: 역시 주도주는 반도체.
1: 역인데요?
2: 아,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할게요.
1: 네.
2: 다시 한번 할게요. 네.
1: 할게요. 네. 주.
2: 주목. 역시.
1: 주.
2: 주도주는 반도체.
0: 아, 뭐 좋습니다.
2: 네네네.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물론 뭐 저도 ETF 업계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만 AI 시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AI 시대 때 역시 모자란 것은 반도체다. 그래서 이런 장일수록 오히려 올라가는 장일수록 주도주를 따라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재미없나요?
1: 아, 재밌습니다.
2: 아유,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 빵 터지던데.
0: 네, 네. 알겠습니다.
2: 네, 애들이 그냥 웃는 게 아니었군요.
0: 네, 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준비해놓은 선물은요. 독소와 무제한 친해질이 국내 최대 월정액 독소 앱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건강식품 CLB7업, 물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청취자분들을 위해 준비해놓은 선물이니까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최창규 본부장님이 해주신 것처럼 주주 두 글자로 이행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라디오의 그 유튜브 채널명 공모가 오늘까지인데요. 그 YTN 경제라디오의 이제 이름을 좀 지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샵 0945 실시간 청취자 문자 메시지로 응모해 주시거나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과 치킨 기프티콘 등 경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200여 분의 시청자분들이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저희 방송 보고 계신데요.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자, 생생경제 7월 월간 연불리 2부를 열었습니다. 최창규 미래세 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 본부장님, 이주연 815 머니톡 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하고 오늘 코스닥도 모두 이제 오늘 좀 동반 급등하고 있는데 계속 한번 좀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 주주 이행시에서 본부장님이 이제 반도체 얘기 좀 네. 해주셨는데 여전히 믿을 건 좀 반도체밖에 없을까요?
1: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가장 펀더멘탈이 확실하고 그리고 실적 가시성이 보이면서 그리고 주가도 최근에 과도했던 실적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주가도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투자자들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외국인들은 대규모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이 참 매매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또 매수를 하면서 또 저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결국 지금 시장은요. 믿음이 필요해요. 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냐면 AI 시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반도체 실적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실적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한 시기고요. 믿음은 결국은 또 용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서 또 실적이 확실히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이라면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실적 냈던 전력기기 아시죠?
2: 네.
1: 전력기기 삼청사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우리가 잠깐 잊어버렸던 조선주들도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런 업종, 이런 종목이라면 저는 용기를 한번 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준 이사님은 아까 이제 본부장이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이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2: 네.
0: 하이닉스도 제가 좀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게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제 그 같은 실적을 보고 목표주가를 확 낮췄는데
2: 네.
0: 또 한 분은 올려버렸더라고요. 무려 470만 원. 그래서 이게 개인 취업을 봤을 때는 되게 이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2: 네.
0: 근데 이걸 보면서 좀 어떻게 좀 이게 개인 취업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2: 일단은 그 제일 최고로 낮았던 목표 주가가 그 한 증권사에서 어제 148만 원인가? 네. 네, 그렇게 하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 뭘 보고 이렇게 낮췄을까라고 해서 보니까 내년에 영업이익을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80조, 200조 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오히려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목표 주가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외에 470만 원으로 이제 최고가로 지금 올려잡은 증권사에서 보는 거는 내년에 영업이익 거의 420조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너무 차이가 심한
2: 네, 차이가 거의 두 배 이상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중요한 거는 뭐 앞에서도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만약에 올해보다 이 낮아지려면은 수요가 급격하게 꺾이거나 아니면 공급 과잉이 돼서 갑자기 뭐 메모리
1: 떨어지거나.
2: 가격이 확 떨어지거나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0: 네.
2: 지금 그런 시그널은 아예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 다섯 개 기업들 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캐펙스 내년에 투자를 오히려 그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상향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더 어쨌든 내년에도 더 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0: 네.
2: 근데 캐펙스를 상향을 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더 비싸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말은 내년까지는 이런 수요가 해결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더 비싸지니까 그만큼 비싼 가격을 반영을 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를 사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 전자의 그 148만 원 이라는 뭐 물론 판단은 다 각자의 몫이긴 네. 합니다만 좀 후자 쪽으로 사실 지금은 무게를 싣는 게 오히려 지금의 상황상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막 뭐 2028년쯤 되면은 어쨌든 공급 과잉이나 뭐 이런 이슈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2027년도 그 하반기에는 좀 공급이 어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0: 네.
2: 그때는 좀 시그널 그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미리 반영해서 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아는 한 그 반도체가 아무리 이전에 시클리컬 산업이었다고 하더라도 1년 반을 땡겨서 선반영을 하는 경우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1: 그렇죠.
2: 그래서

0: 보통은 이제 길어봐야 6개월 정도를 선반영을 했지 1년 반을 이렇게 선반영을 한다라는 사례는 저는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좀 너무 미래 이야기를 땡겨온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이런 펀더멘탈상의 이슈는 딱히 없고 내년에 오히려 더 좋아질 거고 가격의 상승분은 더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거 감안을 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 그리고 반도체 중심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투자자들이 선택은 해야 되잖아요. 어느
0: 그렇죠.
1: 쪽을 따를 거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준 이사님 말씀은 결국 지금 기업들이 하는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조금 이제 이번에 목표 주가를 올린 쪽 거기가 좀더 타당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는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딜 봐도 공급 과잉이 있을 거란 얘기는 없고 지금 사실 삼성전자도 저도 어제 컨퍼런스 콜 보면서 놀랬던 게 28년에도 공급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0: 네.
1: 원래는 27년이었어요.
2: 네.
1: 28년 되게 애매하다.
2: 그래서 28년은 보통 피크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우리끼리.
1: 근데 지금 그걸 그 말이 맞다면 이제 이 이익 사이클 또 연장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근데 어쨌든 또 가봐야 되는 그 상황이라 우리가 28년은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28년을 반영하기엔 좀 너무 먼것 같고 28년, 7년만 봐도 저도 어쨌든 지금 좀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위를 바라보는 그런 좀 상황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최창희 본부장님은 근데 이제 어쨌든 ETF 업계에 계시니까 이제 만약에 ETF를 우리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소부장도 있고, 반도체 ETF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뭐, 미국엔 또 속설도 있고, 세배짜리도 있는데, 좀 ETF 투자 뭐 괜찮을까요?
2: 저는 뭐 오늘도 저희 사내 유튜브 촬영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 스크립트 작성을 하고 왔는데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방금 이지원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100%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변동성.
1: 변동성.
2: 반도체의 특성상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제2의 창심 메모리라고 불리우는 양쯔 메모리도 낸드 쪽이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IPO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왜 놀랬죠? 중국 AI 오픈 모델들, 뭐 키미 K3라든지 아니면 쯔프 AI라든지 미드맥스라든지 이런 굉장한 성능을 갖고 있는 중국산 AI 모델들 때문에 굉장히 놀랬거든요. 즉 반도체는요 어떤 기술이 새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또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는 국가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등장할지 모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아무도 못 만든다라고 얘기했던 ASML만 만든다고 얘기했던 DUV 장비를 중국에 있는 업체가 생산했다. 이런 뉴스들이 또 우리의 투자 심리를 부정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ETF에서 투자하실 때는 반도체 ETF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지수 ETF를 투자하시는 게
1: 지수.
2: 어떨까? 여기서 지수 ETF라는 것은 코스피 200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200 구성 종목들 말씀드리고 비중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가 무려 32.7% 차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5.44%를 차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그냥 단순히 코스피 200만 산다고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절반 이상 담는 거거든요. 그러면 3등 종목은 뭘까? 3등 종목 SK스퀘어거든요. SK하이닉스를 담고 있는 중간 지주회사. 그리고 4등이 삼성전기였었는데 최근에 약간 밀려가지고 지금 KB금융, 삼성전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반도체를 절반 이상 담고 있는 게 한국 지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좋지만 반도체 올인해서 반드시 반도체 ETF만 담아야 된다. 그런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그냥 코스피 200만 담아도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업사이드 보이는 만큼 충분히 쫓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KB금융이라든지 또 다른 종목들이 어찌 본다면 반도체의 변동성을 흡수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 A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은 그냥 코스피 200만 담아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준비, 오늘 제가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회사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만 봐주시면 조회수 진짜 안 나오거든요.
1: 아, 그래요?
2: 이준 이사님 꼭 클릭 한번 해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2: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사실. 업황에 대해서는 좋은데 문제는 변동성을 내가 견딜 수 있냐 이번에도 뭐 난리가 아니었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코스피 200이 사실 거의 어떻게 보면 반도체니까.
2: 반이 네. 반도체죠. 그러니까, 코스피 예. 반반도체. 예. 반반도체.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지수 ETF를 좀 말씀해 주셨고 그 어쨌든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또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부터 이제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규제 들어가잖아요.
2: 네.
1: 근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오늘 이제 3천만 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되게 문턱을 좀 높이고 있잖아요.
2: 네.
1: 뭐 자산 총량 규제도 네.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이게 그래도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지금 목표가 인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좀 어떻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2: 일단은 사람들이 좀 착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전직이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전직.
1: 전직이 전직. 뭐였네요?
2: 애널리스트였고요. 아. 제가 뭐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였는지 아세요?
0: 뭘까요?
2: 파생.
1: 아,
2: 제가 파생 애널리스트였어요. 파생 애널리스트 17년 정도 했고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1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산운용사로 스카우트해서 간 거거든요.
1: 네네.
2: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ETF라는 이름, ETF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파생 상품이에요.
1: 파생,
2: 파생 상품이고요. 파생 상품은 첫 번째도 증거금 관리, 두 번째도 증거금 관리, 세 번째도 증거금 관리가 파생 상품의 덕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또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간과했던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파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아니면 레버리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었던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폐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장벽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은 일정 부분 좀 많이 축소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얘는 절대 ETF나 이런 상품이 아닙니다. 주식이 아닙니다. 얘는 파생 상품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1: 네네. 그리고 요거 좀 한 번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그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 배재규 대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언급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2: 네네.
1: 근데 이제 상폐 아닌 자연사 시켜야 된다.
2: 네.
1: 그래서 나온 얘기가 LP들이 매도만 해서 공급을 점차 말릴 거란 얘기가 있는데
2: 네.
1: 이게 좀 어떤 내용이죠?
2: 일단 제가 배재규 대표님이랑 그 친분은 있지만
1: 네.
2: 통화는 못 해봤거든요. 네.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ELW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도 ELW라는 상품이 있었어요. Equity Linked Warrant. 이름은 복잡하지만 일종의 단일 종목 옵션이었거든요.
1: 네.
2: 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투자자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든지 그래서 ELW 규제를 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호가를 벌리는 거였어요. ELW도 LP라는 호가를 대는 주체가 있었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호가를 좀 벌리고 호가를 벌리면 내가 싸게 살 수 없고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장이 규제가 됐거든요.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즉 LP가 좀 호가를 좀 멀찍이 돼서 좀 적극적인 매매를 못하게끔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행간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방송 끝나는 대로 전화해서 한번
1: 네.
2: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희 선생님 그 지금 30초밖에 안 남아서
0: 네.
1: 간단히 좀 이 효과 있을까요? 이렇게 규제하는 거.
0: 저는 한번 뭐 물론 보긴 해야겠죠. 오늘부터 네. 시행이 되는 거니까. 근데 효과는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레버리지에 대한 이 이슈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도 많이 좀 이슈화가 됐던 내용이잖아요.
1: 네.
0: 홍콩에서도 이게 규제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같은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점진적으로 조금 괜찮아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2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상 그 최창규 미래세 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님 그리고 이주연 815 모니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그래도 좀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2: 네.
1: 너무 좀 감사드립니다.
2: 네.
1: 또 뵙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6: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7: 레드 와인 비니거
6: 베터.
7: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6: 베르디.
7: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6: 베터
7: 베르디.
6: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5: 카사베르디.
8: 발효식초 광고.
1: 자, 이행시 문자가 좀 폭주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 9696님 같은 경우는 네. 주말에는 맘 편히 지나보자. 주식장이여 불타올라라. 이렇게 해주셨고 네. 아 7475님은 좀 마음이 아프네요. 주식에서 돈을 벌었다. 주식해서 돈을 다 잃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고 그래도 또 8891님은 주식회사 주주인 우리 주인답게 품격 있게 유연하자. 야. 이렇게 또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저희가 이제 당첨자분들한테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인데 0001-8872-1910님 이제 퀴즈 이제 저희 이행시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 휴가 갔던 그 조태현 기자가 이제 돌아옵니다. 저는 이제 8월 달에도 월간 연불리로 또 찾아볼 예정이고요.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빨갛게 좀 불타오르는데 진짜 8월은 그 정말 더운 날씨인데 주식시장도 좀 정말 덥게 불타오르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What's your name?
1: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 대구는 36도, 부산 39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멈추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자외선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햇볕 차단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데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를 지날 때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동작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화물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후로도 영동대교를 못 간 지점 5차로에서도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성수대교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강건호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작업 때문에 정체가 되는 곳이 생겼는데 동작대교 못 간 지점 4차로를 막고 차선 긋는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여의 하류 나들목 부근부터 작업 지점을 지날 때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YTN 뉴스 케어 시작합니다.
3: 지난밤 서울에서 9일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4: 온도는 아침부터 가파르게 올라 부산 등 영남권과 강원 해안 지역은 이미 3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다음 주는 수도권 더위가 더 극심해집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극한 더위가 오전부터 시작했다고요?
5: 네, 지난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 해가 뜨자마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9일 연속 열대야였습니다. 아침부터 덥습니다. 오전 9시 기준 경남 양산은 33도, 경북 울진과 북부산 32도까지 올랐습니다. 연일 전국 최고,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 경남 양산은 오늘도 40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남서풍이 양산 일대 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팬현상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분지 지형까지 더해져 기온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기상청 전망대로라면 양산 기온은 오늘로 사흘째 40도입니다. 내일도 양산 최고 기온은 40도로 예보됐습니다. 이렇게 기상청이 특정 지역의 최고 기온을 40도까지 내다보는 건 기상 관측 역사상 이례적입니다. 기후위기로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한반도가 뜨거워지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부산과 경남 양산, 김해와 창원에는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반도 상공의 이중고기압이 열기를 가두면서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는 데다 열기가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서울의 더위도 더 극심해집니다.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1, 2도가량 더 높아서 수도권도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3: 네, 이렇게 폭염이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은 가운데 비 소식도 없어서 더 걱정입니다.
4: 서울도 중대경보에 준하는 폭염이 예상되는데요. 태풍 이동 경로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뜨겁게 달아오른 서울 도심. 손부채에 얼음 음료로 열을 식혀보지만 숨막히는 열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서울은 폭염 경보 속에 곳곳에서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랐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입니다. 더위를 식혀준 뚜렷한 변수가 없는 가운데 열기가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서울도 사람 체온으로 또는 극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높은 습도 탓에 체감 온도는 1, 2도가량 더 높아 수도권도 폭염이 절정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7: 바람의 방향이 지금은 서풍 계열이지만 다음 주에는 동풍 계열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온이 오르는 지역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 중대경보 수준의 극한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북상하는 태풍의 이동 경로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8: 태풍이 좀 더 남쪽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서울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전역의 동풍에 의한 그 기온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 일정 반영이 되어 있는 예보가 지금 중기예보상에서의 수도권 37도입니다.
6: 기상청은 극한 폭염이 서쪽 지방으로까지 번지면서 수도권에도 온열질환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 네, 이렇게 밤낮 없이 이어지는 무더위에 전국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4: 일주일 넘게 열대야가 계속된 서울에선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한강공원으로 몰렸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6: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 한강공원. 밤에도 체감 온도가 30도에 달하면서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9: 밖에 나온 지는 한 2시간 정도 됐어요. 낮보다는 덜 덥긴 한데 그래도 덥긴 해요.
6: 시원한 음료는 필수. 부채와 휴대용 선풍기까지 동원해 연신 열기를 식혀봅니다.
10: 돗자리에 누워 강바람을 맞다 보면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게 됩니다.
11: 에어컨만 하루 종일 틀고 있는데 이제 머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신선한 공기도 쐬고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4: 밤 10시가 다 된 시각에도 이곳 한강공원은 더위를 잊어보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밤더위에 지친 건 반려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산책은 어렵고 새벽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나와서 같이 있습니다. 너무 더워하고 숨도 항상 헐떡거리고 물도 필수고.
10: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일수는 어제 기준 전국 평균 8.8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열대야주의보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 소식은 당분간 없을 거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상권은 체감온도가 38도 안팎까지 오르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한낮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구토나 고열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찜통 더위에 온열 질환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4: 그제 하루만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응급실에 실려갔고요.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3: 폭염에 쓰러지는 사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하루에만 온열 질환자 7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 90대 여성이, 경북에서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더위로 닷새째 하루 70명 넘게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입니다. 올여름 누적 온열 질환자는 1,638명,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 10명 중 8명은 실외에서 보고됐습니다.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같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물, 그늘, 휴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에선 갈증이 없어도 물을 자주 마시고 낮에 야외 작업과 활동을 자제하면서 최대한 시원한 곳에서 머물도록 합니다. 집에 냉방기기가 없으면 에어컨이 나오는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은행, 경로당 등 전국 9만 3천여 곳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누구나 무료로 시원하게 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안전디딤돌 앱과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무더위 쉼터를 검색하면 가장 가까운 곳을 안내해 줍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3: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숨진 사람이 3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4: 피해 현장에서는 정전, 단수에 더해 폭염까지 겹치면서 구조대와 이재민들의 열사병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지지 피해 현장에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배 특파원,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14: 네, 오늘이 벌써 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나흘째입니다. 일본 정부 발표를 보면 어제 저녁까지 구마모토 강진 사망자는 모두 3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대형 쇼핑몰에서 7명, 그리고 제지 공장에서는 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쇼핑몰은 오늘도 아침부터 추가 생존자 작업 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지 공장은 어제 저녁부로 수색이 작업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이 밖에 주변 마을인 우키시와 고사마치 등에서도 사망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72시간, 그러니까 오늘 오후 4시 반까지를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키아라 관방장관은 인명구조가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다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현장에는 구조견까지 투입이 됐고요. 주택 한 채씩 샅샅이 살피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3: 네, 그리고 여전히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긴 곳이 많다면서요?
14: 네, 맞습니다. 구마모토에는 현재 약 5,2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8만 가구 정도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어제 히카와 마을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지진 발생 때 흔들림이 가장 심했던 곳 중 하나입니다. 마을에 있는 주택 다수가 무너져서 그야말로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주민을 만나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물었는데요. 아,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진이 얼마나 심했는지 일어설 수가 없었다고 했고요. 겨우 기어서 빠져나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구마모토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피소가 마련이 됐는데 40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 1만 명 정도가 대피 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4: 네, 오늘도 구마모토현에 폭염이 예보돼 있다고요?
14: 네, 맞습니다. 본격 여름이 시작되면서 이곳 일본에는 연일 4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정도의 이 무더위인데요. 밤에도 열기가 거의 식지 않아서 열사병 피해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가 끊어지면서 선풍기나 에어컨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마실 물도 부족해서 샤워나 목욕하는 거는 뭐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덥기도 하고 여진 걱정도 되기 때문에 마당에 텐트를 치거나 차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정전에 주유소도 문을 닫아서 휘발유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원유업계에 탱크로리를 구마모토에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구마모토 지진 피해 현장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3: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엔 이른바 주요 빅테크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4: 오늘 새벽 실적을 발표했던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과 또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0: 기대 이상의 분기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크게 오르고 반도체 주가 강세를 띄웠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 시가총액 1위이자 아이폰의 제조사인 애플이 아이폰과 맥북 구매 열풍에 힘입어 예상치를 넘어서는 매출과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16.4% 증가한 1,094억 2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EPS는 2.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이폰은 21.7% 증가한 542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은 1년 전보다 20% 늘어난 2,006억 달러의 분기 매출을 올려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EPS는 5.75달러, 영업이익률은 13.7%로 모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핵심 수익원인 클라우드 사업부 아마존 웹서비스의 매출은 1년 전보다 37% 증가한 42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2: We're also investing up to
3: 미국 정부의 비밀 1급 기밀 전용 서버망에 AI 슈퍼컴퓨터 시설을 늘리기 위해 최대 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1: 뉴욕증시 3대
3: 부사장입니다.
1: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호조와 반도체주의 강세에 힘입어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는 대규모 AI 투자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며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과 전망 모두 예상을 웃돈 데다 자본 지출 전망도 예상보다 낮게 제시했고, 2027년 회계 연도에도 계속 현금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15.51% 올랐습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히 AI에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쓴 만큼 클라우드나 기기 판매로 돈을 벌어 오느냐를 엄격하게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4: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문지기닷컴.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름표를 붙여줘.
5: 와이티엔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온 40대 여자입니다. 모 전자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내 집 마련도 하고 나름 착실하게 재산을 잘 모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은 여동생 네 식구들입니다. 주말이면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녔죠. 특히 중학생인 조카를 제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생일이나 입학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선물을 챙겼죠. 그런데 동생 식구들한테는 저는 애틋한 언니이자 이모가 아니었나 봅니다. 최근 건강검진을 받다가 좋지 않은 소견이 나왔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정밀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동생네 부부가 고맙게도 동행을 해줬는데 병원 복도 모퉁이에서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언니가 잘못되면 그 유산이 우리 아이한테 올 텐데 라면서 쑥덕거리고 있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고 허탈해졌습니다. 제 생사보다 제가 죽고 난 뒤의 재산을 벌써부터 계산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물론 어린 조카한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의 재산을 동생 부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차라리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거나 평소 제가 관심 가졌던 단체에 기부하는 쪽으로요. 그런데 막상 제 뜻대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니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동생네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해서요. 물론 저는 열심히 치료를 받을 거고 하루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히 대비를 해두려고 합니다. 제 재산이 훗날 법적인 분쟁 없이 온전히 제가 원하는 곳에 쓰이게 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큰 병 진단 받은 것만도 힘드실 텐데 가까운 가족이 본인의 건강보다 재산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허탈감과 배신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박선아 변호사님,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2: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1: 네. 근데 먼저 유언으로 동생 가족을 상속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요거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연자분이 유언장에 동생 가족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적어두면 이거 효력이 인정이 될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유언장에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언의 방식을 갖추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1: 네.
2: 민법 제1091조 등에 따른 적합한 유언 등을 통해서 상속분을 지정하거나 배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담소에서 유류분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면 동생 식구들이 이제 본인들의 최소한의 몫을 달라라고 하면서 유류분 반환 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그럴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직계존속과 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와 조카에 대한 유류분 청구권은 사라졌습니다.
1: 네.
2: 따라서 유언으로 상속인들인 형제자매 등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남긴 경우 이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네.
2: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인들은 유언 무효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상속분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 나기 전에는 형제자매 유류분 반환 가능했는데 이제는 현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안 된다라는 거네요. 지금 사연자분 또 하나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거나 재단에 내놓는 방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이렇게 생전에 재산을 처분해두면 나중에 동생 가족이 뭐 유언이 무효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상속재산이라고 하면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2: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언 무효 소송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유언 무효 소송이 성립될 경우 상속 재반 분할 절차를 받게 됩니다.
1: 네.
2: 이때 제3자인 재단의 재산을 출연한 행위는 상속 재산 분할의 기초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네.
2: 따라서 상속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 수 없을 것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유류분도 이제 막혀 있으니까 어쨌거나 받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활용하면

0: 되면 사연자분이 원하는 곳에 재산을 남기고 또 가족이 재산 처리하는 거 개입하는 거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앞에서 유언 공증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언 공증과 비교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1: 유언 대형 신탁의 장점으로는 유언은 네. 사후에 실행되지만 신탁은 생전부터 수탁기관이 자산을 관리해서 귀하의 뜻에 따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0: 네.
1: 사망하신 후에도 신탁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즉시 자산이 이전되므로 상속인들이 재산의 접근의 통로가 물리적으로 차단됩니다.
0: 네.
1: 또한 높은 방어 효과가 있어 신탁 재산은 상속 재산과 별개로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상속인들이 각종 유언 무효 등 소송을 하더라도 신탁 계약의 안정성을 깨는 것은 힘듭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유언 대용 신탁이 좀 더 강력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 건강 상태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유언 당시에 이제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이런 부분 이제 남기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랑 이제 자료를 준비하는 게 필요할까요?
1: 먼저 의사소견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1: 공증 당시 전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공정서류에 첨부해도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또한 영상 녹화로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직접 낭독하고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서 증거로 보존하는 것도 좋습니다.
0: 네.
1: 또한 증인 선정 등을 통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변호사나 공증인이 입회하여 귀하의 인지 능력을 확인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그러면 안 되긴 하겠지만 병세가 악화돼서 판단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동생 가족이 성년후견 신청을 해서 재산 관리 관여할 수도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뭐 임의 후견 계약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걸 하는 게 더 도움이 될지도 알려주세요.
1: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책은 임의후견 계약입니다.
0: 네.
1: 사연자님의 정신적 제약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후견인으로 미리 지정하고 재산 관리의 방향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임의후견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법원은 가족들의 후견 신청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연자분의 자산이 가족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형제자매와 조카 유류분 청구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유언을 남기면 동생 가족을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분쟁을 줄이려면 공정증서 유언 작성하실 것을 조언해드렸고요.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진단서나 영상도 함께 남겨두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생전 기부나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면 재산이 사연자분이 원하는 곳에 쓰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단 능력이 떨어질 때 대비해서 이제 임의 후견 계약 맺어주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 조언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최근 공무원 사회의 화두 하나가 바로 투잡, 그러니까 겸직입니다. 지난해 겸직 규정을 어겨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동산 임대부터 유튜브 활동까지 공무원의 투잡은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영리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상업이나 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 수행이 지장이 없고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다면 일부 겸직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나 강연, 유튜브 활동, 책 출판 등도 활동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서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징계가 늘어난 이유는 허가 없이 몰래 영리 활동을 하거나 근무 시간에 개인 사업이나 방송을 하는 등 공무 수행에 지장을 준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견책이나 감봉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 정직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더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 내려져 있어요. 부산, 경남, 양산, 김해, 창원에는 중대경보 발효 중입니다. 서울에는 9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경남, 양산은 연일 전국 최고, 역대 최고.

최고 기온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40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의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예보되는 건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죠. 그만큼 전국이 지금 열기로 펄펄 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른바 극한더위입니다. 더워서 힘든 수준이 아니라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냉방이 잘 되지 않는 실내의 작업자분들, 또 쪽방촌, 독거 노인, 노숙인들의 건강과 안전도 주변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라도 좀 시원하게 내려주면 좋을 텐데요.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습도는 높습니다. 다음 주 서울 등 수도권도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 40도 육박할 것 같습니다. 재난급 폭염입니다. 여러분, 올여름 건강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 금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Belmare Luce.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연일 이어지는 폭염 때문에 이제 에어컨은 생활 필수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주는 시원한 공기는 너무 필요하고 좋은데 문제는 전기요금이죠.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올 때가 걱정이 되는데요. 또 폭염주의보 속, 폭염특보 속에서 올여름 전력 수급은 괜찮을지, 전기요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연재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작년 여름에도 나와주셨었잖아요. 네. 작년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 작년에도 저희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0: 맞습니다.
1: 같고요. 근데 더 더워졌고 지난밤에 잘 주무셨나요?
0: 요즘에 참 설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잠을 설치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지난밤에도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9일째 열대야라고 하고 교수님 에어컨 어떻게 잘 빵빵하게 트십니까?
1: 제가 어제 지난밤에 에어컨 잠깐 끄고 잤다가 아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어났습니다.
0: 아 정말 이게 지금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 시간 시작할 때도 지금 기온 얘기로 쭉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극한 더위, 폭염입니다. 폭염이 9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1: 네.
0: 올여름에 전력 소비량 진짜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많이 증가했죠, 전력 소비.
1: 사실 올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치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 작년보다는 확실히 증가할 거라는 걸 저희가 쉽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근데 작년에도 보면은 그 전년도보다 더 더워서 막 이제 전력 소비량이 많이 증가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 한 5% 정도 이제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증가할 것 같고요. 당연히 이렇게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거는 이제 더워서 그런 게 제일 크지만 사실 한 10년, 20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에어컨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최근인 24년, 25년 이제 전력 소비량 같은 경우 5% 정도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사실 5%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1: 저희 이제 뭐 수치로 보면은 이제 뭐 17.8 테라와트시였던 게 뭐 18.7 테라와트시 뭐 증가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수치를 말씀을 드려도 소비자들도 이제 청취자들도 잘 네. 이해하기는 좀 힘드실
0: 어렵습니다.
1: 것 같고 네. 그냥 뭐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전기를 더 많이 쓰고 있다.
0: 네.
1: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아까 테라와트시라고 하셨습니까?
1: 네.
0: 그 단위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1: 네. 네. 네.
0: 아, 그러니까요. 전력 사용이 계속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거 전력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1: 그런 네. 걱정들
0: 갑자기 다 정전되는 거 아니야?
1: 네.
0: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뭐 한 15년 전인가? 그때는 정말 이제 그런 것들이 큰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정부에서도 보면 이제 매년 여름이 되기 전에 여름철에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대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했던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여름에는 8월 셋째 주 그때가 이제 전력 수요가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제일 많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때쯤 되면 한 뭐 98.8 기가와트 역시 뭐 수치는
0: 네,
1: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역대 최고 전력 수요를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사람 전기를 많이 쓰니까 뭐 갑자기 정전 나는 거 아니야?
0: 그러니까요.
1: 전기 모자란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희가 그만큼 사실은 이제 발전 설비라는 것도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만일의 사태에 저희가 이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제 발전기도 사실은 1년 내내 가동이 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정비를 위해서 멈출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일정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여름철에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시점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보통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전력 수급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려하는 기사와 함께 이제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추가 예비력을 확보해
1: 네,
0: 뒀다.
1: 네.
0: 그래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이다. 이 네. 추가 예비력이라는 게 뭐예요?
1: 그 결국 발전 설비가 뭐 10개가 있으면은 그 10개가 항상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중에 뭐 2개만 돌 때도 있고 8개만 돌 때도 있는데 여름철에는 그래도 이제 9개 정도가 돌아가고 있고 하나 정도는 이제 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갑자기 사람들이 더 많이 전기를 써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언제든지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비력이라고 하고 이 8.2기가와트라는 게 쉽게 따지면은 원자력이 한 원자력 발전기가 한 7개 정도 남아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력 수요가 지금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좀 전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는 있겠죠.
0: 그렇죠. 가장 더울 때가 보통 8월 3주로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예상을 8월 3주차가 가장 더울 것 같고 그때 전력 피크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추가 예비력 확보해서 괜찮다. 네, 이거 아닌가요? 정리하면?
1: 사실 이제 꼭 기온이랑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7월 이번 주랑 다음 주에는 이제 산업체에서 휴가를 많이 가시다 보니까
0: 그렇죠.
1: 네. 그러면 이제 산업용에서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데 그 부분이 좀 이제 줄어든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리 좀 종합된 게 8월 셋째 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전력 수급 걱정도 되고 이거 모자란 거 아니야. 이거 좀 아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면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냉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에어컨도 틀 것이고 많이들 이제 전기를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도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게 전기요금 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원 제도들을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1: 사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에어컨을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그렇게 하기엔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0: 그렇죠.
1: 예,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뭐 다 이제 싸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에너지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제일 걱정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전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또 따로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용 전기요금 복지 할인 제도라고 해서 특히 이제 1년 내내 사실은 이제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저희가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되니까 여름철에는 할인폭을 더 증가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계층 이제 지원 대상별로 그 금액 혜택이 다르긴 하지만은 최대 2만 원까지 이제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작년에는 한 400만 가구 정도가 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도움을 받았었고 그다음 정부에서 하는 거는 이제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에너지 비용을 이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에 이제 가구 원수가 뭐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1년에 한 최대 70만 원 정도. 이거는 꼭 전기요금에만 되는 건 아니고 뭐 전기도 있고 뭐 난방도 있고 에너지 관련된 비용을 이제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럼 나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는

0: 많이 조진 사람과 이제 적게 조린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걸 차등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할인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신청만 하면은 뭐 저희는 사실 뭐 아무런 특별한 행동을 취할 이유는 없고요. 이제 올해 만약에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전기를 적게 썼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66만 가구가 참여해서 요것 따라서 지급된 금액이 한 246억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앞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이런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인 거고, 에너지 캐시백은 모두가 해당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따로 신청 안 해도 돼요? 에너지 그 캐시백은?
0: 캐시백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1: 아, 그렇죠.
0: 네.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는 방법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포털 제일 쉬운 게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 많이
1: 그렇죠.
0: 쓰시니까는 한전 에너지 캐시백 검색하면은 거기에 이제 신청 방법이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이제 신청을 해 두시면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이 에너지 캐시백은 우리 모든 국민이 다 해당이 되는 거고, 한전에서 최초 한번 신청하면 그 다음에는 계속 할
0: 그렇죠.
1: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혹시 에너지 캐시백 안 써보신 분들은 한전 가셔가지고 그거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작년에 얼마 사용했나, 올해 얼마 사용했나 알아서 한전에서 이게 다 요금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기준하에서 줄였다 하면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이런 거고요.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는 이 취약계층 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전기요금 복지 할인도 마찬가지고 한전에서 하는 이제 복지 할인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바우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전에서 할인을 받는 부분은 역시 이제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한전 고객센터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1, 2, 3번이더라고요. 여기
1: 네, 1, 2, 3번.
0: 전화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좀 아쉬운 거는
1: 네.
0: 지원 대상인지 몰라서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1: 그럴
0: 경우도
1: 수
0: 있죠.
1: 있죠.
0: 그래서 이제 그렇기 위해서 아마 정부나 한전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제도를 좀 개선을 해가지고 굳이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지만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여가지고 네. 어쨌든 이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런
1: 네.
0: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한전이나 정부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1: 아,
0: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지원 대상은 에너지 바우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 이렇게 좀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아마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어쩌면 본인들에게 안내가 나갈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본인이 뭐 신청해야 되면 신청하십시오라고 안내가 될것
0: 그렇죠.
1: 같기도 하고, 예. 아니면, 내가 평소에, 뭐 장애인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해당이 되나?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와 에너지 캐시백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일반 가구의 전력 사용량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 가구라 함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에너지 취약계층과 이렇게 조금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 비교해보면 좀 차이가 있나요?
0: 차이가 좀 이제 통계적으로 있더라고요. 이제 본인은 이제 저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여름철에 평균 쓰는 게한 419kWh 정도 쓴다라고 하는데 취약계층도 사실 종류가 다양하긴 하지만 그중에서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를 받는 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보면은 한100 정도가 적게 나오더라고요. 전력 소비량이. 그래서 그뭐 책임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1: 그렇죠.
0: 이제 평균적으로 좀
1: 예.
0: 그렇게 되고 저희가 이제 419 정도 쓴다고 했을 때 여름철에 요금이 한 77,760원 나오는데 근데 이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용량 자체도 적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복지 할인을 받게 되니까 요금이 한 2만 5천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죠. 한 5만 원 정도는 이제 절감되는 5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한전에서 하고 있는 복지 할인 이런 것들이
1: 좀
0: 좀
1: 효과가
0: 효과가
1: 있다는
0: 있죠.
1: 거네요. 근데 또 이맘때 함께 나오는 이야기는 누진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조금 짚어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0: 아, 누진제가 참 이제

0: 이야기할 건 많은데.
1: 여름마다 항상 같이 얘기가 나와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와 함께.
0: 그러니까 일단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단가가 올라가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이제 뭐450 넘어가면은 사용량이 그러면은 그 높은 단가가 모든 사용량에 대해 적용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고 제가 이제 구간별로 이제 임계점이 있으면 그걸 넘어가면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만 비싼 요금이 적용되는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정말 옛날에는 10년 전쯤에는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뭐 폭탄 이런 게 사실 맞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엄청 덥다 보니까 누진제를 좀 많이 완화를 해줘가지고 그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근데 아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거는 전기 사용하는 양이 과거에 비해서 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금이 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완화가 되면서 전기요금이 그래도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뭐 통계가 있습니까?
0: 그쵸. 이제 여름철에는 일단 누진제 완화를 한 것도 있고 여름철에는 저희가 에어컨을 쓰니까 그 누진 구간을 좀 많이 확대를 시켜놨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평소에는 저희가 200이랑 400을 기준으로 누진 구간이 나눠지는데 여름철에는 그걸 300이랑 450.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 국민들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이제 419kW 정도 쓴다고 했는데 이게 여름철이 아닐 때는 이게 계산해 보니까 한 96,800원 정도 이렇게 전기요금을 내는데 여름철에는 똑같은 사용량을 쓰면은 77,760원이 되니까는 거의 한 2만 원 가까이가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양을 쓰지만 여름철에는 요금이 줄어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름에 전기요금을 걱정하고 있을까라고 보면 역시 에어컨 때문에 많이 쓰니까.
1: 그러니까 누진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전기요금 많이 줄어들었으나 평시보다 더 많이 쓰니까
0: 그렇죠.
1: 체감하기에는 잘못 느끼시는 건데 만약에 누진제 완화가 시행이 안 됐다면 더 내셔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
0: 네,
1: 이 말씀인
0: 맞습니다.
1: 거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용 요금 인상 요거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절,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가능성 언급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계절, 시간대별 요금제라는 건?
0: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요금을 부과했다면은 이제 계절 시간대별 혹은 이제 개시별 요금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 썼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이제 똑같은 전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낮에 썼는지 저녁에 썼는지에 따라서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는 이제 이유는 전기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비용이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싸게 만들 수 있는 시간대에 만들어진 전기는 당연히 싸게 팔고 비싸게 만들어진 전기는 이제 비싸게 팔자가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요새 이제 태양광이 많아지면서 낮 시간대에 전기가 좀더 많이 발전돼서 좀 남아도는 전기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시간대 사람들이 더 전기를 많이 쓰도록 유도를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낮 시간대 그럼 전기요금을 싸게 하면은 다른 시간대에 전기를 쓸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걸 목적으로 이제 도입하자는 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제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 누진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용했느냐. 그렇죠. 여기에 집중이 돼 있는 제도인 거고, 이 계절 시간대별 요금제라는 건 언제 사용했느냐.
0: 그렇게
1: 뭐가 더
0: 보죠.
1: 효과가 있을 거로 보세요?
0: 사실 이제 많은 나라들도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아지고 하면서 뭐꼭 재생에너지 때문은 아니지만 이제 언제 사용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여름철에 휴가를 갈 때도 보면은 강원도로 갈때 갑자기 그 시점 주말에 차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도로가 막 막혀 있는 걸
1: 그렇죠.
0: 보면 이제 다른 시간대로 분산하면 좋을 텐데 근데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양의 전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특정 시점에 많이 쓴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발전 설비를 더 많이 가동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양의 전기지만 이거를 좀 분산해서 다른 시간대 나눠 쓴다면은 발전소를 조금만 우리가 짓더라도 그 전력 공급을 감당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개시별 요금제로 가는 것은 방향은 맞다라고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제 이게 당장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1: 그럼
0: 때문에
1: 그렇습니까?
0: 저희가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따져보고 이게 가는 것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1: 계절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뭔데요?
0: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어느 시간대에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1: 그렇죠.
0: 그런 계량기가 일부 보급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다 보급이 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럼 시간대별로 우리가 요금을 달리한다라는 것은 이제 비용이 달라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이제 좀 바꾸라라는 측면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택용에서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1: 네.
0: 뭐 사실 냉방 부화가 이제 주택용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에어컨인데 지금 내가 전기를 싼 시간대로 옮겨서 써야지 이렇게 사실 될 수가 있을까?
1: 사실 전기를 제일 더울 때 쓰는데.
0: 네네. 그래서 네. 뭐 세탁기를 쓰는 시간대를 바꾸고 휴대폰 충전을 저 시간대로 바꾸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긴 하지만 그 양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국민들 입장에서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지금 우리가 개시별 요금제를 하면 낮에는 좀 싸게 하고 태양광이 없어지는 이제 저녁 때 뭐 5시 이후나 6시 이후가 좀 더 비싸지게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낮에 계속 밖에 있다가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전기 좀 쓰려고 하는데 그 시간대 비싸지네 라는 또 불만이 좀 있을 수
1: 그러네요.
0: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누진제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개시별 요금제가 들어오면 국민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보통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누진제 다 없애고 무조건 개시별 요금제로 이제 가자라고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러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어느 정도 두 개가 비교 가능한 정도의 상품이 되어야 사람들이 둘 중에 고민을 해보고 선택을 할 텐데 누진제에서 사실 좀 문제점은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은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들은 요금 부담이 너무 이제 낮은 게 사실 또 문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취약계층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많고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나는 그냥 전기도 많이 안 쓰고 전기요금 적게 나오니까 개시별 요금제 안 쓸 거야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요 두 개의 이제 요금 구조를 같이 비교를 해보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의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진제를 좀 이제 구조로 설계를 다시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거죠.
1: 계절 시간대별 요금제 관련해서는 이게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0: 네.
1: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과제들이 굉장히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사실 이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이랑 잠깐 이야기 나눌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 요금 돈이 많든 없든 전기요금 다 부담인 건 맞습니다. 누구나 이제 절약해서 아껴서 쓰고 적게 내면 좋은데 사실 아예 에어컨이나 이런 냉방을 할 수 없는 분들 진짜
0: 그렇죠.
1: 많아요.
0: 그분들이 제일 큰 문제죠.
1: 쪽방촌 독거노인 지금 노숙인 사람들도 얼마나 더 없습니까? 근데 이거를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 전 이것도 상당히 걱정되거든요.
0: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뭐 전기요금을 뭐 할인해주겠다 뭐 이런 뭐 사실 또 중요하긴 하지만. 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정작 써야 될 에어컨도 없는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지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당연히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죠.
1: 당연히 정부에서도 하고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지원책 정책 준비하고 있긴 한데 이제는 이제 생존이 걸린 문제인 것 같아서 이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 그래서 정말 이 취약계층 힘드신 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책이랄지 보완 대책 같은 것도 함께 마련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현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4: 나비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0: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열대야와 폭염특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과 경남, 창원, 김해와 양산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 광주 35도, 양산은 4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8월의 시작인 내일부터도 이 폭염의 기세는 한층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오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사고도 있습니다. 영동대교를 못 간 지점 모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 성수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밀리고 있고요. 그 전으로도 이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관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동호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 막고 차선 긋는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동작대교 부근부터 작업 지점까지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반대편 공항 가는 길도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5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이 실행 중인데 잠실대교 부근부터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전국에 폭염이 이어집니다. 밤사이에도 열대야나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난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강릉 37도, 부산은 39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특히 이틀 연속 40도를 웃돈 경남 양산 지역은 오늘도 최고 기온이 40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서울도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치솟고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높아서 수도권도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남미 순방국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에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발효된 지 20년이 넘는 한 칠레 FTA 개정을 추진하고 광물 수급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출범한 칠레 신정부와 조기의 신뢰를 다진 이 대통령은 마지막 남미 순방국 아르헨티나에서 정상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주말 이후 폭염 중대경보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주는 긴장해야 하는 한 주간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밀착관리하고 무더위 쉼터를 지속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규모 물류창고 화재가 이어지자 정부가 내년까지 전국 공장과 창고 19만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정부는 오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적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공장과 창고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73만 동에 이르는 공장과 창고 가운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19만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하고 위험물 보관소나 산재발상 위험 사업장이라면 연면적이 이보다 적어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조사 등 기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투표용지 부족,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울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과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간밤에 미국 반도체 주가 급등하는 등의 영향을 받아 코스피가 상승세로 장을 열고 10%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급등하면서 두 시장에서는 초반부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1.15% 오른 5,658로 장을 연 이후에 단숨에 6,000을 돌파해 13% 넘게 올랐고 현재는 6,38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3.36% 오른 666으로 출발했고 상승세를 이어가며 700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84만 명이 육박하고 수급자 중 44%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수급자는 283만 6천여 명으로 2024년보다 6.1% 늘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 속도를 과장 광고해 139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KT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5G 속도를 거짓, 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2023년 공정위로부터 139억 3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여러분, 주차할 때 여기만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곳이 있으시지요? 어제 한 누리꾼이 올린 사진 한 장이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이곳 차고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서 있었던 건데요. 그것도 노란색 안전구역 한복판에 세웠습니다. 이 차고는 급한 일이 생기면 빨간 출동 차량이 쏜살같이 튀어나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차주의 변명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쉬는 날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곳은 24시간,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문을 닫지 않고 교대로 돌아갑니다. 참고로 이 시설 주변 5m 안쪽은 주차금지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불이 나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달려와 주는 곳, 쉬는 날이 없어서 앞을 막으면 큰일 나는 이곳, 어디일까요? 1번 소나무, 2번 소극장, 3번 소방서, 4번 소갈비. 1번 소나무, 2번 소극장, 3번 소방서, 4번 소갈비.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차주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곳 쉬는 날인 줄 알았다. 와. 이곳은 정말 한순간도 쉬지를 않는 곳인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너무 좀 당황스럽고, 아니, 쉬는 날인 줄 만약에 알았다고 해도, 쉬는 날이라고 해도 그렇죠. 이곳은 항상, 꼭 서야 되는, 꼭 거기가, 그렇게 누군가가 세워두면 안 된다는 거는 다들 상식으로 알것 같은데, 어쩌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이곳 차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출동할 일이 생겼을 때못 나가는 겁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소나무, 2번 소극장, 3번 소방서, 4번 소갈비.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되고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저희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로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련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화토 슈안파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학 꼬꼬잠에서 네 혈액만수 콰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 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정답 보내시면서 이런 행동을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따끔하게 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따끔한 한 말씀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6481번님이 참 황당하네요. 슬라생을 청취하면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0808번님도 제일 안전통행을 막는 장소에 주차 삼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갈비는 먹고 싶네요 라고 하셨네요. 소갈비 먹고 싶네요. 1188 항상 화물차에서 목소리 고정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하시면서 FM 94.5MHz Y10 라디오를 고정으로 들어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날이 많이 덥습니다. 아, 정말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체온 관리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야외에서 많이 이동하고 활동하시는 분들, 온열 질환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좀 덥고 이상하다, 그러면 반드시 그만두고 쉬셔야 돼요. 그늘로 가셔야 되고, 수분 섭취하셔야 되고, 그러셔야 됩니다. 뭘까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달려와 주는 곳이죠. 불을 끄기 위해서. 이곳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차량이 나가야 하는 그 길을 막는 거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어떤 차가 그 차고 앞을 떡하니 막고 주차를 했다는 거죠.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소나무, 2번 소극장, 3번 소방서, 4번 소갈비,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예, 저희가 힌트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젯밤 이야기 소방차가 부릅니다.

0: 슬기로운 생활 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정부의 정책이 변경된다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소식을 듣고 상담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상담 받아본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 기관을 찾아서 여러 차례 전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땐 좀 많이 불편함을 느끼실 텐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국민권익위 110 통합 운영과 양동훈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110 통합 운영과 양동훈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10 통합을 추진 중이신 거네요. 일단 번호를 110으로 이제 통합한다는 건데 이 사업은 왜 추진이 되게 되는 건가요?
1: 네, 그동안 그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기관별로 별도의 대표 전화와 상담 전화번호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이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운영하는 번호가 약 697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호들을 한 번에 알려주는 곳이 없고 또 민원인이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또 번호는 무엇인지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나 문의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통해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번호와 일반 상담 콜센터를 단계적으로 110으로 통합해 나간 계획입니다.
0: 어찌 보면 이 상담을 원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더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그런 편의성 때문에 통합을 하시는 걸 텐데 근데 대표번호나 일반 상담 콜센터 뭐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 의미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먼저 그 대표번호란 그 국민들께서 정부기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기관별 누리집이나 홍보물 등에 안내되어 있는 공식 상담 창구, 공식 번호를 이제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권익위원회에서는 110을 대표번호로 사용하고 있고 또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2100번에 3399 같은 기관마다 서로 다른 대표번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추진단에서는 통합 추진단에서는 콜센터를 일반 상담 콜센터와 전문 상담 콜센터로 구분하여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반 상담 콜센터란 한 기관에서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를 수행하는 콜센터를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이제 우리 분류하고 있는 전문 상담 콜센터는 그 기술이나 세금 등 그 기술 분야 상담이나 그 개인 정보가 필요한 상담 현장 조치 연계 서비스 등이 필요한 콜센터 등을 말합니다. 일반 상담 콜센터는 그 조직과 시스템을 110 콜센터로 통합해서 품질을 제고하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고 이와 달리 전문 상담 콜센터는 통합을 할 경우에 오히려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통합에서는 제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0: 네. 일반 상담 콜센터 보통 뭐 어떤 정책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네. 보통 그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앞으로 110으로 통합된다. 그냥 110으로 거시면 된다.
1: 네, 그렇습니다.
0: 이 말씀인 거고 네. 그리고 앞서 제가 이 번호를 안내해드릴 때

0: 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이라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긴급 상담번호는 또 따로 있다는 얘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19 같은 긴급 상담 번호는 기존의 국민들의 인지도가 거의 100%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번호를 통합하지 않고 그 번호는 살려두고
0: 네.
1: 다만 그런 번호하고는 연계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비긴급 상담 번호라는 것은 이와 달리 이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급하지 않은 그러한 상담, 그런 신고를 운영할 수 있는 번호를 비긴급 상담 번호라고 저희들이 그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12, 119 이런 건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번호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1: 네, 그렇습니다.
0: 정책, 제도, 뭐 일반적인 정말 상담들은 국민콜 110으로 통합이 됩니다. 이 110은 사실 국민권익위와 제가 이 시간을 하면서 종종 들었던
1: 네,
0: 번호거든요. 이게
1: 예.
0: 언제부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번호입니까?
1: 네, 국민콜 110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입니다. 정부 정책과 행정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정부 대표 창구 번호죠. 또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0 콜센터에서는 전화뿐만 아니라 채팅, 문자, 수어 상담 등 상황에 맞춘 여러 가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 네. 110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시범 운영도 하시네요.
1: 네,
0: 대표
1: 그렇습니다.
0: 번호와 일반 상담 콜센터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범 운영을 하신다는 건데, 시범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 네, 먼저 말씀드릴 거는 대표번호와 콜센터 통합이 단순히 번호를 하나로 정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번호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국민 편의성은 물론이고 상담 인력 운영이라든가 기관 간 역할 분담, 그리고 시스템 효율성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기관이 하나의 번호로 연결되었을 때 원하는 상담으로 정확히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보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합에 앞서 세심한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과 문제점을 함께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국민들께서 기존 대표 번호와 110 번호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둘 다에 전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시범 운영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110으로 통합이 되는 거고 몇개 번호가 통합이 되는 건가요?
1: 네. 현재 정부 부처에서 110을 대표번호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농림부나 해수부 등 6개 기관이 110을 대표번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좀 아직은 작기 때문에 올해는 15개 기관이 대표번호 통합에 참여하게 됩니다. 국토부 등 교육부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고요. 이러한 올해 시범 운영은 지난 5월부터 대표번호와 110번호를 병행 사용하는 시범 운영을 5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9월부터는 순차적으로 110으로 단일번호를 이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년에는 13개 기관, 즉그 보훈부나 식약처 등 13개 기관이 대표번호 사용에 이제 추가로 합류를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면 34개 기관이 110으로 대표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제가 여쭤보면, 그러니까 모든 상담을 110에 딱 걸면 거기서 다한 큐에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상담 내용에 따라서 나는 정책, 제도, 뭐 일반적인 상담이라고 생각해서 110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하시는 분이 들었을 때, 아, 여기서 해결이 안 되고 조금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연계가 되는 겁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반 상담 콜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110 콜센터에 통합을 하지만 나머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을 하지 않고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연계라고 하는 것은 그 110과의 그 시스템적인 연결 체계를 좀 강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110으로 전화했을 때도 전문 상담 서비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상담 정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요. 또 12월까지 이러한 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연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반복해서 상담사들에게 그 궁금증을 설명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 110에서 상담을 받은 내용을 관계 전문 상담 콜센터 등에 그 연계를 해줄 때 이를 요약해서 넘겨줄 수 있는 시스템, 즉 저희들은 AI 기반 범정부 전화상담 허브 시스템이라는 명칭을 칭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허브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국민들이 두 번, 세 번 설명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에서 이제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0: 네. 0808번님이요. 국민들 불편함 해소를 위해서 110으로 통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양동훈 국민권익위원회 110 통합운영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6: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반에 시작을 하죠. 12시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내드렸던 SAT 짧게 한 번 더 내드릴까요? 아니, 누가 여기에 주차를 했습니다. 여기는 주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차한 차주가 뭐라 그랬냐면, 아, 오늘 이곳이 쉬는 날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곳은 24시간 1년 365일 한순간도 문을 닫지 않고 교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설 주변 5m 안쪽은 주차 금지 구역이에요. 5m 안쪽은. 왜? 이 시설 안에 있는 긴급 차량이 긴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출동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검은색 승용차를 딱 그 차고 앞에 딱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답과 함께 이 사람에게 한마디, 예, 따끔하게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일단 이곳은요, 어디일까요? 1번 소나무, 2번 소극장, 3번 소방서, 4번 소갈비.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5236번이며, 저는 택시 안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사님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우리 기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런 사람은 면허증을 뺏어야 됩니다. 운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0117번님은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그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변명도, 저 여기 오늘 여기 쉬는 날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했죠. 5500번님은요, 만약에 이 차 세운 그 주차한 사람 자기네 집에 불이 났다고 하면 그런데 다른 사람 누군가가 본인처럼 이곳 앞에 주차를 해서 출동을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야 되죠. 0506번님, 비싼 수업료를 내게 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게 말입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 이거 쉬는 날인 줄 알았다.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561번님은요. 저는 숙박업 청소 중입니다. 이런 사람도 청소해드릴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청소 중에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런 사람도 청소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예, 그러니까요. 이러면은 안 되죠. 뭐 긴급한 출동이 있으면 어떡하라고. 3993번님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영화에서처럼 강력한 응징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화가 나셨어요. 이 사람의 이 행태에. 누군가가 절대 차를 세우면 안 되는 이곳 차고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곳은 불이 나면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절대 주차하면 안 되고 앞서 말씀드렸죠. 이 시설 주변 5m 안쪽은 주차 금지입니다. 1번 소나무, 2번 소극장, 3번 소방서, 4번 소갈비,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7: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6: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기상청이 지진 발생 이후 일주일은 더 강한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강진으로 진앙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우리나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흔들림 신고가 잇따랐다고 해요. 일본 지진이 과연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구마모토 지진의 특징, 또 추가 강진 가능성, 우리가 대비해야 할 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구마모토 현의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추가 지진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지진의 특징부터 좀 짚어주시죠.
1: 네, 이번 지진은 2016년도에 규모 7.3 지진이 있었는데요. 그 지진 이후로 10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당시에는 규모 7.3 지진 발생하기 이틀 전에 규모 6.5 지진이 발생을 했고 이틀 만에 본진이 발생을 하면서 후타카와 단층이라고 하는 그 단층을 북동 방향으로 이렇게 쭉 쪼개면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남서쪽 방향으로 발달한 히나구 단층이라고 하는 단층이 연결돼 있는데 이곳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은 당시 10년 전에 발생했던 그 단층 내 남쪽에 위치한 곳이 손상되지 않은 채로 있다가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서 규모 7.1에 이르는 큰 지진을 발생시켰습니다.
0: 지금 말씀하신 히나구 단층대라는 곳이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곳인가요?
1: 그 히나구 단층하고 후타카 단층이 연결이 돼 있어요. 약간 꺾인 상태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 10년 전에는 딱 그 첫파부에서 먼저 전진이 6.5가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후타카 단층이라고 해서 이 북쪽에 위치한 단층을 더 자극을 하면서 그쪽만 쭉 부서져 나갔거든요. 북동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 남서쪽에 있는 히나구 단층은 당시에 부서지지 않고 응력만 누적된 상태로 남아있고 또 그 10년 전 지진이 또 다른 응력을 거기다 추가적으로 누적을 하면서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경고가 그때부터 쭉 이어져 오던 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0: 10년 전처럼 먼저 발생한 지진도 사실은 규모가 상당히 큰 지진이었는데 이틀 뒤에 또 발생해서 그런 경우는 이틀 뒤에 발생한 걸 본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발생한 걸 전진이라고 표현하던데 이번에는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1: 네, 그 우리가 지진이 쭉 발생하고 끝나봐야 그중에 제일 큰 걸 본진으로 하고요. 그 본진보다 앞에 있는 건 전진, 그 뒤에 난 건 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발생할 때는 규모 6.5 지진도 충분히 큰 지진이어서 그게 본진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진이 또 다른 지진을 유발하게 되면서 그 뒤에 게 더 커지고 이제 본진이 됐었는데 이번도 사실은 이 히나구 단층이 저쪽 휴슈 연안까지 쭉 남서쪽 방향으로 뻗어져 있는데 이번 지진으로 발생한 그 부서진 면적이 지표를 따라서는 한 40km, 지하로는 한 20km 정도 되는 면적이 최대 2m 정도 서로 비껴 지나가는 운동을 하면서 지진을 발생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단층이 알려진 길이만 해서 한 80km가 되기 때문에 겨우 한 절반 정도만 부서진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역으로 뻗어나간 부분이 얼마나 더 뻗어나가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지진도 발생할 여력이 있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히나구 단층이나 후타카 단층이든 간에 내륙현 단층인데요. 이런 곳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는 보통 한 7점대 중반 정도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더 큰 지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규모 7점대 정도, 7점대 중반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그 가능성도 사실 이번 지진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일단 이번이 전진일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시네요, 그러면?
1: 네, 일단은 80km 정도 알려진 그 크기에 비해서 한 40km 정도가 이미 부서졌기 때문에요. 전체가 한층을 다시 새롭게 쪼개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부서진 곳은 응력이 다 풀려버린 상태고 부서지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큰 지진을 만들 공산이 큰데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얼마냐가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네. 해역으로 뻗어있는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100여 킬로 이상 더 뻗어있다 한다면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부분을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봐도 지금 앞서 발생한 그 지진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쪼개졌기 때문에 큰 지진이 발생할 공산이 크진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뿐인데요. 근데 남은 부분이 많다면 규모 7점대 중반까지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0: 일본 지진조사위원회가 이렇게 경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파괴되지 않은 미파괴 구간이 남아있다. 경고했다는데 이게 그 말씀 아닌가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실 때 파괴되지 않은 게 지금 남아있는 그건 좀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1: 네. 그게 이제 한 40km 정도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만약에 40km 구간이 지금 앞선 지진 그 지금 이틀 전에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한 40km 구간이 최대 2m 정도 서로 비껴 지나갔는데 그 남아있는 부분이 40km 정도인데 비껴 지나가는 운동이 뭐 3m, 4m 정도 된다고 하면 에너지가 더 많이 배출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될 때는 규모가 더 큰 지진으로 발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지진학적으로 보면 남아있는 그 단층대가 부서질 거리와 비껴 지나가는 운동의 그 크기 양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40km 구간이 뭐 갑자기 3m, 4m 비껴 지나가는 운동을 하기는 물리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과 비슷한 정도의 여진이 발생하거나 이거보다 더 작은 정도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0: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여진의 발생 빈도는 크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 지진 가운데 규모도 계속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여진 중에 큰게또 나고 또그 여진의 여진이 발생하는 패턴을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이렇게 쭉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여진의 발생 빈도와 위험도는 줄어드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제 지진학적으로 봤을 때이 앞에 전진에 의해서 뒤에 본진이 따라올 때 되면 마치 여진처럼 발생하는 패턴이 이어지다가 느닷없이 큰 본진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단층대가 힘이 막 쌓여 있는 것들이 곳곳이 막 여진처럼 부서지다가 큰 단층대가 한꺼번에 부서지는 일이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본진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 단층대가 여진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발생하느냐의 추이에 따라 보다 더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여진들로만 끝날 수도 있고 한 상황입니다.
1: 아마 많은 분들이 관련해서 기사들도 보실 텐데, 여기 보면 요것 좀, 이거는 간략하게 좀 개념 좀 설명해 주세요. 지진 규모 뭐 6.5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진도 7뭐 이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규모와 진도가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0: 네, 지진 하나에 대해서 규모는 하나로 정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진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이틀 전에 발생한 지진은 규모 7.1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발생한 에너지를 갖고 측정한 값이 7.1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진이라 하더라도 지진파가 도달하는 위치에 따라 땅의 흔들림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10km 안쪽에 있는 곳은 땅이 크게 흔들릴 거고, 100km 떨어진 곳은 땅이 적게 움직일 텐데, 땅이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 피해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피해 정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진도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한 그 현장이 가장 땅이 많이 흔들리게 돼 있고요. 이곳이 이번에 진도 7에 이르는 큰 흔들림을 만들어냈다 하는 거고, 바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진으로부터 한 100km, 150km, 우리나라 한반도 같은 경우는 300km가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에서는 진도 2 정도 되는 정도의 흔들림을 만들어냈고, 진도 2 정도 되는 흔들림은 피해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1: 어쨌든 그거는 통상 비례하지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진도도 같이 높아지는 거죠.
0: 그렇죠. 이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면 진앙지에서는 당연히 진도가 높아지게 마련이고요. 규모가 작으면 진앙지라 하더라도 진도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이번에 구마모토 지진 당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300km나 떨어져 있는데 부산, 경남 이런 데가 흔들렸대요. 8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흔들림이 느껴지는군요. 300km가 넘는데도.
0: 네, 그만큼 강력한 지진이었다는 얘기고요. 10년 전에 그 구마모토 지진 때도 마찬가지로 남해안 일대에서 굉장히 많은 흔들림을 보고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그 300km나 떨어지면서도 그 지진동을 겪은 보고가 많았던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이게 규모 7점대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이 단층이 부서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0여 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km나 되는 지역이 쭉 부서지는데 20초 정도 걸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가운데 0.05Hz 정도 되는 굉장히 저주파 에너지가 굉장히 월등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저주파 에너지는 먼 거리를 가더라도 에너지가 많이 감소하지 않은 상태로 전파하게 되고 우리나라 남해안에 이르렀을 때는 고주파 에너지는 많이 사라졌는데 이 저주파 에너지는 남아서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층 건물일수록 저주파 에너지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용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저주파 에너지에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남해안 일대, 해운대 이런 곳은 굉장히 그 고층 건물들이 많아서 이런 저주파 에너지가 도착했을 때 굉장히 큰 흔들림을 느끼는 것으로 이제 반영이 되게 되고요. 그 결과 이제 유감 신고가 많아지게 되고, 다만 이제 저층 건물인 경우에는 이런 저주파 에너지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일례로 작년에 발생했던 미얀마 지진이 규모 7.7 지진이 작년에 3월달에 있었는데 1,000km 떨어진 방콕에서 이 저주파 강력한 저주파 에너지가 도착하게 되면서 건물이 붕괴되고 고층 건물들이 심하게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저주파 에너지의 특성 때문이라고 이제

0: 판단되고 있습니다.
1: 1000km나 저주파가 영향을 준다는 건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진동의 그 영향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봐도 됩니까?
0: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카이 회곡에서 발생하는 초대형 지진을 굉장히 우려하는 건데요. 이번 쿠마모토 지진과 인접한 곳에 바로 난카이 회곡이 있는데, 이 난카이 회곡은 100년, 150년 주기로 규모 7점대 후반이나 8점대 초반의 지진들이 규칙적으로 발생을 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곳이 큐슈 앞바다 지역이 바로 그런 규칙적인 지진이 발생할 시기가 넘어섰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도 바로 이 지역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규모 8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다라고 이제 발표한 바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 이 난카이 회곡이 전체가 다 부서질 경우는 규모 9.0에 이르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남해안은 50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얀마 지진은 규모 7.7이었는데 1000km 떨어진 곳에 피해를 줬는데, 이거보다 7.7보다 훨씬 더큰 8점대 지진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50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카이 회곡 지진은 뭐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문제도 될수 있는 거죠.
1: 앞서 그 이제 규모, 지진의 규모와 진도를 설명해 주실 때 규모가 올라가면 당연히 진도도 커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 흔들림이 감지됐을 때 이제 진도 2를 아까 기준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진도 2 이하면 조금 덜 느끼고 그 이상이면 좀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0: 진도는 사실 0부터 출발을 하고요.
1: 네.
0: 일본 진도는 0부터 7까지 이렇게 진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5와 6이 5약, 5강, 6약, 6강 있는데, 피해로만 따진다면 한 진도 2 이하는 왜, 그뭐 그렇게 이렇다 할 피해가 없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1: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난카이 회곡 말씀하실 때 지금 그게 이제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가 좀 지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인 속에서 만약에 발생하면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진도 얼마까지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0: 이게 참 재밌는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도를 따질 때는 아까 이제 제가 저주파 얘기됐는데 고주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피해를 주로 따집니다. 그왜 그러냐면요. 주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때는 그 지진으로부터 나온 강력한 그 고주파 에너지, 강진동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진도를 따질 때는 이른바 그 고주파와 저주파가 혼합된 진동에 의한 피해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500km 떨어진 난카이 회곡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저주파만 남아서 한반도에 도착하게 되면 그럼 진도는 얼마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주파와 고주파를 더한 진도로만 따진다면 진도는 안 높을 수 있어요.
1: 네.
0: 그 에너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 저층 건물들은 별로 영향 안 받을 거거든요. 다만 특정하게 저주파 에너지는 고층 건물들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층 건물들만 차별적으로 피해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층 건물들만 따로 따져서 저주파의 피해를 보는 산식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그런 저주파 피해를 일으키는 진도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는 그걸 차용하지도 않고 있는데, 만약에 그 진도 공식으로 따져본다면은 아까 그 미얀마 사례를 보자면 1000km 떨어진 규모 7.7 지진에 의한 진도 피해가 그큰 고층 건물 하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스케일에 의하면 진도가 매우 높은 스케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저주파 진도에 의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저주파 진도로 평가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1: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진이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종종 일어나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아까 그러니까 규모죠.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준 건데, 앞으로도 우리는 이거를 계속 걱정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본은 많이 준비를 했을 겁니다. 내진 설계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있고 인명피해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뭘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안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0: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런 점인데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진 성능도 하고 평상시에 준비도 철저히 하고 하는 것들이 생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지진 발생 빈도도 낮고 발생할 때 평상시에는 되게 작은 지진들만 주로 있다 보면 이게 준비가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인형을 하나 산다고 하면 10,000원짜리 인형을 하나 산다고 하면 어느 집에서는 100원씩 저축하는 집이 있고 어느 집은 10원씩 저축하는 집이 있다고 한다면 100원씩 저축하는 집은 100일 모으면은 10,000원짜리 인형을 사는 거고요. 10원씩 저축하는 집은 1,000일 되면 10,000원짜리 인형을 사는 겁니다. 10,000원짜리 인형을 사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100일 걸리고 여긴 1,000일 걸리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100일 걸리는 집이 바로 일본과 같은 환경이고요. 바로 1,000일 걸리는 10원씩 저축하는 곳이 한반도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같은 걸 보면 규모 7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반도는 언젠가는 이런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평상시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으니까 내진 성능이 되게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동일본 대지진 직후에서 이런 내진 성능이 많이 강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잠재 의식 속에서 이 건물 짓고 부술 때까지 큰 지진 한 번도 안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돈을 들여야 되나라는 그런 우려들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안전에 대한 좀 불감증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대비가 많이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건 경제적인 부분이고 출혈이 많이 감안되니까 그거보다는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단층, 한반도 내라도 지하에 있는 단층 우선적으로 샅샅하게 찾고 그 지역이 어딘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지역 위주로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되는 일이라 할수 있겠죠.
1: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짧게, 또 지금 휴가 기간이지 않습니까? 일본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도 괜찮을까요?
0: 계획을 다 세우신 마당에 어떻게 안 가실 수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라 가지 마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1: 네.
0: 진항지 위주로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가시게 되면은 고층 건물을 피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진 났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지진 대피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SAT 정답은 소방서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에 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 아, 체온 조절 잘 하시면서 이 더위 폭염 속에서 건강하게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은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폴킴의 괜찮을 거예요.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이만 인사드릴게요.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열대야와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더위의 기세는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이미 서울 기온이 31도에 체감온도는 32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광주 35도, 부산은 39도까지 오르겠고요. 볕도 무척 뜨겁겠습니다. 8월의 시작인 주말에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열기는 계속해서 쌓여만 가겠고 더위는 더 심해 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 하루나두목에서 동작대교,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영동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 부근,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여의도권 중심으로 오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성수동 쪽으로 작업 때문에 밀리는데 중랑교 부근 2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월계 1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독립기념관 부근 1차로에서는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근에서도 정체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남미 3개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순방국인 아르헨티나를 향해 떠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30일 칠레 산티아고를 출발해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 도착하면 현지 시각 31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장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떠납니다. 국회는 오늘 국민의힘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치검찰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할 거라며 어제 안건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후 4시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장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후엔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28일 일본 구마모토현 일대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5명으로 늘었습니다.

구마모토 현은 오늘 오전 7시 30분 기준으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추가돼 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숫자에는 지진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인 사례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이온 쇼핑몰에선 7명, 굴뚝이 무너진 제지 공장에선 8명이 숨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골든타임인 만 72시간 전에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급등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큰 폭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15% 오른 5,658로 장을 시작한 뒤 장 초반 6,000선을 돌파하며 급등했고 오전 9시 6분에는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도 강세로 출발해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기준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5% 오른 6,400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코스닥은 8% 넘게 올라 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9% 오른 24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23% 오른 164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 초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 원에 육박하는 주식을 팔며 6개월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보유 종목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외국인의 주식 보유 잔액과 지분율은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6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6월 중 외국인은 국내 상장 주식 49조 3,36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50조 9,790억 원을 순매도했으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1조 6,43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은 지난 1월 이후 6개월 연속 팔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 산업 생산이 한 달 전보다 2.3% 늘면서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엔진 부품 회사 화재 영향을 벗어난 데다 국내외 수요가 늘면서 15.4% 증가했고 반도체 생산이 증가 전환하며 4.5% 늘어난 영향입니다.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비 판매액 지수는 승용차와 통신기기, 컴퓨터 등에서 판매가 늘어 한 달 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이 1년 전보다 20% 늘어난 2,006억 달러의 분기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금융정보 제공기업인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이 집계한 전망치 1964억 7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5.75달러로 예상치인 1.82달러의 3배를 넘어섰고 영업이익률은 13.7%로 예상치인 12%를 웃돌았으며 지난 12개월 누적 잉여 현금 흐름 FCF는 76억 달러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이자 아이폰의 제조사인 애플이 가전제품 전반의 가격 인상 속에서 고객들의 아이폰과 맥북 구매 열풍에 힘입어 월가 예상치를 넘어서는 매출과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매출은 1년 전보다 16.4% 증가한 1,09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인 1,086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애플의 3분기 주당 순이익 EPS는 2.02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11센트는 미국 정부의 관세 환급금에 따른 겁니다. 관세 환급금을 제외하더라도 애플의 이익은 월가 예상치인 주당 1.89달러

0: 너를 웃돌았습니다. 아이폰 매출은 예상치인 538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서며 21.7% 증가한 54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애플의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부산과 경남 양산, 김해와 창원에는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양산은 40도까지 올라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폭염의 축이 서쪽 지역으로 옮겨가겠는데요. 8월의 첫날인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 일요일은 35도, 월요일 36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37도까지 올라 더위가 더 극심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강릉 37도, 창원과 부산은 39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도, 습도는 66%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대표가 2027 페노메논 개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페노메논은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팬이라는 단어와 현상을 뜻하는 단어 페노메논을 결합한 개념입니다. K-POP 산업의 중심, 팬덤의 힘에 주목하겠다는 뜻인데요. 내년 12월 서울과 경기에서 11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대형 기획사인 하이브, SM, YG, JYP가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페노메논은 어떤 공연일까요? 한국판 코첼라답게 정상급 K-POP 가수들의 공연부터 힙합, 재즈, EDM까지 다양한 음악 공연이 열립니다. 또 기존의 시상식과 달리 한 해 동안 활발히 활동했던 팬덤에게 상을 수여합니다. 이에 더해 영화, 드라마, 뷰티 등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체험 공간도 마련돼 페스티벌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 페스티벌에 52만 명이 방문할 것을 예상하며 약 1조 원의 경제 효과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박진영 대표는 한국이 팬덤 산업의 리더가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 교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페스티벌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연 설비 개선에 12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일본 강진 피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강진 사망자가 오늘 한 명 더 늘어서 모두 35명이 됐습니다. 피해 현장은 정전, 단수에 더해서 폭염까지 이어지며 구조대와 이재민의 열사병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현장에 YTN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네요.
1: 네, 오늘이 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나흘째입니다. 일본 정부 발표를 보면 구마모토 지진 피해자 사망자는 오늘 오전에 한 명이 더 추가되면서 모두 3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대형 쇼핑몰에서 7명, 그리고 제지 공장에서 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쇼핑몰은 오늘 오전부터 계속 추가 생존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지 공장은 어제 저녁부로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이 밖에 주변 마을인 우키시와 고사마치 등에서도 사망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72시간, 그러니까 오늘 오후 4시 반까지를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키아라 관방장관은 인명구조가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다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색 현장에는 구조견까지 투입이 돼 있고요. 집 한 채 한 채를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인근 주민들의 상황도 걱정입니다. 여전히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긴 곳이 많다고요.
1: 네, 맞습니다. 구마모토에는 현재 4,5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8만 가구 정도가 수돗물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도 꽤 많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이 어제 히카와 마을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뭐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진 발생 때 흔들림이 가장 컸던 지역입니다. 마을에 있는 주택 다수가 무너져서 그야말로 초토화가 된 상태였습니다. 주민을 만나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물었는데요. 아,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흔들림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고요. 그냥 바닥에 기어서 나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구마모토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대피소가 마련이 돼 있는데요. 390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민은 9천여 명이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뭐 이승배 기자도 지금 취재하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현장에 폭염까지 예보돼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일본은 40도가 육박하는 이 무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 정도의 무더위입니다. 밤에도 열기가 거의 식지가 않아서 열사병 피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가 모두 끊긴 곳이 있어서요. 선풍기나 에어컨은 못 켜는 집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까지 부족해서 뭐 샤워나 목욕은 뭐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덥기도 하고 여진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깥에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차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전에 주유소도 문을 많이 닫아서 휘발유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원유업계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탱크로리를 구마모토에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구마모토 지진 피해 현장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서 사망자가 30여 명 정도 발생하며 인명피해를 크게 줄인 비결은 철저한 내진 설계와 일상화된 대피 훈련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멕시코나 지난해 티베트 등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덮친 다른 국가들의 피해 규모와 비교를 해볼 때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981년 대폭 강화된 일본의 내진 설계 기준이 대형 참사를 막은 가장 핵심적인 방어선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30일 밤 마지막 방문국인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방문 이틀째인 현지 시간으로 31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오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방문으로 에너지 식량 등 경제안보 요소를 모두 보유한 아르헨티나와의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4위 리튬 매장국인 아르헨티나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2박 3일간 일정을 수행한 뒤에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떠납니다.
2: 간밤에 미국 반도체주가 급반등하는 등의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가 상승세로 장을 열고 1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급등세가 보이면서 두 시장에서는 초반부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은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3: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개장 10분도 되지 않은 오전 9시 6분이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달려나간 코스피는 1.15% 오른 5,658로 장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단숨에 뛰어올라 6,000을 돌파했고 장중 16% 넘게 올라 6,500선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분을 조금 줄여서 14% 근방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밤사이 폭등한 미국 반도체주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SK하이닉스 ADR은 17.52%, 샌디스크는 25.99% 오르는 등 미국 반도체주들이 동반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8.19% 급등했습니다. 이외에도 하이퍼스케일러인 아마존이 설비 투자 비용 계획을 상향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한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AI 투자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덜어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증시 선행 지표인 MSCI 한국 ETF는 11.79% 급등했고 코스피 200 야간 선물도 가격 제한 폭인 8%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어제 오픈 AI 출신 레오폴드 아신브레너가 운영하던 대형 펀드가 청산했다는 소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당 펀드는 4배 레버리지로 AI와 반도체주에 집중 투자했지만 최근 주가 조정으로 추가 증거금 요구 압박을 받았는데요. 펀드가 청산됨에 따라서 최근 반도체주 급락을 이끌었던 강제적인 주식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소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증시의 대형주들을 보면 먼저 SK스퀘어와 삼성전기는 모두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장중 26만 원을 넘기기도 했고 SK하이닉스는 장중 170만 원을 넘기며 상한가에 근접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 약 49억 원을 매입했다는 소식도 저가 매수세를 자극했다는 평가입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주식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등에서도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 급등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3.36% 오른 666으로 출발했고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며 700을 웃도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20분쯤에는 1432.6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430원대 초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희입니다.
2: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더욱 세심하게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적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6월 전산업 생산지수가 한 달 전보다 2.3% 증가해 6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고 7월 소비와 기업 심리지수가 상승한 것과 관련해서는 실물경제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또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형사과장의 영장을 다시 신청해 이 시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윤호 기자, 장윤기를 수사했던 형사과장이 또다시 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왔죠?
4: 네, 그렇습니다.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오전 10시 반쯤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영장심사에 비춰보면 정오를 지나서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경정은 자행지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박경정을 입건했습니다. 앞서 강력팀장을 구속한 특별수사단이 박경정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는데요.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경정의 영장 기각 일주일 만에 영장을 재신청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관련 인물들을 피의자와 참고인으로 20여 차례 소환해 증거를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정은 자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대신 형량이 비교적 낮은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데 영향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이 광산경찰서는 자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혐의를 분리해서 수사했는데요. 이 때문에 자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경정 측은 당시 국가수사본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장윤기 살인과 성범죄의 병합수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경정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윤호입니다.

네, 가게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의 손님입니다. 금요일에 훈훈한 듀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순방 중인데 다음 주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아주 민감한 전국의 현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도 조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좀 걱정을 할 만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NBS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주보다. 그래서 53% 긍정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해 6월 2주차 역대 최저치와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요인, 핵심 키워드는 부동산으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가 과반이 넘습니다. 56%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월 4주차보다 9%포인트가 오른 거고요.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송영우 대변인님, 지지율 하락의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으로 꼽히고 있는데 부동산 중에서도 뭐 어떤 게 지금 요인이 되고 있는 걸까요?
1: 가장 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받는 기묘한 방법으로 집을 매각한 것이죠. 그 부분이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25억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을 2억 원까지밖에 받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일종의 사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근저당 방식에 관한 매각을 하면서 이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 정부의 정책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계속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가져가고 있어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풀어야 되고 그러려면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건축 재개발의 순공급 효과가 큰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고 그다음에 또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전세를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께서도 굉장히 불안을 느낄 만한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현재의 트리플 상승 국면을 우리 국민들께서 도저히 더 견딜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 나온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그리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7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역대 신기록이 문재인 정부 때 85주 연속 상승한 거거든요.
0: 네.
1: 그 신기록을 깰 날도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는 더 악화될 것이고 대통령 지지율을 더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봅니다.
0: 근저당이 큰 요인이 됐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집값 오르는 거, 전세 매물 없는 거, 또 보유세 올리는 정책 등등 어떤 게
1: 그렇죠.
0: 가장 컸다고 보십니까?
2: 뭐 복합적이겠죠. 근데 근저당도 영향은 있었겠습니다만 근저당이
3: 성지훈
2: 뭐
3: 민주당
2: 결정적 메인 역할을
3: 부대변인입니다.
2: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국민들의 실망감이나 박탈감이 충분히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리고 대통령이 그 매도하신 그 아파트 단지에서 15억 이상의 아파트 중에 30%이 모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지지율이 또 오늘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이번 주에도 떨어진 이유는 부동산 정책은 늘 어떻게 보면 부정평가의 중심에 있었고 이번 주에 악재가 많이 겹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스피의 급락도 분명히 있었고 국회의장의 연임 관련 발언에 좀 설화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8.17 전당대회를 둘러싼 당내에 좀 갈등이 좀 내홍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절대 뭐 방심할 수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대통령 지금 심지어 지금 순방 중이잖아요. 원래 순방 때는 지지율이 좋은 긍정적 효과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0: 외교적 효과가 좀 있죠.
2: 그렇죠. 언제나 외교적 성과를 좀그 받으러 가는 게늘 외교 순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다는 건 지금의 약간의 소폭 하락보다 훨씬 사실상 체감상 더큰 하락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당도 해야 되고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좀 아마 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0: 아마도 이 부분도 여론의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아마도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4: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5: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3: 조정식
5: 제안을 상정합니다.
3: 국회의장입니다. 한동훈, 주진우, 참
6: 서영교 민주당 의원입니다.
3: 못됐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7: 이게 더 흉한 거 하나를
6: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7: 기각을 판결로 쌀수 있는 범위를 확 넓혀 놓는 조항을.

0: 기억나세요?
1: 법안을 제대로 보도록 하세요. 허위 선동 질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정말 검사스럽습니다.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2: 알량한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안 수사를 받을 권리를 강탈했습니다. 반드시 그 후과를 치르게 될 겁니다.
3: 보안 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4: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3: 막거래 한 추악한 이명 계약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0: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
4: 한명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경 원내대표입니다.
0: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5: 민주당이 하도 검찰에 책잡힐 일이 많아서 정권 끝나고도 검찰 손발을 묶으려고 이러는 것인가?
4: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6: 1% 때문에 검찰이 존재하는 겁니다.
7: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어요.
8: 네, 논란이 많지만 이제 곧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검찰은 앞으로 직접적인 수사의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되고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송영우 대변님,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헌정사의 수치다 이러면서 맞거래를 했다 그러는데 뭘 거래했다는 겁니까?
9: 그러니까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27조인데요.
4: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9: 보면 공소제기가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안에는 두 가지 사유를 더 넓혀놨죠. 그러니까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이 두 가지를 추가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중대한 수사상의 위법이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될 정도인 것인지 또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어떤 경우인지 이런 것은 모두 다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외연이 불분명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왜 이런 조항을 넣어놓았는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의 형사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여권은 이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끊임없이 시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 취소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불거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 개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을 장기간 미루는 것도 불가능해지면 플랜 A, 플랜 B도 안 됐을 때 플랜 C로 그러면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는 공소기각 판결이라도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해 놓고자 한 것이 아니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 네. 저 공소기각 논란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내용이 좀 복잡하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픽 보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주체죠. 검사가 스스로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거고 공소기각은 판사가 주체입니다. 판사가 재량으로 재판을 종결하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네, 현행 형사소송법에 공소기각 사유가 원래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기존의 사유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두 가지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현저한 일탈 이 두 가지가 포함이 이번에 새로 된 거고 이 신설 조항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실체적 진실에 관한 심리보다 재판 지연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고요. 검찰에서는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소기각 사유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여야에서도 공소기각 사유를 끼워넣기 한 것을 놓고 지금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있는지 들어보시죠.
10: 그동안 네. 뭐라 했어요? 민주당의 김어준 씨랑 이쪽이 정청래에서 말한 게 대통령 공소 취소 받으려고 검찰에 네. 보안 수사권 남겨주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 유지가 거래다 했는데 네. 지금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네. 공소 기각 이제 한마디로 검찰이 공소 취소하지 않고 법원에서 공소 기각할 수 있는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 놓고 네. 공소 기각과 보안 수사권 유지와 또 추악한 거래를 한 겁니다. 네.
11: 요 조항이 대통령 재판에 적용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12: 뭐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도 적용되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 김용민 민주당 의원입니다.
11: 예.
12: 원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11: 예.
12: 그 수사가 위법하면 공소기각을 할 수 있죠. 지금도 이미.
11: 예.
12: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11: 예.
12: 검사의 소추재량과 검사의 기소권에 대해서
11: 예.
12: 함부로 행사하지 마라라고 법에 명확하게
11: 예.
12: 규정을 넣어주는 것이죠.
8: 공소기각 사유 두 개 끼어넣은 거 이재명 대통령 재판지우기 아니냐. 국민의힘에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 있었다. 왜 미리 공부 안 하고 지금 와서 난리냐. 이 얘기거든요.
13: 일단 원래 아까 그 김용민 의원 설명한 것처럼 원래 있기도 한데 네. 조항을 또 추가한 건 사실이잖아요.
8: 예.
13: 근데 조항 추가를 주도한 게 또 김용민 의원과 그리고 그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두 분의 안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TF에서 내었던 중점적으로 다뤘던 안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자료에 있긴 있었던 건
8: 예.
13: 팩트죠. 근데 이제 김용민 의원이 왜 이걸 넣는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아까 영상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게 판례에 나온 게 있다.
8: 예.
13: 그러니까 이 그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대법원이 판례를 인정한 게 이제 2021년에 최초로 그 유우성 씨 그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판결문에 보면은 지금 들어간 조항이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를 제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거를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설명은 이렇게 판례가 나왔을 때 이걸 입법하는 거는 입법부의 역할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8: 예.
13: 저는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예. 설득이 되는데 근데 왜 하필 이 타이밍이냐라는 거에 여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에 이걸 넣었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재판을 위해서 이거 넣은 거 아니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보면은 다 부칙 사항들이 다 그 세세하게 담겨 있어요. 언제부터 적용하고 뭐 어떤 사건에 대해 적용하고 근데 요 327조에 대해서만 부칙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의도적 설계가 있는데 여기엔 부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아까 김용민 의원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8: 예.
13: 기존에 이미 공소기각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를 구체화했을 뿐이다. 그러면은 구체화하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다면 이거를 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굳이 넣었어야 되는가? 정무적
8: 이게
13: 판단.
8: 이게 없어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13: 그쵸?
8: 굳이 뭐하러 넣냐?
13: 그러니까 정무적 예, 판단이 아쉽다는 거죠.
8: 예.
13: 정무적 판단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8: 예.
13: 왜냐하면 이 검찰개혁 안 그래도 지금 검찰개혁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진영 내부에서의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거에는 검찰개혁에 뭐 대의가 있다. 요거를 내세우기 위한 건데 여기에 지금 다른 게 섞여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를 설명하기에 참 공색한 상황이 됐다라고
8: 네.
13: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정무적 판단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부칙을 개정을 하든 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손을 보는 것이 그래도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8: 오늘 통과시킨다는 건데 조금 미루고
13: 아 부칙 조항은요.
8: 예.
13: 그 계속해서 이 법안에 대한 부칙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지금 폴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8: 아,
13: 10월 2일에 적용하기 전에
8: 예.
13: 그 전에도 충분히 저는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넣은 거다.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14: 이건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좀 보충 설명을 드려야
8: 예.
14: 될 것 같은데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었다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1년에 그 탈북민으로 알려진 실제로는 제북 화교 출신인 유우성 씨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을 인정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8: 네.
14: 그 사건은 어떤 거냐면 원래 유우성 당시에 그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 유예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다른 사건 증거 조작이 밝혀지니까 검찰이 일종의 보복 기소로 기소 유예했던 사건을 갑자기 다시 기소를 한 케이스예요. 그런 점에서 기소의 정당성이 의문시됐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한 것인데 그렇게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이 되면 보통 뉴스에 나옵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판례가 한 두 개 정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것을 판례의 특정한 문구를 떼와서 일반화시키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사건들을 공소기각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불명확해지는 겁니다.
8: 예.
14: 그리고 어제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저 김용민 의원도 법안 소위 회의록에 보면은 우리가 판례대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좀 궁색한 변명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 차이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가 이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보안수사권 폐지 책임은 여당의 강경파가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뼈 있는 말 같은데요?
13: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우려가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주도한 분들이 남은 기간 이게 실제 시행이 되고 중소청과 공소청이 이 출범하기 전까지 뭔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거고 이런 것들에 좀 미비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 이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정말 피해를 보는 국민 사례가 그렇게 막 자주 나오지는 않을 거지만 하지만 한 건이 나올 때마다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우리 정당 지지율에 주는 영향도 크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는 국정 지지율에 주는 영향도 클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정성호 장관은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때 가서 또 공색한 변명을 했을 때 국민들께서 과연 그거를 봐주실 것이냐. 우리가 집권 여당이었고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 힘을 갖고 통과시킨 법안인데 그 법안에 허점이 있어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피해를 볼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 물론 정성호 장관도 책임을 자유로울 수 없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반대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과시킨 분들이 좀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될 거라는 저는 뼈 있는 말을 하셨다고 예. 생각합니다.
8: 간략하게요. 뭐 대통령 귀국하면 거부권 행사 건의할 거냐고 물었더니 거부권 행사할 일이 아니라고 이제 밝혔는데 한동훈 의원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고 이제 또 비판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성호 장관이?
14: 일단 정성호 장관은 예. 직을 걸고 막아내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에 지금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를 남기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 법안이 국무회의에 올라오면은 어떻게든 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저도 0으로 수렴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예. 앞서 봤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예. 이 대통령이 행여라도 거부권을 행사할까 봐서 민주당 의원들이 넣은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소기각 기각 사유가 넓어지면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이 공소 취소도 되지 않고 재판을 영원히 미룰 수도 없게 됐을 때 아 그러면은 유무죄 판단을 안 받는 공소 기각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끔 하는 조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입법 권력을 사유화시키는 거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혹은 민주당을 이 대통령을 위한 개인 로펌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분들이 로펌에 있는 소속 변호사처럼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내후년에 민주당 의원들을 대거 로펌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8: 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하나가 있죠. 바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되자 이분이 또 올림픽공원으로 갔습니다. 들어보시죠.
15: 국민이 바라는
1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5: 국민이 오케이해야 임명할 수 있는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8: 네, 올공의 남자 장동혁 대표 어제 올림픽공원에 가서 한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원래는 같이 가자 그러면 의원들이 전화를 피했는데 어제는 10여 명의 의원들이 또 같이 갔다 그러고요. 옆에서 뭐 장동혁이 해냈다 이런 함성도 나왔더라고요.
13: 저기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좀 더 단단한 지지를 받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특검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예. 지금 특검법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로 조금 더 수사 범위를 넓히고 이런 게 성공했다고 해서 지금 저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일부가 주장하고 있는 정말 그 중국의 개입설이라든지 예. 뭐 이른바 뭐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음모설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8: 예.
13: 저는 오히려 이 특검이 좀 더 전방위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됐고 좀 더 넓은 수사를 할 수 있게 됐고 자, 이 특검을 통해서 아마 선관위의 그동안의 아주 부실한 행태에 대한 민낯이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저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한 번 더 좀 밝혀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8: 부실이 부정으로 가는 건 아니다.
13: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부정 수준 아니냐. 똑같은 부정이라 하더라도 저분이 예. 저분들이 말하는 부정은 또 다 전혀 다른 차원의 부정이거든요.
8: 예.
13: 그러니까 누군가 기획, 특히나 다른 나라의 기획, 중국이 개입돼 있다는 그런 음모론 같은 얘기가 이런 특검을 통해서 좀 밝혀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 수렴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표정이 좋고 내가 뭔가 이뤄냈다. 저분들과 뭔가 축하의 자리처럼 저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선관위를 완벽하게 개혁해냈을 때
8: 예.
13: 그 일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정선거론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저분들과 장동혁 대표는 전 좀 더 고립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자축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8: 어제 현역 의원들 누가 왔는지 그래픽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화 돌리면 전화를 다들 피했는데 어제는 저렇게 많이 왔습니다. 뭐 김장겸, 박준태, 강명구, 서천호, 조승환, 저기 뭐 주진우 의원도 갔다 그러고요.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사퇴설에 좀 압박.

0: 대표의 행보도 그만큼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일 또는 150일 동안의 수사 결과를 좀 귀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국민의힘하고 이제 민주당하고 수사 범위를 놓고 좀 줄다리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핵심적인 건 선관위 서버 여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정리될까요?
2: 글쎄요. 저는 선관위 서버를 열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뭐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저분들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아마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선관위 서버도 들여다보고 뭐 필요하면은 많은 재검표도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저 정도의 음모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다 하더라도 국민 많은 분들이 아 그래도 좀 저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저런 건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의구심 가질 수 있거든요.
1: 사실 투표율은 조작된 게
2: 그렇죠.
1: 맞잖아요.
2: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낱낱이 좀 밝힐 수 있는 좀 광범위한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재검표 같은 것들 경우에는 최근에 뭐 6.3 지방선거 재검표들이 막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실제 재검표를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뭐 한 표, 두 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뿐인데 그런 것들이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에 뭐 좀 많은 예산, 좀 더 넓은 범위 이런 것들을 부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뭐 올림픽공원에 이제 부정선거 시위대, 전문 시위대도 이제 많지만 이제 2030 청년들도 많이 나왔던 것은 이제 선거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했던 건데 뭐 서버 부분 포함해서 어떤 부분까지 이번에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성역 없는 규명을 해야죠. 예. 사실 시간대별 투표율을 틀리게 입력해놓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그 뒤 시간대의 수치를 조작했다. 이것 우리 국민들께서 상상도 못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는 상황까지 내몰린 겁니다. 그러면은 선관위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 성역 없이 규명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아요. 다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검사가 재량으로 한 번 연장을 해도 최대 120일이고 거기서 30일을 더 연장하려면은 대통령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기본 120일이라고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죠. 다만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여전히 부정선거론에 동조하거나 혹은 상당한 의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부정선거론을 불식할 수 있는 과정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확인해봤더니 정말 개표 부정은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좀 확인이 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도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에 동력을 제공하는 수사도 필요하고 동시에 선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는 수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과정과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수사. 그러니까 열 수 있는 건 다 열자. 두 분 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올여름에 이제 국민들을 이제 더 덥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축구의 이제 현실인데 어제 국회에서 축구협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고 또 축구 해설가는 이 청문회를 어떻게 봤는지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3: 정말 어려운 일들이지만은 저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 어려운 것들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좋은 역할하는 것도 좋고 좋은 얘기하는 것도 좋고 쓴소리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안에 들어와서 이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좀 깨닫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들이 더 이거를 책임감을 가지고 더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4: 전체적으로 보자면 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무도 사과하지 않지? 왜 아무도 고개를 숙이지 않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뭘 잘못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뭘 잘못했다는 말은 없어요. 내가 쓰지 않으면 축구 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5: 예.
4: 그러니까 그렇게 이를 악물고 그 라인에 쓰려고 하는 거고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5: 예.
4: 그래서 거기서 어제도 나왔지만 뭐
5: 진사청탁,
4: 취업청탁 혹은 거기서 그렇게 문제를 빚고 부회장을 하다가 나갔는데 또 프로축구회에서 어떤 팀에 가서 또 무슨 일을 하잖아요. 오마이 카르텔
5: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1: 네, 뭐 축구 전술만 엉망인 줄 알았더니 청문회 전술도 엉망이었다. 보는 내내 답답했다. 이런 평이 많았습니다. 어제 핵심적인 건 제대로 못 건드리고 끝났다. 이런 좀 비평이 많더라고요.
2: 그렇죠. 뭐 청문위원들이 공격수였다면은 이 질문을 받아내는 분들이 수비수, 공격 수비 둘 다 수준이 낮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 이제 경기 킥오프를 알리는 그 이재정 위원장의 발언 정리 이런 것들은 전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청문회가 왜 열리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 대한축구협회 그 축구 대표팀의 감독이 되는 선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축협의 투명성과 책임성 이것들을 좀 높

0: 살피기 위한 청문회 자리다라고 했는데 막상 청문위원들의 질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날카롭지 못했거든요. 뭔가 왜 졌냐라든지 사실 그 감독이 선발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일단 감독이 선발된 이후에 선수 기용과 관련돼서는 그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물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왜 졌냐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허비하는 것들이 또 보여지기도 했고 또 저는 또 우리 당 의원들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예. 또 뭐 그 연봉에 대해서 굳이 물어본다든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 계약 조항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자극적인 그 숫자를 끄집어내서 뭔가 이슈가 되기 위한 질문으로 소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수비를 하는 답변하는 분들도 또 어느 분도 뭐 그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이나 그렇게 반성하는 모습이나 국민들께 죄송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1: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이 여론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죠?
0: 그렇죠. 사실 어떻게 네. 보면 저는 2018년 아시안게임이 떠올랐는데 그때 네. 야구대표팀에 대한 문제 분노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는 심지어 금메달을 따고 왔습니다. 네. 금메달을 따고 왔는데 당시 선동열 감독에 대해서 야구팬들이 특정 선수들을 인맥에 의해서 뽑아준 거 아니냐는 비판을 했었는데 청문회는 당시는 아니었고 그때 상임위에 불러서 답변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1: 그렇죠.
0: 워낙 형편없는 질문들을 하고 그거를 답변하는 선동열 감독의 태도를 보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홍명보 감독은 아까 영상에서 잠깐 짧은 영상도 보시면 너네들이 해봐라. 나를 비판하는 후배들 너네들이 해보면 너네도 다르지 않을걸? 너네도 힘들걸? 이거 바꾸기 쉽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발언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홍명보 감독도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발로 차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뭔가 남는 게 없는 알맹이가 없는 청문회였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 박문성 의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축구를 사랑하는
2: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통계 조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명시해 선관위 서버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글레오?
10: 네,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14: 워킷 워킷 안전화.
15: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큐레큐.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조금 전 대담 중 언급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자체 조사해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5: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린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6: 단어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수.
5: 독립운동가 김원수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7: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의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6: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 폭염의 기세가 극심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상권, 부산 중서부, 양산, 창원, 김해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4도, 부산과 창원은 체감온도가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극심한 더위 속에 온열 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날씨가 때 야외 활동은 최대한 좀 삼가하시고 시원한 실내에서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폭염 속에 도로에서도 사고 소식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졸음운전이라는 사고가 이어지기 쉬운데요. 운전하실 때는 시원한 물을 틈틈이 마시면서 안전운전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여파로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나 월드컵 대교까지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일산 방향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3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강대교부터 양화대교 지나 성산대교까지 밀리는 모습이니까 이럴 때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저녁 식사 시간에 영업 중이던 식당에서 천장이 무너져 대피하던 손님 일부가 다쳤습니다. 열대야가 한창인 지역에서 정전도 잇따랐는데요. 전국 곳곳에 사고 소식, 박희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한 건물 내부 천장이 철골과 전선들이 마구 엉킨 채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경기 양평에서 오후 6시 반쯤 영업 중인 1층짜리 식당에 천장 상판이 통째로 내려앉은 겁니다. 당시에 식사하던 손님 60명 정도가 다급히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1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안전모를 쓴 작업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전신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한창인 부산 구포동에서 저녁 8시 20분쯤 빌라 한 동이 정전돼 3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퓨즈가 끊긴 거로 파악했습니다. 열대야가 덮친 전남 여수에서도 변압기 고장으로 248세대에 전기 공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밤 10시 20분쯤 경기 고양에선 한 아파트 집안에서 불이 나 거주자 2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는데 이후 회복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금산군에서는 오후 5시 반쯤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60대 여성이 물에 빠졌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119 측은 하천에서 깊은 곳은 수심이 2m 수준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에서는 김포행 여객기가 한밤중에 기체 결함으로 결항돼 승객 220여 명이 공항에서 긴 시간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예정 시간보다 17시간여 뒤에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투입해 승객들을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음주운전을 했다가 마약 투약까지 적발된 시내버스 기사가 곧 구속 송치됩니다. 경찰은 이 기사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버스를 몬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경찰이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요?

0: 경찰은 어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지난 24일 A씨를 음주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보강 수사한 결과입니다. 앞서 A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퇴근 후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마약 투약 시점과 버스 운행 일정을 대조해 일부 운행의 경우 약물의 영향으로 지장을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필로폰을 흡입할 경우 보통 12시간가량 약물 영향이 지속되는 점과 판례를 검토해 투약 후 6시간 내외에 버스를 운행한 경우를 추려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1시 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1: 기사가 처음 경찰에 붙잡힌 건 음주운전 때문이었죠?
0: 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경기 시흥시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주거지가 있는 안산시까지 13k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든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A씨 차량에서 마약 투약 도구를 발견했고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마약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SNS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10여 차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버스를 몬 적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 약물 운전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송치 후에도 A씨의 추가 마약 투약 여부 등 여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1: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잠실개표소 봉쇄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당시에 출입문을 끝까지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A씨를 상대로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당시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이유에 대해서 증거 보존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몇 시간 뒤면 토론도 강제 종료될 전망인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정원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부 기자, 본회의장에서는 아직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지만 법안 처리는 예정된 수순으로 봐야겠죠?
2: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무제한 토론이 시작했으니까 이제 20시간째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최다선이죠. 6선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결사항전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초선 김태규 의원이 7번째 주자로 토론을 이어가고 있고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은 해뒀는데 뒷순서다 보니까 발언대에 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로 끝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오늘 오후 4시를 조금 넘으면 필리버스터는 종료가 되고 본회의 통과도 유력합니다. 곧이어 국회 신속처리 안건제도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는 필리버스터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오늘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무제한 토론은 자동으로 종료가 되게 되고요. 8월 임시국회가 열린 뒤 첫 본회의에서 법안이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1: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2: 그렇습니다. 이번 정도 규모의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 72년 만에 처음입니다. 막대한 변화가 예고된 만큼 어느 쪽으로든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달성해 검찰 권력의 집중을 끝냈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는데 들어보시죠.
3: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투자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2: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도 열고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기구도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여론의 향방,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주무부처인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사의까지 표명하며 마지막까지 신중론을 펴고 있죠. 특히 보안수사권 폐지뿐 아니라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심도 민생도 저버린 소시오패스 정권의 사법학의 폭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해 사기도박, 밑장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4: 사법체계 곳곳에 구멍을 뚫어주었습니다.
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란 말입니까?
2: 그러면서 이번 압법은 법치주의의 종말이라며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6: 미국과 이란이 휴전 결렬 뒤 서로 맞불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 내 미군 기지와 선박이 표적이 되면서 홍해를 넘어 지중해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윤신 기자입니다.
7: 현지 시간 30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한 영상입니다. 요르단 알 아지라크 미군 기지를 공격해 F-35 스텔스 전투기 3대를 비롯한 병력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쿠웨이트 미군 기지도 공습해 드론 경납구와 항공유 저장 시설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8: 침략자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국가들이 행동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을 받게 될 것이다.
7: 이에 대해 요르단은 이란이 쏜 미사일 5발을 요격했다며 인명피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도 SNS를 통해 미군 전투기가 파괴됐다는 이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쿠웨이트 국방부는 이란의 공격으로 중국 기업이 피해를 입었고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이란 공습을 재개한 미군은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부근 혁명수비대 표적 수십 곳을 타격했습니다. 휴전 결렬 후 전후는 페르시아만과 홍해를 넘어 지중해까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지중해 인근 이집트 다미에타 항구에선 미국 LNG선을 포함한 선박 두 척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배후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집트는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홍해에선 사우디가 미군과 함께 첫 공동작전에 나서며 사실상 참전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9: 사우디아라비아는 스스로 방어할 적법한 권한이 있고 적절한 시기에 대응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성명입니다.
7: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결렬된 이후 교전 강도가 격화되면서 중동 전역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6: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집트 다미에탕 드론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위장 작전이 의심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SNS를 통해서 이집트는 중요한 우방이고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하다며 평화를 훼손하기 위해 고안된 이스라엘의 음모와 위장 작전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집트 항구 피격과 관련해 이란의 개입을 부인하고 사실상 그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보포르를 공격해 터널 여러 곳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폭격한 터널들은 그동안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 침공 계획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작전에서 약 700톤의 폭발물을 사용했다며 헤즈볼라의 노골적인 휴전 합의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동시다발적인 무력 충돌로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굳건한 동맹 없이도 무기를 주고받거나 또 물류망을 인질로 잡는 공급망 타격이 새로운 안보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미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작동하던 국제 억제력이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과거의 강력한 경제 제재나 경고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론 조용히 완성된 모듈형 반소방 연대가 꼽힙니다.

0: 거창한 동맹이나 조약 없이도 북한의 포탄이나 이란의 드론처럼 필요한 무기와 물자만 톱니바퀴처럼 거래하는 겁니다. 서방의 제재망을 비웃듯 형성된 이 암시장 네트워크가 이제 공식 전선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1: 러시아는 북한의 실전 경험을 쌓고 무기를 개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아시아 모든 국가에 위협이 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0: 또 다른 특징은 단순한 영토 점령이 아닌 상대의 경제적 생명줄을 타격하는 공급망의 무기화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란 상선 타격이나 친이란 세력의 석유시설 위협처럼 전선은 물류와 에너지 인프라 전체로 번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 같은 영내 강국들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대신 자국 인프라를 위협하는 세력만 직접 타격하는 실용주의로 선회했습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군은 자국의 주요 석유시설들에 가해진 공격과 연루된 이라크의 무장 민병대 소속의 특정 목표물들을 겨냥해 전밀 타격 작전을 단행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성명입니다.
0: 세계는 이제 3차 대전이라는 단일 폭발이 아닌 통제 불능의 대리전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상시적 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 분쟁에 개입하는 세력이 늘고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는 상황은 우리를 이전보다 훨씬 더 최악의 사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유엔 부대변인입니다.
0: 정면 충돌은 피하되 조용한 균열은 가속화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시작됐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안보와 공급망 전략 역시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우리 군이 한미연합훈련 중에 전방공역을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알아보지 못해서 방공태세를 격상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 문자까지 발송됐는데요. 한미 간의 사전 소통이 안 돼서 불필요한 소동이 생긴 겁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4: 강원도 철원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지역 주민들에게 발송된 안내문자입니다. 실제 상황이란 문구와 함께 무인기가 식별됐으니 긴급히 대피하란 내용입니다. 비슷한 시각 서부전선 전방부대에선 북한의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응하는 방공작전태세 두루미가 발령됐습니다. 남방한계선 근처에서 미상의 비행체가 포착되자 방공포 같은 요격 전력을 동원해 격추 준비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1시간쯤 뒤 해당 비행체는 미국 해병대의 정찰 무인기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우리 해병대와의 연합훈련에 참가한 기종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주한미군은 사전에 비행 계획을 우리 군에 알렸다는 입장이지만 승인권을 가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예하 1군단에선 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는데 사전 소통이 안 돼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육군 1군단을 대상으로 미군이 통보했다는 비행 계획이 어떤 경로로 전파됐는지 소통 과정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도 이번 일을 사고라고 표현하며 미 해병대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3: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크게 오르며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5: 오늘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 예탁금이 3천만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요즘 주식하는 분들 일이 일비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네요.
6: 네, 오늘은 이제 주가 지수가 최근 뭐 이번 일주일 내내 빠지다가 네. 이제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그 오늘 6,300선까지 이제 단숨에 회복이 되면서 코스피가 한 지금 한 14% 예.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뭐 코스닥도 좀 동반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랐던 배경은 이제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 또 아마존의 실적이 좀 좋으면서 반도체 지수가 이제 급등한 그런 좀 영향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렇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런 이제 AI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어떤 비투가 좀 상당히 많았거든요. 뭐 네. 개인의 매수도 있었지만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매수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물량들이 이제 최근에 급락하면서 좀 청산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그게 청산됐다는 거 이제 수급 부담이 많이 해소가 됐다는 거죠. 이제 급한 매물이 좀 해소가 되면.

0: 되면서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그런 부분으로 또 올랐는데 그게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폭락을 좀 오늘은 되돌리면서 좀 상당히 크게 뭐 아마 코스피 기준으로는 역사상 가장 크게 좀 오르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20% 넘게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 네.
1: 이게 뭐 레버리지 ETF 상품도 아니고 현물 자체가 이렇게 오르는 게 변동성이 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빠질 때도 막 10% 이상 빠지고 지금 오늘 오르는데 삼성자이닉스가 무려 하루에 20% 오른다는 건 정상적인 흐름은 아닌데 다만 이제 주가라는 건 이렇게 너무 또 과하게 빠지거나 과하게 오르면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변동폭도 사실 클 수밖에 없고요. 그 2020년에 뭐 3월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당시에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폭락했는데 그 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한번 하루에 폭등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너무 드문 이제 경우지만 최근에 이번 주 내내 주가가 좀 빠졌고 한 달 동안 거의 코스피가 30% 이상 급락을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이제 반사작용이 나오면서 오늘 좀 이례적인 좀 폭등장이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오르게 되면 또 따라가는 매수도 있고 또 공매도를 했던 이제 그 어떤 투자들이 많은데 그걸 또 청산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1: 그쵸.
0: 그럼 이제 매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바닥권에서 반등할 때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들이 가끔은 나오긴 합니다.
2: 네, 여러 가지 이제 변수 중에 미국 헤지펀드 청산 얘기도 있던데 어떤 부분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0: 네, 그러니까 뭐 레오폴드라는 굉장히 좀 젊은 이제 오픈 AI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나가서 헤지펀드를 만든 거예요. 이제 본인이 봤을 때는 24년도에 만든 걸로 아는데 앞으로 AI 시대가 더 커지면 뭐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이제 AI 인프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걸 좀 투자를 해보겠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여기 들어가 있고 유명한 그 AI 인프라 기업들을 샀는데 근데 이거를 비투를 안 하고 그냥 사기만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4배 정도 레버리지를 썼대요.
2: 그러니까
0: 자기 원금의 4배를 빚으로 투자를 더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올해 안 좋았던 섹터가 그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AI가 대체하는 섹터는 공매도를 한 거예요.
2: 네.
0: 근데 최근 한 달 동안 어떻게 됐죠? AI 반도체는 폭락하고 공매도친 소프트웨어는 반대로 급등하니까 양쪽에서 다 손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왔던 뉴스는 투자은행에서 이 돈을 빌려준 거 아니에요. 이제 빚을 갚아라. 이제 마진콜이라고 하는데 증거금을 더 내라고 했는데 지금 낼 돈이 없는 거죠. 지금 주가가 자꾸 빠지니까. 그래서 이게 물량이 만약에 이렇게 돼서 또 강제 청산 당하면 또 폭락을 합니다. 이 주가들은 강제로 나가는데. 근데 미국의 시타델이라는 또 유명한 펀드가 이 물량을 다 인수하기로 했나 봐요.
2: 걷어들였군요.
0: 그래서 이제 이 물량이 더 이상 안 나오고 그게 이제 시장에 노출이 되니까 이제 비청산 끝난 것 같다.
2: 네.
0: 그래서 사실 오늘 미국 증시도 그 이유 때문에 좀 반도체가 많이 올랐거든요.
2: 그렇군요.
0: 근데 이제 하이닉스도 여기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오늘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에도 아마 영향을 준 좀 배경인 것 같습니다.
1: 주식시장 상황을 좀 보면 개인이랑 기관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제 사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마치 뭐 외국인들의 뭐 놀이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0: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가 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최근에 이제 내려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팔았거든요. 파는 모습이 나왔고 올해 상반기 내내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7월 들어와선 그래도 좀 이번에 폭락하는 과정에서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서킷 브레이커 지수가 이제 폭락하는 날은 물론 외국인이 팔았는데 수요일부터는 돌아서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수요일부터는 조금 돌아서면서 최근에 또 오히려 매수하고 있고 오늘은 또 대량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매매에 따라서 지수가 이제 변동성을 좀 보이는 건 또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좀 안타까운 건 개인 투자분들이 최근에 주식을 많이 샀었잖아요.
2: 그렇죠.
0: 산 상황에서 수요일부터 매도로 돌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지수가 이제 5,500이 깨지는 과정에서도 한 2조 원 가까이 매도를 해버렸고 어제도 매도하고 근데 오늘은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좀 시장을 뭐 떠나려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오늘 제가 봤을 때 개인이 이렇게 많이 파는 건 처음 봤거든요. 지금 현재 9조 원을 팔고 있어요.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2: 정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0: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 좀 정리하고 나가야 되겠다. 아마 그런 심정도 있을 거예요. 너무 어질어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분들이 일단 선택은 일단 기왕 오르는 김에 시장 좀 일단 팔고 뭐 관망하거나 떠나자. 아마 이런 좀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날씨도 덥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그런 장세가 이제 계속되고 이제 폭락장이다 보니까 큰

0: 표현들이 좀 줍줍한다고 하나요?
1: 네.
0: 사들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태원 회장이 50억 정도 샀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이게 뭐
1: 어제,
0: 영향이 있는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1: 근데 이제 이게 상징성이 있어요. 실제로
0: 상징성.
1: 저도 어제 저녁에 그 이제 공시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그게 나오자마자 실제로 이제 그 야간 선물 지수도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 미국 증시에 실제 반도체도 영향을 좀 주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랬는데 원래 이제 SK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이닉스를 지배하니까 이걸 뭐 굳이 사야 되는 이유는 없긴 하죠. 근데 이제 이번에 한 47억 8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최태원 회장이 직접 장내에서 매수를 했는데 사실 이게 50억이 넘으면 한달 전에 이거 매수한다고 공시를 해야 돼요.
0: 그렇군요.
1: 그런 좀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좀
0: 액수를
1: 50억이
0: 맞춘 거군요,
1: 맞춘 것
0: 그렇게.
1: 같은데 꼭 이거를 이제 제 생각에는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나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얼마 전에도 대한상공회의소 그 포럼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장기 투자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0: 샀다 팔았다 그러지
1: 네,
0: 말아라.
1: 맞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보여준 거죠. 나도 이렇게 좀 동참을 하겠다.
0: 근데 믿어도 되는 거예요?
1: 글쎄요, 뭐 뭐 약간 낙관 편향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것도 필요는 하다고 봐요. 뭔가 자신의 자신감을 보여준 거니까 말보다 행동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주가에는 좀 일단은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오늘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어도 여전히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하락장이 좀뭐 마무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직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1: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워낙 좀 기록적인 한달 만에 코스피 지수가 30% 빠진 거는 IMF 때도 없었고 금융위기 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록적인 낙폭이기 때문에 일단 하락장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평가보다 단기적인 좀 폭락장은 좀 마무리됐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되돌리는 반등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번 하락장에서 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기업들의 실적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뭐 경제 환경도 나쁘지 않았고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또 했잖아요. 굉장히 좀 좋은 얘기들도 많이 했고 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다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AI 투자 더 하겠다. 뭐돈 빌려서라도 더 하겠다. 아마존 CEO는 뭐라고 했냐면 메모리가 되게 비싸서 투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비싸도 상관없다. 더 사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공급 과잉설은 좀안 맞는
1: 네,
0: 거예요?
1: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은 의심이었죠. 혹시 공급 과잉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로 미국의 빅테크들의 발언을 보면 공급 과잉은 아직은 좀먼 얘기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의심들이 증폭되면서 결국에 이걸 또 만들었던 원인은 저는 비투가 아니었나. 그게 우리 개인의 비투도 있지만 미국도 아까 제가 헤지펀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도 네 배나 썼거든요, 레버리지. 근데 그렇게 돈잘 벌던 헤지펀드가 한순간에 그냥 청산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B2가 이 시장을 얼마나 지금 무섭게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좀 보여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께서 늘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패닉셀로 떠나는 분들, 급변하는 장세에서 그분들께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1: 근데 지금은 이미 지금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잖아요. 오늘 좀 반등한다고 해도 여전히 위보다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내가 주식을 좀 갖고 있다면 오늘 하루 오른다고 팔지 마시고 조금 더 반등을 기다려보시면 되겠고 그 근거는 지금 어쨌든 전반적인 기업 체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실적이나 기업 가치 이런 건 여전히 오히려 우상향하는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버텨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주가가 한 지수가 한 10에서 15% 더 빠지니까 굉장히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어쨌든 지금 일단 비청산도 어느 정도 좀 끝나가고 시장도 반등하는 그런 기조에 있고 기업 가치에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하실 건 내가 비투를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기업에 문제가 없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시간을 좀 분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한쪽에 집중 투자하지 마세요. 이번에 헤지펀드가 청산된 것도 너무 AI 쪽에 그냥 다 집중된 거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좀 내가 포트폴리오가 좀 분산이 안돼 있으면 분산을 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2: 흔히 말하는 반도체 관련한 뭐 펀더멘탈이라 그러죠. 거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좀할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1: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두배 수익률만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좀 약간 이제 그 조급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돈을 앞으로도 많이 벌것 같고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사면 두배 정도 내가 수익을 낼수 있다 보니까 역전할 수 있다는

0: 그런 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27일부터 상당히 많이들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한 증권사의 분석에 따르면은 그 5월 27일부터 7월 22일까지 이렇게 그 삼성전자 주가가 15.2% 정도 떨어졌거든요.
1: 네.
0: 근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무려 40%가 빠진 거예요. 두배더 빠지죠. 이게 보통 음해복리 효과라고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오를 땐 좋죠. 근데 이제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선 정말 나중에 원금 회복하고 하기가 쉽지 않고, 실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만약에 다시 옛날 고점을 가더라도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원금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그 밑에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얘기한 건 뭐냐면 이건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저도 당연히 동의하는 게, 장기 투자를 할수록 이게 녹아버리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되도록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하더라도 되게 짧게 이걸 끊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1: 두
0: 싶습니다.
1: 배뛸 것만 생각하고 뛰어들었다가는 이제 큰일
0: 네,
1: 난다. 이런 얘기
0: 맞습니다.
1: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많고, 거래 정지가 불가능하니까 현실적으로. 뭐, 레버리지 자연사. 뭐, 자연사라는 단어가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건가요?
0: 일단 이제 지금 오늘부터 이제 규제가 시작되는 거는 예탁금 3천만 원, 반드시 현금을 넣으셔야 돼요. 뭐 주식 포함이 아니라 순수 현금 3천이 있어야 매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자연사에겐 뭐냐면, 보통 이제 그이 ETF가 이렇게 LP라고 하는데, LP가 뭐냐면 이제 증권사의 유동성 공급 창구라 그래요. 이제 증권사들이 이게 ETF가 거래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 매수의 일정 부분 물량을 깔아둡니다. 거래가 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이 자연사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매수를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럼 이제 LP 쪽에서 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매도 효과를 없애버려요. 매도를 없앤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이 ETF를 사고 싶은데 위에 물량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거고. 근데 또 파는 통로는 만들어 놔야 되니까
1: 그렇죠. 빠져나갈
0: 매수
1: 수
0: 효과는
1: 있게 해주고.
0: 받쳐줘요. 근데 이제 위에 매도 효과를 없으면 내가 사고 싶어도 살수 있는 물량이 없어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개인들끼리 사고 파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증권사가 하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LP가. 근데 위에 매도 효과를 이제 점점 없애겠다는 거죠. 줄게 만들고, 효과를 좀 넓게 만들고 막 이러면 결국엔 거래 유동성이 이제 떨어지거든요. 매수 유동성이. 그렇게 해서 서서히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겠지만 말려죽이겠다는 거죠. 아예 거래를 못하게. 그게 지금 이제 자연사의 좀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식시장이 급등락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니까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한 뭐 부동산으로 옮겨가자 이런 시선들도 있다 그래요.
0: 네, 뭐 그런 이제 시선도 있지만, 근데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지금 대출 규제가 또 심하기 때문에
2: 그렇죠.
0: 이걸 주식을 뭐 이렇게 팔아가지고 부동산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실제 그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자금이 이탈한 건 맞아요. 예탁금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고점 대비 한 30조 이상 나갔는데, 그게 뭐 부동산으로 갔다기보다는 그 CMA 계좌, 여기 이제 잠시 이제 맡겨놓는 그런 이제 단기 어떤 이제 계좌인데, 여기 계좌 수가 되게 많이 는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부동산으로 갔다기보다는 약간 대기 자금이 좀 움직일 수 있는 통로로 잠깐 이동했다. 근데 이 자금이 또 어디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흐름을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리고 투자는 좀 분산 투자로 하는 게 좋겠다. 오늘 말씀 좀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염승한 LS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유네스코 부산 세계유산위원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2: 회의 기간 우리나라의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확대 등재된 것을 비롯해서 각국의 문화 자연유산 25건이 세계유산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4: 일본의 고대 스토 아스카 후지와라 유적입니다. 무덤의 형태와 보장품 등에서 고대부터 한반도와 교류한 흔적 등이 높이 평가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5: 아스카 후지와라 유적은 인류의 중요한 교류와 동아시아 고대 수도의 형성 과정에 대한 탁월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부대신입니다.
4: 부산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 새로 등재된 세계유산은 모두 25건입니다. 일본 아스카 유적 외에도 중국의 징더전 수궁의 도자기 산업유적,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굴에 참여한 몽골의 흉노 지배층 무덤군 등입니다. 특히 세계 자연유산인 우리나라의 갯벌은 지역이 확대 등재됐습니다. 지난 2021년 등재된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0: 전남 광주 신안과 보성 순천 갯벌에 이어 충남 서산과 전남 광주 여수, 고흥과 무안 갯벌이 추가되고 경계도 훨씬 넓어졌습니다.
1: We shall remain ever mindful.
2: 갯벌이 한국만의 유산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유산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입니다.
1: For the harmony first coexistence with local communities and then transmit to future generations.
0: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해 160여 개국에서 장관급 인사 25명 등 각국의 문화정책 책임자 3천여 명이 직결한 만큼 문화외교도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일본 사도광산이 강제노동의 역사를 성실하게 알릴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고 근대유산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전쟁 당시 부산의 피난수도 유적을 203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3: 부산은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란 수도가 되어 온 나라의 운명을 짊어졌고 국제 원조의 관문으로 전 세계의 손길을 받으며 나라의 성장과 번영의 토대를 다져온 곳입니다.
0: 볼거리도 풍성했습니다. 위원회 기간 주최국 전시관인 대한민국관에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으로 14만 명 가까운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종묘와 불국사 등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투어 프로그램과 청년 전문가 포럼 등 부대 행사 60여 건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부산 세계도서관 정보대회도 열려 이번 여름 부산은 세계문화정보의 수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4: 북중미 월드컵 이후 LAFC 손흥민의 슈팅 정확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5: MLS 올스타전 멀티골에 이어서 오는 일요일에는 리그 4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이대곤 기자입니다.
6: 손흥민은 확실히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MLS 올스타전에서 터진 동점골 장면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2: 손흥민에게 공간이 많습니다. 손흥민 골. MLS 현재 해설입니다.
6: 3분 뒤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팬들을 더 열광시켰습니다. 이날 35분 뛰면서 단 3분 만에 멀티골을 만들어내 MVP로 선정됐습니다. 농담이 절로 나올 정도로 여유가 넘칩니다.
2: 아니 농담이에요. 정말 기쁘고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다들 정말 열심히 노력해줘서 멋진 경기를 만들어줬어요.
6: 이전보다 달라진 건 바로 슈팅 정확도입니다. 월드컵 전 결정적인 슈팅은 번번이 막혔고 상대의 수비를 좀처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때도 무득점으로 마무리했지만 이후 슈팅 정확도가 살아나면서 리그 3경기 연속골에 이어 올스타전 멀티골까지 완성했습니다. LAFC 유니폼을 처음 입은 지난해 득점 행진과 비슷합니다. 손흥민은 일요일 뮬러가 이끄는 밴쿠버를 상대로 4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5: 오픈 AI의 챗GPT에 이어서 엔트로픽의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 역시 외부기관 시스템을 무단 해킹한 사실이 드러나 AI 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엔트로픽은 사이버 보안 평가 기록 전수 조사를 통해 클로드가 외부 기관 세 곳의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협력사가 주관한 모의 해킹 평가 과정에서 인터넷망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는 가상 환경 설정에 오류가 생기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대한민국 사인공의 회장 요울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사인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인군병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1: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쩔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2: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3: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4: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5: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4: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5: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4: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7: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8: 지난 6월 말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CCTV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의 얼굴 사진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9: 이 사진 봤음?
10: 이게 뭔데?
9: 통영 살인사건 알지? 그 사건 범인 얼굴이래?
10: 진짜?
9: 이 눈매 좀 봐. 완전 소름이지.
10: 하, 진짜 섬뜩하다. 어떻게 이런 사진이 찍혔대?
8: 모자와 복면을 쓴 건장한 체격의 남성. 얼굴 대부분은 가려져 있었지만 사진 속 눈매와 눈썹은 이상하리만큼 선명했고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설명까지 붙으며 온갖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공포는 배가 됐죠. 이에 경찰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9: 지금 인터넷에 퍼진 그 사진은 진짜가 아닙니다. AI 합성입니다.
10: 그러면 살인사건도...
9: 통영 살인사건은 지금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용의자가 찍힌 CCTV 진짜 영상을 공개했으니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8: 지난 6월 10일 새벽 경남 통영의 한 단독주택에서 잠자던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노린 강도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훌쩍 넘도록 용의자의 신원도 행방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죠. 결국 유족의 동의를 얻어 실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겐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밝혔습니다.
9: 걱정이요. 그놈이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여. 한 달이 다 되도록 못 잡고 있으니 더 무섭지.
11: 옆집은 300만 원인 가지고 철장까지 단다던데. 하, 이거 나도 해야 되나 싶네.
9: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냥.
8: 범인이 잡히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왜 사건 발생 한 달이 넘어서야 실제 CCTV 영상을 공개한 걸까요? 또 용의자가 흉기와 피해자의 가방뿐 아니라 움직인 감지기란 것을 챙겨 나왔다고 하던데 이 행동이 추후 처벌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통영 주택 살인 사건.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 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같은 날 아침 별채에서 자고 일어난 남편이 숨진 아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 용의자가 새벽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그것도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무려 1시간 50분 가까이 머물렀다. 범행 수법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뭐라고 보세요?
0: 우선 범인이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을 끼고 모자와 복면으로 눈만 제외한 얼굴 전체를 완전히 가린 채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임을 의심해 볼수 있는 정황인데요. 특히 범인이 침입 후에 바로 달아난 게 아니라 무려 1시간 50분 동안이나 집 안에 머물렀다는 점, 그리고 마을 CCTV 동선을 피해 뒷산 쪽 산길로 도주한 정황 등으로 볼 때, 현장 구조나 주변 지형을 아주 잘 아는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1: 네, 일단 복면과 장갑을 착용을 했다.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0: 네.
1: 부분만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 주셨듯이 별채 남편이 있었어요. 별채 남편이 있었는데도 집에 1시간 50분 가까이 머물렀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안이 극심하다고 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0: 네.
1: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최근에서야 실제 용의자의 CCTV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일각에서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진작했으면 잡을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건 터지자마자 경찰이 자의적으로 무조건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준이 뭐고, 이때 용의자의 인권, 사생활 문제, 이런 것도 고려가 됩니까?
0: 예, 저도 주민분들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의 CCTV를 마음대로 대중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을 고려할 때는 뭐 용의자의 인권이나 피의 사실 공표 문제, 그리고 억울한 제3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초기에 영상이 공개되면 범인이 수사망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비공개로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공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 등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1: 그렇죠. 수사 밀행성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죠.
0: 네.
1: 자, 이 부분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공개 수사 전환이 늦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책임을 묻는 것 가능할 수 있을까요?
0: 글쎄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공개 수사로 전환할지의 여부는 뭐 수사의 효율성, 보안,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찰의 수사재량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현저히 방치하거나 뭐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라면 단순히 공개 시점이 늦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 배상이나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자,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신 움직임 감지기라는 건데요. 이게 뭐예요?
0: 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자체 등에서 고령자나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해주는 응급신고장치입니다. 화재나 응급상황 또는 장시간 움직임이 없을 때 119나 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장치인데요. 범인이 피해자 집 테라스에 있는 이 단말기를 챙겨서 도주했습니다.
1: 경찰은 용의자가 이 장치를 CCTV 본체로 착각하고 가져갔을 가능성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자신의 모습이나 범행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걸 가져간 거라면 추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별도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까?
0: 네, 만약에 CCTV 녹화 장치로 착각해서 가져갔다면 자신의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는 증거 인멸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원래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은 별도의 증거 인멸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재판 과정에서 범행 후의 정황으로 반영되어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소유의 단말기를 가져간 행위 자체가 절도 또는 강도 행위의 일부로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1: 이 사건을 두고 강도살인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죠. 처음부터 물건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냐,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살해한 뒤에 물건을 가져간 거냐,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잖아요.
0: 예,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는 강도 행위 도중에

0: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후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 물건을 챙겨 나왔다면 살인죄와 절도죄가 각각 따로 성립하게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범인이 침입 당시부터 손가방 등 금품을 노렸던 정황이 보여서 경찰이 강도살인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1: 강도살인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입증돼야 하는 거죠?
0: 강도살인이라는 게 강도 범인이 강도 범행을 하는 중이나 또는 강도 범행을 한 직후처럼 강도 범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이 이루어질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거든요. 그래서 범인이 강도 범행을 하려고 했던 증거를 우선 탐색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입할 때부터 금품을 찾았는지 또는 살해 행위가 재물 탈취의 수단이 되었는지 이런 여부 등을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1: 실제 강도살인죄가 인정이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0: 우리 형법상 강도살인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 중범죄입니다. 단순 살인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1: 최하가 무기징역이네요, 그럼?
0: 네, 그렇습니다.
1: 자, 경찰은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라는 게 단순히 범인과 닮은 사람을 봤다고 해서 지급되는 건 아닐 거고 어떤 정보에 제보를 해야 하는 겁니까?
0: 네,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라는 규정에 따르는데요. 단순히 범인과 체격이 비슷해 보인다는 정도의 단순 인상착의 제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뭐 결정적 도주 경로 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장물 등 핵심 증거를 제출해서 범인 검거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요. 하지만 사소한 단서라도 수사에 물꼬를 틀 수 있으니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꼭 필요합니다.
1: 근데 이런 일 터지면 허위 제보하는 분들 꼭 계시거든요.
0: 네.
1: 보상금 노리고 허위 제보한다. 이거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허위 제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죄가 적용되는 건 또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0: 네, 이렇게 장난이나 보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는 경찰 직무 집행에 낭비와 불편을 초래해서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허위 신고자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경찰력이 낭비된 데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도 있겠습니다.
1: 이번 사건에서 또 문제됐던 게 경찰이 CCTV를 공개하기도 전에 온라인에서 이미 범인의 얼굴이다라면서 가짜 사진이 퍼졌다는 점이거든요. 알고 보니까 AI 합성 사진이었던 건데 이런 사진 처음 만들어서 퍼뜨린 사람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경찰이 지금 찾고 있습니까?
0: 예, 보도에 따르면 경찰도 수사 혼선을 유발하는 가짜 사진 유포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I로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이 사진을 실제 살인범의 사진이라고 속여서 유포하는 것은 당연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진 때문에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허위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한 사람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네.
0: 해당 가짜 사진을 두고 외국인 노동자 같다는 식의 근거 없는 추측과 억측이 퍼지면서 2차 피해와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 실제 죄 없이 무고한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해서 인터넷에 유포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또는 초상권 침해 책임까지 크게 물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가짜 정보를 사실 확인 없이 블로그나 SNS에 퍼나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역시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사건 특파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토미 페이지의 I'll be your everything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에 극심한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경남권, 부산 중서부, 양산 창원 김해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의 체감온도가 40도까지 치솟아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낮에 체감온도도 35도까지 오르면서 자외선 지수가 곳곳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에도 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온열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은데요. 물을 충분히 자주 마셔주시고 낮에 무리한 야외활동은 가급적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폭염 속의 도로에서도 안전운전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부 순환로 성산 방향 기름램프에서 정릉램프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뒤에서 오는 차량들 속도가 내려 가 있는데요.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일대 차선 변경에 미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성수대교 방향 홍제램프에서 정릉턴 입구 사이도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3: 네, 연일 폭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5곳 가운데 3곳이 경남에 몰려 있고 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경남 양산은 41도를 넘었습니다.
4: 네, 공항 물류센터 직원들도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영준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5: 네, 경남 창원시 용지호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최승훈 기자는 물류센터에 나가 있다고요?
6: 네, 인천공항 항공물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3: 자, 먼저 임영준 기자, 창원은 지금 얼마나 더운 겁니까?
5: 네, 그야말로 혹석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용지호수 공원은 창원 시민들의 쉼터이자 산책 공간인데요. 그런데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공원이 매우 한산합니다. 오가는 시민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찜통더위 때문입니다. 제가 미리어서 공원과 인근을 둘러봤는데 이따금 보이는 시민도 양산을 써 햇빛을 가리거나 연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택시 정류장에선 쿨링 포구가 연신 분무를 뿜어내고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선 시민들의 냉방장치가 가동되는 실내 공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폭염이 창원을 비롯한 경남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양산의 폭염이 가장 심각한데요. 양산 현재 기온은 41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8년 41도를 기록한 홍천에 이어 기상 관측 사상 역대 1위 기온입니다. 그제와 어제 연이틀 40.3도까지 오른 데 이어 사흘 연속 40도를 넘겼습니다. 역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창원도 어제 38.5도까지 올랐는데 오늘은 3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해양도시 부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바다라는 천연 에어컨이 올여름 폭염에 작동을 멈춘 건데요. 부산의 그제 기온은 38.8도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904년 기상 관측 이래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겁니다. 부산과 경남이 이렇게 더운 이유는 이중 고기압에 의한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위에서는 고온의 티베트 고기압이 밑에선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경남에선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3명 나오기도 했습니다. 노약자는 물론 건강한 사람도 위험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 시간대에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외출하더라도 양산을 쓰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
4: 네, 이번에 항공물류센터에 나가 있는 최승훈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떤가요?
6: 네, 제 뒤로 지게차와 화물차가 계속해서 지나다니며 짐을 실어나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 인천공항 항공물류센터에 입주한 민간업체는 고객들의 화물을 받아 분류한 뒤에 비행기에 실을 수 있도록 공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화물차와 지게차가 계속해서 오가야 하다 보니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바깥의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업체들은 대형 화물이 자주 오가야 하는 창고 특성상 이동형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내부에 설치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대형 선풍기를 틀어뒀지만 열기를 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3: 네, 직원들이 연신 땀을 닦는 모습이 조금 전 화면으로 나갔는데 직원들이 이 더위를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
6: 네, 이곳에 입주한 업체들은 창고에 보관된 화물 분류 작업부터 차에 실어나르는 작업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더위 속에 짐을 운반하다 보니 목에 휴대용 선풍기나 시원한 수건 등을 걸쳐도 땀이 금세 비오듯 흐른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7: 저희가 이제 A4 용지 같은 거 부착하거나 뭐 할 때 있는데 이게 땀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젖어서 이게 막 젖고 그래요, 종이가. 그러니까 인쇄된 부분이 지워지고 그럴 정도.
6: 창고 내부에 에어컨이 있는 사무 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가장 더운 한낮에는 화물이 몰려 편하게 쉴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요. 당분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구슬땀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음 주에 더위가 더 심해진다고 해서 걱정인데요.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형준, 최승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도까지 올라 기상 관측일에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4: 양산을 비롯한 영남권 더위가 극심한 가운데 다음 주는 수도권도 더 뜨거워집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극한 더위가 여러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군요.
8: 네,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도까지 치솟으며 기상 관측일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가장 더웠던 날은 2018년 8월 1일 강원도 홍천 41도로 오늘 양산 온도와 같습니다. 양산 기온은 남은 오후 동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서풍이 양산 일대 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분지 지형까지 더해져 기온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 위기로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한반도가 뜨거워지면서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국이 끓고 있습니다. 오후 1시 기준으로 경남 의령, 북부산, 경남 김해 온도가 38도를 넘어섰습니다.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부산과 경남 양산, 김해와 창원에는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반도 상공에 이중고기압이 열기를 가두면서 영남권을 중심으로 기온이 무척 높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는 데다 열기가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서울 더위가 더 극심해집니다. 높은 습도 탓에 체감 온도는 1, 2도가량 더 높아 수도권 폭염도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3: 한성숙 국무총리는 주말 이후 폭염 중대경보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폭염과 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주는 긴장해야 하는 한 주간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밀착 관리하고 무더위 쉼터를 지속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강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5명으로 늘었습니다.
4: 폭염 속에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신칸센 일부 구간의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잔디 기자, 사망자가 한 명이 추가됐다고요?
9: 네, 일본 재난대응본부는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구마모토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숫자에는 지진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진으로 굴뚝이 붕괴된 야스시로시 일본 제지 공장에서는 지난 28일 지진 발생 이후 모두 11명이 매몰됐는데 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마지막 한 명이 구조됐는데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제지 공장에 대한 수색 작업을 마치고 현장 안전점검과 잔해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은 또 지진으로 폭발 사고가 난 이온 쇼핑몰에서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3: 구조의 골든타임인 지진 발생 후 72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9: 네, 지난 28일 오후 4시 27분에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이 잠시 뒤인 4시 반까지가 구조의 골든타임인데요. 일본 정부는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컸던 야스시로시 등을 중심으로 소방대원들이 구조견과 함께 주택도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온 쇼핑몰에 대한 수색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이온 쇼핑몰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매몰자가 더 있을지 몰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대는 현재 폭발 피해가 심한 건물 중앙구역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마모토현 내 대피소 390곳은 주민 9천여 명이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7만 9천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상태고 4,500여 가구는 여전히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규슈전력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늘 저녁까지 전기 공급이 모두 재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구마모토현 일부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야스시로시 시내 9천 가구의 가스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마모토현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6도를 육박해 폭염으로 인한 구조대와 이재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4: 네, 또 지진 발생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신칸센이 오늘 운행을 재개했다고요?
9: 네, 지진으로 운행을 멈췄던 신칸센의 일부 구간 운행이 사흘 만에 재개됐습니다. NHK 방송은 신칸센 후쿠오카 하카타역에서 구마모토역 구간이 오늘 첫 차부터 상하행선 모두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은 열차 운행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거의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운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구마모토역에서 가고시마 추오역 사이 구간은 여전히 운행 재개 계획이 없습니다. 일본 항공은 큐슈 신칸센 운항 중단이 계속됨에 따라 8월 3일까지 후쿠오카와 가고시마를 잇는 특별 항공편을 운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마모토현의 고속도로도 폐쇄돼 있어 후쿠오카나 미야자키, 가고시마를 잇는 급행버스 운행은 계속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3: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 네, 2시간가량 뒤면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료될 전망인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10: 네, 국회입니다.
4: 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아직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지만 법안 처리는 예정된 수순으로 봐야겠죠?
10: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오후 4시쯤 시작된 무제한 토론, 이제 곧 22시간째 접어듭니다. 토론 종료까지 사실상 2시간 남짓 남겨둔 건데요. 국민의힘은 최다선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이 직접 나서 저지 총력전을 펼쳤고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신청은 했는데 순서가 뒤다 보니까 발언대에 서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로 끝낼 수 있는 만큼 법력권은 오늘 오후 4시를 조금 넘으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거로 보입니다. 곧이어 국회 신속처리안건제도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 대치가 예고돼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자정 7월 임시국회가 회기가 끝나면요. 무제한 토론은 자동으로 종료가 되고요. 8월 임시국회가 열린 뒤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3: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렇게 일단락이 되겠지만 파장이 적지 않을 걸로 보이죠?
10: 그렇습니다. 72년 만에 전면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든 후폭풍이 거셀 거로 보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달성해 검찰 권력에 집중 끝냈다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11: 검찰 권력을 헌법과
12: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입니다.
11: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10: 이를 위해서 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도 열고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기구도 설치한다는 계획인데요. 일단 여론의 항방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주무부처인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사의까지 표명하면서 마지막까지 신중론을 펴왔죠. 특히 보안수사권 폐지뿐 아니라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사실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심도 민생도 저버린 소시오패스 정권의 사법파괴 폭주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정정심 원내대표는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해 사기 도박, 밑장 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13: 사법 체계 곳곳에 구멍을 뚫어주었습니다.
1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3: 민주당이 외친 이라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란 말입니까?
10: 그러면서 이번 악법은 법치주의의 종말이라며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3: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또다시 구속갈림길에 섰습니다.
4: 경찰이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형사과장의 영장을 재신청해 또다시 영장심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장윤기를 수사했던 형사과장이 영장심사가 마무리됐습니까?
14: 네, 그렇습니다.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12시 반쯤에 마무리됐습니다. 박경정은 지난 영장심사와 같이 고인과 유족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는데요. 여러 질문에 영장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지휘했던 박경정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장윤기에게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살인을 적용하는데 영향력을 끼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지난 21일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경정의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특별수사단은 박경정의 영장 기각 일주일 만에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관련 인물들을 피의자와 참고인으로 20여 차례 소환해서 증거를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는 범행 전 다른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영장 심사에서는 당시 스토킹 범죄 처리가 잘못된 걸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성폭행 살인죄를 적용 안 한 게 아닌지 추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영장 청구서에는 박경정 측이 사실을 왜곡해서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표현도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경정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3: 음주운전을 했다가 마약 투약까지 적발된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 송치됩니다.
4: 경찰은 이 기사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버스를 운전한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까?
15: 경찰은 오늘 오후 1시 반 전후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깁니다. 송치 하루 전인 어제 경찰은 A씨에 대해 약물운전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지난 24일 A씨를 음주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보강 수사한 결과입니다. 앞서 A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퇴근 후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마약 투약 시점과 버스 운행 일정을 대조해 일부 운행의 경우 약물의 영향으로 지장을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필로폰을 흡입할 경우 보통 12시간가량 약물 영향이 지속되는 점과 판례를 검토해 투약 후 6시간 내외에 버스를 운행한 경우를 추려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네, 피의자가 처음 경찰에 검거된 건 음주운전 때문이었죠?
15: 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경기 시흥시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주거지가 있는 안산시까지 13k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든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A씨 차량에서 마약 투약 도구를 발견했고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마약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SNS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10여 차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버스를 몬 적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 약물 운전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송치 후에도 A씨의 추가 마약 투약 여부 등 여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3: 정부가 내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과 휴가철과 명절을 대비한 클럽 유흥주점 단속,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단속까지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관세청과 검찰, 경찰 등은 8월 휴가철과 추석 연휴 전후 해외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첩보를 공유해 우범, 선박 등을 선별하고 합동 검색할 예정입니다. 또 9월 추석 연휴 전후 10월 헬로윈 시즌에는 검찰과 경찰, 지자체, 법무부가 클럽과 유흥주점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0: 어제 국회에서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청문회가 열렸죠. 근본적인 문제를 짚지 못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면서 맹탕 청문회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네, 또 경기 수원역 인근을 네 발로 기어다니는 등 기이한 행동을 보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청문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3: 이번 북중미 월드컵
4: 홍명보 전
3: 결과에 대해서
4: 감독입니다.
3: 국민들의 부응에 기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 축구협회장으로서
4: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5: 책임을 회장입니다.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민과 축구팬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6: 국민들 앞에 축구협회 시스템을 붕괴하는 데 함께 묵인하고 일조했다라는 사과의 말씀 하실 생각 없습니까?
3: 국민들께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7: 본인 감독 연봉 38억 맞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3: 지금 말씀하시는 38억은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7: 훨씬 적습니까?
3: 훨씬 적습니다.
8: 그런데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5: 똑같은 인원 가지고 똑같은 전술만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여러 선수들한테 기회 안 준다는 거에 대한 그런 비난이 많았었습니다. 저는 조건부 4년 계약을 제안했었는데 그분이 조건 이 붙은 4년 계약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절합니다.
0: 네. 예. 자, 어제 청문회 홍명보 전 감독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 그리고 정몽규 전 회장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의 각종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청문회였는데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지긴 했습니다만은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그 청문회 임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뭐 해명을 했고 그런데 그 해명이 사실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들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수준에 그쳤어요.
9: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맹탕 청문회였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4: 양지민
9: 들고요.
4: 변호사입니다.
9: 일단은 이러한 이번 월드컵에서 성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곳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번 청문회의 가장 주된 목적이 왜 이렇게 축구협회가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왔을까? 그리고 감독의 선임이라는 것이 우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가서 이렇게 선전을 하고 활약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한 감독의 선임 과정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가 잘 지켜지고 있었느냐 이런 것이 사실 주된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미 언론 보도라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접했던 그러한 수준의 부인이라든지 입장 표명 외에 그 달리 다른 내용을 판단하기는 좀 힘들었던 내용이었던 그런 청문회였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지고 더불어서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전혀 또 맥락이 맞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사실은 저렇게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고 또 국민들도 시간이 내서 정말 어렵게 청문회를 지켜보는 과정이었고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그 기대만에는 미치지 못했다. 기대만큼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어제 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여러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공분을 샀던 그런 답변들이 조금 있었는데 일단 정몽규 전 회장 만약에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16강에 갔다면 이런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거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10: 사실 지금 문제의 인식 자체가 조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걸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긴 했었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뭐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구협회라든가 혹은 뭐 축구팀의 그런 문제들을 보다 본질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했지만 사실 뭐 지금까지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현재도 이 정 회장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

0: 그러니까 결과 때문에 성적이 부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고, 만약에 우리나라 성적이 조금이라도 더 좋았다면은 청문회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사실 뭐 상당히 좀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었던 그런 의혹들, 그리고 어쨌든 이번 청문회에서 다뤘던 내용들,
1: 서정빈
0: 주된
1: 변호사입니다.
0: 내용들은 성적이 왜 나오지 않았냐, 이게 아니라 이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았냐, 혹은 축구협회의 그런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냐, 혹은 뭐 인맥 등의 그런 인사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앞서서도 계속 있어 왔었고, 청문회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6강에 갔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 이 축구협회의 문제들이 결국에는 회장이라든가 혹은 관련자들의 인식 부족도 상당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2: 예. 그리고 홍명보 전 감독이 뭐 손흥민 선수나 이재성 선수를 기용하지 않았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축구 팬들이 뭐 여러 가지 좀 추측들이 나오고 했었는데, 어제도 이 질문이 나왔어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선수 기용에 대한 문제가 월드컵이 벌어지던 와중에서도 굉장히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강하게 또 입장 표명 이야기가 나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질의도 있었는데 감독의 이제 전술적인 판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이강인 선수가 이제 선수 교체를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데에서 이제 알려진 그 전에 알려진 사실과는 좀 다르다. 라면서 이제 해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맞죠. 그러니까 감독에게 전술적인 판단과 전략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어떠한 지휘권이 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잘못했다라고 해서 징계를 내린다라든지 어떠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감독의 경우에는 그런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본인에 대해 선택을 준 협회라든지 국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노력이라든지 자리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로 다 이건 성적이 부진해서 나에게 이러한 모든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지 성적만 좋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아마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사실은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듯한 그러한 입장을 좀 읽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래도 한번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된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뭐 전술적인 내 당시의 판단이었다 내지는 당시의 최선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방어적으로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의혹을 품었던 해명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세하게 응답하는 태도가 더 필요한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3: 네, 그리고 이제 홍명보 전 감독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한 논란이 또 최근에 터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부분은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이 축구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카드 사용 규정 관련 내용들이 오히려 드러나면서 오히려 다행이었다, 이런 목소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 의혹 자체가 이제 홍 전 감독이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2년 동안 약 1,400만 원 상당을 썼다라고 해서 이게 사적 유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또 규정 위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규정상으로는 이런 자택 근처에서 이 법인카드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부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규정을 일단 위반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이제 홍 감독의 입장에서 해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대표팀의 외국인 코치들이 대부분 이제 분당구, 그러니까 뭐 자택 근처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주말에도 회의라든가 혹은 업무를 위해서 인근에 식당을 이용하고 시설들을 이용했다라고 뭐 일단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뭐 증빙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개인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 법인 카드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이 불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홍전 감독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업무적으로 뭐 내용상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뭐 업무를 위해서 썼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엔 내부 규정을 위반한 문제들이 있었고 충분한 자료들도 뭐 당시든 혹은 지금이든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 예. 자, 그리고 뭐 빵집 면접 특혜 논란, 그리고 38억 원의 고액 연봉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왔는데,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홍명보 전 감독 선임을 주도한 걸로 알려진 임생 전 축구협회 이사가 어제 출석하지 않아서 사실상 뭔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없었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았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청문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했던 부분이, 아니 국가대표 감독이 저렇게 그냥 허술하게 절차를 통해서 선임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좀 해명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의 본인에게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전 감독을 감독으로 선임하기 위해서 당시 빵집 면접에서 실제로 면접을 진행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임생 이사가, 본인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기술이사직을 맡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결국 불출석을 했습니다. 청문회라는 것이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취지도 있지만, 증인이 15명이나 애초에 선정이 됐던 것은 당시 절차상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물론 수사권은 없는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진술이라든지 증언들이 나오면 이것을 교차 검증해보고 혹시나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없는지, 아니면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가 그러한 사실관계들을 좀 알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도 있는 것인데, 홍명보 전 감독과 정문규 전 협회장만 참석을 했고 그 외에 당시의 선임 과정을 알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유의미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빵집 면접이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홍정 감독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본인은 선택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로 조금 답변이 읽혔는데,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사태가 훨씬 더 심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축구계에 이렇게 오랜 시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온 국민이 이름을 알고 있는 그러한 축구선수 출신으로서 협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다라는 것에 본인도 어느 정도 굉장히 길들여져 있었던 것을 암시를 할 수 있을 듯한 그러한 내가 별로 잘못된 것은 못 느꼈는데 라는 취지의 답변이어서, 사실상 이걸 듣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참담한 입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3: 네, 주요 증인의 불출석과 더불어서 청문회 자리에서 본질과 동떨어진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것 또한 맹탕 청문회의 비판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잠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4: 두 아들, 1998년생이고 2000년생이죠?
5: 조계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4: 군대 다녀왔습니까?
6: 안 다녀왔습니다.
5: 홍명보 전 감독.
4: 이재용 회장의 장남, 시민권 포기하고 지원 입대했어요. 최민정, SK그룹 최태환 회장 차녀. 여성인데도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해서 병역을 마쳤어요. 홍명보 감독 자제분들에게 병역 의무를 마치게 할 뭐냐 생각 있습니까?
6: 본인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7: 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 전에
5: 최민희 민주당 의원입니다.
7: 조기 출전 못한 것이 패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8: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7: 근데 왜 졌어요? 왜 졌어요? 왜 이렇게 졸점을 버리고 왜 졌어요?
8: 경기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3: 사실 어제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이재정 위원장이 이 축구 성적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위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걸 벗어난 질문들이 많았고요. 또 축구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제 청문회를 봤다면 저런 질문을 도대체 왜 던지는 거지라는 질문들도 상당히 좀 많았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좀 헛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다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또 축구팬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왜 졌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번 청문회에서 질문으로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졌어야 될 내용들은 뭐 협회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홍 전 감독의 선임 절차가 공정했는지, 뭐 그 밖에 내부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타당한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다뤄졌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 예컨대 월드컵 성적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협회의 구조적인 그런 시스템 문제가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이런 내용들이 다뤄졌어야 되는데 뭐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이번에 진 게 왜 졌느냐, 뭐 예. 선수 기용의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뭐 홍 감독의 뭐 자식들의 병역 문제까지 또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점이 뭐 상당히 이제 본질적인 이 청문회 주제와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질문들이

0: 사실 초반에도, 그러니까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혹시라도 이런 본질적인 내용과 상관없는 특히나 이제 국민들이 만약에 결과에 대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 아닐까? 나온다면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예. 그런 내용이 될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바람에 보기에 따라서는 이 청문회의 그런 무게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1: 반면에 어제 청문회에선 홍명보 전 감독의 작심 발언이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2: 동료 선수들이
3: 조언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 이렇게 절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는지 지금 감독님은 이제 책임지고 물러난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4: 정말 어려운 일들이지만은 저는 그런 젊은 선수들이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 어려운 것들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밖에서 좋은 역할 하는 것도 좋고 좋은 얘기 하는 것도 좋고 쓴소리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안에 들어와서 이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좀 깨닫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들이 더 이거를 책임감을 가지고 더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전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1: 네, 여러 가지 질타, 그러니까 경기 이후에 홍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들이 쏟아지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밖에서 비판만 하지 말고 니네가 직접 해봐라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0: 이게 들리기에 따라서는 뭐 답답하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상당히 좀 책임을 회피한 듯한 그리고 본인 역시도 사실 책임에서 상당히 좀 멀어져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특히 지금 홍 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고 어제 청문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알아서 해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게 들리는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발언을 보고 또 떠올랐던 게 얼마 전에 이제 축구협회 관련자가 뭐 이영표 선수라든가 혹은 박지성 선수를 언급하면서 뭐 그 사람들이 뭘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 분명히 이런 점들은 뭐 홍 감독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발언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지탄을 받을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인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이 표현 자체가 듣기에 따라서는 뭐 상당히 조금 불편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이 책임을 좀 회피하려 하는 듯한 그런 모습 본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씁쓸했습니다. 네.
5: 자, 그리고 어제 이 장면도 참 황당했습니다. 이 청문회 자리에 있었던 한 청문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회장에게 보낸 메시지가 포착이 돼서 부적절했다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6: 지인과 인맥 동원해서 청문위원들에게 미리 선을 대려고 하셨습니까? 그 옆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셨습니까? 지인을 통하면 모든 게 해결되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운영하셨습니까?
7: 제가 그 청문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대한축구협회장입니다. 뭐 어떤 질문에 대한 거를 궁금해하시나 뭐 이런 거를 혹시 알 수 있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8: 개인적인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는데 제가 배려를 할 수 없다. 제가 문자를 보냈었고 제가 오후에 와서도 굉장히 세게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사적인 건 사적인 거고 공적인 건 공적인 겁니다.
5: 네, 이 문자에 등장한 정 선배가 누구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도 있었고요. 이 문자의 청문위원과 지금 증인 사이에 오간 문자잖아요. 사실 부적절한 건 확실한 거죠?
9: 당연히 부적절합니다. 지금 더 배려해드렸어야 하는데 송구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저렇게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증인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추궁을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하는 이 청문위원이 보낸 문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 오전에 있었던 오후에 있었던 그 청문회가 제대로 정말 이루어진 것 맞나라는 청문회 자체의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을 깨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거 청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윤리위에 가야 되는 사안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물론 이러한 문자를 주고받은 그 자체가 어떠한 위법사항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징계의 사안을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살펴볼 주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외관상으로도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가 공정한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저렇게 오전에 있었던 청문회 사이 중간 점심을 먹고 이루어진 그 문자 메시지의 주고받음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사실상 저런 개인적인 관계에 얽혀서 사실관계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라는 좀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예.
1: 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그리고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원역 근처에서 한 여성이 제자리 달리기를 하는가 하면 네 발로 바닥을 기어다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는 기이한 행동을 해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예. 지금 영상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여성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이한 행동들을 연달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놀란 모습으로 쳐다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왜 이런 행동을 했나 했더니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고요?
9: 그렇습니다. 이게 수원역 인근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 여성이 저렇게 콩콩콩 뛰는 행동도 하고 그리고 네 발로 기면서 막 머리를 위아래로 흔드는 이상 행동까지 보입니다.
1: 예, 지금 정확히 저기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예.
9: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인근에 있었던 노숙자와도 저렇게 시비가 붙기도 해요. 예. 그런데 여성이 저런 이상한 행동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저 노숙자 시비 붙었던 노숙자가 신고를 해주거든요. 네. 뭔가 이상한 것 같다. 라는 것이 일반인이 보기에도 충분히 판단이 될 정도의 저런 기이한 행동을 계속해서 벌였고요. 20대 여성이 왜 음주를 했을까 아니면 약에 취한 것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이 사기 충분했고 결국에는 경찰이 출동해서 이 여성에 대해서 이제 임의로 이 신변을 인계해서 받아간 그런 사건입니다.
5: 예, 지금 보니까 간이 시약 검사 결과로 양성 반응이 나왔고 해당 여성도 투약 혐의를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이 이후에 가족에게 인계를 한 뒤에 보호 입원 조치를 했다라고 들렸는데 어떤 의미의 좀 절차라고 보면 됩니까?
0: 일단 지금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구속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제 마약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뭐 과거에 이제 동일한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을 한 상태에서 수사라든가 재판이 진행되는데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전력 문제가 따로 없다거나 혹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일단 판단을 해서 구속된 상태에서의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보호 조치가 결국에는 이 정신건강보호법 등에 의해서 예.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뭐 본인에 대한 그런 위해 우려가 있거나 혹은 뭐 약물 중독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전문가의 소견을 곁들여서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키는 그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또 이 전문가의 소견까지도 확인한 이후에 혹여라도 이제 그런 마약 중독으로 인한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스스로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입원 조치를 실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당내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얘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5: 네, 특별감찰관 제도, 대통령의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관인데요. 이 특별감찰관의 후보로 민주당이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예. 관련 소식 네, 정리되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자, 네, 계속 마약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영상에 보여드린 이 여성 상당히 기이한 행동을 했는데 이 여성이 근데 지금 구속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마약을 어디서 구했고 또 어떻게 이 마약을 투약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은 또 좀 더 명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9: 그렇습니다. 일단은 당시에 이 여성이 소지한 물품에서는 어떠한 마약류가 발견되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일단은 입원 상태가 끝난 후에 좀 상황이 안정이 된다면 조사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어떻게 마약을 구입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유통한 혐의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을 보면 60조 위반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약물 그러니까 그것도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 투약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 본인이 어떠한 매매라든지 알선에게까지 이제 손을 댔다 그런 혐의까지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그러한 가중처벌의 가능성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경찰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이런 마약류 사건을 접하게 되면 단순 투여자인

0: 자, 음주운전에 또 마약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좀 있었던 건가요?
1: 네, 이제 40대 중국 국적의 남성이 문제가 된
0: 예.
1: 사건인데, 당시에 이제 지인과 술자리를 하고 뭐 자택까지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도로 한 복판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어서 경찰에게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2: 예.
1: 근데 이후에 이제 경찰이 이 차를 옮기기 위해서 운전을 하던 중에 이 뒷자리에서 이 마약 투약 도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궁을 했더니 이제 마약 투약 사실까지도 확인이 됐던 것이고 이 남성의 직업이 버스 운전 기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또 버스 운전까지도 했던 것 아닌가 이 점까지도 이제 문제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 예. 만약에 실제로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버스 운행을 했다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약물의 영향이 뭐 최대 12시간까지도 지속이 될 수가 있기
2: 예.
1: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투약 시점에서 12시간 이내에 운전을 했을 가능성, 이 시내버스를 운전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다수의 그런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대중교통이기
2: 네네.
1: 때문에 이걸 약물에 조금이라도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이제 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2: 그렇죠.
1: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경찰 역시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 나갈 예정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마약을 투약한 시점 그리고 운전한 시점이 상당 부분 근접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약물 운전 혐의를 추가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뭐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상당히 중한 처벌을 하기도 하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뭐 음주 운전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약 투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모두 합쳐진다면은 뭐 상당한 수준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뭐 그런 점까지도 고려를 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져 나갈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2: 예.
0: 네. 수사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영상을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추격전을 벌이다가 경찰과 순찰차가 자 이렇게 보시면요. 경찰차가 상당히 많고요. 까만색 차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차가 경찰차를 들이받으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경찰의 수도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자, 결국에는 이제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이 남성을 붙잡았다고 하는데, 이 차량 안에 총기가 있다, 이런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3: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서 총기가 있었다라고 이제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장이 되어 있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제압을 할 수밖에 없는
0: 예.
3: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체포를 하는 과정도 순탄치가
0: 예.
3: 않았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수 있는 우리 법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저렇게 경찰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2: 예.
3: 그렇기 때문에 테이저건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어떠한 이제 물리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승용차 바퀴에 실탄 네 발을 쐈고 삼단봉이라든지 테이저건까지 다 동원을 해서 정말 어렵게 제압을 할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다행히도 저 총의 경우에는 실제 무장이 가능한 총이 아니라 비비탄 이제 총이라고
0: 예.
3: 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게 육안으로는 또 구분하기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2: 그렇죠.
3: 경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저런 제압의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였습니다.
2: 예. 저렇게까지 경찰차를 뚫고 나가려고 왜 무리하게 시도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잡고 봤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면허 정지 수준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취소 수준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0: 그렇죠.
1: 수준입니다.
0: 예.
1: 그래서 뭐 우리가 편하게 말했을 때 이게 만취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나 상당히 좀
2: 예.
1: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또한 가지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사실이
0: 예.
1: 확인이 됐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도주를 끝까지 하려 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추격전이 발생하기 전에 앞서 말씀을 하신 그 비비탄 총을 가지고 인근에 한 사찰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찰에 있는 스님을 이 모형 총으로 위협을 하고 납치 시도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해당 대상 스님과는 또 안면이 있는 뭐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에서도 이런 인질극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선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뭐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0: 경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라고 하는데
1: 예.
0: 뭐이점 역시도 좀 확인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여러 가지로 의아한 부분들이 많은데 경찰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1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12: 레드 와인 비니거 베럴.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11: 리센네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1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0: 카사베르디.
13: 발효식초 광고.
1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5: 건강해.
1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6: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7: 건강기능식품.
18: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9: 교통안전 1분 턱.
1: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17: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가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What's your name?
8: YTN 경제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0: 이름이 뭐예요?
8: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2: YTN 경제.

0: 팩트 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이름이 뭐예요?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대표가 2027 페노메논 개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페노메논은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팬이라는 단어와 현상을 뜻하는 단어 페노메논을 결합한 개념입니다. K-POP 산업의 중심, 팬덤의 힘에 주목하겠다는 뜻인데요. 내년 12월 서울과 경기에서 11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대형 기획사인 하이브, SM, YG, JYP가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페노메논은 어떤 공연일까요? 한국판 코첼라답게 정상급 K-POP 가수들의 공연부터 힙합, 재즈, EDM까지 다양한 음악 공연이 열립니다. 또 기존의 시상식과 달리 한 해 동안 활발히 활동했던 팬덤에게 상을 수여합니다. 이에 더해 영화, 드라마, 뷰티 등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체험 공간도 마련돼 페스티벌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 페스티벌에 52만 명이 방문할 것을 예상하며 약 1조 원의 경제 효과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박진영 대표는 한국이 팬덤 산업의 리더가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 교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페스티벌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연 설비 개선에 12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더위 기세가 극심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권 부산 중서부, 양산 창원 김해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4도, 부산과 창원은 체감 온도가 30도, 39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극심한 더위 속에 온열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낮 시간대 야외활동은 최대한 좀 삼가하시고 시원한 실내에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폭염 속에 간선도로 곳곳에서도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북부 간선도로 도심 방향 신내 나들목에서 묵동 나들목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구리 시계에서 묵동 나들목까지는 여파 때문에 정체에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4차로에서도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속도 내기 많이 어렵습니다. 마포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는 밀리는 모습인데요. 나란한 올림픽대로도 하남 방향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가 2차로에서 차량 간의 사고 이후 반포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오늘 폼 미쳤다
3: 미쳤다
4: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오, 오,
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번에는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연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네.
1: 자, 8년 만에 새로운 기록이 쓰여졌는데 양산이 41.4도, 엄청난 더위 아니겠습니까?
2: 네. 그동안 공식 관측소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은 2018년 8월 1일 강원 홍천에서 기록한 41도였습니다. 오늘 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면서 8년 만에 이 기록을 넘어선 건데요. 이 기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산은 사흘 연속 40도를 넘고 있는데 공식 관측소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3: 네. 자, 그런데 자동 기상 관측 장비죠. AWS 기록까지 포함을 하면 더 높은 기온이나 또 더 올해 40도를 넘은 사례도 있었다고요?
2: 네, 있습니다. 이 자동 기상 관측 장비 기준 최고 기온은 2018년 8월 1일 경기 광주 초월읍에서 기록한 41.9도입니다. 연속 40도 기록도 2018년 경북 영천 신영면에서 나흘 연속 이어진 사례가 있는데요. 다만 이들 기록은 기후 통계에 활용되는 관측소 자료가 아닌 자동 기상 관측 장비 자료이기 때문에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예. 지금은 우리가 41.4도 역대 최고 기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40도의 기온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 맞습니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더 강하고 오래 이어지는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올해도 6월 1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평균 기온은 24.4도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데요. 이 평균 기온이 오른다는 건 이 계단 한 칸 위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폭염이 찾아와도 이 최고 기온은 예전보다 더 높은 곳까지 치솟기 쉬운 환경이 된 건데요. 이 과거의 40도가 특별한 기록이었다면 앞으로는 이 문턱을 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3: 네, 말 그대로 뉴노멀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도 연일 38도를 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산은 해안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드물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또 다른 겁니까?
2: 맞습니다. 원래 부산은 바다가 거대한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는 도시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서풍이 불면서 이 바다가 아니라 달궈진 육지의 뜨거운 공기가 부산으로 계속 유입됐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보다 기온이 크게 오른 상태였고요. 이후에 바닷바람이 들어와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바다 자체가 워낙 뜨거워져서 이 밀려든 바닷바람마저 열대 수증기를 머금은 뜨거운 온풍으로 변해 이 부산의 천연 에어컨마저 완전히 꺼버린 건데요. 여기에 상공에서는 이중고기압이 열기를 뚜껑처럼 가둬놓으면서 이 부산에서도 120년이 넘는 관측 역사상 손꼽히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 예. 자, 지금은 폭염 중대 경보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는 이 더위가 전국으로 올라오면서 서울도 상당히 더워진다고요?
2: 네, 이번 주에는 영남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졌다면 이 다음 주에는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금은 주로 서풍이 불면서 동쪽 지역의 기온이 더 높았는데요. 다음 주 초부터는 바람이 동풍 계열로 바뀌면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기상청 중기예보를 보면 서울의 낮 기온도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는데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지면서

0: 폭염 중대경보 수준의 극한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북상하는 태풍이 기압계의 변화를 줄수 있는 만큼 다음 주 후반 더위의 강도와 지속 기간은 이 태풍의 진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 네, 자, 태풍의 진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3호 태풍 돌핀 얘기를 저희가 자주 했는데, 이 태풍이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네, 지난 9호 태풍 바비도 중국 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의 뜨거운 남풍을 계속 밀어 올렸고요. 그 영향으로 영남에는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7월 11일 당시 경산 하양읍은 39.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태풍 경로 화면 보실까요? 여러 수치예보 모델들이 태풍 돌핀의 진로를 공통적으로 중국으로 향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우리나라의 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서해를 지나서 이 태풍이 중국 북쪽으로 가는 조금 더 우리나라에 가까운 경로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유럽과 미국 모델은 중국 남부 쪽으로 향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태풍의 세력입니다. 이 태풍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중심 부근에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강하게 발달해 있는데요. 이미 태풍 최고 등급인 강도 5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이 과거 큰 피해를 남긴 매미와 루사, 그리고 힌남노급인 건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중국 쪽으로 향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서 뜨거운 공기를 더 강하게 밀어 올려서 폭염을 부추길 수가 있고요. 반대로 태풍이 여기서 조금 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반도로 태풍의 길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이 초강력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직은 진로의 변동성이 큰 만큼 이 태풍의 영향 여부는 다음 주 후반쯤 가닥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2: 태풍이 어디로 가든 우리로서는 좀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근데 폭염도 폭염이지만 가뭄도 걱정이거든요. 어떤 비 소식이 없습니까?
0: 네, 영남 지역 중에서도 특히 경남은 이 장마철에도 비가 충분히 내리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경남의 누적 강수량은 68mm에 그쳤고요. 밀양과 울산, 경주 등 일부 지역은 이 장마철 강수량이 30mm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낙동강 대곡댐의 저수율은 현재 7%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10%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뚜렷하게 자리하면서 이 당분간 비를 뿌려줄 기압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 유감스럽게도 뚜렷한 비예보가 없어서 이 영남의 가뭄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이 폭염이 언제쯤 좀 누그러질까요?
0: 네, 현재 중기예보로는 다음 주 내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질 걸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절기상 8월 7일이 입추인데요. 올해는 입추가 지난다고 해서 더위가 곧바로 꺾일 가능성은 크지가 않아 보입니다. 결국 폭염을 누그러뜨릴 변수는 태풍이나 기압계 변화인데요. 현재로서는 8월 중순까지도 강한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2: 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5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전과 폭염에 고통받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2: 지난 28일 일본 구마모토현 일대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5명으로 늘었습니다. 구마모토현은 오늘 오전 7시 30분 기준으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추가돼 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숫자에는 지진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인 사례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이온 쇼핑몰에선 7명, 굴뚝이 무너진 제지 공장에선 8명이 숨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골든타임인 만 72시간 전에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의 가장 흔들림이 컸던 히카와초 마을을 YTN 취재팀이 찾았습니다.
1: 네, 집이 형체를 알수 없게 완전히 부서지면서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는데요. 40도까지 치솟는 폭염까지 겹치면서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승배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4: 일본 구마모토 중부에 있는 히카와초입니다. 동네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주택가는

0: 마치 폭탄을 맞은 듯 초토화됐습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집 바닥이 아예 들려서 허공에 떠 있는가 하면 문짝과 창문이 모조리 떨어져 나가 어디가 입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은 기둥 한쪽이 주저앉으면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여길 보시면 기와장도 이렇게 모조리 다 깨진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더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시면요. 이 건물 내부 안에 대형 가스통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집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더는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온갖 물건이 한데 뒤엉켜 있어서 한 발짝 내딛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행여 쓸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 이것저것 들었다 놨다 해보는데 죄다 부서지고 깨져서 살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물건은 그렇다 치고 당장 자는 것부터가 걱정입니다.
1: 지금 지내고 계신 장소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들 차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0: 이
1: 지진
0: 마을은
1: 피해
0: 규모
1: 주민입니다.
0: 7.1 강진이 구마모토를 덮칠 당시 가장 흔들림이 심했던 곳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날벼락처럼 닥친 지진.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1: 마루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정말 전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흔들려서 그리고는 가구가 찬장과 TV, 냉장고 모두 방 안에서 빙글빙글 움직였습니다. 피해 주민입니다.
0: 말 그대로 네 발로 기어 몸만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1: 한순간에 닥쳐온 거라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공황 상태가 돼버려서 그냥 엎드려 기다시피 해서 겨우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피해 주민입니다.
0: 근처 관공서에는 피난소가 꾸려졌습니다. 전기는 물론 수돗물도 끊긴 곳이 많아 경찰, 소방, 자위대까지 동원돼 비상 물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1: 물과 전기가 가장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먹거리는 조금씩이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방제식품 말고 제대로 된 따뜻하지 않아도 좋으니 주먹밥 같은 그런 종류를 먹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원봉사자입니다.
0: 추가 여진 우려 속에 폭염이 걱정입니다.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매서운 더위가 며칠째 계속 이어지면서 열사병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 네, 여러 피해가 있긴 했지만 이번 지진에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인 비결은 철저한 내진 설계와 일상화된 대피 훈련이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981년 대폭 강화된 일본의 내진 설계 기준이 대형 참사를 막은 가장 핵심적인 방어선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16년 한 차례 대규모 강진 참사를 겪었던 구마모토현은 건축물 결함을 최소화하고 주택 내진화율을 89.5%까지 대폭 끌어올린 지진에 철저히 대비해 왔습니다. 여기에 재난을 가정한 대피 훈련이 일상화된 덕분에 강진 당시 대형 쇼핑몰에 있던 6천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지진 발생 30분 만에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해 더큰 희생을 막았습니다.
1: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미국이 공습을 재개하면서 중동이 다시 확전에 접어들었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2: 지난 29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미국이 대규모 공습을 재개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확전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휴전 결렬의 출발점이 미국이 아닌 이란의 선제 공격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눈에는 눈에 보복을 주장해온 이란. 기본적으로 보복이 목적이었던 만큼 미국이 공격을 멈췄으니 보복 작전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1: 이번에 우리의 전략은 보복 대응이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양해 각서를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복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입니다.
3: 하지만 불안한 휴전 상태를 먼저 깬 건 이란이었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격이 뻔한 상황에서 선제 공격에 나선 건데 이란의 전략적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0: 숨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1: 이란은 고통을 외부로 전가하고 공격의 규모와 범위를 새로운 영역으로까지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란이 공격을 감행하는 이유입니다. 국제위기그룹 중동 담당입니다.
0: 전쟁도 평화도 아닌 현상 유지보다 전쟁을 확대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1: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쟁은 이란에 유리합니다. 전쟁이 확산하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공포, 그리고 안보와 에너지 측면에서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우스 플로리다 대 연구원입니다.
0: 실제로 이란은 후티 반군 등 중동 내 친이란 대리 세력을 통해 전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공격이 대리 세력과 결합한 다중전선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와 해상 교통로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한층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진단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집트 다미에타항 드론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위장 작전이 의심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락치 장관은 이집트는 중요한 우방이고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하다며 평화를 훼손하기 위해 고안된 이스라엘의 음모와 위장 작전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집트 항구 피격과 관련해 이란의 개입을 부인하고 사실상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30일 레바논 남부 보포르를 공격해 터널 여러 곳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폭격한 터널들은 그동안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 침공 계획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작전에서 약 700톤의 폭발물을 사용했다며 헤즈볼라의 노골적 휴전 합의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무력 충돌이 벌어지며 국제사회의 억지력이 마비된 채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굳건한 동맹 없이도 무기를 주고받는 모듈형 연대와 물류망을 인질로 잡는 공급망 타격이 새로운 안보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미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작동하던 국제 억제력이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과거의 강력한 경제 제재나 경고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론 조용히 완성된 모듈형 반소방 연대가 꼽힙니다. 거창한 동맹이나 조약 없이도 북한의 포탄이나 이란의 드론처럼 필요한 무기와 물자만 톱니바퀴처럼 거래하는 겁니다. 서방의 제재망을 비웃듯 형성된 이 암시장 네트워크가 이제 공식 전선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1: 러시아는 북한이 실전 경험을 쌓고 무기를 개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아시아 모든 국가에 위협이 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3: 또 다른 특징은 단순한 영토 점령이 아닌 상대의 경제적 생명줄을 타격하는 공급망의 무기화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란 상선 타격이나 친이란 세력의 석유시설 위협처럼 전선은 물류와 에너지 인프라 전체로 번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 같은 영내 강국들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대신 자국 인프라를 위협하는 세력만 직접 타격하는 실용주의로 선회했습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군은 자국의 주요 석유시설들에 가해진 공격과 연루된 이라크 내 무장 민병대 소속의 특정 목표물들을 겨냥해 정밀 타격 작전을 단행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성명입니다.
3: 세계는 이제 3차 대전이라는 단일 폭발이 아닌 통제 불능의 대리전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상시적 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 분쟁에 개입하는 세력이 늘고 더 많은 국가로 확산되는 상황은 우리를 이전보다 훨씬 더 최악의 사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유엔 부대변인입니다. Developments and could get us into
3: a much worse situation even than before. 정면 충돌은 피하되 조용한 균열은 가속화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시작됐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안보와 공급망 전략 역시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 합의를 발표한 가운데 하마스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스라엘군 철수와 가자지구 분쟁 종식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0: 이스라엘 측은 여전히 회의적이어서 실제 이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쑥대밭이 된 가자 지구. 어지럽게 늘어진 가재도구 속에 한 여성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공습으로 숨진 아이를 아는 아버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슬픔을 삼킵니다.
2: 35개 텐트로 이루어졌던 캠프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텐트의 흔적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보시다시피 텐트들은 묻혀버렸습니다.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1: 지난해 10월 주민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합의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1,200명 이상이 숨진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하마스가 무장해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와 가자지구의 모든 무장단체의 무장해제라는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새로운 팔레스타인 정부가 가자지구를 통치하기 위한 핵심 단계라며 평화위원회가 협력해 팔레스타인 국민을 도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면 이스라엘군도 철수할 거라며 국제안정화군이 팔레스타인 경찰력과 협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마스도 무장해제 합의를 확인했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 통치를 위해 설립한 가자국가행정위원회가 무기를 통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하마스 측이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며 평화위원회가 이스라엘의 평화안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평화위원회 관계자는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진행되고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에 구축한 인프라 해체에는 최대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마스의 무장해제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진통도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는 그제 수원역 앞을 배회하며 이상행동을 보인 2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그제 아침 9시 20분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가족에게 인계한 뒤 보호 입원 조치하고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한미연합훈련 중 전방 공역을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알아보지 못해 방공태세를 격상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0: 접경 지역 주민들에겐 긴급 대피 문자가 발송됐는데 한미 간의 사전 소통이 안 돼 불필요한 소동이 생겼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4: 강원도 철원 민간인 출입 통제선 이북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된 안내 문자입니다. 실제 상황이란 문구와 함께 무인기가 식별됐으니 긴급히 대피하란 내용입니다. 비슷한 시각 서부전선 전방부대에선 북한의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응하는 방공작전태세 두루미가 발령됐습니다. 남방한계선 근처에서 미상의 비행체가 포착되자 방공포 같은 요격 전력을 동원해 격추 준비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한 시간쯤 뒤 해당 비행체는 미국 해병대의 정찰 무인기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우리 해병대와의 연합훈련에 참가한 기종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주한미군은 사전에 비행 계획을 우리 군에 알렸다는 입장이지만 승인권을 가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예하 1군단에선 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는데 사전 소통이 안 돼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육군 1군단을 대상으로 미군이 통보했다는 비행 계획이 어떤 경로로 전파됐는지 소통 과정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도 이번 일을 사고라고 표현하며 미 해병대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3: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수장인 인판티노 회장의 지나친 상업화 행보와 중립성 훼손 논란 등으로 내부 반발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0: 네, 이번엔 인판티노가 월드컵 대회 운영을 아예 민간에 팔겠다는 구상을 내놓자 유럽축구연맹이 월드컵 불참을 선언하며 또 정면 충돌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5: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기업 가치 200억 달러, 약 29조 원의 자회사 설립 구상을 발표합니다. 자회사가 월드컵 등 FIFA 주관

0: 대회를 운영하고 지분의 최대 20%를 민간 투자자에게 팔겠다는 겁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과 외부 투자자 유치를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 가치를 포착하려면 스포츠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과 별개로 전문 지식과 통찰력이 더 필요합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입니다.
0: 이 계획이 시행되려면 FIFA 평의회 승인과 211개 회원국 축구협회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FIFA는 모든 회원국에 서한을 보내 9월 19일까지 자신의 계획을 지지하면 각 협회에 4천만 달러, 약 580억 원을 주겠지만 반대하면 현 제도에 따라 약 39억 원만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근과 채찍에 각 대륙 축구연맹은 즉각 반발로 답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은 사전에 아무 협의도 없어 실망스럽다.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도 적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축구연맹은 대회 소유권 지분 민간 이전 제안을 만장일치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안이 전면 철회되고 FIFA가 소유 경영 구조나 대회 운영권을 민간 소유에 개방하지 않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유럽연맹 소속 어느 국가 대표팀도 FIFA 주관 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월드컵은 매물이 아니라면서 외부 투자자들이 FIFA 대회 소유권 지분을 갖게 되는 순간 상업적 수익은 영구 의무가 되고 투자자의 기대는 FIFA를 날마다 압박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인판티노를 향해선 세계 축구의 수호자로서 FIFA가 져야 할 책임을 포기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55개 회원국을 둔 유럽 축구연맹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 8강팀 중 6팀, 남녀 세계 랭킹 10개국 중 각각 6개국이 속할 만큼 세계 축구계 위상과 상업적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유럽이 월드컵에 불참한다면 FIFA로선 흥행이 크게 타격받는 건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내년 3월 4연임을 노리는 인판티노. 월드컵 출전국 확대와 지나친 상업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밀착을 통한 FIFA의 정치적 중립성 오염 논란에 사사건건 부딪히며 이미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는 세계 축구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2: 사흘 연속 하락하던 우리 주식시장이 오늘은 크게 오르면서 장이 열리자마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3: 네, 반복되는 이른바 롤러코스피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둔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자, 최근 우리 증시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하락하던 증시가 오늘은 장 시작하자마자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 네. 오늘 급등 요인은 뭔가요?
4: 예, 지금 벌써 코스피가 오늘 18% 이상 올라 있는데요. 네. 이걸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물론 일본과 미국도 지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나스닥이 2.78% 올랐고요. 일본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3.88%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18.24% 거의 9배, 6배 이래 올랐거든요. 네.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한꺼번에 크게 떨어지는 거 문제고 올라가는 거 이래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 주식을 산 분들은 예,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제 조금 안도할 수 있겠지만 이 변동성은 방향이 내일 모레 아니 지금 잠시 지금 식사도 잘 못해요. 그 사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예, 예, 예. 요즘 그래서 화장실 가지 않게 운동을 투자자들이 벌이고 있다 할 정도로 예. 순간 변동이 심하거든요. 이렇게 변동이 심하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 관리할 수 없고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외국 자본이 한국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언론들은 한국의 이 증권 시장을 가르쳐서 주식 시장이 아니라 아예 투쟁판이다, 도박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떨어지던 증시가 올라서 그나마 이제 반도체 붕괴론이 어느 정도 좀 잠복하는 거 아니냐 해서 많은 지금 우리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

0: 뇌시공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종합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화장실 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정말 그야말로 변동성이 큰 우리 주식시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미 투자자들의 역동적인 투자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0: 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죠. 저 발언이 아마 브라질의 교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브라질 교민이 우리 한국 생각도 나고 한국 반도체 잘 된다고 그러니까 고국에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아니, 웬 레버리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변동성을 심하게 해서 불안하게 합니까? 이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인데요. 그래서 그 한마디만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레버리지에도 문제가 있다. 레버리지가 변동성을 키웠다. 그러나 레버리지 ETF 때문만은 아니다. 일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라는 것그 자체는요. 그냥 변동폭을 높여놓은 거거든요. 두 배, 두배 레버리지가 걸려 있으면 10% 올랐을 때20% 수익을 가져가고 떨어지면 10% 떨어지면 20%를 가져가니까 판돈을 키워놓은 것이지 그거 자체가 뭐 주가를 변동을 많이 시키라든지 올라라 내려라 하는 어떤 의도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더 크게 변할 수 있다. 이런데 거기다가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역동적이다. 역동적이라는 게 우리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한국 사람들이 좀 빨리 움직이고 또한번 마음 먹으면 정말 열심히 하고 또 마음을 잃으면 그냥 그대로 좀 두는 그런 아마도 오랑캐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대피 능력이나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빠른데 만약에 김용범 실장이 이 역동성 때문인 것이 메인 목적이라고 얘기했으면 이것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정말 오판하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도 김용범 정책실장을 제가 워싱턴에서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한국 역동성 때문에 변동성이 생긴 것이지 레버리지가 때문은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2: 예. 어쨌든 지금 우리 증시는 반도체 주가 이끌고 있는데, 삼전닉스가 이제 그 변동폭에 상당히 이제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마감 전에 최태원 회장이 48억 원 규모, 3,600여 주를 매입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 증시에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최태원 회장님 좀 돈이 좀 아쉽잖아요. 전 사모님하고 이혼 소송에서 무려 9,440억 원을 지금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현찰이 필요할 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주식을 수십억 원사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투자한 주주들, 이 주주분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마음이 상심된다. 그래서 내가 최고 회장으로서 책임 경영이란 이런 말에 저도 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 SK하이닉스 주가 절대 무너지는 회사 아닙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주가 다시 오를 겁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저도 지금 돈이 없는데 사는 것은 그만큼 SK가 가치 있는 회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아니, 그럼 좀 많이 사지. 왜 49억밖에 안 샀느냐.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은 더 많이 사고 싶었대요. 시장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제 마지막 장 끝나기 직전에 산 거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 회사는 공시제도라는 게 있어서 재벌 총수나 지배주주자가 저 주식을 50억 이상을 사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필요 없는 만큼의 최대한을 샀다. 최태원 회장은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됐고요. 최태원 회장은 지금 SK 주식이 거의 30%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저 선택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지금 그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게 됐고요. 그래서 옛말에도요. 자, 이저 재테크를 하려면 가난한 사람 옆에 다니지 말고 큰 돈 움직이는 사람 옆에 따라다니라는 그런 얘기.

0: 가치가 있기는 있는데 예. 역시 SK에 투자하시려면 최태원 회장 옆에 딱 달라붙든지 아니면 최태원 회장 만나기 어려우면 적어도 서린동 종로 2가 일대에서 밥을 먹어도 SK 앞에서 또 술을 먹어도 SK 앞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농담조로 그런 얘기도 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오늘 저녁에 그 동네를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좀 분명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좀 부동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초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는 건데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있습니까?
0: 예, 정부가 부동산 세제, 공급, 금융,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적인 애로를 청취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예. 대통령, 총리까지 직접 나섰어요. 그만큼 국민 여론 많이 이제 수렴을 했고 또 그 의견을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아줄 것으로 기대가 크게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 종합해 볼 때는 우선 첫 번째 가장 단기적으로 가장 큰 관심이 양도세 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유세 중에서는 초고가 주택을 어떻게 하느냐. 또 보유세나 양도세 모든 세금에서 직접 본인이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그 중에 아니냐. 요 세 가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우선 이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양도세라는 게 자기가 집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팔면 그 사이에 집값이 올랐다. 이러면 그게 양도 차익이 나는 거거든요. 예.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투자 투기용으로 갖고 있으면서 양도 이익을 올리는데 그게 왜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느냐. 자, 특히요, 양도세에서 가장 큰 거는 장특공제라는 것이거든요. 장특공제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건데 올해 보유하면 세금의 80%까지 깎아줍니다. 사실 저 장특공제만 활용하면 양도세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저걸 없애든지 저 혜택을 줄이자 이래 되면 굉장히 판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보다도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자 탈출로를 주자. 출구 전략을 차원에서 집을 팔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 양도세가 최고 82.5%거든요. 예. 82%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팔고 나면 거의 대부분 세금 나가니까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외통수에 몰려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양도세를 낮춰주되 영원히 낮춰주는 게 아니라 일정 시한을 두는 거죠. 요 기간 내에 팔고 나가면 싸게 해주겠다. 예. 그게 두 번째 양도소득세 포인트고요. 자, 또 하나는 모든 국민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투기 많이 하는 사람은 집 팔 때마다 저 장특공제 혜택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한도를 만들자. 그래서 한평생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같은 걸 만들자. 예. 뭐 이런 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양도세에 대해서 탈출구를 주기 위해서 일정 기간 양도세를 나눠주면 그 대목은 상당한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보유세 아닙니까? 예. 보유세는 살지 않는 사람한테 대해서 세금을 더 때리고 또 똘똘한 한 채. 자, 한때 똘똘한 한 채 선풍이 일었는데 이제는 다주택자에서 똘똘한 한 채도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이것도 관심인데요. 30억이냐 40억이냐 그게 이른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정조준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정말 과거에는 보지 못하던 완전히 판을 뒤엎는 세제 개편한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나오면 부동산 갖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경제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2: 예,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구체적인 그 안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만 본다면은 그 변화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약간 아직까지는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글쎄요, 그 뭐 일단 내용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이제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에서 원론적으로 놓고 볼 때는요. 지금 우리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급격히 너무 가격이 올라서 중산층들이 소외되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 가격이 좀 안정화돼요.
3: 4일 연속 하락하던 우리 주식시장이 오늘 급등하면서 개장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증시의 변동성이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짚어봤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9: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이름표를 붙여줘.
13: YTN 라디오에서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 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0: 병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정밀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동생네 부부가 고맙게도 동행을 해줬는데 병원 복도 모퉁이에서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언니가 잘못되면 그 유산이 우리 아이한테 올 텐데 라면서 쑥덕거리고 있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고 허탈해졌습니다. 제 생사보다 제가 죽고 난 뒤의 재산을 벌써부터 계산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물론 어린 조카한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의 재산을 동생 부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차라리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거나 평소 제가 관심 가졌던 단체에 기부하는 쪽으로요. 그런데 막상 제 뜻대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니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동생네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해서요. 물론 저는 열심히 치료를 받을 거고 하루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히 대비를 해두려고 합니다. 제 재산이 훗날 법적인 분쟁 없이 온전히 제가 원하는 곳에 쓰이게 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큰 병 진단 받은 것만도 힘드실 텐데 가까운 가족이 본인의 건강보다 재산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허탈감과 배신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박선아 변호사님,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1: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0: 네. 근데 먼저 유언으로 동생 가족을 상속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요거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연자분이 유언장에 동생 가족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적어두면 이거 효력이 인정이 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유언장에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언의 방식을 갖추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0: 네.
1: 민법 제1091조 등에 따른 적합한 유언 등을 통해서 상속분을 지정하거나 배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담소에서 유류분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면 동생 식구들이 이제 본인들의 최소한의 몫을 달라라고 하면서 유류분 반환 이거 청구 할 수 있을까요?
1: 그럴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직계존속과 비속을 제외한 형제, 자매와 조카에 대한 유류분 청구권은 사라졌습니다.
0: 네.
1: 따라서 유언으로 상속인들인 형제, 자매 등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남긴 경우 이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0: 네.
1: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인들은 유언 무효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상속분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 나기 전에는 형제, 자매 유류분 반환 가능했는데 이제는... 지금 사연자분 또 하나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거나 재단에 내놓는 방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이렇게 생전에 재산을 처분해두면 나중에 동생 가족이 뭐 유언이 무효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상속재산이라고 하면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1: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언 무효 소송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유언 무효 소송이 성립될 경우 상속 재반 분할 절차를 받게 됩니다.
0: 네.
1: 이때 제3자인 재단의 재산을 출연한 행위는 상속 재산 분할의 기초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 네.
1: 따라서 상속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 수 없을 것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유류분도 이제 막혀 있으니까 어쨌거나 받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활용하면 사연자분이 원하는 곳에 재산을 남기고 또 가족이 재산 처리하는 거 개입하는 거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앞에서 유언 공증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언 공증과 비교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1: 유언 대용 신탁의 장점으로는 유언은 네. 사후에 실행되지만 신탁은 생전부터 수탁기관이 자산을 관리해서 귀하의 뜻에 따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0: 네.
1: 사망하신 후에도 신탁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즉시 자산이 이전되므로 상속인들이 재산의 접근의 통로가 물리적으로 차단됩니다.
0: 네.
1: 또한 높은 방어 효과가

0: 있어 신탁재산은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상속인들이 각종 유언무효 등 소송을 하더라도 신탁계약의 안정성을 깨는 것은 힘듭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유언 대용 신탁이 좀 더 강력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 건강 상태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유언 당시에 이제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이런 부분 이제 남기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랑 이제 자료를 준비하는 게 필요할까요?
0: 먼저 의사소견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공증 당시 전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공정서류에 첨부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영상 녹화로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직접 낭독하고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서 증거로 보존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또한 증인 선정 등을 통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변호사나 공증인이 입회하여 귀하의 인지 능력을 확인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그러면 안 되긴 하겠지만 병세가 악화돼서 판단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동생 가족이 성년 후견 신청을 해서 재산 관리 관여할 수도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뭐 임의 후견 계약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걸 하는 게 더 도움이 될지도 알려주세요.
0: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책은 임의후견 계약입니다.
1: 네.
0: 사연자님의 정신적 제약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후견인으로 미리 지정하고 재산 관리의 방향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임의후견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법원은 가족들이 후견 신청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연자분의 자산이 가족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형제자매와 조카 유류분 청구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유언을 남기면 동생 가족을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분쟁을 줄이려면 공정증서 유언 작성하실 것을 조언해드렸고요.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진단서나 영상도 함께 남겨두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생전 기부나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면 재산이 사연자분이 원하는 곳에 쓰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단 능력이 떨어질 때 대비해서 이제 임의 후견 계약 맺어주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 조언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자팍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최근 공무원 사회의 화두 하나가 바로 투잡, 그러니까 겸직입니다. 지난해 겸직 규정을 어겨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동산 임대부터 유튜브 활동까지 공무원의 투잡은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영리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상업이나 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수행이 지장이 없고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다면 일부 겸직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나 강연, 유튜브 활동, 책 출판 등도 활동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서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징계가 늘어난 이유는 허가 없이 몰래 영리 활동을 하거나 근무 시간에 개인 사업이나 방송을 하는 등 공무 수행에 지장을 준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견책이나 감봉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 정직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한여름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권, 부산 중서부, 양산, 창원, 김해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4도, 부산과 창원은 체감온도가 40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자외선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나타났는데요. 온열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열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을 자주 충분히 좀 섭취하면서 시원한 실내에서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천안 나들목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이 부근에 차량들 속도 내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에서 창원 가는 길 충주 분기점 2차로에서 대형 화물차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차량 여러 대가 현재 세워져 있고 사고 화재 사고 여파 때문에 6km 구간 많이 정체되고 있는데요. 감곡 나들목에서 미리 국도로 안전하게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0: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금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3: 네, 조금 전 마감된 증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폭락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무려 17.91% 올라서 6,500선을 회복했습니다. 6,595.45의 장을 마감을 했고요. 개별 종목을 좀 보시면 삼성전자가 26.81% 올랐습니다. 262,500원의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는 30% 가까이 올라서 171만 8천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4: 네, 코스피가 1000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코스닥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11.63% 오른 719.76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4원 내린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24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동반 상승했다는 큰 폭으로 폭등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제는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급반등하면서 코스피가 17.91% 오른 6,5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6.81%, SK하이닉스가 30% 가까이 오르면서 장을 마쳤다는 속보 전해드리고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폭염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경남에서 양산이 41.4도까지 오르며 기상관측 사상 역대 1위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4: 네, 폭염은 야외뿐만 아니라 물류 현장까지 덮쳤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3: 네, 먼저 임영준 기자 경남 창원에 나가 있죠.
5: 네, 경남 창원시 용지호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최성훈 기자는 인천공항의 물류센터인가요?
6: 네, 인천공항 항공물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먼저 영남의 더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임영준 기자, 창원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는데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5: 네, 그야말로 혹석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창원 용지호수공원은 창원 시민들의 쉼터이자 산책 공간입니다. 그런데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그 공원을 한산하고 오가는 시민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찜통더위 때문입니다. 공원과 인근을 둘러보니 이따금 보이는 시민도 양산을 써 햇빛을 가리거나 연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택시 정류장에선 쿨링포구가 연신 분무를 뿜어내고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선 시민들이 냉방장치가 가동되는 실내 공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폭염이 창원을 비롯한 경남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양산의 폭염이 가장 심각한데요. 양산 기온 오늘 41.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41도를 기록한 홍천을 뛰어넘는 기상관측일의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그제와 어제 연이틀 40.3도까지 오른 데 이어 사흘 연속 40도를 넘는 기록도 동시에 썼습니다. 창원도 어제 38.5도까지 올랐는데 오늘은 3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경남이 이렇게 더운 이유는 이중 고기압에 의한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위에서는 고온의 티베트 고기압이 밑에선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경남에선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3명 나오기도 했습니다. 노약자는 물론 건강한 사람도 위험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 시간대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외출하더라도 양산을 쓰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
4: 네, 이번에는 공항 물류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지금이 가장 더울 시간일 텐데요. 열기가 어떻습니까?
6: 네, 제 뒤로 화물차와 지게차가 분주히 짐을 실어 나르고 직원들은 밖에 놓인 상자를 옮기느라 바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곳 인천공항 항공물류센터에 입주한 민간업체들은 고객들의 짐을 받아 항공기에 짐을 실기 위해 공항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야외 못지않게 창고 안도 더운데요. 차량이 계속 오가야 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보니 바깥의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저희 취재진도 창고 안에 들어가 봤는데 조금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였습니다. 업체들은 대형 화물을 수시로 옮겨야 하는 창고 특성상 이동형 에어컨 등 냉방 장치를 설치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3: 네, 그곳 직원들은 이런 더위를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
6: 네, 이곳에 입주한 민간 업체들은 창고에 보관된 화물 분류 작업부터 비행기에 실는 작업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체 직원들은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무거운 짐을 나르다 보니 금세 땀이 비 오듯 흘러 옷을 여러 벌 챙겨와 갈아입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7: 저희가 이제 A4 용지 같은 거 부착하거나 뭐 할 때 있는데 이게 땀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젖어서 이게 막 젖고 그래요, 종이가. 그러니까 인쇄된 부분이 지워지고 그럴 정도고.
6: 창고 내부에 에어컨이 있는 사무 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가장 더운 한낮에는 화물이 몰려 편하게 쉴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요. 당분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구슬땀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계속되는 폭염 속에 활동하실 때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이명준, 최승훈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3: 네, 이렇게 이틀 연속 40도를 기록한 경남 양산이 오늘은 41.4도, 기상 관측 사상 역대 최고 더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4: 다음 주에는 영남의 극한 폭염이 서쪽으로 확대되면서 서울도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번 폭염의 원인과 전망,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3: 네, 지금 경남 양산이 사흘째 40도를 넘었습니다. 오늘은 41.4도라는 기록적인 기온을 기록했다고요?
8: 예, 그렇습니다. 40도를 한반도가 넘었던 적이 이번 처음이 아니고
9: 공주대 교수입니다.
8: 4년에도 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유례성으로 건발성을 넘었던 적이었는데 지금 이번 경남 양산은 오늘 41.4도를 처음으로 이제 3일 연속으로 40도를 넘게 되는 그런 기록이 되었고요. 그것을 제가 알고 있는 한은 한반도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초로 있었습니다.
4: 네, 지금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한 부산도 연일 38도를 넘고 있거든요. 부산은 사실 바다가 있으니까 이게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는 도시라고 하는데 올해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8: 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우선적인 원인은 부산 주변의 바닷물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지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이 지금 한 2023년도부터 까지로 한 4년 연속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고요. 이렇게 바닷물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바다에서 들어오는 공기 자체가 뜨겁은 게 하나의 원인이고 또는 이렇게 바닷물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거기에 있는 수증기량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수증기가, 많은 수증기가 부산 쪽, 해안 쪽으로 이제 공급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같이 온도를 상승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네, 요즘 해안가 습식 폭염이라는 표현도 나오던데 지금 설명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일까요?
8: 예, 맞습니다. 이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거기 안에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특히 바다는 뭐 항상 수증기가 공급되는 곳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계속 그에 따라서 수증기량이 늘어나는 지역인데 이 수증기가 지금 평년보다 굉장히 많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남서풍을 따라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온도가 높고 그리고 습도가 높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습도적이라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4: 예. 그런데 이런 뜨거운 낮의 열기가 밤에도 이어져서 지금 낮밤으로 더운데 뭐 앞서서 29일 기준으로는 전국 열대야 일수가 8.8일 역대 최장으로 기록이 됐거든요.
8: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아직 7월입니다. 오늘 7월 마지막이긴 하지만 아직 7월이고 우리가 열대야는 8월까지 보통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뭐 이것이 올해 기록이다 혹은 뭐 작년보다 많다 적다 비교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 작년 7월에는 장마가 조금 일찍 끝난 해였었거든요. 올해는 장마가 좀 길게 지속됐던 해였는데 작년 7월에는 실제로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열대야가 23일 나타났었습니다. 올해는 열대야가 현재 지금 13일 나타났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열대야 일수 그 자체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뭐 서울이나 이런 서울, 대전 이런 우리나라의 서쪽 지역은 아직 작년에 비해서는 열차 일수가 많습니다. 네.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에 주말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열대야가 길게 많이 지속됐던 거고, 다른 지역을 실제로 비교하면은 저희가 장마가 좀 올해는 장마가 끝나자마자 계속 지금 쉬지 않고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작년과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3: 예, 올해 폭염 원인으로 이중고기압 또 한반도 열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중고기압이라면 뭐 쉽게 말해서 이불이 두 겹이다 이렇게 비유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예년과 달리 올해에만 나타난 특성일까요?
8: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은 저희가 뭐 굉장히 친숙한 용어이고요. 한반도의 여름철에는 항상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티벳 고기압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티벳 고기압은 한반도에서 굉장히 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그 히말라야 산이 있고 그 티벳 고원이 있는 그쪽에서 발원하는 고기압인데요. 이 고기압이 굉장히 세력이 강해지면 계속 이제 육지를 따라서 동쪽으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심할 때는 일본 내륙까지 이제 영향을 끼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티벳 고기압이 태평양 고기압 위를 더 이쪽으로 덮게 되면 더 힘이 강한 그런 폭염이 나타날 수 있기를.
4: 네. 다음 주에 더위가 이제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예보가 있는데 서울이 37도까지 오른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이것도 고기압과 관련이 있을까요?
8: 네. 그렇지. 다음 주에 이제 서울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바람의 방향이 바뀔 것으로 현재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방향이 남서쪽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쪽에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산을 지나서 동쪽으로 이제 더위가 쌓이는 그런 생현상과도 그런 것 영향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측으로 보면은 다음 주쯤에 이제 한반도 남쪽으로 태풍이 하나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태풍이고요. 그 태풍이 한반도 남쪽을 지나가게 되면 이 태풍은 관측의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바람의 방향이 동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풍이 불게 되고요. 이렇게 동풍이 불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운 지역이 반대로 한반도의 서쪽 지역이 불을 덮게 됩니다.
3: 예, 지금 폭염뿐 아니라 영남은 가뭄도 심상치가 않은데 비 소식은 없을까요?
8: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영남 지역은 올해 장마 기간에도 사실 거의 비가 오지 않은 굉장히 가물었던 그런 날씨를 들었었는데요. 장마 기간에도 거의 비가 오지 않고 그 뒤에 좀 현재 폭염은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태풍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최소한 한 열흘에서 2주 사이에는 큰 비소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알겠습니다. 이현우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와 함께 날씨 상황과 자세한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8: 예, 감사합니다.
3: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5명으로 늘었습니다.
4: 네, 현재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재민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지진 피해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승배 특파원, 지금 피해 현장이 아닌 다른 곳인 것 같은데요. 거기가 어딘가요?
9: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일본 구마모토 우키시에 마련된 피난소입니다. 이번 지진의 피해가 가장 컸던 곳 중 하나인데요. 지금 여기는 피난소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제가 중계를 준비하는 중에도 이재민들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촬영이 조금 제한이 돼 있어서 제가 먼저 들어갔다 와봤는데요.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시청에 딸린 체육관에 이렇게 피난소를 꾸렸습니다. 번듯한 텐트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종이 상자 위에 얇은 모포 정도 하나 깐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바닥이 딱딱하니까 의자 위에서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들 급하게 쇼핑백에 간단한 짓기만 챙겨서 집을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건물에 전기가 들어와서 선풍기나 에어컨이 켜져 있어서 굉장히 시원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실 물이나 간단한 도시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몇 분을 만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라고 여쭤봤는데요. 하나가씨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씻고 싶다. 그래서 이곳 대피소에도 간단한 샤워장을 꾸려놨는데요. 어른 한 명 겨우 들어갈 정도로 이 공간이 좁은데 예약 대기가 빽빽하게 차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10분으로 시간도 제한을 해놨는데요. 굉장히 붐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민 중에는 이 아이들과 같이 있는 가족들도 여럿 보였는데 지진에 무더위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다들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구모먼트에는 이런 대피소가 390곳가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민 9천여 명이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네, 안타깝게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오늘도 늘었다고요.
9: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 명이 더 추가되면서 일본 정부가 밝힌 사망자 수는 모두 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형 쇼핑몰에서 7명, 그리고 제주 공장에서 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쇼핑몰은 오늘도 추가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제주 공장은 어제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우키시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고사마치 등에서도 사망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72시간, 그러니까 오후 4시 반까지를 구조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이 시간이 거의 4시가 다 됐으니까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구마모토 우키시 피난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1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13: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1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3: 건강해.
1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5: 건강기능식품.
16: 조금 전 4시 2분 행정원 전부에서 요청한 폭염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안내입니다. 재해 지역은 전남, 광주, 인천, 경기, 충남, 제주, 전북입니다. 8월 1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더위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등 이웃의 안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20: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0: 단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요즘 폭염은 단순히 덥다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요, 작업을 멈추는 상황도 종종 생기는데요.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된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기후보험을 8월 초부터 시행합니다. 폭염으로 공사가 멈추면 건설 일용직 노동자는 작업 중단 시간에 따라 최대 4시간, 6만 8천 원가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데요. 기후 변화가 이제는 개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보험까지 필요하게 만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소득과 내 자산 지키기 위해 어떤 준비들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그 해법 알려드립니다. 알뜰하고 든든한 경제 습관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든든한 전문가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도 내 삶과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두 분이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에 앞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방송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로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 상담 요청해 주시면 돼요. 샵 0945번의 문자창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만나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샵 094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에는요, 특별히 한 주간 다 답하지 못한 답까지 더하고 더해 더 풍성한 이게 뭐니 상담소로 함께합니다.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첫 번째 청취자분 바로 만나보죠. 휴대전화 뒷번호 4341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월급 받으니까 네가 내라 하시면서 그동안 내주시던 보험을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보험 증권을 제가 보니까요. 암이나 수술비 같은 항목에 괄호로 갱이라는 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방송 챙겨 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이거 방송에서 늘 얘기해 주시던 갱신형 같은데 맞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냥 딱 봐도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답변을 좀 해드려 볼까요?
1: 네, 답변부터 드릴게요. 맞습니다. 이거 갱신형 보험이거든요. 갱신형 보험은 대부분 증권 상단에 뭐 갱신형 이렇게 떡하니 써 있어서 알아보기 쉬운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괄호로 치고 갱이라고 특약마다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갱신형은 여러 차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지만 어쨌든 보험료가 오른다. 그리고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문의 주신 청취자님이 지금 30대 초반이라면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최소한 보험료를 60년에서 70년을 더 내야 되는 거니까요.
0: 그렇죠.
1: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 납입이 정리되어 가야 되는데 갱신형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대로 보험료가 더 비싸지고 이걸 언제까지 내느냐. 이거 평생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대로 방치하시면 나중에 국민연금 받아서 보험료만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게 자녀한테 보험 가입해주고 물려줄 때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어린 자녀,

0: 젊은 자녀에게는 갱신형 특약들 계속 보험료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완납의 개념이 없는 게 바로 이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연령대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님 4341번님 전문가 도움 좀 더 받아보시고요. 두 번째 또 청취자분 질문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끝번호 1964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굿나이프 매일 챙겨 듣는 50대 택시 기사입니다. 방송 듣다가 막상 제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니 두 개의 보험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특약이 가입된 걸 이제야 봤습니다. 한 건은 납입이 끝났고요. 한 건은 아직 15년 넘게 납입이 남아있는데 이거 일단 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봤을 땐 우리 기사님도 굿모닝 굿나이프 진짜 열심히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강조에 강조를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뇌나 심장 쪽 특약은 이렇게 이름을 잘 보셔야 된다. 이름에 따라서 보장의 범위가 완전 달라진다라고 강조드리죠. 청취자님 지금 갖고 계신 게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래요. 이거는 가장 보장의 범위가 좁은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 받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볼까요?
1: 네, 일단 암을 포함한 이 뇌혈관, 심혈관, 즉 3대 진단금은 보험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보험료를 많이 차지하는 보장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발병률이 높기 때문이죠. 2024년 기준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보고를 보면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가 심장질환, 그리고 4위가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뇌, 심장, 혈관 질환을 잘못 가입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도 다들 가입은 하고 있는데 무슨 보장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증권을 확인하셔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이런 말이 보이면 빨간불이 켜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뇌혈관 질환, 허혈성 혹은 심혈관 질환이라는 말이 반드시 보여야 제대로 가입하신 겁니다. 반면 증권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글자만 보이면 점검이 꼭 필요한 분이겠죠. 다만 이미 납입이 끝난 보험을 해지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납입이 길게 남은 보험만 정리하고 보완하시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청취자님처럼 이게 방송을 듣고 증권을 직접 확인하셔서 문제점을 파악하신 건 정말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0: 진짜 맞아요. 이렇게 잘못된 부분 확인하시고 문의를 주셔서 점검을 저희가 해드리고 해결책을 해드릴 때 이 방송에 보람이 딱 있는 거겠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 단어가 들어있으면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에 뇌혈관, 허혈성, 심혈관 이런 글자들이 보인다. 요거는 잘 가입이 된 거니까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또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6609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굿나이프 늘 애청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가족들이요. 보험 그 예전에 가입한 보험밖에 없어서 추가로 더 보장을 보강하라고 하라는데 이게 저렴한 소멸형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해야 되는지 이게 고민입니다. 남편은 비싸더라도 나중에 보험료 돌려받으면 공짜로 혜택 본 거니까 만기 환급형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와, 이건 조금 고민이 되네요. 가격이 저렴한 소멸성, 그러니까 해지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환급형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만기 때 내가 낸 돈 일부를 돌려받는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2: 네,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멸성 보험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0: 나중에 돌려받은 거 없네.
2: 맞습니다. 네. 순수 보장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은 비용이지기 저축이 아니죠.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20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보험이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환급형 보험은 내가 만기까지 가면 돈이라도 다 돌려받으니까 이거 손해 아닌데 이거 덜 손해 아니야 라고 착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기 환급형은 내가 받는 보장과는 별개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거죠. 공짜로 받는 혜택이 아니라 보험료를 더 지불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환급받는 시기가 납입이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보장이 끝나는 시기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100세 만기 보험이면 도중에 사망을 하거나 100세가 돼서야 비로소 그때 환급을 받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한 2, 30년이라는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를 더 비싸게 내야 하는 게 맞는지, 이게 정말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 보험은 대부분 만기를 100세로 하는데 100세가 되어서야 화폐 가치가 떨어진 원금을 돌려받자고 지금 보험료를 더 내는 건 효율적인 일은 아니겠죠. 적립보험료, 만기 환급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보험료 대비 보장이 충실히 들어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점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은 청취자님이 궁금해하시는 이 모든 질문에 전문가분들이 답부터 확실하게 얘기를 딱 해주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그 막힘 없음에 든든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이 전문가분들의 질문에 답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제대로 정리를 한 건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보험증권에 갱신형 또는 갱이라는 말이 보인다면 이건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두 번째,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으로 구성이 돼 있다면 뇌혈관, 허혈성으로 보충, 보강이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 아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100세가 되어서야 돌려받는 만기 환급형보다는 적은 보험료로 충실하게 보장받는 소멸형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면서 나중에 돌려받을 거 생각하고 저축할 거 생각하면 안 된다. 순수 보장형으로 지출로 생각하실 때 비용을 최소한으로 짜라. 이런 내용인데 제가 잘 정리를 했을까요?
1: 아유, 완벽합니다. 뭐 학창시절에 공부 되게 잘하셨을 것
0: 같아요. 공부 잘했어요.
1: 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하루 이틀 보장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평생을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안전장치겠죠. 엊그제 2026년을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올해 반환점을 훌쩍 넘게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나 시간이 좀 빠른데요. 보험도 순간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낭패를 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미리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2: 네. 네, 오늘 질문 주신 내용이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이 세 가지 질문 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이제 청취자분들도 꼭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2: 오늘 내용은 증권만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보험에 빨간불이 켜진 건 아닌지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맞습니다. 내가 가입해서 가지고 있는 이 보험이 과연 득이 되는 보험인지 아니면 실이 되는 보험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굿모닝 운라이프 전문가분들에게 무료로 점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에 다 풀지 못한 청취자의 궁금증 정리해본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군 라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모니
2: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모닝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이제 퇴직이 한 15년 정도 남았는데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굿모닝 구조대 전문가분들 저 좀 꼭 좀 도와주세요.

0: 아우, 여보, 땅 꺼지겠다. 무슨 한숨을 그렇게 뭐 대출 이자 쌓이듯이 그렇게 쉬고 있어?
1: 아우, 너무 우리 자기는 그렇게 맨날 천진난만해서 너무 좋아. 요즘에 노후파산이니 뭐니 뉴스에 나오는데 남 얘기 같지가 않아. 그동안 우리 어머니 병원비에 뭐 보험료도 많이 나가니까 우리 노후 준비 하도 못했잖아. 마음이 좀 그래.
0: 아유, 그래도 뭐 당신 어머님은 잘 모셨잖아. 효자상 그런 거 있으면은 그거 받아도 마땅할 만큼 일단 잘했어.
1: 그래, 내가 효자가 맞기는 하지. 근데 수진아, 근데 우리도 나중에 애들한테 우리처럼 이렇게 모시라고 이렇게 할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드니까 좀 착잡하다.
0: 아유, 근데 뭐 애들도 자기 건사하고 살기 바쁜 세상에 우리가 뭐 자식한테 짐이 될수 있어?
1: 아유, 그래도 그동안 키워줬는데 쪼라도 뭐라도 좀 해주면 좋긴 한데. 잠깐만. 성혁이 전화 왔다. 잠깐만. 여보세요.
2: 수영아, 잘 지내냐? 너왜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어?
1: 아, 엄마도 보고 싶고, 나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됐지 않냐. 그 걱정 때문에.
2: 아이, 뭔 노후 걱정. 난 아직도 로또가 노후 대책인데.
1: 아, 나는 로또보다 현실이 훨씬 더 무섭다, 야.
2: 야, 그리고 국민연금이랑 퇴직금이 있잖아.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면 되지.
1: 아우, 그것만 믿고 있기에는 좀 부족하겠지. 이제라도 뭐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머리 아프다. 정말 머리 아파.
0: 오늘의 사연을 듣고 왔습니다. 일단은 남편분은 정말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아내분은 그냥 뭐 천진난만하게 계신 것 같고, 이 청취자님의 친구분은 매주 토요일 로또 1등 당첨을 이제 노후 대책의 제1안으로 이제 마련하고 계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꽁트 속의 내용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사실 요즘에는 예전에 부모님 부양했던 것처럼 자식한테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세대가 됐잖아요. 낀 세대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후 준비 시급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여력이 안 돼서 재무 설계를 요청하신 상황이네요.
1: 네. 상담을 신청하신 청취자님은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40대 후반 부장님이셨습니다. 어머님이 장기간 치매로 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 가족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게 뭐냐면 치매 질환이 있으신 어머님을 5년 넘게 댁에서 케어를 하셨다고 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요양병원비도 한 달에 한 250만 원이 넘어서 형제분들끼리 모아서 지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0: 한 달에 250만 원 요양병원비 부담하는 거, 아무리 형제들끼리 나눠서 낸다고 해도 이거는 생활에 크게 좀 부담이 되셨겠어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치매는 가족력이 크게 좌우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자녀들 걱정이 먼저 앞섰다고 하셨는데요. 청천님 같은 경우는 퇴직이 한 15년 정도 남으셨는데 노후 준비가 지금 하나도 안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0: 네.
1: 그래서 막상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도저히 그동안은 저축할 여력이 없어서 지금 막 스트레스까지 심하고 이렇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다가 저희 방송을 듣고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상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상담 요청을 주신 거죠.
0: 그렇군요. 그럼 청취자님이 가지고 계신 자산과 소득, 그리고 매달 지출하고 있는 비용, 그중에서도 불필요하게 나가고 있는 보험료 지출, 이런 것들을 좀 절감해서 이런 고민들을 좀 해결해 주셨다는 건데, 오늘 솔루션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청취자님, 그럼 일단 뭐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2: 네, 이렇게 보험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취자님 가정 같은 경우에 4인 가족이 매달 한약 112만 원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노후 준비를 하기가 상당히 버거웠던 이유가 이 보험료의 영향이 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 생활비나 뭐 교육비, 고정 지출 이런 거를 드라마틱하게 줄이기는 쉽지가 않죠.
0: 맞아요.
2: 예, 근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나마 확 티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험료를 줄이는 것입니다.
1: 네, 112만 원이면 4인 가족 치고는 지금 너무 많이 내시는 거죠. 지금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큰데 총 15건의 보험 중에서 8건의 보험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가 더 문제죠. 만약에 경제적 은퇴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오는데 보험료 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정작 60대, 70대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유지하기 힘들다면 지금까지 이거 힘들게 납입한 의미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연금 받아서 보험료만 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0: 그렇죠. 청취자님 경우 안 그래도 보험료 수준이 매우 높은데다가 거기다 갱신형으로 돼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노후 준비도 못하고 있으니 계속 스트레스만 받으실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가족 구성원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납입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1: 네. 청춘인 같은 경우는 총 8건에 55만 원 정도를 혼자서 납입 중이셨고요. 거기에 3건이 갱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분 같은 경우 총 6건에 28만 원 정도 내고 있었고요. 거기에 3건이 갱신형, 그리고 아들, 딸 똑같이 종신보험 하나씩 들고 있었는데 각각 19만 원, 10만 원 갱신형으로 자녀 총 29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어서 가족 전체 112만 원을 총 내고 있는 거죠. 이걸 계산을 해

0: 보면 총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한 5억 4천만 원이 넘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수도권에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잖아요. 과연 보험료를 이렇게 내시는 게 맞을까요?
1: 네, 우선 남편분이 가입 중인 보험부터 좀 살펴보면요. 8건에 한 55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가 2억 9천만 원이나 더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암 진단비는 4천만 원 정도로 나쁘진 않지만 그중에 2천만 원 정도가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2대 진단금인 뇌와 심장질환 진단비는 뇌졸중 그리고 뇌출혈로 보장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2천만 원.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도 2천만 원으로 납입보험료 대비 보장 범위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 내가 보험사에게 총 내는 보험료가 5억 4천만 원이 넘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안이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여요.
0: 네, 맞습니다. 그총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금 간병비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도 적립금이 들어있어서 이거 비싸게 가입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청취자님이 제일 걱정하신 게 간병보험이잖아요.
2: 네.
0: 이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이 오히려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뭐 간략하게 간병보험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간병보험의 메커니즘은 내가 입원해서 간병인을 쓸때 받는 간병인 지원일당, 그리고 간병인을 못 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을 때 받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일당,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 시에 받는 요양병원 1단계 세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받는 간병 1단이 아니라 지금 청춘이 어머님처럼 장기간 입원하게 되는 요양병원에 중점을 두시는 게 맞죠. 요양병원의 간병 1단은 대부분의 회사가 180일만 주고 쉬었다가 또 받는 이런 구조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한 365일을 계속 보장하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간병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요양병원에 포커싱을 두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청천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납입이 완료된 보험 두 건과 기존에 잘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은 유지를 권해드렸고요. 나머지 종신보험 및 갱신형 보험들에 대해서는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1: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보장 범위가 좁게 되어 있던 뇌와 심장 보장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심혈관 진단비로 보장 범위를 가장 넓게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종신보험으로 지출도 많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정을 해서요. 기존에 54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던 보험료를 32만 원 정도 절감시켜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보험을 시작하더라도 총 납입 보험료를 1억 6천만 원 정도 절감시켜드린 셈이죠. 그만큼 지금까지 불필요하게 보험료로 세고 있었던 부분이 정말 많았던 겁니다.
2: 그렇군요. 보험은 보장의 범위가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은 가성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고 있었던 불필요한 지출까지 딱 틀어 막아주셨습니다. 자, 듣고 계신 우리 굿머니 굿나이브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우리 집도 보장이 이렇게 튼튼하게 잘 설계가 돼 있는지 점검을 꼭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만 넣어주셔도 되니까요. 부담 없이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도 상담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나머지 가족들의 보험 내용 살펴보고요. 노후 대비에 대한 해결책까지 드려야겠죠.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2: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애들한테 부담될까 봐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동안 어머니 병원비 너무 많이 쓰고 학원비, 보장성 보험료 이런 고정 지출도 너무 많아서 난감한 상황인 4인 가족의 재무 상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가족 보험도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아내분 보험은 우선 총 4건으로 한 28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3건이 갱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혼자서 무려 1억 5천만 원입니다. 역시나 청신환과 같이 암진단검은 갱신형, 그리고 2대 진단비는 오히려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이거 가성비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2: 안 해보...

0: 문제거든요. 앞으로 보험을 활용할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많은 기간 동안 납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중요한 건 아직 미혼인 자녀들한테 사망 보장을 하는 종신보험이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건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고요. 보장 범위는 가장 넓은 건강보험으로 각각 9만 원과 8만 원으로 해서 29만 원이나 납입하고 있던 부분을 17만 원으로 12만 원 정도를 줄여드렸거든요. 역시나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이고 보장 범위도 가장 넓게 도와드려서 이제는 자녀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도록 컨설팅 도움드렸습니다.
1: 위험에 대한 대비 보장성 보험 완벽 점검으로 잘 이제 채워지게 됐고 나머지는 이렇게 남은 여력으로 노후 대비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2: 네, 청취자님 4인 가족 기존의 월 112만 원의 보험을 잘 되어 있는 것은 유지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보장은 정리를 해서 생긴 저축 여력이 매달 55만 원 정도 되죠. 이 재원으로 연금 컨설팅을 도와드렸습니다.
1: 와, 55만 원의 저축 여력을 보험 점검 하나만으로 생기게 했다니 진짜 대단합니다. 그동안 되게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보험이라는 게 어쨌든 해지를 하면 손해가 나니까 이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네, 좋은 말씀이세요.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해지를 하거나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납입한 거에 비해서 해지금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하고 되게 상당히 아까워하시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까지 납입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납입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기존 보험을 조정해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납입 보험료 합계는 무려 한 4억 원 이상 줄어들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1: 맞아요. 우리 왜 투자할 때도 손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 막대한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 아마 청취자님이 이번 점검을 통해 그 귀한 타이밍을 잘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돈 내는 건 그건 정말 비효율적인 거죠.
2: 네, 맞습니다. 기존대로 가면은 오히려 보험료는 점점 더 올라가고 청취자님이 생각한 노후 자금에 대해서는 준비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 그렇죠.
2: 예,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바로 잡아야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청취자님께서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절감을 통해서 보장에 대한 부분을 완벽히 갖추고 이 아낀 보험료로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해 드렸습니다. 예, 보장 분석을 통해서 확보한 보험료와 해지 환급금으로 연 7%를 보증하는 연금 상품을 통해서 평생 매달 64만 원 이상의 연금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0: 네, 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상담이 잘 끝나고 얼마 후에 청취자분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사실 제가 상담 후에 해지환금의 일부를 가지고 가족 여행 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1: 네.
0: 청취자분은 그동안 어머님을 댁에서 모시느냐고 아내분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자녀분들도 사춘기 때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여 년간 제대로 된 가족여행 한번 못 가보셨다고 하셔서 이번 상담을 통해 발생한 환급금의 일부를 동남아 가족여행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요청하신 연금 재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가족의 행복이니까요. 통화 목소리가 상담 전보다 훨씬 밝아지셔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던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1: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우리 또 굿머니 구조대원 이렇게 상담 요청하셨던 청취자님 따님이 아 우리도 해외여행 가고 싶어라고 해서 재무상담 받고 제주도 여행 가신다고 했었는데 와 이번에는 동남아 여행까지 가족여행도 알뜰살뜰 챙겨주시는 굿머니 굿라이프 전문가분들이십니다. 자, 굿머니를 실현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방송 통해서 귀한 전문가분들 만나시고 재무상담 받아서 우리 한 가정의 굿 라이프를 살 수 있게끔 이뤄주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보험료 효율적으로 절감시켜서 노후 자금까지 준비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솔루션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함께 머리 맞대서 우리 집 가정경제 골치 아픈 문제들 해결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번의 이 문자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머니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7: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6: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7: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8: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우리 가족의 보험 매달 꼬박꼬박 자동이체 되는데 도무지 무슨 보험을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보험료도 정확하게 얼마가 나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하나하나 스스로 체크하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질문이나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굿머니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의 보장 분석 점검만으로도 어려운 상황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분명히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이수영의 얼마나 좋을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높았는데요. 이틀 연속 40도를 넘었던 경남 양산 지역은 오늘은 최고 기온 41.4도까지 오르면서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경남 지역 6곳 외에도 동부를 제외한 부산과 울산 동구에도 내려졌습니다. 영남권에 계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31.9도, 진주 37.6도, 광주 34.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라 도로 상황 더욱 혼잡합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문의 1터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주변 3km 정도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반포나들목에서 한남대교 가는 길 4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양재나들목부터 정체고 반대 부산 쪽은 한남나들목에서 서초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강남순환로 수서방향 봉천터널 출구에서 서초터널 입구 구간 4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쪽은 원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정면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요일 1, 2부는 정치 한상 시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배종찬 소장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포함해 전국 현안 다뤄봅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박병렬 경향신문 경제 에디터와 함께 오늘 역대급으로 폭등한 주식시장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레버리지 ETF 등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정치 한상 서정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십니까.
0: 네, 방금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형사소송법을 완료를 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됐는데 그 투표 현황을 보니까는 국민의힘은 참석을 안 한 것 같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반대 한 명, 기권 한 명.
1: 곽상은 의원이 반대를 했고요.
0: 예. 이소영 의원이 기권.
1: 기권했습니다. 예. 당론인데 또 뭐 징계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올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자신의 의견을 좀 관철한 것 같습니다. 곽상은 의원은.
0: 예. 또 반대는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이제 개혁신당 네. 이주영 의원인 것 같고. 자, 필리포스터 국힘의 의사진행 방해는 뭐 24시간 안에 끝이 났는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2번째였더라고요. 그런데 12번째니까는 뭐 당연히 순서는 못 돌아가는 예. 거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한동훈한테 시간을 주겠느냐. 결국 안 좁습니다.
3: 저는 이게 속 좀 좁아요. 한동훈 의원이 가장 그래도 검찰에 오래 있었고 법무장을 예. 했잖아요. 예. 제가 이게 지도부라면 저는 과감하게 1번 타잖아. 뭐 아니면 3번 최소한. 이렇게 저는 줬었다.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예. 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그 의사진행 방향에 왔으면 흥행은 아마 됐을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이게 여론전인데 네. 한동훈만큼 이게 언론 주목을 받으면서 네. 또 조리 있게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0: 그러니까 언론 주목받고 흥행은 될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활용했어요.
0: 아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3: 그러니까 통 크게.
0: 한동훈 그렇게. 좋은 일을 왜 시키느냐.
3: 아, 그게 전체 보안수사 예. 반대 여론 높이는데 예. 도움이 되고요. 예. 저는 곽상은 의원이 참 괜찮아요. 이분이 그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큰 검찰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예. 이분의 사의가 반대했다는 것은 예. 의미가 있고 이런 분에게 국민의힘에 좀 영입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0: 아닌데 뭐
3: 제 유튜브도 자주 본대요.
0: 예. 그 이게 당론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뭐 당연히 토론과 논쟁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데 당론이 정해지면 어떻게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래서 그렇게? 이거는 해당 행위 비슷하게 돼서 징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금태섭 의원이 그래서 징계 그렇죠. 논란이 됐었거든요. 아마 징계 가능성. 뭐 왜냐하면 토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제시하고 당론이 결정되면 그렇게 찍어 기권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반대는 좀 달리 봐야 될
0: 그러니까
1: 것 같습니다.
0: 당론이 정해지기 전에 이거를 왜 당론으로 붙이느냐. 의원 개개인이 맡겨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정해져 버리면 이제 예.
1: 당론 아니면 사실
0: 왜냐하면 이제 없죠. 정치 결사체니까 네. 뭐 그런 논란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국민적 여론이 폐지하면 안 된다가 높긴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거는 근데 뭐 이미 예정된 것이었고 이제 논란은 이 형사소송법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로 끼워넣었어요. 이거는 여론에 조금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습니까?
2: 그 대체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사서 오해를 사서한다, 의심을 사서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이제 이동현 님 말씀대로 뭐 지금 이게 뭐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어떤 의미로 넣었는지조차 확인할 길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런 뭐 연임 발언까지 파장을 또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걸 아예 더군다나

0: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거면 넣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다. 그래야 오히려 보안수사권 배제에 대해서도 가뜩이나 없는 명분을 그래도 갖출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오니까 이게 과연 뭐 날치기로 한 거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행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물론 이제 당론으로 정해졌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 당론을 넘어서면서 개인 의견을 내겠다라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고심 끝에 이게 심지어는 지지층들에게는 반발, 그리고 해당 행위로 징계를 설사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더라도 나는 이내 기록을 남기겠다. 각 의원도 이의원도 상당히 지금 이 추가 조항이 들어간 중대한 수사 위반인 경우, 그다음에 현저한 일탈 행위인 경우,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이 법원이 할수 있는 공소 이 기각의 조건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상당히 저는 여론상으로선 불리할 수밖에 없을 걸로
1: 자,
0: 보입니다.
1: 박진 변호사님. 공소 취소는 여러 번뭐 언론에서 보도됐고,
0: 그렇죠.
1: 공소 취소 모임도 있었고, 뭐 유시민 씨가 그런 모임 뭐 정신나간 집단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지
0: 네.
1: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공소 기각은 뭡니까?
2: 공소 취소는 검찰이 이제 소추 기관으로서 자신들이 했던 공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취소한 스스로 하는 걸 취소라 하면 그런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법원에서 판결 내리는 겁니다.
1: 예?
2: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공소 기각 판결 내릴 수도 있는데,
1: 예.
2: 예전에 이제 중요한 거는 위법 무효가 돼가지고 소추권이 잘못됐을 때 그럴 때 공소 기각 판결 내릴 수 있었는데, 그 조항을 바꾸면서 두 개를 추가한 겁니다. 지금 추가한 게 그거거든요. 중대한 위법 뭐 수사라든지 소추죄란 건 현저한 일탈.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중대한 현저한 일탈. 약간 불명확하잖아요. 이거는 판사가 결정하는데 판사한테 많은 재량권이나 많은 판단의 여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1: 예.
2: 또그 과정에서 논의가 좀 적었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크게 될것 같습니다.
1: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애매모호하고
2: 네.
1: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논란이
2: 판사하기 나름이에요.
1: 예.
2: 판사 만들어 할
1: 그러니까
2: 수
1: 결국은
2: 있습니다.
1: 판사 결정하는
2: 네.
1: 거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야권에서는 결국은 그 이재명을 살리려고 이런 거 아니냐, 이게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3: 제가 보기에 이거 판례보다 약간의 요건이요 좀 넓혀져 있는 것 같아요. 판례는 자의적으로 현저하게 소추죄를 일탈했을 때 자의적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현저한 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중대한 위법 수사 이건 너무 넓어요. 예를 들어 우리 박상용 검사가 연하회를 가지고 이화영 부의사를 해유했다. 그러면 이게 중대한 위법이 있죠. 해유하면 그럴 때 이화영의 진술만 증거로 안 쓰면 돼요.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위법 수사일 때는 그 증거만 안 쓰면 되지. 이걸 전체를 통째로 공소기각 하지 말고 차라리 송영길 판결하듯이 무죄를 주라 이거야. 증거가 없으면. 그러니까 제 만약에 위법 수사에 대해서 전부 공소기각식이면 판단을 다른 증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너무 넓다. 이게 아마 이게 대북 송금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둔좀 넓은 공소기각 사유다 이렇게 저는 봐요.
1: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아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3: 그렇죠.
1: 같고, 보수 언론도 소장님 그렇게 보고 있는
0: 그렇죠.
1: 거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짧게만 뭐 첨언을 하면 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뜩이나 여러 가지 여론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약간 엎친 데 덮친 격의 형태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에 이 보안 수사권이 핵심인데 지금 공소 기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게더큰 의심을 또 불러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점이 가장 이 초점이 맞추어지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1: 근데 지난번에도 지방선거 전에 뭐 공소 취소 논란이
2: 네.
1: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그 속된 말로 그 시키지도 않은 짓을 왜 하느냐.
2: 그러게요.
1: 그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그 알아서 충성 이런 경쟁입니까?
2: 그런 것 같기도
1: 지금
2: 하고,
1: 일단 여당에서는 원래 있었다. 이미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원래 있었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2: 네.
1: 그런 것 때문에 넣은 거다. 뭐 이렇게 해요.
2: 그게 이제 최초 판례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유성 사건 때문에 그것을 공소기각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명문화하는 과정인데, 지금 말했잖아요. 자의적 같은 게 들어가야 되고, 그거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례하고 법문으로 만드는 건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뭐좀 끼어넣기 공방이 되고 있는데 충분히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뭐 아무도 몰라요. 결국은 뭐 누가 했든지 간에 이거는 끝까지 논쟁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나 그쪽에서는 공소 취소시키려고 이거 공소기각까지 법문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뭐 한동훈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여당이 아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게 아픈 거죠.
1: 그러니까 뭐 이 문제로 여론이 나빠지면 여당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대통령 지지율은 또다시 줄어들 수 있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한데 어제 나온 MBS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면 네. 예, 좀 알려주시죠. 어제 나온 MBS 여론조사.
0: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거든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이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자체적으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보다는 2%포인트가 내려갔고요. 부정평가는 3%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전화 면접 조사는 50%대가 유지되는데 특정 조사를 굳이 뭐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동응답 조사인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수치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순방 중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평가는 뭐 제각각 나오기 마련이지만 무려 1355조인가요? 그런 MOU를 이끌어내고 AI 간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금 또 브라질 국빈 방문, 칠레, 아르헨티나까지 연달아 순방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과연 이걸 원했을까? 이 법안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공소취소 거래설이 그때 한 방송, 김어준 방송에서 나왔는데 그걸 대통령이 원했을까? 저는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보안수사건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 분명히 국회에서 판단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오히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법안을 만드는 일련의 흐름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저는 깎아먹고 있다. 이걸 대통령이 원한 일일까? 저는 아닐 것 예.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배 소장님 말씀처럼 보통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면 지지율이 오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 1개국만 간 게 아니거든요. 남미, 그렇죠. 미국까지 여러 국가를 방문해서 뭔가 성과를 따왔어요.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국회의장이 연임 발언을 해서 네. 그 대통령 순방 효과를 다 까먹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국민 여론조사하면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였고 네. 거기다 공소기각 논란까지 들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여론조사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2: 그러니까 사실 성과가 꽤 많습니다. 네. 뭐 히토류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도 지금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보도도 되지 않고 있고요. 국민들이 그 성과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말했던 말실수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게 사실 갔다 오면 조금이라도 올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뭐 오늘 주식이 조금 괜찮아서 다음 주 주식 상황 봐야 되겠지만 주식 상황이 만약에 또 안 좋다 그러면 지지율은 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1: 예. 뭐 방금 코스피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코스피는 올랐습니다만은 여전히 변동성 때문에 그쵸. 불안한 건 사실이고
2: 너무 많이 오른 것도 문제예요.
1: 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을 꽂고 있고 근데 이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아까 여러 가지 당내 상황이 또 좋지도 않고 거기다가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전당대회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지금 분열 양상이거든요. 이게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던데 김민석을 당대표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90% 이상이에요. 근데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7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분열이잖아요. 뭐, 이 자체가. 그러면 이것도 역시 대통령 지지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 아니냐.
3: 제가 볼 때는
2: 정청래 지지하시잖아요.
3: 사면 초과죠. 예, 예. 아마 이제 그 부동산 주식 때문에 민생이 어렵잖아요. 이건 다 전 국민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보수 쪽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아까처럼 보안수사권이나 이런 게 계속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이런 불만이 있고요. 그런데 가장 큰 거는 진보 진영에서도 전당대회 되면서 정청래 유시민 특히 유시민 지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1: 아, 그럼요.
3: 그럼 문조털레유죠. 이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이 커지니까 양쪽에서 아마 지지율이 조금씩 빠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지금 사면 초과 위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그런데 전당대회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0: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뭔가 지표관리를 분명히 청와대에서든 이런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발언까지도 대통령의 지지율의 지표에 영향을 주거든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정 동력을 살리려면 반드시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것도 55%의 법칙이라고 해서 적어도 대통령의 정책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지지율은 적어도 55%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른바 이동현 그가 말씀을 하셨듯이 부 주부전입니다. 주부전. 외우기 쉽게 주부전인데 뭐 시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주부전인데 주는 주식, 그다음에 부는 부동산,

0: 전이 전당대거든요. 그러니까 왜 문제냐면 이게 주식과 부동산의 경우에는 뭐 특정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 일부. 그다음에 주식은 적어도 40대, 50대도 이 레버리지 ETF의 규모상으로는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주식도 40, 50대가 많습니다. 영향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안타까운 거죠. 전당대회.
1: 예.
0: 그러니까 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고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른바 우리가 뉴 이재명으로 분류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유입돼서 더 지지를 하는데 지난 대선에서 견고한 지지 기반이 됐던 민주당에서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지금 빠져나갈까. 이건 전당대 갈등으로 빠져나가는 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지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런데 전당대회라는 게 원래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흥행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0: 지지율 더 올라가죠. 원래는.
1: 컨벤션 효과.
0: 그렇습니다.
1: 왜 떨어져요 그런데.
0: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산적인 경쟁이면 먼저 내가 이길래 네가 이길래 이러면 모른대 서로를 후벼 파버리잖아요.
1: 예.
0: 이걸 우리가 요즘 젊은 세대들 말로 젠지 세대 말로 긁는다 이러거든요.
1: 예.
0: 긁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시민 작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예 대놓고 악담을 해버리잖아요.
1: 예.
0: 필연적 실패.
1: 예.
0: 뭐 어물전 썩었네.
1: 예.
0: 이건 이전에 보수도 이렇게 이 정도로는 안 싸웠어요.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 그대로 후벼 파는 거죠. 저 깊숙한 데까지.
1: 그러면 예. 지금 국민의힘은 원샷 경선이거든요. 이렇게 안 해요. 네. 한 달 내내 전국을 돌면서.
2: 그렇죠.
1: 그런데 이 한 달 내내 전국 돌면서 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를 좀 누리려고 하는
2: 맞아요.
1: 건데 마이너스가 난다. 그럼 구태여 한 달 내내 돌 필요 있습니까?
2: 이 정도면 제도 변경할 네. 고려를 해봐야
1: 게다가
2: 돼요.
1: 게다가 옛날에는 체육관 가서 투표를 네. 해야 되니까 돈 다 치고
2: 이제 필요
1: 지금은
2: 없죠.
1: ARS 모바일 투표인데 왜 돕니까?
2: 형식적으로 컨벤션 효과 때문에 좀 붐 일으키려고 한 건데 국민의힘처럼 그냥 한 번에 말아야 돼요.
1: 제가 사실. 더 이해 안 가는 건요. ARS 모바일 투표를 어제부터
2: 네.
1: 오늘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2: 예.
1: 그런데 체육관은 내일 가서 해요.
2: 예, 안 맞죠.
1: 그러니까 투표를 먼저 하고 후보들이 저 뽑아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2: 안 맞아요. 안 맞아요.
3: 그게 그 비유를 들 때 겉옷부터 입고 속옷 입는데 속옷을 입고 겉옷 입어야 되는데 누가 비유를 들더라고요.
1: 슈퍼맨.
2: 슈퍼맨.
3: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근데 저는 한 단어로 이게 왜 그러냐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지금 이게 주표 사기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컨벤션 효과가 안 나고 오히려 계속 지지율을 갉아먹는 서로 자익을 벌이는 거죠.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그런 논란이 있었죠.
1: 뭐 그렇게 보면은 지금 당 밖에 있는 뭐 유시민 씨라든가 뭐 김어준 씨라든가 또 조국
2: 네.
1: 전 대표라든가 어쨌든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2: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충청 결과가 곧 납니다. 다음
1: 예.
2: 내일 되면 나는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정청래 후보 쪽이 좀 많이 앞서는 결과라면 앞으로 전당대회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1: 제가 다른 방송 그 보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출연해서 53%를 얻을 것이다 정청래가 그렇게 얘기하던 텐데.
3: 어쨌든 누구한테 들은 건데요 기자들한테.
1: 아 그래요?
3: 예. 아마 이게 그. 제가 똥개라고 좀 죄송하지만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 싸우면 50점 따오더라거든요.
1: 예, 예.
3: 고향이란 게 무시 못할 겁니다.
1: 예, 예.
3: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평균적으로는 한 40%대로 보는데
1: 예.
3: 고향에서는 한 50이 약간 넘지 않을까.
1: 그러니까 충청에서는 아마 정청래가 1등으로 치고 나갈 것이다.
3: 충청과 그다음에 문조틀레우의 고향.
1: 예.
3: 불경.
1: 불경은.
3: 구독과 노조. 아마 오늘 김민석 의원도 7% 차로 역전할 거다.
1: 예.
3: 이러면서 10% 미만 차이로 막으면
1: 예.
3: 뭐 접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 예.
3: 아마 김민석 캠퍼스도 두 군데를 분류하다 볼 겁니다.
1: 박주민
2: 바람이에요.
1: 바람.
2: 서 변호사님이 언제부턴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
1: 형론을 바람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2: 아니, 바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청래 지지자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3%가 뭐 이렇게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약간 희망사항이 섞인 어떤 그런 분석 아닌가 이런 생각이
3: 듭니다. 우리 보수
2: 듭니까?
3: 쪽에서는 아마 정청래 지지가 한 90% 가까이
1: 되는
3: 그 정도입니까?
1: 예, 예, 예.
3: 유튜브 여론이 있어요.
1: 그러면은 박지훈 변호사는 김민석 후보가 불리하지 않다 이런
2: 예 저는 뭐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긴 해요. 뭐 아주 한 명이 특히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모양새는 되지 않고 한 40대 네. 40 정도
1: 예.
2: 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자 그럼 우리 데이터 전문가 배종찬 소장.
0: 근데 이제 선호 투표제는 분명히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한 겁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제가 심상치 않게 보는 거는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제가 우리 방송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 가서 누가 되냐 레냐 석이냐 그럴 때 저는 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 예.
0: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구조적 환경 자체가 석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1: 예.
0: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업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혀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활로 이펙트 이,

0: 후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2주간에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 후광을 주는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 한 내려갔죠. 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부전 영향이 있죠. 주식 또 부동산 이게 있는데 지금 일단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뭐 한 달은 아니고 이제 17일 남은 거지만 전망을 해보면 정청래 대표가 1순위 투표에서 40을 얻고 김민석 35, 송영길 15래도 김민석이 돼요.
1: 예.
0: 5% 쳐도. 그럼 왜냐하면 2순위 표가 있으니까 송영길의 상당 부분을 10 이상 15라고 했는데 100분율에서 15니까 여기서 10만 가져가도 김민석이 이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청래가 1순위에서 45를 먹었을 때 김민석이 뭐 30 정도다. 그리고 송영길이 15다. 송영길은 큰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몰라요.
1: 네네.
0: 이게 그래서 이 너무 1순위 투표에서 많이 지면 물론 1순위 투표 당연히 김민석 후보가 앞서면 그건 뭐 볼 것도 없지만 그래서 최근 2주간의 변화는 뭐냐. 김민석이 앞서던 게 지금 비슷비슷해진 거 아니냐는 판세 분석이 나오고
1: 있죠.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많이 쫓아왔다.
0: 그렇죠.
1: 이거잖아요. 그런데
0: 그렇죠.
1: 어쨌든 가장 많은 당원들이 있는 곳은 이제 호남과 수도권인데
0: 맞습니다.
1: 늦게 치러지니까
0: 맞습니다.
1: 지금은 제가 여쭤본 건 당장 기선제압 이 충청과 보궐경의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0: 결과는 저는 정청래 쪽이 다소간이라도 더 앞설 가능성이 크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도 그랬지만 후광을 누릴 때는 후광과 같아지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볼 때 김민석 그건 누구다 이렇게 그냥 돼버리는 식으로 그 후광 대통령이겠죠. 그렇죠? 그 선거가 제일 좋은 선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자꾸 자기와 관련된 게 나오면 그때부터 선거는 안 좋아집니다.
1: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냥 대통령 인기 좋으니까 대통령 좋은 인기를 밀고 가면 되는데
0: 그렇죠.
1: 괜히 다른 걸 하다가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졌다.
0: 우리가 청취율이나 동집자 수가 높을 때 이동형은 YTN, YTN은 이동형, 이동형은 정면승부, 정면승부는 이동형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1: 네.
0: 여기에 뭐 박지훈, 서정우, 와라노 서정우입니다. 이러면은 약간 좀 그럴 수 있고 거시기 할 수 있거든요.
1: 네. 네.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그 충청과 PK 온라인 투표율이 공개됐는데 세종이 41%, 대전이 35%, 충북이 31%, 충남이 29%. 정청래 후보의 고향인 충남에서 최저 투표율이 나왔고요. 부산, 울산, 경남은 부산이 49%, 경남이 39%, 울산이 39%. 충청보다 부산이 부울경이 훨씬 많은 투표를 기록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2: 그 사실은 부산이 뭐 많이 나와가지고 뭐 누구한테 유리하다 이래 보기는 어렵고요. 부산이 좀 당원이 좀 더 적다 보니까 뭐 그렇게 적당한 것 같아요.
1: 충청과 부울경 당원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 네.
1: 많지는 않은데 충청보다는 부울경에서 민주당 당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쉽진 않죠.
2: 네.
1: 그러다 보니까
2: 적극적으로
1: 그렇죠. 너무 적극적이에요. 네. 이분들이 그래서 네. 투표율이 이렇게 높게 올라왔다.
2: 경북도 마찬가지고요.
1: 그런데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부울경은 뭐 혐오 표현이라고 해서 저는 쓰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뭐 아까 이거 조국 뭐 유시민 뭐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청래가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2: 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이게 굳이 이제 분류를 하자 그러면 충청이나 이제 영남 지역은 정청래 후보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이제 호남이나 뭐 수도권 지역은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동서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수죠. 지금 말해서 영남 지역에 뭐
1: 있잖아요.
2: 그 당원 너무 작습니다.
1: 네.
2: 퍼센트가 작기 때문에 실제로 호남하고 수도권에서 뭐 결정이 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호남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가 아주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김민석 후보가 1주 차에 7% 밀리면 2주 차에 비기고 3주 차에 대승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김민석 캠프도 첫째 주인 충청과 부울경은 내가 조금 불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걸 투표율만 꼭 볼 수 없는 게 지금 또 사실 이 진행되는 과정이 조금 약간 먹통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었고
1: 예.
0: 이게 이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제 투표를 할 때 이게 온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더 쏠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 중요한 게 얼마나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드느냐는 부분인데
1: 그러니까
0: 초반 기세는 정청래 후보 쪽이 저는 좀 더 앞서갈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한번 뛰어봤던 전당대회잖아요. 당대표로서. 다시 말 후반으로 가면은 분명히 호남 쪽이 특히 제일 중요하죠. 호남이 결정적이죠. 그런데 호남이 결정적인 게 저는 이 대통령 영향이 또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 한 10일 정도, 열흘 정도 상간에 과연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좀 더 회복되느냐, 또 더 적극적으로 전달이 되느냐, 이게 최고위원 투표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이게 이건태, 박성준이 없는 가운데 또 얼마나 또 김영호, 또 박선원, 또 임미애 등등이 좀 추가로 부양을 할 수 있느냐, 이 지점도 중요할 것 같아요.
1: 예. 아까 제가 멸칭 얘기를 잠깐 샜는데 그 소위 말하는 문조톨레우는 멸칭이니까 쓰지 말자. 네. 근데 김민석 후보는 김민세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멸칭이잖아요. 이것도 쓰면 안 되잖아요.
2: 안 되죠. 네,
1: 안 되는데
2: 좋은 의미가 아니니까요. 네.
1: 이제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이제 그런 단어를 쓰면서 과거 김민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노무현 죽여버리겠다, 아마 그 정봉주가 단일화 네. 협상 시에 네.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그게 한겨레 기사로 실렸던 것 같아요. 네.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이제 김우겸 의원이고. 그런데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정청래 후보 측이 이제 공격을 하니까 오늘 김우겸 의원이 SNS 글을 썼습니다. 내가 썼던 기사가 맞는데, 내가 기자 시절에 확인해 보니까는 진실이 아니었다. 그래서 다음 날 김민석 후보의 해명 기사도 내가 실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악용되니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유의 해명.
2: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에 것만 이제 나온 거거든요. 지금 계속 보면 김민석 후보 이 공격하는 모양새가 그런 거예요. 이번에 토론회 과정에서도 다른 거 하고 딱 질문하다 보면 당 떠났던 거 연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답을 해버리더라고요.
1: 당신 이 당이 없었지. 예, 예. 이 당이 없었던 이유는 뭐야?
2: 예, 그거만 잡고
1: 철새질에서 그렇지.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2: 그래가 예. 세자까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뒤하고 다 확인해가지고 아니면 같이 얘기가 되거나 이렇게 비판이 돼야 되는데 앞부분만 죽이겠다, 이 표현만 지금 하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직접 썼던 김우겸 의원이 이제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해명한다 하더라도 앞부분 남아 있는 거거든요. 김민석 후보는 이런 점에서 좀 불리해 보입니다.
3: 저는 김의겸의 그 해명을 보니까 이분이 기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자가 양쪽 다 취재를 해봐야 되는데 예. 그때 김민석은 전화가 안 됐대.
1: 예, 예.
3: 한쪽 말만 듣고 기사 썼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3: 그러면 기자로서 저는 자질이 안 되고요. 그러게 그게 나중에 문제됐잖아요.
1: 예.
3: 그러면 그 기사를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기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고 지금 막 해명 부랴부랴 24년 만에
1: 예.
3: 이래가기 해명은 잘 안 봐요. 원래 선동은요 한 문장이면 돼. 해명하려면 열 문장, 백 문장도 쉽지 않습니다.
1: 그래요. 그 친명계가 지금 전당원 100% 투표운동 본부를 띄워서 투표 독려 중인데 아마 이게 또 친명 쪽에서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뭐 신천지와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투표를 많이 하면 네. 그런 논란도 자동으로 불식될 것이다.
2: 그러니까 아주 특수 어떤 조직에서 몇십만 동원되면 결국은 그쪽이 좌지우지되니까 많은 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적어지니까 막 예. 그래서 100% 얘기하는 게 아닌가 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TV 토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그 지금 정청래 지지자들이 뭐 생일을 나눠가지고
0: 맞아요.
1: 누구한테
0: 네.
1: 투표한다. 네. 이게 공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이거는 민주주의 정신에 훼손된다 했더니 정청래 후보가 아까 뭐 당 떠나서 모를 모양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원래 지지자들끼리 알아서 해왔다. 이렇게. 이 공방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 선관위가 그 정청래 이제 친정청래 쪽에 이제 아마 주의를 줬다 이런 것 같은데.
0: 근데 이걸 보면은 굉장히 이 친정 정청래 후보 쪽이 용의 주도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여론조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생일법이 사실은 이런 데이터 수집에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중복되지 않게 나눠가지고 또는 뭐 키시 그리드라고 그래서 이제 몇 번째 순서나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건데 그만큼 이 용의 주도하게 잘 쓰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뭐 만약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아 우리 지도부 아 우리 후보 캠프 쪽에서 그런 걸 한 바 없다. 지지자들이 그냥 알아서 그걸 그대로 온라인 같은 곳에 올려서 후보들 결정할 때 생일로 나눠서 하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야. 당원들한테 지침 준 거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 내부의 대결 구도가 그만큼 깊어져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청래 후보 쪽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용의 주도하다. 그게 캠프 쪽에서 내려간 것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비하면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는 조금 상대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느슨한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괜찮겠지. 그래도 우리는 친명 후보니까 뭐 별탈 없겠지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1: 예. 그 민주당 선관위가 정청래 등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선거 부정행위 주의 및 시정 처분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뭐 홀짝 생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이유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예. 당직 선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선관위가 허용하지 않은 간담회에 정청래,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가 참석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친명계에서 주장한 건 이런 것 같아요. 1인 1표를 주장했던 게 네. 명분이
2: 그쵸.
1: 개파를 좀 없애보자 이거 아니었냐. 그런데 네. 지금 정청래를 비롯해서 친정청래계 3명, 4명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생일 홀짝 투표. 네. 그럼 이건 개파가 아니고 뭐냐.
2: 그 토론회 때 이제 김희석 후보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 해놓고도 개파 구태 정치 아니냐라고 주장했는 거고 결국은 친청 다 당선시키려고 쪼개서 이렇게 분배시켜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그 상황에서 정청래 후보가 당 왜 떠나 있었냐 얘기해버려가지고 사실은 더 공격을 못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끝까지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예.
1: 그 아까 배종찬 소장이 어쨌든 처음에는 김민석 후보가 좀 벌렸는데 최근엔 많이 따라왔다 정청래 후보가. 그래서 지금 접전 상황이다.
2: 예.
1: 그 이유를 정치 전문가들은 김민석 후보 쪽에서 성급하게 신천지를 꺼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후폭풍 맞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1차 토론 때 시청자에게 아예 꺼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분석하던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0: 저는 그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점도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신천지 외에 다른 것도 그러니까 나를 지지할 수 있는 김민석 후보 측에서 볼 때 말입니다. 그러면 지지할 수 있는 당원들을 결집시키는 게 중요한데 저는 신천지보다는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이걸 적극 더 활용하면 되는데 뭐 이걸 이제 전당대회 당헌 당규에 위반될 정도로 하기는 어렵지만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신천지를 여기서 굳이 꺼내서 이걸 부각시킬 이유가 있을까? 저는 신천지까지도 나쁘지는 않을 수 있는데 너무 신천지에 매몰이 돼버렸다. 정작 사용해야 될 칼을 사용 못하는데 특히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바뀌는 지지층들을 보면 주로 이제 40대, 50대 물론 당원은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인데 40대, 50대 그다음에 주로 이제 화이트 칼라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지지층 사이에서의 지난 2주간의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정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이 추세를 보면 추이를 보면 같은 조사기관 조사에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앞섰었어요. 민주당 플러스 무당층이. 그런데
1: 예.
0: 그 조사에서 거의 접전을 벌이는 그런 추세로 나온다라는 것은 40대 50대 그다음에 이 화이트 칼라가 왜 변했을까? 그냥 좀 더 당당하게 나는 대통령의 길을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할 일을 그 부분을 반복해도 되는데 굳이 다른 접근 신천지라는 접근을 통해서 신천지가 안 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 이럴까라는 이 물음표를 던져준 게 가장 큰 패착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과합니다만 좀 오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예. 자 여기서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에서 세 분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What's your name?
3: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세 분 패널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당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2부에서는 최고위원 이야기를 좀 해보죠. 뭐 최고위원들도 여론조사가 뭐 몇 개가 나왔었는데 그 역시 이제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건 인지도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인지도수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뭐 그대로입니다. 예.
0: 친청에서는 최민희 의원 1등으로 네. 나오고 있고 친명에서는 박선은 의원 1등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데 8명의 후보 중 친명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5명, 네. 친청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3명. 네. 지금 여론조사대로 하면 한 친명에서 3명, 친청에서 네. 2명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여론조사를 해도 최민희 의원은 좀 제일 앞서가는 모양새다. 네. 그런데 어제 그 월드컵 예.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최민희 의원이 조금 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지금 모든 온라인에서 다 최민희 의원 여야 예. 지지자 막론할 것 없이 최민희 의원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1: 하필이면 이제 선거 시작됐는데 뭐 선거 하다가도 아니에요. 딱 시작되고 앞으로 이제 스타트를 하는데 아주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실수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거는
0: 준비가 어떤, 안 됐다.
1: 예, 전혀 준비하지 않고 어떤 온라인이나 쇼츠 보고 하다가 아주 뭐 잘못된 질문에다 더더구나 마지막 질문이 왜 졌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은 사실은
0: 우리가 전술 전략을 물어보려고 부른 게 아닌데
1: 거기서 예. 왜 물은 왜 졌냐고 질문을 뭐 의도가 어떻게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아주 뭐 그 사실은 스포츠에 대해서도 좀 문외 아니고 그럼 그 왜 불렀냐고 어떤 질문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거 파장이 끝까지 좀 갈 것 같아요. 1등 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0: 이것이 그 전당대회에서도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왜냐하면 시작 이제 했거든요. 이제 찍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단계에서는 뭐 여론조사상으로 되게 앞서는데 많이 좀 조금 손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저 이제 보수 쪽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둘이가 박선은 최민희예요. 그런데 이유가 달라요. 완전히 이유가 달라요. 박선은 솔직히 얄미울 정도로 깨돌이에요. 솔직히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예? 보수 쪽에서는 얄밉죠. 경험 때나 여러 보면. 그런데 최민희는 결혼식에 뭐 청첩장을 해가지고 돌린다거나 이런 또 이진숙 막 탄압한다거나 청문회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미워하거든요.
0: 보수의 눈으로 봤을 때.
2: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오히려 저는 박선원이 수석은 될 것 같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송영길 쪽도 전폭 밀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김민석 쪽도 박선원은 수석 채워 만들면 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게 최민희가 의외로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능력이 박선원하고 비하면 많이 떨어지죠.
0: 예, 이건 뭐 서정욱 변호사의 생각이니까요.
3: 보수에서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투표를 할 때 특히나 당원들이 그 축구 정문회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라고 판단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댓글 분석을 해봤더니 욕도 있지만 은근히 누나 학건하네 하는 반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미니 누나야. 최민이니까 이제는 미니가 아니라 최고가 돼야지. 최니까 최고위원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은근히 그런 막 지르는 스타일에 대해서 환호하는 또 팬들층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인지도가 뭐 땡땡이다라는 그런 우리 정치권에 회자되는 말도 있듯이 오히려 이로써 어떤 인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지명도는 거의 굳히기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명 중에 최고위원 5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 중에 한 명은 거뜬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제 이
0: 그게 신청에서는 최민희일 거다.
3: 네, 그 최민희 그 다음에 뭐 한민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민수 의원은 정세균 대표가 거의 한 몸처럼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좀 작동되지 않을까 하는 또 분석이 나오거든요.
0: 예. 게다가 최민희 의원이 유시민 작가는 참 지성인이다.
1: 그것도 좀
0: 이게 유시민 씨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어떤 분들은 뭐 저주성 표현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뭐 어물전 썩은애라든가 네. 이런 표현은 좀 과도한 표현 아니냐. 그래서 뭐 당권 주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의원들도 SNS에서 그 유시민 씨를 비난하는 내용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는 노코멘트. 그리고 최민희 의원 더 나아가서 참 지성인이다. 이렇게까지 상찬을 했단 말이에요.
1: 예,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0: 그러니까 그럼
1: 하지만.
0: 이게 전략적으로는 그러면 내가 그 뭐 김어준이나 유시민이나 예, 이쪽을 예. 지지한 사람 표를 받겠다.
1: 예, 그뜻으로 봐야 돼. 예,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악명 뭐 노토리어스 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표 받는 거로 따져 보면 뭐 이거는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볼 수 있죠. 친청 중에 많은 사람들이 1번을 재민이, 2번을 뭐 한민수, 이성윤 이렇게 한다면 본인은 그 교집합으로 잘 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강한 발언을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요 부분은 뭐 축구협회 그 청문회 그 부분은 그걸 강한 발언을 해서 뭔가 인지도를 끌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 부분 저는 좋게는 보진 않는데 결과론적 얘기 좀 배정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뭐 악명적인 것도 인지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요. 뭐 셋 중에 만약 두 명 된다 그러면 좀 유리한 측면도 뭐 없지 않아 있겠죠. 다만 반대 진영에서는 상당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0: 알겠습니다. 월드컵 축협 청문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사실 질의를 잘한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성함이 기억은 안 나는데 국민의힘 의원 같은데 그 축구협회 전국 시도지사 회장들의 면면을 살펴봤더니 현대가하고 사업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더라.
1: 잘 본 상황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4: 김승수 의원.
0: 김승수 의원입니까? 그 축협의 카르텔 언급한 거잖아요.
4: 네네. 네.
0: 네, 그런 거 지적하라고 청문회 있는 거거든요.
4: 관련된 기업들인데 네. 그게 사실은 여러 차례 나왔는데 네.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몽규 전 회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그 이른바 투표인단이라는 인물들 자체가 또 지역 축구협회장이 다 정몽규 전 회장이랑 현대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0: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거 지적해야 되는데
1: 잘했다는 거죠.
0: 감독 선임 과정의 어떤 예. 뭐 문제라든가. 예. 그런데 전략 조사를 얘기하면 국회의원 전략 조사 어떻게 합니까?
1: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질문을 하라고 그렇게 그렇죠. 청문회를 만든 거예요. 그 질문들은 뭐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 문제점을 부각시킨 거예요.
4: 약간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손흥민 왜 기용 안 했어? 왜 이재성 기용 안 했어? 그러면 좀 통쾌함을 시청자분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아, 내 잘했다고 또 칭찬 듣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진짜 너무나도 많이 유튜브 같은 데서 이야기 됐던 예. 부분이잖아요. 그걸 김진규 코치한테다가 그냥 그럼요. 대놓고 묻는 건 좀 예. 그랬습니다.
0: 아니 그 문제였으면 청문회를 하면 안 되죠.
1: 청문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0: 좋은 성적 나왔으면 예. 어떡합니까? 그럼
1: 왜 잘했냐고 물어요? 네, 뭐 그러니까. 잘했네 이랍니까?
0: 우리가 이제 그 결과에 가는 과정까지 혹시 문제가 예. 있지는 않냐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네. 여기서 또 아까 제가 뭐 국민의힘 의원 잘했다고 했습니다만 또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정몽규 회장에게 청문회장에서 문자 보내고 받고 하는 게 포착돼서 또 시끄러워졌어요.
2: 그러니까 이게 그 이분이 그 원래는 저는 그 정진석 실장을 밀었거든요. 예. 공주 부여 청량 이쪽이에요. 저는 정진석 비실장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아마 그때 그 김태흠 지사부터 반대해가지고 결국 이분이 그 지역에 나간 분이에요. 원래는 성남에 있다가 부여공주로 내려간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게 정진석 실장 부탁을 받고 전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아니, 보이거든요.
0: 그러니까 지금 문자 내용이 뭐냐면
2: 그러니까
0: 회장님, 이게 회장님이 정몽규 회장이겠죠.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입니다. 어제 정 선배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 선배가 정진석일 것이다 이 말씀이죠.
2: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예. 왜 같은 지역구에 예. 선배고 그런데 예. 이게 정말 부끄러워.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도 지지도덕에 우리가 반사익을 못 누리는 거예요.
0: 그럼요.
2: 예. 아 정말 이게 청문회를 이런 식으로 배려라고 로베가 이게 말이 됩니까?
0: 말이 안 되죠. 예.
2: 저는 이거 볼 때 그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분이 청문회장에 정주 그때 누군가 정주영인가 재벌 회장 놀 때 막 예. 분노를 하고 막 집을 예. 던지고 막 이랬잖아요.
0: 명패 던진 건 전두환 전 대통령. 예예. 예.
2: 하여튼 그때 청문회 할 때는 권력 앞에 안 굴하지 않았는데 예. 정몽규 HDC 회장. 앞에 이게 무슨 부끄러운 문자냐? 예. 정말 이게 제가 국민의힘 지지자로서 참으로 이게 부끄럽다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1: 처음이라 가지고 아마 당협위원장 성남에서 했나요? 하다가 이번에 보궐로 들어온 거잖아요. 아 전화기 조심해야 됩니다. 전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회의원 한지도 얼마 안 됐지만 예.

0: 다른 사람이 이제 축구협회 회장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 사람한테 아이고 더 배려해야
1: 배려를
0: 되는데
1: 뭐해가
0: 아
1: 송구스럽다고 해버리니까.
2: 아, 더 배려하려면 정인에서 빼주고 되잖아요. 정인에서 빼주고 저는 정몽규 회장이 제일 문제가 많다.
1: 그렇죠.
2: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진짜 이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0: 예. 안타깝네요. 네. 네. 그리고 국회가 지금 민주당이죠. 대통령 친인척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했고 청와대는 국회가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임명하겠다. 이게 사실 그동안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었는데 공석이요 쪽에서
3: 계속 공석했습니다. 네.
1: 그러니까 박근혜 이후로
3: 예. 예. 문재인 정부 때도 공석.
0: 문재인 정부 때도 공석. 예. 윤석열 정부 때도 공석. 예. 왜 공석이었어요?
1: 부담스럽거든요. 네. 이건 법은 만들어 놨고 저 이제 사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아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요. 박근혜 때 그분이 큰 역할을 이석수 맞죠? 이석수. 네. 결국은 그런 어떤 보면 대통령의 치부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은 법은 만들어 놓고 임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의미의 민주당 정부도 못 했어요. 그 지금 한 10년 됐나요? 그리고 지금
0: 네, 10년 됐습니다.
1: 결국은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뭐 지금 이재명 정부 돌아서서 또 1년 지났는데 이제서야 지금 후보가 나오고 뭐 이제 민명이 되겠네요. 최길수 변호사. 네.
0: 아니 그런데 지금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배우자와 대통령의 사촌인의 친인척
1: 네.
0: 그리고 청와대 공무원. 이거 안 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안 받았을까요?
1: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0: 그 뭐가 부담스러웠어요?
3: 그동안에 그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특별감찰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북한 무슨 인권 하는 그 기관하고도
0: 딜을 해서
3: 예, 연계가
0: 함께하자.
3: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되면서 특별감찰관이 이제 추천되지 못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시점에 저는 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또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면 돌파를 해야 되지. 우리 또 프로그램 제목이 정면 승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분명히 저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당당하게 평가를 받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마땅히 잘하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 임명은 필요하다라는 예, 예. 생각입니다.
2: 그런데 이분 경력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소은 동기고요.
0: 예.
2: 대구지검에 같이 대구 초임이네. 그다음에 중앙지검의 특수부 부장감 특수통 검사예요.
0: 예.
2: 그리고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 바른미래당으로 특검 후보 야당으로
0: 예.
2: 됐대요.
0: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천했어요.
2: 그러니까요. 예. 민주당이 원래 이런 정당이 아닌데.
1: 그래요.
2: 고향도 호남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1: 정반대 사람.
2: 또 경기도예요.
1: 네.
2: 그럼 뭐 이 정도면 그냥 외관상 보면 특수부 검사에 윤 대통령의 동기인데 외관상 보면 뭐 오히려 제대로 감찰할 수 있는 이렇게 적임자를 추천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봅니다.
0: 뭐 민주당이 추천했고 아마 국민의힘도 한 명 추천하겠죠.
1: 했습니다. 했긴 했는데.
0: 했습니까? 뭐.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명 더 추천해서 총 세 명.
1: 예. 그중에 한 명 지명을
0: 예. 그러니까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나머지 한 명 어떻게 추천할지 협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 명 추천하면 대통령 그중에 한 명. 그래서 여기도 인사청문회가 필요하군요.
1: 되면 네, 해야 됩니다. 예.
0: 8월 내에 인사청문회 거쳐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뭐 이거를 뭐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빨리 임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아까 이제 수정욱 변호사가 국민의힘 좀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지를 못 받고 반사익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의 상태를 보면 국민의힘이 불리한 이슈만 있다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에 유리한 이슈들이 많아요. 보안수사권 그러니까. 폐지 문제도 그렇고 뭐 부동산 주식 뭐 여러 가지 또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내부 갈등 그런데 못 담고 있어요 과실을.
2: 그건 이게 우리가 네 분이 우리도 지금 심각합니다. 특히 윤리위원회가 제일 문제 정말 갑갑해요. 지금 거기 부위원장하고 위원 한 분 두 분하고요. 거기 윤민우 위원장하고 막 내부 지금 갈등이 폭발 직전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저희가 반사익을 전혀 못 누리고 있고 지금 이게 또 당도 너무 이게 그 네 분에 빠져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진종호 조경태까지요. 지금 또 조경태 지지자들이 또 난립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게 그러면 그때 옛날에 뭐 권영세를 또 이게 이번에 3천 명이
0: 맞재소
2: 그러니까요. 예. 권영세는 이게 한덕순 이런 거 아니냐. 막 저희도 이게 민주당도 싸우지만 저희도 이게 너무 내부 분열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양쪽 다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참 이게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0: 근데 우리 참 정치가

0: 좀 가슴 아픈 일이 내가 잘해서 당선될 확률보다 상대 당이 못해서 당선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이게 그냥 그저 반사 이익 정도 얻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자동답 조사를 보면 또 수치가 꽤 비등하게 나오는 걸로 나옵니다만 결국은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혁이 말씀하셨던 대로 짧게 마무리를 하면 결국 실력입니다. 어디든 뭐 정파적인 다툼이 아니라 실력을 봤을 때 야, 실력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려면 대안 정책이라든지 또는 아주 합리적으로 서로 인물 간의 경쟁을 하더라도 내부에서 그런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멱살잡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평가가 민주당을 향해서도 곧 다가갈 겁니다. 얼마나 실력을 보여주느냐, 여당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하면 진짜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굉장히 혹독한 평가가 내려지겠죠.
0: 알겠습니다. 오늘 피습 자작극을 벌였던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 검찰이 구속 기소했네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지금 검찰의 생각은 이 정의한 후보가 주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벌였다는 거잖아요.
2: 저는 좀더 개혁신당 지도부 관계성도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뭐 보도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 거 봤을 때는 혼자서 지금 했다라는 거거든요. 좀
0: 아니,
2: 놀랐습니다.
0: 당이 주도적으로 하기
2: 당이
0: 어렵죠.
2: 최소한의 개입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뭐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뭐 결국은 정의한 후보 혼자서 독단적으로 지금 아부지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검찰은 이렇게 파악한 것 같아요. 이번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선거, 다다음 선거, 혹은 정치권에서 내 위상. 그래서 이번에 출마했을 때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 이런 자작극을 벌였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 두 번째 수도의 두 번째 크기의
2: 부산인가요?
0: 도시에 시장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후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한번
2: 더
0: 조금
2: 눈에 띄어보려고 정당.
3: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이준석 개혁신당이 몰랐을까?
0: 아, 몰랐을 리 없다.
3: 왜냐하면 자당이 부산시장 후보예요. 테러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게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경찰에도 알아보고 좀 이게 신속한 수사도 촉구하고. 그러게 흔적이 너무 이상한 게 테러 당했는데 그 옆에 병원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 병원까지 멀리 가고 다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후보를 벌여야 됩니까? 우리 박형준 시장이 당했다. 또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 우리 알아요.
0: 알겠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님은 한동훈은 끌어안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준석은 또 내치는 모양새네요.
3: 나 이게 팩트대로 해야죠. 한동훈도 잘했는 잘하고 저는 한동훈도 이게 아까 그 필리버스터는 주의된다.
0: 알겠습니다.
3: 사안받아.
0: 예, 지금까지 서정욱 박지훈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멜로우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0: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6시에 돌아옵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7: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40도 안팎의 더위라서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일째 전국적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함께 발효 중이고요.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강남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동대교 위로 강남 방향 1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양방향 정체고요. 공항 쪽은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일산 쪽은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밀리고,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구리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생명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최근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내려앉기를 걷고 있던 코스피가 오늘 대폭등했습니다. 추세적 상승을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도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증시 문제와 더불어 곧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핵심 내용까지 정리해봅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자, 오늘 일단 코스피 코스닥 정규장 마감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1: 네, 무려 하루 만에 1000포인트가 넘겨올랐습니다. 저도 네. 주식시장 한 20년 가까이 봤지만 처음 봤습니다. 네, 17.91% 코스피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지금 그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밤 상황만 생각을 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루 만에 벌어졌다라고 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오늘 상한가 쳤죠.
0: 예.
1: 하이닉스 상한가 친 게 17년 만에 처음이고 뭐 삼성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고요. 삼성도 26% 올랐는데 요거 지금 4월 동안 잃어버렸던 거 하루 만에 다 또 회복을 했습니다. 외국인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두 종목에만 6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한 번에 또 베팅을 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미국 그 빅테크들 실적이 원체 좋아가지고
0: 예.
1: 상당히 이번에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예상을 어쨌든 뛰어넘는 상승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어젯밤에 보니까 아마존이 7% 올랐고 그러면서 이런 AI 투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가시면서 특히 반도체주가 어젯밤에 많이 올랐거든요.
0: 예.
1: 마이크론도 18% 올랐고
0: 예.
1: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아닌가라는
0: 예.
1: 좀 생각이
0: 예.
1: 듭니다.
0: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이닉스 같은 이렇게 덩치가 큰 무거운 주식이 상한가 친 거 뭐 저도 뭐 처음 본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대체적으로 최근에는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 매매가 반대로 흘러간다.
1: 그렇죠.
0: 오늘도 외국인은 굉장히 많이 사들였는데
1: 네.
0: 개인은 거의 다 팔았더라고요.
1: 그렇죠. 네. 네.
0: 그런데도 벌어지고 있고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이 오늘부터 시행되는데
1: 네.
0: 제가 아까 거래량을 잠깐 살펴보니까
1: 네.
0: 사실은 최근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량 뭐 탑 1, 탑 2 막 다 그렇게 있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오늘 10위권 밖으로 좀 밀려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1: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오를 거라는 반도체 주가 강세를 보일 거라는 생각이 있다면 사실 3천만 원이 또 크다면 크지만 또 이렇게 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엄청나게 큰 돈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추세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오늘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급반등을 해서 아직도 시장이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자신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선에서 들어온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그 지난 뭐 한 달 전처럼 계속해서 반도체 주가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규제로 느껴지지 않을 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근데 결국은 최근에 변동성 폭이 커지는 이유는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1: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죠.
0: 그런데 네. 뭐 이게 과연 우리만 있느냐? 미국도 갖고
1: 그렇죠.
0: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0: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1: 맞습니다.
0: 최근 미국도 변동성 크게 흔들리는데
1: 네.
0: 우리는 더 크게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일단은 저는 제일 기본적으로 그동안 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그동안 얻었던 기본적으로 실적 베이스가 우리가 진짜 당분 이래 상상하기 힘든 그런 실적을 계속 보이고 있었고 그 실적을 빌미 삼아서 주가가 지금 보면 1년 사이에 뭐 삼성도 한 7배 정도 오르고 하이닉스는 뭐 그 정도 또 이상 되는 지금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또 폭락할 때는 또 더 많이 폭락. 그러니까 산이 결국 높으면 골이 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일단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또 너무 오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거 한번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있었는데 이런 심리적인 요소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들어오면서 네. 이게 또 분명히 또 시장을 상당히 교란을 시켰던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B2 문제,
0: 아하.
1: 미수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반대 매매가 상당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도 특히 주가가 하락할 때는 그게 오히려 폭락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0: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하기 전에 환율이 막 1,500원 후반대 이제 곧 1,600원대 간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도입 이유가 그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있었죠.
0: 환율 좀 내리겠다.
1: 네.
0: 그래서 최근에 뭐 1,400원대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네네. 그 이 영향이 확실히 있었던 겁니까?
1: 근데 그 하나로만 보기는 좀 힘들었고요. 근데 정책이라는 게 보면 그 정책이 사실은 보면 도입돼서 시행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정책이 도입되자마자 바로 떨어진 부분들은 이 레버리지 ETF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그 다른 쪽에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때마침 흐름이 바뀌는 시점에 이 정책이 도입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나오는 게 그 하이닉스 반도체 ADR 뉴욕 증시에 상장했던 그 ADR이 상장되고 나서 그 돈이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시점이다라는 설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한국은행이 어쨌든 금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0: 예.
1: 반면에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도 결국 원화 강세로 가게 되는 하나의 또 원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0: 예.
1: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역시 높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0: 예.
1: 우리 경제 규모라든가 경제 체질을 봤었을 때 그동안 오히려 이제 환율이 과도하게 워낙 약세가 간 것 아니냐.
0: 예.
1: 분명히 이런 부분들도 심리적으로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0: 예. 그 최근에 조금 늦게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1: 네.
0: 최근 변동성 장에서 손해를 좀 많이 봤다.
1: 그렇죠.
0: 고점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있긴 합니다만. 그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 3,000포인트가 안 됐거든요.
1: 2,700 정도 됐었죠.
0: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100% 이상 올라온 상태고.
1: 맞습니다.
0: 그 뭐 삼성전자도 사실은 뭐 8만 9천 원 하다가 지금 25만 원대.
1: 그렇죠. 처음에 그 당시에 아마 5만 원대였을 거예요.
0: 5만 원대.
1: 5만 6천 원대 정도.
0: 그리고 뭐 하이닉스도 30만 원대 하다가 지금 170만 원대.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정부 처음부터 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괜찮을 거고.
1: 네.
0: 늦게
1: 필요하시죠.
0: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1: 네.
0: 제가 이 걱정되는 거는 SK하고 이 삼성의 이게 소위 말해서 몰빵이 돼 있다 보니까
1: 네.
0: 다른 주식들은 좋지 않다.
1: 그렇죠. 네. 네.
0: 그런데 그 기업들이 그러면은 뭐 성과가 좋지 않느냐? 그건도 아니거든요. 수출도
1: 네.
0: 잘하고 펀드멘털도 좋단 말이죠.
1: 네, 네.
0: 그리고 다른 주식들은 계속 못 올라오는 거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
1: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본 거죠. 삼성하고 하이닉스 주식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기존 주식을 팔고 삼전 주식을 샀다라는 게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0: 아하.
1: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보니까 2% 3% 오르는데 삼전 직수는 막 10% 20% 오르니까 버티다가 안 되니까 내 주식을 팔고 그쪽으로 주식을 옮겨갔다라고 지금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식의 고수들을 보면 저평가된 주를 찾아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지금 어떤 주식들 중에서 저평가된 주식이 있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주식 상승력이 있는 주식이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면 막 오르는 종목,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이제 올라타는 심리가 되게 강합니다만 또 주식을 또 상당히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오히려 상당히 오른 주식들은 포기를 하고 저평가된 주식으로 옮겨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얼마나 주식을 오래 했느냐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학습 효과가 얼마나 됐느냐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지금 뭐 우리 기업들이 사상 최대 수출액 매월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보면은 전망치가 아주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전문가들 이야기는 우리 펀드멘탈도 좋고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여전한 거다.
1: 그렇죠.
0: 그래서 조금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또 장밋빛 희망을 품던데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1: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성장률도 좋고 수출도 많이 된 건 사실입니다만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회사가 전반적인 경기를 이끌고 있다. 이것도 또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그 외에 그동안 강태를 보였던 방산 같은 경우에 최근 약간 좀 삐그덕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자동차도 여러 가지 뭐 관세 문제들 때문에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실적 발표를 한 것들을 보면 역시 영업이익이 좀 상당 부분 갉아먹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경제 펀더멘탈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주가가 그만큼 오르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다른 기업들은 약간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상황이 뭐 마냥 장밋빛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지금 뭐 이탈리아나 뭐 캐나다나 이런 이제 나라들이 보면 우리나라를 되게 부러워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그래도 상당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뭐 어느 정도 뭐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이런 캐즈메 시기를 넘어서면 뭐 제2의 반도체 같은 그런 분야가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0: 지금 엔화가 또 초약세인데
1: 네.
0: 그 원화와 엔화가 거의 같이 그래프를 보니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1: 최근에 이제 그렇게 많이 같이 움직였죠.
0: 엔화 약세가 우리 주식 시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1: 아무래도 뭐 상당 부분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뭐 일본에서도 한국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이제 환율이라는 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 반대로 가기도 하는데 저는 올해 이제 그 일본의 현재 그 엔화 이 상황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뭐 우리나라 경제 좀 펀더멘탈이 좀 괜찮지 않느냐 저런 생각도 하고 일본도 참 힘들구나 라는 좀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또 계속할지는 알 수가 없고요. 오히려 이제 통화 정책도 보면 일본은 약간 아직도 재정 확대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한국은 약간 긴축의 부분으로 가니까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0: 한미일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최근에 좀 올렸는데 이것만 그칠 게 아니고 더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하고 계시고.
1: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하느니 금리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를 보겠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경제 성장률 환율 이런 부분을 보는데 최근에 보니까 환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지금 방향성이 꺾이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섹터는 여전히 좋지 못한 부분 그리고 또 최근에 중동 문제 때문에 유가가 좀 약간 안정으로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종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히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뭐 한국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11월 달에 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단언하기는 좀 쉽지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 우리가 미국하고 금리 역전된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미국이 금리가 저렇게 높고 우리는 낮는데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느냐? 그럼 어떤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느냐 금리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빨리 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분도 계세요.
1: 근데 그 이제 뭐 그 투자 부분만 보면 그렇지만 금리 인상이 쉽지가 않은 게 금리를 올리게 됐을 경우에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대출도 많은 이런
0: 가계
1: 상황에서.
0: 가계부채가 최대로 돼 있으니까.
1: 그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위축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 보시면 자영업자라든가 내수경기는 아주 또 뭐 좋다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영향도 있을 것이고 지금 사실 어떤 부분은 환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너무 원화 약세라서 물가 인상을 자극을 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더 리스크가 환율이 강세로 갔을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됩니다. 금리 부분에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0: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 이야기 나왔고 가계부채 얘기 나왔으니까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죠. 보통 이제 금리를 올리면 급격한 부동산 상승은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좀 정설 아닌가요?
1: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에 있는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일단 부동산은 마이너스다 보죠.
0: 정부로서는 금리 인상 카드를 생각할 수밖에 물론 뭐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겠습니다만.
1: 그러니까 부동산만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집값 잡겠다고 금리 올렸다가 경기가 죽으면. 그러니까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0: 자,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부동산 자본시장 이 두 개 놓고 부동산 투기는 만국이다. 자본시장으로 넘어와야 된다. 머니무브. 게다가 뭐 이거는 사실은 뭐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일본은 이 부동산 시장보다 자본시장이 더 큰 시장이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만 지금 반대잖아.
1: 그렇죠. 부동산에 좀 과중하게
0: 맞죠. 3대 7 뭐 이 정도인데. 이 방향 자체는 그럼 바람직하다고 보시네요?
1: 거기는 아마 부인하기 힘들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같은 투자라면 자본시장 쪽으로 가는 게 왜냐하면 기업들이 IPO를 한다든가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게 개인한테는 어떤 투자 시장입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또 하나의 시장입니다. 그러면 그 돈들이 자본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한테도 유리하고요. 투자에 조금 더 생산성이 높다라는 것은 정설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가격이 오르면 사실 경제 부담되는 게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 상가료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남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을 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0: 게다가 이제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무슨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이 적고 주식시장은 작은 돈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근데 사실 이게 투자라는 부분을 제가 투기랑은 좀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을 확대시키는 방법은 근로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뭐 다 같이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0: 그러면 이렇게 주식시장에 돈을 벌어서 부동산으로 다시 가면 어떡합니까?
1: 그렇죠. 원래 이번에 이제 주가 9천 갔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결국은 그럼 주식 갖고 마겠냐. 팔아서 집으로 간다라는 우려였는데 지금처럼 또 폭락을 하니까 또 반대로 결국은 집이다라고 해서 이번 이 흐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사람들이 다시 집 사는데 파킹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막기는 좀 쉽지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근데 대통령이 취임 전에도 그렇고 취임 직후에도 그렇고 세금으로 집값 잡지는 않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1: 네네네.
0: 근데 지금 뭐 방향성 정부가 말하는 혹은 또 언론 보도를 보면

0: 세제 개편을 할것 같긴 한데
1: 네.
0: 어떻게 보세요?
1: 세제 개편을 하긴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흘러나온 것을 봤을 때는 무조건 세금을 올리는 방향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1: 쉽게 말씀드리면 거주하지 않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과세를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주를 하고 있다든가 그리고 아주 초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그렇게 아마 세제 개편이 되어도 세금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 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하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보유세는 올리더라도 반대급부로 그럼 거래세는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1: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뭐 노무현
0: 예.
1: 정부 이후부터 나왔던 방향인데, 그런 큰 틀에는 뭐 정부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그게 뚜렷하게는 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큰것 같습니다.
0: 최근에 서울경제 기사 제목이 종부세 과표 12억 넘으면 초고가. 근데 이게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겠죠?
1: 과표라고 했잖아요.
0: 예.
1: 종부세 과표 12억인데 이게 사실 이 세법으로 보면 이제 틀린 게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종부세를 매길 때 보통 우리가 시가계 생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이 20억이다. 근데 종부세가 얼마 나왔다 이러지. 우리 집이 20억인데 우리 집의 종부세 과표가 뭐 10억이라서 10억이라는 세금이 났다 이렇게 얘기는
0: 그렇게
1: 하지
0: 얘기 안 하죠.
1: 않거든요. 예. 이 종부세 과표 12억이면 이 시가로 바꿔보면 한 50억쯤 되는 집입니다.
0: 그럼 초고가네요, 50억이면.
1: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목도 보면 뭐 종부세 과표 12억 원 넘으면 초고가 이렇게 되는데 보기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우리 집 12억인데 우리 집도 초고가야? 무슨 이런 정부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종부세 과표 12억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45억이나 50억쯤 넘으면 초고가로 본다. 이게 이제 맞는 게 되겠죠.
0: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실거래가 기준으로 우리는 얘기를 합시다. 그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세금을 좀 매기겠다, 종부세를. 그 기준은 30억, 뭐 50억, 60억 뭐 어떻게 보세요?
1: 그 조만간에 정부가 발표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30억, 40억, 50억 순에서 될것 같은데 그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30억 주택이나 40억 주택이나 50억 주택이나 무조건 진짜 초고가는 맞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뭐
1: 아마
0: 지방에서는 30억 이상 주택은 찾아볼 수 없을 거고
1: 거의 없다라고
0: 없죠.
1: 보면 되죠.
0: 서울도 강남 아니면
1: 그렇죠.
0: 용산이나 뭐 이태원 강남 아니면 없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그것도 한뭐 30평 이상 되는 주택이 아니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핀셋으로 세금을 과세를 강화하는 부분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0: 근데 반대로 또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여기 지금 서울경제에서 쓴 것처럼
1: 맞습니다.
0: 이런 제목 장사 또 제목 장난할 수도 있고
1: 뭐
0: 세금 폭탄 논으로 또 갖고 올 수도 있고 노무현 정부 때 그걸로 재미 좀 봤거든요.
1: 맞습니다. 그 과거에도 근데 소득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연봉 1억 정도 받으면 이 과표로 따지면 한 7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6천만 원. 근데 이제 이런 걸로 과표로 근데 근로소득세 과표 뭐 7천만 원 이상 세금 인상한다 이러면 연봉 7천만 원 받는 분이 나도 인상되는 거냐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세금에 대해서 이제 증세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는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게 사실인 거죠.
0: 또 최근에 재밌는 보도를 봤는데 대통령이 부동산 토론회에서 그 선진국만큼 종부세를 올리려면 지금보다 3배는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근데 기사 제목은 뒤를 뺐더라고요. 3배까지 올려야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거 조금 심한 공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들던데 어쨌든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조금 개편은 있겠다라고 들리기도 해요. 세 배, 한배뭐 얘기했으니까.
1: 네, 그런 방향인데, 근데 지금 계속해서 정부 사이드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는 종부세를 그렇게 올리지는 않는
0: 않을
1: 내용으로 네,
0: 것이다.
1: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부세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면 3배는 맞는데, 종부세란다, 보유세가. 우리가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실효세율로 보면 낮은 거는 사실인데, 하지만 지금 다주택자라든가 또 종부세를 부과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그 정도 되지도 않기도 하거든요. 정부가 어떤 안을 낼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0: 이 장특공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몇번 얘기하기도 했는데.
1: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0: 그러니까
1: 썰들만
0: 대통령 얘기는 그 1가구 1주택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예.
0: 안 살고 있는데 오랫동안 집을 소유한 것. 그
1: 맞습니다.
0: 부분은 혜택을 줄이든가 없애겠다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비거주하는 주택. 지금 그 장특공제 보면 내가 거주를 하면 최대 40%, 그다음에 보유를 하면 최대 40%.

0: 80% 이렇게 해서 80%까지 세금을 깎아주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마 보유를 하는 40%는 없애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40% 주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1: 아, 또 최근에 뭐 대통령 그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서
0: 네.
1: 17억 근저당 좀 시끄러웠잖아요.
0: 네.
1: 그 비판하는 사람들의 큰 주된 논거가 뭐냐면 일반인들은 대출을 막아서 돈못 빌리게 해놓고
0: 네.
1: 당신을 왜 개인이 돈을 빌려줬느냐
0: 네.
1: 이런
0: 네.
1: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대출 규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묶어둘 것인지 아니면 조금 풀어줄 건지.
0: 좀 사실 그 부분도 좀 대출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좀 내용을 보니까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 부분은 아마 정부가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대출 규제도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실거래자에 대해서는 이걸 좀 유연하게 해주는 방안들.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세 대출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뭐 전세 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주택 구매해서 내가
0: 네.
1: 거주하겠다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도 있겠다
0: 네.
1: 이런
0: 근데 사실
1: 말씀이에요.
0: 대출 규제라는 게 이걸 또 풀게 되면 지금도 최대 6억까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얼마까지 해줘야 되냐. 만약에 내가 30억 집을 사는데 20억씩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은 6억 정도면 정확하느냐. 뭐 이런 부분도 아마 또 가계대출과도 같이 맞물리니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은 좀전뭐좀 민간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어떤 부분이냐면 이것도 사실 레버리지잖아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사거나 말거나를 좀 개인한테 맡기고 은행과 개인 간의 거래로 그래서 은행이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고 자기도 불안하면 안 빌려주고 좀 정부가 좀 적게 개입을 하면 어떨까.
1: 근데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1등인데 가계부채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0: 그 만약에 갚지 못하는 사람은 또 파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 개인의 책임으로 주는 거죠. 개인과 차라리 은행에 책임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 원칙으로도 맞지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이 어려워지면 항상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거든요. 그럼 차라리 어떤 분들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성공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이 실패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면 차라리 시장이 좀더 자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저는 좀 과감합니다만 좀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봅니다.
1: 이제 보수주의자들이나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좀 맡기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그 보수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렇게 해서 부동산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죠 실제적으로.
0: 그렇죠. 근데 저 요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부동산은 결국은 경기 침체가 답이 아니잖아. 부동산 잡으려면. 그러니까 보수 정부 때 보면 어떤 정책을 잘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1: 사이클이 그렇게 되는 거죠 경기
0: 경기
1: 사이클이.
0: 침체 사이클에 꼭 걸렸었어요.
1: 거기다가 또전 세계적으로 또그 경기 침체 사이클에 걸리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문제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병렬 경향신문 경제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6: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7: 닥터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클레오.
1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2: 워킷 안전화.
14: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표를 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경찰청장이 공석이죠. 검찰총장도 공석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집행 기관의 수장들의 자리가 비어있거나 늘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통령이 순방 직후에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5: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유월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사인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인군경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6: 교통안전 1분 터.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9: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어제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한 달 안에 보안수사를 마쳐야 하고 필요에 따라 수사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되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남 양산 기온이 41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 공식 관측소 측정 결과 경남 양산 기온은 오늘 오후 1시 40분 41.4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8월 1일 강원도 홍천에서 기록된 41도를 넘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경남 창원, 진주, 의령, 거창과 북부산 기온은 오늘 39도 안팎을 나타내 해당 지역 관측 기록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경남 지역 6곳을 비롯해 부산 북서부와 울산 동부에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짧은 장마 뒤 폭염이 지속하면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대구와 경상도, 전라도 25개 시군구에 가뭄 위기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또 지난 15일 낙동강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에 접어든 것을 비롯해 남부지역 8개 다목적댐과 용수댐이 가뭄으로 용수 공급을 조절한 상태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미령댐과 섬진강댐의 농업용수 추가 감량 등을 포함해 가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18% 가까이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7.91% 오른 6,59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 상승폭은 1,002포인트로 오늘 코스피는 역대 최고 상승률과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1.15% 오른 5,658로 출발해 금세 6,000을 넘어섰고 한때 18.54% 오른 6,631까지 치솟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코스피의 시가총액 합계는 5,400조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코스피 폭등은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투자 심리 회복으로 상승한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 투자자의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당정 사이 긴밀한 협력으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차분하고 투명하게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시장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증시가 유례 없는 급등락 장세를 겪고 있는 것을 겨냥해 청와대 경제라인 전면 교체 요구 등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 도입했다가 주식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한 사태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도 최근 우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도 주식시장은 극심한 혼돈에 빠졌다면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준인지 보이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경남 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며 밤에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폭염이 수도권으로 확대되면

면서 다음 주에는 서울도 37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9도, 습도는 70%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6: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이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 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8: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7: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9: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1: 지난 6월 말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CCTV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의 얼굴 사진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12: 이 사진 봤음?
13: 이게 뭔데?
12: 통영 살인사건 알지? 그 사건 범인 얼굴이래?
13: 진짜?
12: 이 눈매 좀 봐. 완전 소름이지.
13: 진짜 섬뜩하다. 어떻게 이런 사진이 찍혔대?
11: 모자와 복면을 쓴 건장한 체격의 남성. 얼굴 대부분은 가려져 있었지만 사진 속 눈매와 눈썹은 이상하리만큼 선명했고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설명까지 붙으며 온갖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공포는 배가 됐죠. 이에 경찰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12: 지금 인터넷에 퍼진 그 사진은 진짜가 아닙니다. AI 합성입니다.
14: 그러면 살인사건도...
12: 통영 살인사건은 지금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용의자가 찍힌 CCTV 진짜 영상을 공개했으니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11: 지난 6월 10일 새벽 경남 통영의 한 단독주택에서 잠자던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훌쩍 넘도록 용의자의 신원도 행방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죠. 결국 유족의 동의를 얻어 실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겐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밝혔습니다.
12: 걱정이요. 그놈이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여. 한 달이 다 되도록 못 잡고 있으니 더 무섭지.
15: 옆집은 300만 원인 가지고 철창까지 단다던데. 이거 나도 해야 되나 싶네.
12: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냥.
11: 범인이 잡히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왜 사건 발생 한 달이 넘어서야 실제 CCTV 영상을 공개한 걸까요? 또 용의자가 흉기와 피해자의 가방뿐 아니라 움직인 감지기란 것을 챙겨 나왔다고 하던데 이 행동이 추후 처벌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통영주택 살인사건,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6: 네, 안녕하세요.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11: 용의자가 아직 잡히지 않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16: 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6년 6월 10일 새벽 0시경 경남 통영시 도산면의 한 단독주택에 신혼 미상의 남성이 몰래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은 안방에서 잠을 자던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집안에 있던 손가방과 물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같은 날 아침 별채에서 자고 일어난 남편이 숨진 아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1: 용의자가 새벽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그것도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무려 1시간 50분 가까이 머물렀다. 범행 수법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뭐라고 보세요?
16: 우선 범인이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을 끼고 모자와 복면으로 눈만 제외한 얼굴 전체를 완전히 가린 채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인데요. 특히 범인이 침입 후에 바로 달아난 게 아니라 무려 1시간 50분 동안이나 집 안에 머물렀다는 점, 그리고 마을 CCTV 동선을 피해 뒷산 쪽 산길로 도주한 정황 등으로 볼 때 현장 구조나 주변 지형을 아주 잘 아는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11: 네, 일단 복면과 장갑을 착용을 했다.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네. 부분만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 주셨듯이 별채 남편이 있었어요. 별채 남편이 있었는데도 집에 1시간 50분 가까이 머물렀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안이 극심하다고 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최근에서야 실제 용의자의 CCTV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일각에서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진작했으면 잡을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건 터지자마자 경찰이 자의적으로 무조건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준이 뭐고 이때 용의자의 인권, 사생활 문제 이런 것도 고려가 됩니까?
16: 예, 저도 주민분들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의 CCTV를 마음대로 대중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을 고려할 때는 용의자의 인권이나 피의 사실 공표 문제, 그리고 억울한 제3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초기에 영상이 공개되면 범인이 수사망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비공개로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공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 등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11: 그렇죠. 수사 밀행성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죠.
16: 네.
11: 자,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0: 움직임 감지기라는 건데요. 이게 뭐예요?
1: 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자체 등에서 고령자나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해주는 응급신고장치입니다. 화재나 응급상황 또는 장시간 움직임이 없을 때 119나 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장치인데요. 범인이 피해자 집 테라스에 있는 이 단말기를 챙겨서 도주했습니다.
0: 경찰은 용의자가 이 장치를 CCTV 본체로 착각하고 가져갔을 가능성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자신의 모습이나 범행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걸 가져간 거라면 추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별도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까?
1: 네, 만약에 CCTV 녹화 장치로 착각해서 가져갔다면 자신의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는 증거 인멸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원래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은 별도의 증거 인멸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재판 과정에서 범행 후의 정황으로 반영되어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소유의 단말기를 가져간 행위 자체가 절도 또는 강도 행위의 일부로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0: 이 사건을 두고 강도살인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죠. 처음부터 물건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냐,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살해한 뒤에 물건을 가져간 거냐,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잖아요.
1: 예,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는 강도행위 도중에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후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 물건을 챙겨 나왔다면 살인죄와 절도죄가 각각 따로 성립하게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범인이 침입 당시부터 손가방 등 금품을 노렸던 정황이 보여서 경찰이 강도살인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0: 강도살인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입증돼야 하는 거죠?
1: 강도살인이라는 게 강도 범인이 강도 범행을 하는 중이나 또는 강도 범행을 한 직후처럼 강도 범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이 이루어질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거든요. 그래서 범인이 강도 범행을 하려고 했던 증거를 우선 탐색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입할 때부터 금품을 찾았는지 또는 살해 행위가 재물 탈취의 수단이 되었는지 이런 여부 등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0: 실제 강도살인죄가 인정이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1: 우리 형법상 강도살인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 중범죄입니다. 단순 살인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0: 최하가 무기징역이네요, 그럼.
1: 네, 그렇습니다.
0: 자, 경찰은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라는 게 단순히 범인과 닮은 사람을 봤다고 해서 지급되는 건 아닐 거고, 어떤 정보에 제보를 해야 하는 겁니까?
1: 네,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라는 규정에 따르는데요. 단순히 범인과 체격이 비슷해 보인다는 정도의 단순 인상착의 제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뭐 결정적 도주 경로 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작물 등 핵심 증거를 제출해서 범인 검거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요. 하지만 사소한 단서라도 수사에 물꼬를 틀수 있으니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꼭 필요합니다.
0: 근데 이런 일 터지면 허위 제보하는 분들 꼭 계시거든요.
1: 네.
0: 보상금 노리고 허위 제보한다. 이거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허위 제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죄가 적용되는 건또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1: 네, 이렇게 장난이나 보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는 경찰 직무 집행에 낭비와 불편을 초래해서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허위 신고자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경찰력이 낭비된 데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도 있겠습니다.
0: 이번 사건에서 또 문제됐던 게 경찰이 CCTV를 공개하기도 전에 온라인에서 이미 범인의 얼굴이다라면서 가짜 사진이 퍼졌다는 점이거든요. 알고 보니까 AI 합성 사진이었던 건데 이런 사진 처음 만들어서 퍼뜨린 사람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경찰이 지금 찾고 있습니까?
1: 예, 보도에 따르면 경찰도 수사 혼선을 유발하는 가짜 사진 유포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I로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이 사진을 실제 살인범의 사진이라고 속여서 유포하는 것

0: 것은 당연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진 때문에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허위사진을 합성해서 유포한 사람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네.
0: 해당 가짜 사진을 두고 외국인 노동자 같다는 식의 근거 없는 추측과 억측이 퍼지면서 2차 피해와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 실제 죄 없이 무고한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해서 인터넷에 유포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또는 초상권 침해 책임까지 크게 물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가짜 정보를 사실 확인 없이 블로그나 SNS에 퍼나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역시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사건의 특파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토미 페이지의 I'll Be Your Everything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더위가 쉬어갈 틈이 없습니다. 저녁 시간인 지금도 후텁지근한데요. 지치지 않도록 체력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는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서 더위를 식혀주기는 어렵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내린천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문의 청남대 2차로에서 사고 수습하고 있고요. 주변 4km 정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 총 25km 정도 막힙니다. 부산 쪽은 신탄진 부근에서 회덕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 방향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 구간 정체고 판교 방향은 광암터널에서 남양주요금소 구간 사패산터널 부근에서 정체 보입니다. 김포요금소에서 송내까지 12km 정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차량 전도사고 있었는데요. 이제 막 처리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만 하루 만에 모로코 출신의 불법 이민자 5만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군 병력까지 투입됐지만 속수무책으로 국경이 뚫리면서 유럽 국가 간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선중 기자입니다.
1: 수백 명이 바다를 헤엄쳐 올라옵니다. 해안가에 세워놓은 철책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몰려드는 인파에 경찰도 속수무책입니다.
0: 모로코 쪽 담장을 넘은 뒤 바다를 헤엄쳐 국경을 건넜어요. 200m 정도만 헤엄치면 되니 괜찮았습니다. 모로코 이민자입니다.
1: 모로코와 국경을 접한 스페인의 세우타에 만 하루 만에 5만 명 가까운 불법 이민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론 어린 아이와 노인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넘어온 경우도 많습니다.
0: 여길 오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바다를 건너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와서 기쁩니다. 모로코 이민자입니다.
1: 불법 이민자들이 몰린 바닷가에서는 시신 9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스페인 대법원이 바다로 들어온 이주민들을 즉시 송환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0: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미국 트럼프처럼 추방하든지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해안에 해군을 배치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입니다.
1: 정치권은 물론 유럽 국가 간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당장 스페인 야당은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고 이민자 정책에 강경한 입장인 이탈리아도 스페인의 잘못된 이민 정책이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스페인 정부는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모로코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파키스탄 히말라야 고봉 브로드피크에서 대형 눈사태로 실종됐던 동반대원 10명 가운데 4명의 시신이 수색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군 헬기와 구조대를 투입해 악천후 속에서 시신 수습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남은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종된 등반대는 세계적 산악인 니르말 푸르자가 이끄는 팀으로 네팔과 미국, 중국, 파키스탄, 오만 등 다양한 국적의 대원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서부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로 에어버스와 MBDA, 사프란 등 프랑스 주요 방산 항공 우주 기업이 잇따라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방산 전자 장비 제조사 탈레스는 라팔 전투기와 군용 헬기 전자 장비를 생산하는 3개 시설을 항공 우주 엔진 기업 사프라는 인근 4개 공장을 각각 닫았습니다. 에어버스도 자사 여객기용 동체, 기수, 날개 플랩 등과 다소 봄바디어 비즈니스기, ATR 터보프롭기용 부품을 만드는 이 지역 2개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이후 LAFC 손흥민 선수의 슈팅 정확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MLS 올스타전 멀티골에 이어 오는 일요일에는 리그 4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2: 손흥민은 확실히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MLS 올스타전에서 터진 동점골 장면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3분 뒤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팬들을 더 열광시켰습니다. 이날 35분 뛰면서 단 3분 만에 멀티골을 만들어내 MVP로 선정됐습니다. 농담이 절로 나올 정도로 여유가 넘칩니다.
0: 아, 농담입니다. 정말 기쁘고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들 정말 열심히 노력해줘서 멋진 경기를 만들어줬습니다.
2: 이전보다 달라진 건 바로 슈팅 정확도입니다. 월드컵 전 결정적인 슈팅은 번번이 막혔고 상대 수비를 좀처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때도 무득점으로 마무리했지만 이후 슈팅 정확도가 살아나면서 리그 3경기 연속골에 이어 올스타전 멀티골까지 완성했습니다. LAFC 유니폼을 처음 입은 지난해 득점 행진과 비슷합니다. 손흥민은 일요일 뮬러가 이끄는 밴쿠버를 상대로 4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3: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낮 동안 뜨거워진 열기가 밤에도 좀처럼 식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6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 기온이 34도, 광주 38도, 양산은 41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대조기가 이어지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게 유지되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더위가 더 강해지면서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도 37도 안팎의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0: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 70여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인 대전환을 맞게 됐는데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고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은 2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강제 종료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범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은 일사천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석에선 박수 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3: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체계로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4: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5: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4: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2: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담긴 걸 겨냥해 이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6: 이 법안이 이재명
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6: 받기 싫다면 제 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2: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직후엔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대폭 줄인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곧장 또 필리버스터로 맞받았습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는 8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서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반대해온 보수 야권이 헌법소송을 예고한 상태라 여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공지를 통해 이번 형소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 독점과 남용을 막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0: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말 그대로 완전히 박탈됐습니다.
1: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이어져온 검찰 체제 해체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7: 지난 3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여당. 하지만 보안수사권 존폐를 두고는 한동안 논의를 미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데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이어갔지만 찬반 양측의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안수사권 문제는 다시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연초 기자회견에서 보안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8: 저는 보안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7: 취임 1년 회견에선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했습니다.
8: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7: 결국 당내 강경파 주도로 만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당론으로 추인됐고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이제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78년간 유지된 검찰 중심의 수사 구조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로 수사권 구조 재편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당장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사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에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1: 구대행은 그동안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구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9: 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조금 전 대검 퇴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구대행은

0: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검찰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다만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우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통과돼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대행은 개정안의 정부 이송 뒤에도 법 시행됐을 때의 제도 공백이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책임을 통감해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끝맺었습니다.
1: 네, 구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일각에선 그동안 검찰의 대응이 다소 무기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0: 네, 검찰이 사실상 마지막 보루로 여겨왔던 보안수사권마저 폐지되는 상황이 다가왔지만 내부 대응은 과거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통상 중대한 현안이 생기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회의나 전국검사장회의 등을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공식 대응 움직임이 일절 없었습니다. 검찰 조직 전체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국면 때만 하더라도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집단 사퇴는 물론 기수별 성명이나 검사장 성명 등 입장 표명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내부망인 이프로스 역시 꾸준히 의견을 개진하던 일부 간부급 검사들의 글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구대행의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또다시 대행의 대행 체제로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이 되기까지의 과도기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막을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 건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입니다.
1: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한 달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실효성을 두고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3: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실, 지연 수사를 막기 위한 장치로 보완수사 요구권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한 달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에서 3개월 내에 하도록 한 보완수사 처리 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간도 단축한 겁니다. 공소청장이 보완수사를 맡을 수사기관을 지정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법경찰관을 교체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늘어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옵니다. 한 현직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지금도 3개월을 넘기기 일쑤인데 경찰에 사건이 몰리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한 달 안에 처리된 건 10건 중 3건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24.3%는 3개월을 넘겼거나 보완수사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대검찰청도 보완수사권 폐지로 요구 절차만 반복될 수 있다며 직무배제나 징계 요청 같은 사후적 조처만으로 수사 지연이나 사건 암장 문제를 해소하긴 어려울 거라 내다봤습니다. 추후 이른바 7대 범죄 사건에 대한 전권 송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해 거듭 보완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도록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혼란을 막을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2: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권한 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강력한 민주적 통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1: 경찰이 검찰의 오랜 견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수사 역량을 입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4: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권한은 한층 더 막강해집니다. 견제 없는 수사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강력한 민주적 통제를 내세웠습니다.
5: 나아가 내부 비리 감찰 척결에 그치지
6: 않고 윤호중 행정원 전부 장관입니다.
5: 강력한 민주적 통제 장치와 기관 간 견제 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0: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 신설이 핵심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외부위원 100명 규모의 독립된 조직을 두고 인권 침해나 부실, 불공정 수사 사례 등을 직접 조사해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권한과 인력으로 13만 명이 넘는 공룡 조직을 상시 감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1: 상시적으로 많은 사건을 감시, 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의 통제 기능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일상적인 통제 장치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0: 특히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찰 스스로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끌어올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선 현장에선 오히려 업무 과부하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 훨씬 더 업무량이 증가하는
3: 순천향대 교수입니다.
2: 현실에 과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가산점이라든가 승진, 뭐 수당이라든가 또는 뭐 현실적으로 수사 경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인책을 써야 될 거로 봅니다.
0: 경찰이 실효적인 견제 장치와 수사 역량을 담보할 쇄신안을 통해 수사 권한 독점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4: 사흘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가 18%에 가까운 역대급 폭등세로 반등하며 6,59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며 171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연일 급락세를 맞으며 추락하던 코스피가 반등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격한 상승세에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조 2천억 원과 1조 1천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코스피는 장중 18% 넘게 오른 6,630선에 도달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02포인트, 17.91% 폭등한 6,595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가장 높은 상승률과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합계도 다시 5,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6.81% 올라 26만 2,500원에 올라서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 상한가인 171만 8천원에 올라서며 171만 닉스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폭등은 미국 증시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반도체주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 반도체주 상승에는 오픈 AI 출신 연구원이 설립한 대형 헤지펀드가 청산됐다는 소식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 4배 정도 레버리지를 썼대요. 그러니까 자기 원금의 4배
3: LS증권 이사입니다.
6: 투자를 더한 거죠. 근데 미국의 시타델이라는 또 유명한 펀드가 네. 이 물량을 다 인수하기로 했나 봐요.
7: 걷어들였고.
6: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물량이 더 이상 안 나오고 네. 그게 이제 시장에 노출이 되니까 이제 비청산 끝난 것 같다.
5: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폭등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장 내내 뚜렷한 강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키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11.63% 오른 720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와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등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13.4원 내린 1,424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4: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이 빅테크의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다소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도 한층 완화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효정 기자입니다.
0: 석 달 만에 각각 89조 원과 60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우려를 완전히 잠재우기엔 부족했습니다. 시장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 최대 고객인 빅테크가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로 실제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적표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0: 맞습니다. 아마존의 2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20% 늘며 분기 기준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의 핵심인 클라우드 사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아마존은 올해 설비 투자도 기존 계획보다 200억 달러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사업 매출 증가율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AI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빅테크들이 기대 이상의 클라우드 실적과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놓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거란 기대도 커졌습니다.
1: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수익성과는 괴리가 있다.
2: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입니다.
1: 하는 게 AI 거품론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잖아요. AI는 다큼버블과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0: 메모리 업체들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빅테크에 장기 공급 계약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공급 부족은 내후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3: 27년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올해 대비 더욱 심화되며 28년에도 이러한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0: 이번 실적 시즌을 계기로 AI 투자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면서 피크아웃 우려도 한층 잦아들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4: 대기업 성과급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주식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원 더 거쳤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22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원, 17.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급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영향으로 소득세 수입이 75조 7천억 원으로 10조 4천억 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4조 3천억 원 늘어난 49조 3천억 원이 거쳤습니다. 특히 증권 거래세는 증권 거래 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영향으로 5조 2천억 원, 338.7% 늘어난 6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 통계를 보면 올해 1월에서 6월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은 15,160가구로 1년 전보다 52%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준공은 12,251가구로 1년 전 동기 대비 58% 이상 줄었습니다. 6월 한 달간 서울주택 준공 물량은 2,049가구로 1년 전보다 78% 가까이 감소했으며 아파트 준공은 1,561가구로 82% 넘게 줄었습니다.
5: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가 마약 투약이 들통났던 40대 버스기사가 마약을 투약한 뒤에도 시내버스를 운행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해 이 남성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6: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유치장을 나옵니다.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뒤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난 4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7: 마약 취해서 운전한 적 있어요?
8: 휴대폰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7: 위험할 거라 생각 안 했어요? 언제부터 마약 시작했나요?
6: A씨는 지난 5월부터 SNS를 통해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한 뒤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도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시점과 A씨의 근무일지를 대조해 적어도 한두 차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6시간 안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겁니다. 필로폰은 투약 후 12시간 정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찰은 A씨가 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하고 약물 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7: 경찰은 이 남성이 필로폰을 구매한 경로를 추적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5: 수원역 거리와 서울 강남에서 마약에 취해 이상 행동을 한 투약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행인과 차량이 오가는데도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9: 경기 수원역 앞 로데오 거리.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여성이 제자리에서 뜀박질합니다. 급기야 길바닥에 대자로 벌렁 드러눕더니 옆으로 구르고

0: 이어다니기까지 합니다. 주변에 행인들이 오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난 29일 아침,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마약 가니시아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호 입원 조치하고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강남의 좁은 골목길. 한 여성이 다리를 뻗고 누워 있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택시가 다리를 밟고 지나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태어납니다. 지난 6월 경찰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20대 여성 B씨의 신체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눈 초점이 풀려 있고 설명도 횡설수설하는 데다 팔에서는 주삿바늘 흔적들도 확인된 겁니다. B씨 역시 마약 가니시아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함께 살던 다른 여성도 약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 신논현역 앞에서도 프로포폴 약병과 주사기를 소지한 3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되는 등 일상 속 약물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서울 송파경찰서가 오늘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당시 출입문을 끝까지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A씨를 상대로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당시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이유에 대해 증거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첫 순회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승리의 고지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김민석 후보는 용수철처럼 막아내겠다며 뒷심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2: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된 날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필두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까지 이른바 팀 정청래가 뭉쳤습니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의 최선봉에서 많은 화살을 맞았지만 개혁의 깃발을 내릴 수 없었다며 자신의 공을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고향 충청권 순회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승리의 고지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3: 노무현 대통령께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나면
4: 정청래 민주당
3: 가장 먼저
4: 당대표 후보입니다.
3: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2: 김민석 후보는 충청권부터 시작하는 첫 주엔 다소 밀리더라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을 거라며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7%까지 밀리는 정도면 2주차에 비기고 3주차에 대승하면서 용수철처럼 솟아오르겠다며 뒷심을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 측이 몰려다니며 불법 계파 행위를 하고 있다고도 거듭 날을 세웠는데 실제 당선 권위는 정 후보와 친청 최고위원 후보들의 연계 홍보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 사실상
4: 김민석
5: 방조하는 것,
4: 민주당
5: 바로
4: 당대표
5: 그것이야말로
4: 후보입니다.
5: 전형적인 불법 계파 행위다 해서.
2: 선거 전 초반 거친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던 송영길 후보는 호전적인 메시지는 줄이고 전통 지지층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루 전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하이도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전남 광주 무등산을 찾아 노무현길을 걸었습니다. 송 후보는 SNS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검찰과 싸워 무죄로 돌아왔다면서 김대중의 포용, 노무현의 용기, 민주당의 뿌리를 잇는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순회 경선은 충남과 충북, 대전과 세종에서 치러집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만큼 초반 판세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각 30일 밤 마지막 방문국인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방문 이틀째인 현지 시각 31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오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문으로 에너지, 식량 등 경제 안보 요소를 모두 보유한 아르헨티나와의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양산의 기온이 무려 41.4도까지 치솟아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가 겹치면서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됐습니다. 폭염 현장을 임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창원 시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도로가 쉴 새 없이 열기를 뿜어냅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겨우 볕을 가려봅니다. 버스 정류장에선 냉방장치가 가동되는 실내 쉼터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더운 날씨는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게 합니다.
6: 원래는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택시를 꼭 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는 거를 포기하고 이제 택시를 타러 가는.
4: 평소 시민들로 붐비던 도심 호수공원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나무 그늘 및 벤치마저 텅 비었습니다. 늘 저녁에 뛰다가 날을 바꿔 점심 운동에 나선 시민은 가마솥 같은 대낮 더위에 혀를 내두릅니다.
7: 평소에는 밤에 자주 뛰러 나오는데 이번에 처음 낮에 뛰러 와봤거든요. 근데 직사광선이랑 햇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얼굴도 쪄지는 느낌이고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4: 경남권은 말 그대로 푹푹 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40도를 넘긴 양산 지역. 낮 기온이 급기야 41.4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김해 39.8도, 진주 39도, 창원 39도 등 경남 평균 기온도 35도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됐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두 개의 고기압이 겹치며 생긴 열돔 현상으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진 이런 폭염엔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8: 만약 외출하더라도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써 햇빛을 가리는 게 필요합니다.
4: 밤낮 없는 무더위에 경남 지역 온열질환자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1: 이렇게 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며 8년 만에 41도의 벽이 무너졌는데요. 열기는 계속 쌓이면서 다음 주엔 극한 폭염이 영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0: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41도의 벽이 끝내 무너졌습니다. 이틀째 40도를 넘었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2018년 강원 홍천의 41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8년 만에 새로 쓰인 겁니다. 122년 만에 폭염을 기록한 부산도 공식 관측소 기온은 36.8도였지만 금정구는 40도, 북부산도 39.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반도를 뚜껑처럼 덮은 이중고기압에 분지 지형까지 겹치며 열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9: 고기압이 위치하면 공기가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돼요.
10: 도경대학교 되는데. 교수입니다.
9: 그걸 우리나라 저기 꿀떡하면 꿀떡을 막고 있는 셈이고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꿀떡이 막힌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기죠.
0: 문제는 열기가 영남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영남을 달궜던 극한 폭염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10: 공주대학교 교수입니다.
11: 그래서 동풍이 불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운 지역이 반대로 한반도의 서쪽 지역이 불을 덮겠죠.
0: 다음 주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습니다. 체감 온도는 폭염 중대경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적인 극한 폭염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이 하루 수십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던 20대 청년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12: 온열질환 환자 5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20대 남성이었는데 집 안에서 쓰러져 있다 발견됐습니다. 올여름 들어 청년층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적 환자 수는 벌써 1,700명을 넘었고 사망자 역시 13명.

0: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층도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 환자 통계를 보면 4명 가운데 1명꼴로 20, 30대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온열질환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탈수로 인해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이 높아지는 등 증상이 악화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신장질환을 앓는 사람은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있는 만큼 하루에 마실 물량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YTN 임은석입니다.
1: 이 짧은 장마 뒤 폭염이 지속하면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대구와 경상도, 전라도 25개 시군구에 가뭄 위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지난 15일 낙동강 운문댐이 가뭄 심각단계에 접어든 것을 비롯해 남부지역 8개 다목적댐과 용수댐이 가뭄으로 용수 공급을 조절한 상태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미량댐과 섬진강댐의 농업용수 추가 감량 등을 포함해 가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발생 뒤 72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난 일본 구마모토에서는 구조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35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기와 수돗물 공급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2: 구마모토 강진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쇼핑몰에 굴착기가 투입됐습니다.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자 구조 작업은 일단락되고 마지막 실종자 점검에 들어간 겁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몰에선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굴뚝이 무너진 야스시로의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구조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실종자도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3: 현장에 더 이상 구조를 필요로 하는 인원이 없음을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구조활동을 모두 종료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입니다.
2: 이재민들의 고통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복구되지 않으면서 승용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3: 아이들 중 한 명이 이제 겨우 한 살입니다. 대피소에서 아기가 울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걱정돼서 차에서 자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주민입니다.
2: 2차 강진 우려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주민들도 상당수입니다.
3: 정말 피곤합니다. 차 안에서 지내다 보니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입니다.
2: 75명이 숨졌던 10년 전 강진 때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피난 생활과 의료 공백에 따른 사망자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은 단전 단수를 복구하는 데 속도를 내는 한편 폭염 속 이재민들의 건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4: 검찰의 보안사건 폐지가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실화됐습니다.
1: 네, 수사 공백의 우려,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자,
4: 일단 오늘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 네.
4: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됐고 그리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습니다. 그렇죠?
5: 네.
4: 말 그대로 이제 검수 완박이 됐는데 그럼 앞으로 향후 수사 과정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5: 일단은 이제 피해자의 입장 위에 서서 이제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7대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일단 고소고발장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이 수사 과정은 경찰이 주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피해자로서 고소를 했는데 있는데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했을 때 7대 범죄 같은 경우에 내가 굳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 정권 송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검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검사가 들여다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반대로

0: 7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해야만 내 사건 기록을 검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때도 역시나 검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그런 권한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중대한 변화는 검찰청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집니다. 공소청, 광역공소청 이렇게 이 검찰청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요. 검사는 기소 그리고 공소 유지 권한만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장윤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검찰 보안 수사권으로 이제 밝혀진 내용들도 있는데 또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부작용은 없는 걸까요?
0: 부작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눌 테니 가장 근시간 내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작용 구속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구속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도 경찰이 열흘을 수사할 수 있고 그 사건을 검사한테 보내면 검사가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 열흘 동안 1차적인 수사를 하고 검찰에 보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록이 가는 데만 하루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지금 이 개정된 이 형소법의 내용대로 한다면 검사는 하루 지나 이 사건을 받아서 서면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검토했을 때 뭔가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가 불명할 때는 피의자를 불러서 사실관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이 피의자가 기록에 없는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진술을 들었어도 내가 조서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경찰로 구속사건을 보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며칠이 낭비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보내면 문제는 신병이 그러니까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있게 되고 검찰로 열흘 지나서 보내는 순간 구치소로 이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부터는 경찰이 보안사 요구에 따라서 20일 내에 피의자를 다시 조사해야 되면 또 먼 지역에 있는 구치소까지 출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록도 보내야 되고 다시 보낸 기록을 경찰이 받아서 그 기록을 싸들고 다시 구치소로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고요. 예. 또 장윤기 사건처럼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적인 뭔가 증거물이 있을 것 같다라고 검사가 생각한 경우에도 개정된 보안 그 형사소송법상에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것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사건은 20일 내에 검사가 추가 증거가 있을 것이다. 경찰에 또 보안사 요구로 영장을 신청해라. 신청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신청해서 온 것을 또 청구해야 되고 발부받아서 다시 경찰로 가야 되고 이것이 과연 20일이라는 짧은 구속기간 내 구속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가장 가까운 근시일 내에 구속사건부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렇군요.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내는 시간이 너무 낭비될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보안수사 요구권이 이제 담겨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개정안에 또 이제 검사의 사실 확인권 이게 대안으로 들어있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재판에서는 증거로 못 쓰인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0: 지금 개정된 형소법의 245조의 13을 보시면요. 네. 이 사실관계 확인 등이라는 규정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검사는 이 사건을 기소할지 말지가 고민이 되거나 재수사를 요구할지 여부가 고민이 될 때 이 결정을 위해서 사건 관계인, 그러니까 피의자라든지 고소인이라든지 심지어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불러서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면담 과정 중에 있었던 진술 그리고 의견서를 받았을 경우 이것은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해당 조항의 제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경찰 단계 때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사가 불러서 피의자를 면담을 하면서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부인할 것이냐고 했는데 갑자기 검사 앞에서 자백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 단계 때 부인하다 검사 앞에서 자백한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백을 하더라도 그 진술을 법정에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규정 아닙니까? 그럼 검사 입장에서 지금 빨리 경찰서로 다시 가셔서 자백을 하셔라 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피의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행은 경찰 단계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영상 녹화실로 빠르게 데려가서 영상 녹화를 보통 취득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 자백 진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검사들이 그런 수사 기법을 많이 쓰는데 지금은 영상 녹화를 하더라도 결국 조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경찰과 다른 혐의에 대한 인부를 하는 피의자에 대해서 그대로 자백을 보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2: 점. 네. 잠깐 하고서 빨리 지금 다시 경찰로 가세요. 그래야겠네. 네,
0: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갑자기 변호인 조력권을 받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백 진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면담이 조사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라는 점이 저는 의문이

0: 했습니다. 이건 사실 검사로서는 대단히 어떻게 생각하면 노력이 많이 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실체적 진실이 왜곡될까 해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거부되고 7대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등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만 불송치,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했을 때 혐의 없음 나오면 저 7가지의 범죄만 검사가 불송치 사건을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검찰에 접수된 사건 중에 접수율 1위 제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사건이 정말 많이 접수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 7대 범죄 안에는 사기 범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보통 사회적 약자에 해당합니다. 내가 돈을 잃고 억울해서 내가 민사 사건으로는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소송을 하기까지 어려우니 경찰과 검사가 좀 도와달라. 내가 이렇게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죄책을 졌는지 계좌도 영장을 좀 확인해보고 저 사람이 혹시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내 돈 받은 것이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사기 피해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조차도 7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 돈을 잃어서 돈이 없는데 돈을 내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사건이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은 일단 검찰을 못 믿겠다 해가지고 지금 경찰로 다 준 거잖아요, 권한을. 그런데 만약에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사례처럼 경찰이 마음먹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자료를 누락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 서류만 보고서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건 관계는 불러도 그 조서가 증거로 쓰일 수 없고요. 또 증거가 누락됐다고 할 경우에는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직접 발부받아서 검찰 수사관들이 영장을 집행했죠. 그래서 경찰이 누락한 증거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개정되는 형사소법이 적용이 된다면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다시 뭔가 이것은 좀 증거가 더 있을 것 같으니 영장을 신청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경찰이 마음을 먹고 그 증거를 눈감아 주려고 했다면 그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사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또 일각에서는 징계 요구권이 있지 않느냐. 이게 어떤 위법 수사 같은 것이 의심될 경우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 않냐. 근데
1: 공소청에서
0: 맞습니다. 경찰이. 근데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그 해당 경찰서장입니다. 그런데 내 소속 경찰관이 문제가 있다고 그 서장이 판단해서 징계를 내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경찰이 문제가 있어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이 경찰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징계 요구권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도 분명히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처리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0: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헌법소원 심판, 국민의 어떤 기본권, 국민의 평등권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제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수사의 비효율성과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이 헌법 재판을 통해서 이 권한이 구제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개월간의 수많은 피해자들은 어디에서 그 권리를 구제받아야 되는가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만약에 이제 헌법 소원이라든가 권한쟁의 심판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형소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간에 좀 중단이 되는 건가요?
0: 그 부분에는 중단에 대한 가처분도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심리를 통해서 정말로 그러한 가처분을 받아들일지는 헌재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그렇군요. 자, 정성호 법무장관 그동안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 야권에서 이제 많이 물었습니다만 이제는 권유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0: 상당히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 국회 본회의 통과한 후에 청와대 입장 나왔습니다. 네. 국회 입법과정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온 만큼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까요?
3: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수사 공백의 우려와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0: 죽입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큐.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0: 워킷 워킷 안전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휴대기.

0: 협상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3: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4: 레드 와인 비니거 페럴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3: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굿 페럴 페르디
4: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2: 카사베르디.
0: 발효식초 광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7: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6: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8: 이름표를 붙여줘.
9: YTN 라디오에서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라디오.

0: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경남 양산 지역은 며칠째 40도를 넘는 열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밤에는 그대로 열대야로 이어지면서 더위가 식질 않고 있는데요.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외 작업장에서는 체감 온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냉방기기가 가동되는 실내에서 쉬는 시간 필수로 가져주시고 수분 섭취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분 전 마포 지역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한남대교부터 밀리고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구리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하남 쪽은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광지원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천지남교 부근에서 정체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 1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은 죽전에서 신갈분기점 구간 정체고 남사 진위 부근에서 남사까지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더위에 지친 분 많으실 텐데요. 경남 양산 기온이 41.4도까지 올라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4: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가 겹치면서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됐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5: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창원 시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도로가 쉴 새 없이 열기를 뿜어냅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겨우 볕을 가려봅니다. 버스 정류장에선 냉방장치가 가동되는 실내 쉼터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더운 날씨는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게 합니다.
6: 원래는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택시를 꼭 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는 거를 포기하고 이제 택시를 타러 가는.
5: 평소 시민들로 붐비던 도심 호수공원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나무 그늘 및 벤치마저 텅 비었습니다. 늘 저녁에 뛰다가 날을 바꿔 점심 운동에 나선 시민은 가마솥 같은 대낮 더위에 혀를 내두릅니다.
7: 평소에는 밤에 자주 뛰러 나오는데 이번에 처음 낮에 뛰러 와봤거든요. 근데 직사광선이랑 햇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얼굴도 쪄지는 느낌이고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5: 경남권은 말 그대로 푹푹 찌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40도를 넘긴 양산 지역. 낮 기온이 급기야 41.4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김해 39.8도, 진주 39도, 창원 39도 등 경남 평균 기온도 35도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됐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두 개의 고기압이 겹치며 생긴 열돔 현상으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진 이런 폭염엔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8: 만약 외출하더라도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써 햇빛을 가리는 게 필요합니다.
5: 밤낮 없는 무더위에 경남 지역 온열질환자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3: 이처럼 연일 40도를 웃도는 영남의 극한 폭염이 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다음 주에는 서울도 37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4: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도심 속 물가를 찾아서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기상캐스터가 나가 있는데요. 정수현 캐스터.
9: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해가 졌지만 더위는 여전하죠.
9: 네, 하루 종일 도심을 달군 열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32도를 조금 웃돌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에서도 체감 33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저도 물속에 발을 한번 담가봤는데요. 확실히 시원한 물속에 발을 담그니 조금이라도 더위가 가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시민들도 물가를 찾아 저마다의 방법으로 더위를 달래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면서 아침까지 서울이 26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흘 연속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대전 26도, 대구 등 27도가 예상됩니다. 밤에도 체감 온도는 30도에 육박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광주 38도까지 오르겠고 부산 등 경남 8곳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41.4도까지 오르며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경남 양산은 내일도 41도까지 치솟는 등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서울도 37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이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극한의 더위가 이어지면서 연일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는 만큼의 더위가 예상되니까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정세현입니다.
3: 폭염이 지속하면서 더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이 여전히 하루에 5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4: 특히 부산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던 20대 청년이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0: 온열질환 환자 5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20대 남성이었는데 집 안에서 쓰러져 있다 발견됐습니다. 올여름 들어 청년층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적 환자 수는 벌써 1,700명을 넘었고 사망자 역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층도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 환자 통계를 보면 4명 가운데 1명꼴로 20, 30대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온열질환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탈수로 인해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이 높아지는 등 증상이 악화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신장질환을 앓는 사람은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있는 만큼 하루에 마실 물량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3: 코스피가 오늘 18% 가까이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7.91% 오른 6,59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 상승폭은 1,002포인트로 오늘 코스피는 역대 최고 상승률과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4: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한 첫날 거래대금이 4분의 1가량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종목의 거래대금은 어제 4분의 1가량인 3조 54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3: 지난달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 증가에 내수 개선세가 더해졌습니다.
4: 네, 하지만 중동 정세와 물가, 고용에서 불안이 남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1: 지난달 우리 산업은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한 달 전에 비해 늘었습니다. 3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입니다. 특히 생산이 한 달 전보다 2.3% 늘어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15.4% 늘었고 반도체도 증가 전환하며 4.5% 늘어났습니다.
12: 3월 달 자동차 부품 화재,
13: 이도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입니다.
12: 부분이 정상화되었고 신차 효과로 인해서 또한 6월 달에 아마 정부 개소세 인하 종료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6월 달에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15.4% 증가였습니다.
11: 지출 측면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두 달 연속 늘었습니다. 소비는 2.7% 늘었는데 승용차와 통신기기, 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가 12.6% 늘어 1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데 힘입었습니다. 승용차 판매가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인 21.8% 늘었고 삼성전자와 LG전자 할인 행사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설비 투자는 5.8%, 건설업체 시공 실적인 건설 기성도 4.1% 증가했습니다.
14: 7월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1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14: 개선세를 보이는 등 실물 경제는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 하지만 중동 정세가 불투명하고 식품 가격 인상은 물론 폭염으로 농축산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물가 불안이 여전합니다. 이번 달 증시 대폭락이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서민 일자리 저수지로 불리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 기성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청년 등 고용부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70년 넘게 이어져온 형사사법체계가 전면적인 대전환을 맞게 됐습니다.
4: 민주당은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5: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은 2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강제 종료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범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은 일사천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석에선 박수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16: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체계로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17: 수사와 기소를
1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17: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15: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담긴 걸 겨냥해 이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18: 이 법안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탈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 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15: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직후엔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대폭 줄인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곧장 또 필리버스터로 맞받았습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는 8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서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반대해온 보수 야권이 헌법소송을 예고한 상태라 여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청와대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 독점과 남용을 막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물론 보안수사권도 완전히 폐지됩니다.
4: 보안수사권 폐지 우려에 따라서 7대 범죄에 대한 전권 송치 의무화 등 보안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9: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입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무마 의혹 등으로 쟁점으로 떠올랐던 보안수사권 역시 결국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됐습니다. 대신 경찰에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보안수사 요구권만 남았습니다. 기존에는 1차 수사권은 경찰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안수사권은 검찰이 나눠 가졌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오직 사법경찰관만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수사권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삭제되면서 검사의 권한은 크게 줄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법안을 통한 보안책도 추진됩니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로 넘기는 전권 송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올가을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내에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 상정 막판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 등이 포함되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은 갖춰졌습니다. 다만 후속 법안을 통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를 두고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3: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4: 구 대행은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며 정부 이송 뒤에도 법안을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20: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임한 노만석 대행의 후임으로 취임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취임 이후 검찰개혁 관련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구 대행은 지난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입을 열었습니다. 구 대행은 우선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데 대해선 성찰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1: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3: 채
21: 개정안이 그대로
13: 대응입니다.
21: 통과되었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20: 구 대행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에도 법이 시행됐을 때의 제도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보루인 보안수사권마저 폐지됐지만 검찰 내부 대응은 과거와는 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 같은 공식 대응 움직임이 일절 없었고 일선 검사들의 집단 사퇴나 연판장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무력감과 함께 짙게 깔린 침묵 속에서 수사하는 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수사권 구조 재편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4: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이어져온 검찰 체제의 해체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임희애진 기자입니다.
22: 지난 3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여당. 하지만 보안수사권 존폐를 두고는 한동안 논의를 미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데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이어갔지만 찬반 양측의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안수사권 문제는 다시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연초 기자회견에서 보안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0: 저는 보안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1: 취임 1년 회견에선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했습니다.
0: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1: 결국 당내 강경파 주도로 만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당론으로 추인됐고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이제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78년간 유지된 검찰 중심의 수사 구조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로 수사권 구조 재편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당장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사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14: 듀엣토의 더 클래식 7월 31일 금요일 듀엣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5: 리스트의 사랑의 꿈, 선우예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술기.
1: 전 듀엣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리스트의 사랑의 꿈, 선우예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1886년 7월 31일은 프란츠 리스트가 세상을 떠난 날이네요. 제가 태어나기 딱 100년 전에 떠나셨으니까 오늘이 그의 사망 140주기가 되는 날이네요.
1: 리스트는 피아니스트의 작곡가입니다. 역사상 최고로 손꼽히는 피아니스트였는데 이후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남겼고요.
0: 리스트는 어린 시절 엄청난 신동으로 유명했는데요. 헝가리를 떠나 빈으로 이주해 카를 체르니에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체르니는 리스트의 재능을 보고 수업료 없이 가르쳐 줬다고 하죠.
1: 이 리스트에게 큰 영향을 준 음악가로는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1살의 젊은 음악가 리스트는 파리에서 파가니니의 연주를 들었는데 엄청나게 기교적인 파가니니의 연주를 들은 리스트는 이후 피아노 테크닉의 연마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0: 리스트 이전까지만 해도 음악회는 여러 음악가들이 교대로 무대에 나와 다양한 곡을 연주하는 형태였는데요. 리스트부터 피아노 한 대만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연주하는 음악회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리스트의 피아노 연주회는 당시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모았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아이돌 가수 같은 화제를 모았다고 해요. 우선 잘생겼대요.
0: 잘생겼죠?
1: 그래서 피아노가 원래 뒤로 돌아서 하는
0: 그렇죠. 등
1: 거였는데
0: 뒤로 하는 건데.
1: 옆으로 돌아서 하는 게 리스트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0: 그렇죠.
1: 거라고요.
0: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1: 그리고 리스트가 벗은 장갑을 던지면 그걸 받은 귀부인들이 기절하고 그랬대. 지금의 BTS인 거야.
0: 그렇죠. 근데 실제 얼굴을 보니까 막 그리고 미남형이라 보다 당시 시대의 상인 것 같아요.
1: 그때 먹힌 거죠. 근데 이제 다 똑같이, 그러니까 다 진하게 생겼으니까 외국인은.
0: 좀 되게
1: 그래서
0: 독특한 외모.
1: 외국에서 좋아하는 외모 보면
0: 전혀 다르죠.
1: 광대가 있고, 그리고
0: 신기해요.
1: 이 T존이 세게 있고, 막 이런 걸
0: 맞아요,
1: 좋아하잖아요.
0: 맞아요. 그런데 리스트가 파가니니 같은 음악가와 다른 점은 자신이 개발하고 터득한 기교, 운지법, 작곡법을 거리낌 없이 공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 작품을 피아노로 편곡한 악보를 출판해 다른 피아니스트들도 연주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를 통해 후배 작곡가들과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기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고 하죠.
1: 말하자면 자기 영업 비밀인데 그걸 그대로 공개한 거죠.
0: 아무리 악보 그대로 자기와 똑같이 연주해도 자기보다 잘칠 수는 없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젊은 리스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음악가가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였다고 하죠. 바로 파가니니의 곡을 편곡한 작품입니다. 라 깜파넬라, 랑랑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리스트의 라 깜파넬라, 랑랑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오늘은 음악가 프란츠 리스트의 사망 14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0: 이 리스트는 피아니스트와 작곡뿐만 아니라 교육자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리스트는 어린 시절 체르니에게 수업료 없이 피아노를 배웠는데요. 그래서인지 리스트도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음악가들을 거절하지 않고 무료로 음악을 가르쳐줬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좀 될성부름 나무한테만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1: 리스트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자신이 리스트의 제자라고 하면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던 여성 피아니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스트가 연주회를 하러 그 마을을 방문하자 그 여성은 리스트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고 하죠. 그 말을 들은 리스트는 그 여성에게 어디 피아노를 한번 연주해보라 했고요. 어떤 점은 좋고 어떤 부분 나쁘다고 이야기한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내 제자가 맞소.
0: 그러고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싶네요.
1: 리스트는 동료 음악가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죠. 리스트 이후 도우나티, 바르톡 음악가들을 배출한 헝가리 음악원도 리스트의 주도로 설립된 곳이고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국제공항의 이름에도 리스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리스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으로 헝가리 광시곡 2번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입니다. 저희 내일 토요일 실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기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온 40대 여자입니다. 모 전자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내 집 마련도 하고 나름 착실하게 재산을 잘 모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은 여동생 네 식구들입니다. 주말이면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녔죠. 특히 중학생인 조카를 제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생일이나 입학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선물을 챙겼죠. 그런데 동생 식구들한테는 저는 애틋한 언니이자 이모가 아니었나 봅니다. 최근 건강검진을 받다가 좋지 않은 소견이 나왔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정밀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동생네 부부가 고맙게도 동행을 해줬는데 병원 복도 모퉁이에서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언니가 잘못되면 그 유산이 우리 아이한테 올 텐데 라면서 쑥덕거리고 있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고 허탈해졌습니다. 제 생사보다 제가 죽고 난 뒤의 재산을 벌써부터 계산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물론 어린 조카한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의 재산을 동생 부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차라리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거나 평소 제가 관심 가졌던 단체에 기부하는 쪽으로요. 그런데 막상 제 뜻대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니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동생네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해서요. 물론 저는 열심히 치료를 받을 거고 하루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히 대비를 해두려고 합니다. 제 재산이 훗날 법적인 분쟁 없이 온전히 제가 원하는 곳에 쓰이게 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큰 병 진단 받은 것만도 힘드실 텐데 가까운 가족이 본인의 건강보다 재산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허탈감과 배신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박선아 변호사님,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2: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1: 네. 근데 먼저 유언으로 동생 가족을 상속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요거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연자분이 유언장에 동생 가족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적어두면 이거 효력이 인정이 될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유언장이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언의 방식을 갖추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1: 네.
2: 민법 제1091조 등에 따른 적합한 유언 등을 통해서 상속분을 지정하거나 배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그렇군요. 근데

0: 재판소 결정 나기 전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반환 가능했는데 이제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안 된다라는 거네요. 지금 사연자분 또 하나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거나 재단에 내놓는 방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이렇게 생전에 재산을 처분해두면 나중에 동생 가족이 뭐 유언이 무효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상속 재산이라고 하면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1: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언무효 소송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유언무효 소송이 성립될 경우 상속 재반 분할 절차를 받게 됩니다.
0: 네.
1: 이때 제3자인 재단의 재산을 출연한 행위는 상속 재산 분할의 기초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 네.
1: 따라서 상속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수 없을 것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유류분도 이제 막혀 있으니까 어쨌거나 받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활용하면 사연자분이 원하는 곳에 재산을 남기고 또 가족이 재산 처리하는 거 개입하는 거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앞에서 유언 공증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언 공증과 비교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1: 유언 대용 신탁의 장점으로는 유언은
0: 네.
1: 사후에 실행되지만 신탁은 생전부터 수탁기관이 자산을 관리해서 귀하의 뜻에 따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0: 네.
1: 사망하신 후에도 신탁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즉시 자산이 이전되므로
0: 네.
1: 상속인들이 재산에 접근할 통로가 물리적으로 차단됩니다.
0: 네.
1: 또한 높은 방어 효과가 있어 신탁 재산은 상속 재산과는 별개로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상속인들이 각종 유언무효 등 소송을 하더라도 신탁 계약의 안정성을 깨는 것은 힘듭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유언 대용 신탁이 좀더 강력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 건강 상태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유언 당시에 이제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이런 부분 이제 남기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랑 이제 자료를 준비하는 게 필요할까요?
1: 먼저 의사소견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1: 공증 당시 전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공증서류에 첨부해도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또한 영상 녹화로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직접 낭독하고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서 증거로 보존하는 것도 좋습니다.
0: 네.
1: 또한 증인 선정 등을 통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변호사나 공증인이 입회하여 귀하의 인지 능력을 확인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그러면 안 되긴 하겠지만 병세가 악화돼서 판단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동생 가족이 성년 후견 신청을 해서 재산 관리 관여할 수도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뭐 임의 후견 계약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걸 하는 게더 도움이 될지도 알려주세요.
1: 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책은 임의후견 계약입니다.
0: 네.
1: 사연자님의 정신적 제약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후견인으로 미리 지정하고 재산 관리의 방향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임의후견 계약에 체결되어 있으면 법원은 가족들의 후견 신청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연자분의 자산이 가족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형제자매와 조카, 유류분 청구 이제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유언을 남기면 동생 가족을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분쟁을 줄이려면 공정증서 유언 작성하실 것을 조언해드렸고요.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진단서나 영상도 함께 남겨두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생전 기부나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하면 재산이 사연자분이 원하는 곳에 쓰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단 능력이 떨어질 때 대비해서 이제 임의 후견 계약 맺어주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 조언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자팍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최근 공무원 사회의 화두 하나가 바로 투잡, 그러니까 겸직입니다. 지난해 겸직 규정을 어겨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동산 임대부터 유튜브 활동까지 공무원의 투잡은 어디까지

이제 허용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영리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상업이나 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다면 일부 겸직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나 강연, 유튜브 활동, 책 출판 등도 활동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서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징계가 늘어난 이유는 허가 없이 몰래 영리 활동을 하거나 근무 시간에 개인 사업이나 방송을 하는 등 공무 수행에 지장을 준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견책이나 감봉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 정직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i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0: 한낮에는 잠시만 밖을 걸어도 땀이 흐르는데요. 다음 주에는 서울도 체온을 넘어서는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높을 텐데 몸이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외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륙과 남부지방 곳곳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남 지역 6곳과 부산과 울산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동휴게소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속도로 정체는 거의 풀렸고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서행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 1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 부산 방향은 신갈분기점에서 서행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평택분기점 부근에서 화성휴게소까지 8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동호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하남쪽은 한남대교에서 청남대교까지 밀립니다. 분당수서로 성남방향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내려가는 길 2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홍제동에도 고장난 차량 정체 중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제에서 연희 구간 1차로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형이었습니다.
1: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4일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가 18%에 가까운 말 그대로 역대급 폭등세로 반등하며 6,590선에 안착했습니다.
2: 코스피 반도체 대형주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사상 첫 상한가를 기록하며 171만 닉스에 올라섰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3: 연일 급락세를 맞으며 추락하던 코스피가 반등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격한 상승세에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조 2천억 원과 1조 1천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코스피는 장중 18% 넘게 오른 6,630선에 도달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02포인트, 17.91% 폭등한 6,595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가장 높은 상승률과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합계도 다시 5,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6.81% 올라 26만 2,500원에 올라서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 상한가인 171만 8천원에 올라서며 171만 닉스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폭등은 미국 증시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반도체주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 반도체주 상승에는 오픈 AI 출신 연구원이 설립한 대형 헤지펀드가 청산됐다는 소식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 4배 정도 레버리지를 썼대요. 그러니까 자기 원금의 4배를 빚으로
0: 염승환 LS증권 이사입니다.
4: 미국의 시타델이라는 또 유명한 펀드가 이 물량을 다 인수하기로 했나 봐요.
5: 걷어들였고.
4: 예. 그래서 이제 이 물량이 더 이상 안 나오고 그게 이제 시장에 노출이 되니까 이제 빚 청산 끝난 것 같다.
3: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폭등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장 내내 뚜렷한 강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키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11.63% 오른 720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와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등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13.4원 내린 1,424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빅테크의 실적 시즌을 거치며 다소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0: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도 한층 완화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 석달 만에 각각 89조 원과 60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우려를 완전히 잠재우기엔 부족했습니다. 시장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 최대 고객인 빅테크가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로 실제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적표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아마존의 2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20% 늘며 분기 기준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의 핵심인 클라우드 사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아마존은 올해 설비 투자도 기존 계획보다 200억 달러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사업 매출 증가율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AI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빅테크들이 기대 이상의 클라우드 실적과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놓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거란 기대도 커졌습니다.
2: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수익성과는 괴리가
3: 김양평
2: 있더라
3: 산업연구원
2: 하는 게
3: 전문위원입니다.
2: AI 거품론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잖아요. AI는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1: 메모리 업체들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빅테크에 장기 공급 계약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공급 부족은 내후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4: 27년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올해 대비 더욱 심화되며
3: 삼성전자
4: 28년에도 이러한
3: 컨퍼런스
4: 부족
3: 콜
4: 현상이
3: 내용입니다.
4: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 이번 실적 시즌을 계기로 AI 투자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면서 피크아웃 우려도 한층 잦아들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5: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내년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며 공급 부족 현상이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에이전틱 AI 등 인프라 확충 영향으로 내년 D램 용량 기준 수요 증가율은 36%, NAND 플래시는 23%까지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HBM 시장에서는 올해 점유율 48%로 1위인 SK 하이닉스가 내년에는 41%를 기록할 삼성전자에 근소한 차이로 밀려 2위로 내려앉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며 8년 만에 41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0: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극한 폭염이 영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6: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41도의 벽이 끝내 무너졌습니다. 이틀째 40도를 넘었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2018년 강원 홍천의 41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8년 만에 새로 쓰인 겁니다. 122년 만에 폭염을 기록한 부산도 공식 관측소 기온은 36.8도였지만 금정구는 40도, 북부산도 39.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반도를 뚜껑처럼 덮은 이중고기압에 분지 지형까지 겹치며 열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 고기압이 위치하면 공기가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3: 오재호 부경대학교
7: 우리를
3: 환경대기 과학과
7: 꿀뚝에서
3: 교수입니다.
7: 꿀뚝을 막고 있는 셈이고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몰아붙이겠습니다. 꿀뚝이 막힌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식이죠.
6: 문제는 열기가 영남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영남을 달궜던 극한 폭염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8: 바람의 방향이 동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3: 이연호
8: 동풍이 불게
3: 공주대
8: 되고요.
3: 대기과학과
8: 그래서 동풍이
3: 교수입니다.
8: 불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운 지역이 반대로 한반도의 서쪽 지역이 불을 받겠습니다.
6: 다음 주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습니다. 체감 온도는 폭염 중대경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적인 극한 폭염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5: 40도를 넘는 폭염은 예전에는 평생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한 극단적인 이상 기후였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폭염을 일으킨 2018년을 기점으로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0: 40도 극한 폭염이 이제는 매년 찾아오는 일상의 위험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상청 데이터로 본 폭염

0: 현황을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한낮 도심 전체가 거대한 가마솥처럼 달아오릅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야외 근로자들도 숨막히는 더위에 지쳐갑니다. 기상청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을 통틀어 어쩌다 한두 건, 모두 합쳐 8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던 2018년엔 한 해에만 무려 60건 이상의 40도 돌파 기록이 폭발했습니다.
0: 2018년 이전 일체 고기온이 40도 이상 오른
2: 이상우
0: 경우는 총
2: 기상청 예보
0: 8건에 불과하지만
2: 분석관입니다.
0: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60건 넘게 관측되었습니다.
1: 문제는 2018년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폭염의 체급 자체가 올라가면서 최근 2024년과 2025년에도 경기 여주와 안성 등지에서 40도와 41도를 넘나드는 극단적 더위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전국 기상 관측사상 처음으로 공식 지점에서 41도 이상의 폭염이 기록되며 또 다른 폭염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3: 2018년 대폭염 이전에는 40도가
2: 한기성 YTN
3: 재난자문위원입니다. 이후에는 한반도 기온 상승과 함께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위험, 즉 뉴노멀이 된 겁니다.
1: 2018년 폭염을 계기로 한반도의 여름철 기온 기준선 자체가 40도 안팎까지 치솟은 상황. 지자체의 방제 기준과 재난 대응 시스템 역시 심해진 극한 폭염을 상시 전제로 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여름 휴가철, 공항이 가장 바쁜 시기에 땡볕 아래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0: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뜨겁게 달궈진 활주로와 찜통 같은 화물 창고 안에서 무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 비행기로 운송될 화물을 보관하는 인천공항 물류단지입니다.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단지로 들어오고 지게차가 바쁘게 움직이며 짐을 실어 나릅니다. 대형 화물의 수시로 오가는 차량으로 냉방 설비 설치가 어려운 창고 안. 가만히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작업자들은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6: 저희가 이제 A4 용지 같은 거 부착하거나 뭐 할 때 있는데 이게 땀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젖어서 이게 막 젖고 그래요.
2: 인천공항 물류센터 입주업체
6: 직원입니다. 이세대 부분이 지워지고 그럴 정도.
5: 대형 선풍기로 바람을 쐬고 차가운 물수건을 목에 둘러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7: 직원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렇게 목에 선풍기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지만 찜통 같은 창고 내부 열기를 버티기엔 역부족입니다.
8: 한 40도가량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2: 인천공항 물류센터 입주업체 대표입니다.
8: 박스 단위의 화물을 상하차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5: 펄펄 끓는 활주로 위 항공기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노동자들도 내리쬐는 떼약볕과 아스팔트 열기를 그대로 견뎌야 합니다.
9: 한번 열이 낮에 달궈지면은 저녁에도 식지를 않아요.
2: 지상조업 노동자입니다.
9: 비행기에서도 그 나오는 그 뜨거운 열이 있거든요. 부조 그 엔진이라 그래가지고 그에서 나오는 열이 한 50도에서 한 70도.
5: 여름 휴가철 활기를 띠는 공항 곳곳에 이들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미국 서부도 올해 들어서 가장 심한 무더위가 예보됐습니다. CNN은 미국 국립기상청 자료를 인용해서 이번 주말 강력한 열돔 현상이 미국 서부와 캐나다 지역을 뒤덮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부분 지역이 섭씨 38도에서 43도까지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고 사막인 데스밸리는 52도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4: 스페인에 하루 만에 모로코 출신의 불법 이민자 5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군 병력까지 투입됐지만 속수무책으로 국경이 뚫리면서 유럽 국가 간의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수백 명이 바다를 헤엄쳐 올라옵니다. 해안가에 세워놓은 철책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몰려드는 인파에 경찰도 속수무책입니다.
2: 모로코 쪽 담장을 넘은 뒤 바다를 헤엄쳐 국경을 건넜습니다. 한 200m 정도만 헤엄치면 되니 괜찮았습니다. 모로코 이민자입니다.
10: 모로코와 국경을 접한 스페인의 세우타에 만 하루 만에 5만 명 가까운 불법 이민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론 어린 아이와 노인들까지

0: 까지 온 가족이 함께 넘어온 경우도 많습니다.
1: 여기 오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바다를 건너는 건 힘들었는데 그래도 와서 기쁩니다. 모로코 이민자입니다.
0: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몰린 바닷가에서는 시신 9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스페인 대법원이 바다로 들어온 이주민들을 즉시 송환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1: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미국 트럼프처럼 추방하는지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해안에 해군을 배치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입니다.
0: 스페인 정치권은 물론 유럽 국가 간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당장 스페인 야당은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고 이민자 정책에 강경한 입장인 이탈리아도 스페인의 잘못된 이민 정책이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스페인 정부는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모로코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 같은 스페인 사태를 언급하며 국경 간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SNS에 통제되지 않은 불법 이민이 유럽 국경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걸 보여준다고 썼습니다. 이어 국경과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별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여권 검사를 면제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쉥겐 체제 적용을 중단하는 안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오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에너지와 식량 등 경제 안보 요소를 보유한 아르헨티나와의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첫 순회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승리의 고지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김민석 후보는 용수철처럼 막아내겠다며 뒷심을 강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된 날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필두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까지 이른바 팀 정청래가 뭉쳤습니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의 최선봉에서 많은 화살을 맞았지만 개혁의 깃발을 내릴 수 없었다며 자신의 공을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고향 충청권 순회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승리의 고지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4: 노무현 대통령께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나면 후보입니다.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3: 김민석 후보는 충청권부터 시작하는 첫 주엔 다소 밀리더라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을 거라며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7%까지 밀리는 정도면 2주차에 비기고 3주차에 대승하면서 용수철처럼 솟아오르겠다며 뒷심을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 측이 몰려다니며 불법 개파 행위를 하고 있다고도 거듭 날을 세웠는데 실제 당선 권위는 정 후보와 친청 최고위원 후보들의 연계 홍보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알면서도 무기나는 것.
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5: 바로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불법 개파 행위다 해서.
3: 선거 전 초반 거친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던 송영길 후보는 호전적인 메시지는 줄이고 전통 지지층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루 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하이도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전남 광주 무등산을 찾아 노무현길을 걸었습니다. 송 후보는 SNS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검찰과 싸워 무죄로 돌아왔다면서 김대중의 포용, 노무현의 용기, 민주당의 뿌리를 잇는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순회 경선은 충남과 충북, 대전과 세종에서 치러집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만큼 초반 판세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6: 지난 지방선거에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혐의 등으로 공범인 헬스 트레이너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보안 수사를 통해서 정 전 후보에 대해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요즘 폭염은 단순히 덥가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요, 작업을 멈추는 상황도 종종 생기는데요.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된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기후보험을 8월 초부터 시행합니다. 폭염으로 공사가 멈추면 건설 일용직 노동자는 작업 중단 시간에 따라 최대 4시간, 6만 8천 원가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데요. 기후변화가 이제는 개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보험까지 필요하게 만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소득과 내 자산 지키기 위해 어떤 준비들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그 해법 알려드립니다. 알뜰하고 든든한 경제 습관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든든한 전문가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도 내 삶과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두 분이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에 앞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방송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로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 상담 요청해 주시면 돼요. 샵 0945번의 문자창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만나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094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에는요, 더 풍성한 이게 뭐니 상담소로 함께합니다.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첫 번째 청취자분 바로 만나보죠. 휴대전화 뒷번호 4341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월급 받으니까 네가 내라 하시면서 그동안 내주시던 보험을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보험 증권을 제가 보니까요. 암이나 수술비 같은 항목에 괄호로 갱이라는 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방송 챙겨 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이거 방송에서 늘 얘기해 주시던 갱신형 같은데 맞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0: 봐도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답변을 좀 해드려 볼까요?
1: 네, 답변부터 드릴게요. 맞습니다. 이거 갱신형 보험이거든요. 갱신형 보험은 대부분 증권 상단에 뭐 갱신형 이렇게 떡하니 써 있어서 알아보기 쉬운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괄호로 치고 갱이라고 특약마다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갱신형은 여러 차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지만 어쨌든 보험료가 오른다. 그리고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문의 주신 청취자님이 지금 30대 초반이라면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최소한 보험료를 60년에서 70년을 더 내야 되는 거니까요.
0: 그렇죠.
1: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 납입이 정리돼 가야 되는데 갱신형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대로 보험료가 더 비싸지고 이걸 언제까지 내느냐. 이거 평생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대로 방치하시면 나중에 국민연금 받아서 보험료만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게 자녀한테 보험 가입해주고 물려줄 때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어린 자녀, 젊은 자녀에게는 갱신형 특약들 계속 보험료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완납의 개념이 없는 게 바로 이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연령대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님 4341번님 전문가 도움 좀더 받아보시고요. 두 번째 또 청취자분 질문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끝번호 1964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굿나이프 매일 챙겨듣는 50대 택시 기사입니다. 방송 듣다가 막상 제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니 두 개의 보험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특약이 가입된 걸 이제야 봤습니다. 한 건은 납입이 끝났고요. 한 건은 아직 15년 넘게 납입이 남아 있는데 이거 일단 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봤을 땐 우리 기사님도 굿모닝 굿나이프 진짜 열심히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강조에 강조를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뇌나 심장 쪽 특약은 이렇게 이름을 잘 보셔야 된다. 이름에 따라서 보장의 범위가 완전 달라진다라고 강조드리죠. 청취자님 지금 갖고 계신 게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래요. 이거는 가장 보장의 범위가 좁은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 받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볼까요?
2: 네, 일단 암을 포함한 이 뇌혈관, 심혈관, 즉 3대 진단금은 보험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보험료를 많이 차지하는 보장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발병률이 높기 때문이죠. 2024년 기준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보고를 보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가 심장 질환, 그리고 4위가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뇌 심장 혈관 질환을 잘못 가입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도 다들 가입은 하고 있는데 무슨 보장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증권을 확인하셔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이런 말이 보이면 빨간불이 켜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뇌혈관 질환, 허혈성 혹은 심혈관 질환이라는 말이 반드시 보여야 제대로 가입하신 겁니다. 반면 증권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글자만 보이면 점검이 꼭 필요한 분이겠죠. 다만 이미 납입이 끝난 보험을 해지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납입이 길게 남은 보험만 정리하고 보완하시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청취자님처럼 이게 방송을 듣고 증권을 직접 확인하셔서 문제점을 파악하신 건 정말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0: 진짜 맞아요. 이렇게 잘못된 부분 확인하시고 문의를 주셔서 점검을 저희가 해드리고 해결책을 해드릴 때이 방송의 보람이 딱 있는 거겠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 단어가 들어있으면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에 뇌혈관, 허혈성, 심혈관 이런 글자들이 보인다. 요거는 잘 가입이 된 거니까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또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6609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굿나이프 늘 애청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가족들이요. 보험, 그 예전에 가입한 보험밖에 없어서 추가로 더 보장을 보강하라고 하라는데 이게 저렴한 소멸형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해야 되는지 이게 고민입니다. 남편은 비싸더라도 나중에 보험료 돌려받으면 공짜로 혜택 본 거니까 만기 환급형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와, 이건 조금 고민이 되네요. 가격이 저렴한 소멸성, 그러니까 해지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환급형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만기 때 내가 낸 돈 일부를 돌려받는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멸성 보험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0: 나중에 돌려받은 거 없는.
1: 맞습니다.
0: 네.
1: 순수 보장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은 비용이지 이게 저축이 아니죠.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20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보험이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환급형 보험은 내가 만기까지 가면 돈이라도 다 돌려받으니까 이거 손해 아닌데 이거 덜 손해 아니야 라고 착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기 환급형은 내가 받는 보장과는 별개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거죠. 공짜로 받는 혜택이 아니라 보험료를 더 지불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환급받는 시기가 납입이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보장이 끝나는 시기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100세 만기 보험이면 도중에 사망을 하거나 100세가 돼서야 비로소 그때 환급을 받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한 20, 30년이라는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를 더 비싸게 내야 하는 게 맞는지 이게 정말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 보험은 대부분 만기를 100세로 하는데 100세가 되어서야 화폐 가치가 떨어진 원금을 돌려받자고 지금 보험료를 더 내는 건 효율적인 일은 아니겠죠. 적립보험료, 만기 환급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보험료 대비 보장이 충실히 들어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점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은 청취자님이 궁금해하시는 이 모든 질문에 전문가분들이 답부터 확실하게 얘기를 딱 해주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그 막힘 없음에 든든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이 전문가분들의 질문에 답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제대로 정리를 한 건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보험증권에 갱신형 또는 갱이라는 말이 보인다면 이건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두 번째,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으로 구성이 돼 있다면 뇌혈관, 허혈성으로 보충, 보강이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 아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100세가 되어서야 돌려받는 만기 환급형보다는 적은 보험료로 충실하게 보장받는 소멸형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면서 나중에 돌려받을 거 생각하고 저축할 거 생각하면 안 된다. 순수 보장형으로 지출로 생각하실 때 비용을 최소한으로 짜라. 이런 내용인데 제가 잘 정리를 했을까요?
2: 아유, 완벽합니다. 뭐 학창시절에 공부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0: 공부 잘했어요.
2: 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하루 이틀 보장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평생을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안전장치겠죠. 엊그제 2026년을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올해 반환점을 훌쩍 넘게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나 시간이 좀 빠른데요. 보험도 순간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낭패를 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0: 네.
1: 네, 오늘 질문 주신 내용이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이 세 가지 질문 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이제 청취자분들도 꼭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오늘 내용은 증권만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보험에 빨간불이 켜진 건 아닌지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맞습니다. 내가 가입해서 가지고 있는 이 보험이 과연 득이 되는 보험인지 아니면 실이 되는 보험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굿모닝 운라이프 전문가분들에게 무료로 점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에 다 풀지 못한 청취자의 궁금증 정리해본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군 라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모니
2: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모닝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이제 퇴직이 한 15년 정도 남았는데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굿모닝 구조대 전문가분들 저 좀 꼭 좀 도와주세요.

0: 아우, 여보, 땅 꺼지겠다. 무슨 한숨을 그렇게 뭐 대출 이자 쌓이듯이 그렇게 쉬고 있어?
1: 아우, 너무 우리 자기는 그렇게 맨날 천진난만해서 너무 좋아. 요즘에 노후파산이니 뭐니 뉴스에 나오는데 남 얘기 같지가 않아. 그동안 우리 어머니 병원비에 뭐 보험료도 많이 나가니까 우리 노후 준비 하나도 못했잖아. 마음이 좀 그래.
0: 아유, 그래도 뭐 당신 어머님은 잘 모셨잖아. 효자상 그런 거 있으면은 그거 받아도 마땅할 만큼 일단 잘했어.
1: 그래, 내가 효자가 맞기는 하지. 근데 수진아, 근데 우리도 나중에 애들한테 우리처럼 이렇게 모시라고 이렇게 할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드니까 좀 착잡하다.
0: 아유, 근데 뭐 애들도 자기 건수하고 살기 바쁜 세상에 우리가 뭐 자식한테 짐이 될수 있어?
1: 아유, 그래도 그동안 키워줬는데 뭐라도 좀 해주면 좋긴 한데. 잠깐만, 잠깐만. 성혁이 전화 왔다. 잠깐만. 여보세요.
2: 수영아, 잘 지내냐? 너왜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어?
1: 아, 엄마도 보고 싶고, 나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됐지 않냐. 그 걱정 때문에.
2: 아이, 뭔 노후 걱정. 난 아직도 로또가 노후 대책인데.
1: 나는 로또보다 현실이 훨씬 더 무섭다, 야.
2: 야, 그리고 국민연금이랑 퇴직금이 있잖아. 아이,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면 되지.
1: 그것만 믿고 있기에는 좀 부족하겠지. 이제라도 뭐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머리 아프다. 정말 머리 아파.
0: 오늘의 사연을 듣고 왔습니다. 일단은 남편분은 정말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아내분은 그냥 뭐 천진난만하게 계신 것 같고, 이 청취자님의 친구분은 매주 토요일 로또 1등 당첨을 이제 노후 대책의 제1안으로 이제 마련하고 계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꽁트 속의 내용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사실 요즘에는 예전에 부모님 부양했던 것처럼 자식한테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세대가 됐잖아요. 낀 세대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후 준비 시급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여력이 안 돼서 재무 설계를 요청하신 상황이네요.
1: 네. 상담을 신청하신 청취자님은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40대 후반 부장님이셨습니다. 어머님이 장기간 치매로 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 가족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게 뭐냐면 치매 질환이 있으신 어머님을 5년 넘게 댁에서 케어를 하셨다고 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요양병원비도 한 달에 한 250만 원이 넘어서 형제분들끼리 모아서 지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0: 한 달에 250만 원 요양병원비 부담하는 거, 아무리 형제들끼리 나눠서 낸다고 해도 이거는 생활에 크게 좀 부담이 되셨겠어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치매는 가족력이 크게 좌우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자녀들 걱정이 먼저 앞섰다고 하셨는데요. 청천님 같은 경우는 퇴직이 한 15년 정도 남으셨는데 노후 준비가 지금 하나도 안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0: 네.
1: 그래서 막상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도저히 그동안은 저축할 여력이 없어서 지금 막 스트레스까지 심하고 이렇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다가 저희 방송을 듣고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상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상담 요청을 주신 거죠.
0: 그렇군요. 그럼 청취자님이 가지고 계신 자산과 소득, 그리고 매달 지출하고 있는 비용, 그중에서도 불필요하게 나가고 있는 보험료 지출, 이런 것들을 좀 절감해서 이런 고민들을 좀 해결해 주셨다는 건데, 오늘 솔루션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청취자님, 그럼 일단 뭐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2: 네, 이렇게 보험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취자님 가정 같은 경우에 4인 가족이 매달 한약 112만 원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노후 준비를 하기가 상당히 버거웠던 이유가 이 보험료의 영향이 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 생활비나 뭐 교육비, 고정 지출 이런 거를 드라마틱하게 줄이기는 쉽지가 않죠.
0: 맞아요.
2: 예, 근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나마 확 티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험료를 줄이는 것입니다.
1: 네, 112만 원이면 4인 가족 치고는 지금 너무 많이 내시는 거죠. 지금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큰데 총 15건의 보험 중에서 8건의 보험이 갱신형으로

0: 되어 있어서 앞으로가 더 문제죠. 만약에 경제적 은퇴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오는데 보험료 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정작 60대, 70대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유지하기 힘들다면 지금까지 이거 힘들게 납입한 의미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연금 받아서 보험료만 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1: 그렇죠. 청취자님 경우 안 그래도 보험료 수준이 매우 높은데다가 거기다 갱신형으로 돼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노후 준비도 못하고 있으니 계속 스트레스만 받으실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가족 구성원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납입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0: 네. 청춘인 같은 경우는 총 8건에 55만 원 정도를 혼자서 납입 중이셨고요. 거기에 3건이 갱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분 같은 경우 총 6건에 28만 원 정도 내고 있었고요. 거기에 3건이 갱신형, 그리고 아들, 딸 똑같이 종신보험 하나씩 들고 있었는데요. 각각 19만 원, 10만 원 갱신형으로 자녀 총 29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어서 가족 전체 112만 원을 총 내고 있는 거죠. 이걸 계산을 해보면 총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한 5억 4천만 원이 넘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수도권의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잖아요. 과연 보험료를 이렇게 내시는 게 맞을까요?
2: 네, 우선 남편분이 가입 중인 보험부터 좀 살펴보면요. 8건에 한 55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가 2억 9천만 원이나 더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암 진단비는 4천만 원 정도로 나쁘지는 않지만 그중에 2천만 원 정도가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2대 진단금인 뇌와 심장질환 진단비는 뇌졸중 그리고 뇌출혈로 보장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2천만 원.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도 2천만 원으로 납입보험료 대비 보장 범위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 내가 보험사에게 총 내는 보험료가 5억 4천만 원이 넘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안이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여요.
0: 네, 맞습니다. 그 총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금 간병비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도 적립금이 들어있어서 이거 비싸게 가입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청취자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간병보험이잖아요. 네. 이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이 오히려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뭐 간략하게 간병보험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간병보험의 메커니즘은 내가 입원해서 간병인을 쓸 때 받는 간병인 지원일당 그리고 간병인을 못 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을 때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당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 시에 받는 요양병원 1단계 세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받는 간병 1단계 아니라 지금 청춘이 어머님처럼 장기간 입원하게 되는 요양병원에 중점을 두시는 게 맞죠. 요양병원의 간병 1단계는 대부분의 회사가 180일만 주고 쉬었다가 또 받는 이런 구조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한 365일을 계속 보장하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간병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요양병원에 포커싱을 두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청춘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납입이 완료된 보험 두 건과 기존에 잘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은 유지를 권해드렸고요. 나머지 종신보험 및 갱신형 보험들에 대해서는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2: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보장 범위가 좁게 되어 있던 뇌와 심장 보장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심혈관 진단비로 보장 범위를 가장 넓게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종신보험으로 지출도 많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정을 해서요. 기존에 54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던 보험료를 32만 원 정도 절감시켜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보험을 시작하더라도 총 납입 보험료를 1억 6천만 원 정도 절감시켜드린 셈이죠. 그만큼 지금까지 불필요하게 보험료로 세고 있었던 부분이 정말 많았던 겁니다.
1: 그렇군요. 보험은 보장의 범위가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은 가성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고 있었던 불필요한 지출까지 딱 틀어 막아주셨습니다. 자, 듣고 계신 우리 굿머니 굿나이프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우리 집도 보장이 이렇게 튼튼하게 잘 설계가 돼 있는지 점검을 꼭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만 넣어주셔도 되니까요. 부담 없이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도 상담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나머지 가족들의 보험 내용 살펴보고요.

0: 노후 대비에 대한 해결책까지 드려야겠죠.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2: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용 팀장님, 윤석혁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애들한테 부담될까봐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동안 어머니 병원비 너무 많이 쓰고 학원비, 보장성 보험료 이런 고정 지출도 너무 많아서 난감한 상황인 4인 가족의 재무 상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가족 보험도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3: 네, 아내분 보험은 우선 총 4건으로 한 28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3건이 갱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혼자서 무려 1억 5천만 원입니다. 역시나 청취한년과 같이 암진단금은 갱신형, 그리고 2대 진단비는 오히려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이거 가성비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0: 아내분도 거의 청취자님이랑 비슷한 상황이셨네요.
4: 네, 맞습니다. 청취한님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실손의료비는 유지를 권해드렸고요. 역시 갱신형 보험과 종신보험은 정리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심혈관 진단비 수술비까지 모두 해서 16만 원 정도로 약 8만 원 정도 절감을 해드렸는데요. 기존 보장이 갱신형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총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9천만 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이죠.
0: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자녀 보험 점검 내용도 들어볼게요.
3: 네, 자녀들은 뭐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갱신형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앞으로 보험을 활용할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많은 기간 동안 납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중요한 건 아직 미혼인 자녀들한테 사망 보장을 하는 종신보험이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건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고요. 보장 범위는 가장 넓은 건강보험으로 각각 9만 원과 8만 원으로 해서 29만 원이나 납입하고 있던 부분을 17만 원으로 12만 원 정도를 줄여드렸거든요. 역시나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이고 보장 범위도 가장 넓게 도와드려서 이제는 자녀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도록 컨설팅 도움드렸습니다.
0: 위험에 대한 대비 보장성 보험 완벽 점검으로 잘 이제 채워지게 됐고 나머지는 이렇게 남은 여력으로 노후 대비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4: 네, 청취자님 4인 가족 기존에 월 112만 원의 보험을 잘 되어 있는 것은 유지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보장은 정리를 해서 생긴 저축 여력이 매달 55만 원 정도 되죠. 이 재원으로 연금 컨설팅을 도와드렸습니다.
0: 와, 55만 원의 저축 여력을 보험 점검 하나만으로 생기게 했다니 진짜 대단합니다. 그동안 되게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보험이라는 게 어쨌든 해지를 하면 손해가 나니까 이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3: 네, 좋은 말씀이세요.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해지를 하거나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납입한 거에 비해서 해지금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하고 되게 상당히 아까워하시거든요.
0: 그렇죠.
3: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까지 납입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납입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기존 보험을 조정해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납입 보험료 합계는 무려 한 4억 원 이상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0: 맞아요. 우리 왜 투자할 때도 손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 막대한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 아마 청취자님이 이번 점검을 통해 그 귀한 타이밍을 잘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돈 내는 건 그건 정말 비효율적인 거죠.
4: 네, 맞습니다. 기존대로 가면은 오히려 보험료는 점점 더 올라가고 청취자님이 생각한 노후 자금에 대해서는 준비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4: 예,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바로 잡아야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청취자님께서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절감을 통해서 보장에 대한 부분은 완벽히 갖추고 이 아낀 보험료로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해 드렸습니다. 예, 보장 분석을 통해서 확보한 보험료와 해지 환급금으로 연 7%를 보증하는 연금 상품을 통해서 평생 매달 64만 원 이상의 연금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3: 네, 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상담이 잘 끝나고 얼마 후에 청취자분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사실 제가 상담 후에 해지환급금의 일부를 가지고 가족 여행 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0: 네.
3: 청취자분은 그동안 어머님을 댁에서 모시느냐고 아내분의 고생

0: 여행도 알뜰살뜰 챙겨주시는 굿머니 굿라이프 전문가분들이십니다. 자, 굿머니를 실현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방송 통해서 귀한 전문가분들 만나시고 재무상담 받아서 우리 한 가정이 굿라이프를 살 수 있게끔 이뤄주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보험료 효율적으로 절감시켜서 노후 자금까지 준비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솔루션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함께 머리 맞대서 우리 집 가정경제 골치 아픈 문제들 해결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번의 이 문자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머니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우리 가족의 보험 매달 꼬박꼬박 자동이체 되는데 도무지 무슨 보험을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보험료도 정확하게 얼마가 나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하나하나 스스로 체크하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질문이나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굿머니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의 보장 분석 점검만으로도 어려운 상황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분명히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이수영의 얼마나 좋을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에는 열대어와의 전쟁인데요. 더워서 잠들기 쉽지 않은 요즘이지만 냉방기기로 실내 적정온도 잘 지켜주시면서 숙면 취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에 폭염특보는 이어지겠고 낮에는 체온을 넘어서는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되도록 외출 삼가주시고요. 체력보강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서울 29도, 대구 31.9도, 광주 29.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장수갓길에서 승용차 3대 간의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시흥요금소부터 밀리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0: 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막힙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한강을 따라 서행 흐름 보이는데요. 마포와 용산, 여의도와 강남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반포대로 예술의 전당 방향 반포대교 남단에서 성모병원 가는 길 4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서행 중입니다. 구리 쪽은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다령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3: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 70여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먼저 양동훈 기자입니다.
5: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은 2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강제 종료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범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은 일사천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석에선 박수 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6: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7: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6: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체계로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8: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7: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8: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5: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담긴 걸 겨냥해 이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9: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7: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9: 싫다면 제2호권을 행사하십시오.
5: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직후엔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대폭 줄인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곧장 또 필리버스터로 맞받았습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는 8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서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반대해온 보수 야권이 헌법소송을 예고한 상태라 여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은 앞으로 보안수사권을 포함해서 모든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4: 다만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한 전권 송치 의무화 등 보안책들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입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무마 의혹 등으로 쟁점으로 떠올랐던 보안수사권 역시 결국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됐습니다. 대신 경찰에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보안수사 요구권만 남았습니다. 기존에는 1차 수사권은 경찰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안수사권은 검찰이 나눠 가졌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오직 사법경찰관만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수사권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0: 삭제되면서 검사의 권한은 크게 줄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법안을 통한 보안책도 추진됩니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로 넘기는 전권 송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올가을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내에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 상정 막판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 등이 포함되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은 갖춰졌습니다. 다만 후속 법안을 통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를 두고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앞으로 13만 명 규모의 경찰이 사실상 사건 대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게 됩니다.
2: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가 폐지되면서 사건 처리와 수사의 완성도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는데 인력 확충과 제도 정비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3: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1차 수사 결과를 검증할 장치가 약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일단 믿고 맡겨달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4: 경찰의 수사권은
5: 유재성 경찰청장
4: 증거 대행입니다. 유임해 주신 것임을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3: 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만 7천여 건이던 불송치 이의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사심의 신청도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법리가 까다로운 경제 범죄나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약자 사건은 수사 빈틈을 보완할 안전장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6: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생략한 채 취약한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과 개인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3: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는 폐지되고 보안 수사 요구권만 유지되는 만큼 사건이 검경을 여러 차례 오가며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수사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은 지난 2020년 108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된 경찰의 수사 권한을 뒷받침할 내부 지침과 인력 확충 방안은 아직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7: 보안 수사 못지않게 이런 수사를 보완하는 인프라의
5: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7: 시급한 것이다.
3: 수사 완성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속 13만 공용 경찰이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인력과 제도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공지를 통해 이번 형소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 독점과 남용을 막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국민 인권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2: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자신의 SNS에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상과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라고 강조했습니다.
1: 오늘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2: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며 정부 이송 뒤에도 법안을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 끝에 사임한 노만석 대행의 후임으로 취임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취임 이후 검찰개혁 관련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구 대행은 지난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입을 열었습니다. 구 대행은 우선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데 대해선 성찰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9: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5: 검찰총장 대행입니다.
9: 이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8: 구 대행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에도 법이 시행됐을 때의 제도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보루인 보안수사권마저 폐지됐지만 검찰 내부 대응은 과거와는 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 같은 공식 대응 움직임이 일절 없었고 일선 검사들의 집단 사퇴나 연판장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무력감과 함께 짙게 깔린 침묵 속에서 수사하는 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사흘 연속 하락하던 코스피가 18%에 가까운 역대급 폭등세로 반등하며 6,59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2: 코스피 반도체 대형주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며 다시 170만 원 선에 올라섰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연일 급락세를 맞으며 추락하던 코스피가 반등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격한 상승세에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조 2천억 원과 1조 1천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코스피는 장중 18% 넘게 오른 6,630선에 도달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02포인트, 17.91% 폭등한 6,595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가장 높은 상승률과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합계도 다시 5,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6.81% 올라 26만 2,500원에 올라서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 상한가인 171만 8,000원에 올라서며 171만 닉스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폭등은 미국 증시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반도체주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 반도체주 상승에는 오픈 AI 출신 연구원이 설립한 대형 헤지펀드가 청산됐다는 소식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1: 4배 정도 레버리지 썼대요.
5: 그러니까 자기 원금의 4배를 빚으로
11: 투자를 더한 거죠. 그런데 미국의 시타델이라는 또 유명한 펀드가 요 물량을 다 인수하기로 했나 봐요.
12: 걷어들였군요.
11: 예. 그래서 이제 이 물량이 더 이상 안 나오고 그게 이제 시장에 노출이 되니까 이제 비청산 끝난 것 같다.
10: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폭등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장 내내 뚜렷한 강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키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11.63% 오른 720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와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등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13.4원 내린 1,424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 거래 첫날인 오늘 거래 대금이 4분의 1가량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종목의 거래 대금은 어제 4분의 1가량인 3조 54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2: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 통계를 보면 올해 1월에서 6월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은 15,160가구로 1년 전보다 52%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준공은 12,251가구로 1년 전 동기 대비 58% 이상 줄었습니다. 6월 한 달간 서울 주택의 준공 물량은 2,049가구로 1년 전보다 78% 가까이 감소했으며 아파트 준공은 1,561가구로 82% 넘게 줄었습니다.
1: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가 겹치면서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됐습니다.
2: 특히 경남 양산은 무려 41.4도까지 치솟으며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먼저 폭염 현장을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창원 시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도로가 쉴 새 없이 열기를 뿜어냅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겨우 볕을 가려봅니다. 버스 정류장에선 냉방장치가 가동되는 실내 쉼터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더운 날씨는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게 합니다.
13: 원래는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택시를 꼭 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는 거를 포기하고 이제 택시를 타러 가는.
12: 평소 시민들로 붐비던 도심 호수공원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나무 그늘 및 벤치마저 텅 비었습니다. 늘 저녁에 뛰다가 날을 바꿔 점심 운동에 나선 시민은 가마솥 같은 대낮 더위에 혀를 내두릅니다.
14: 평소에는 밤에 자주 뛰러 나오는데 이번에 처음 낮에 뛰러 와봤거든요. 근데 직사광선이랑 햇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얼굴도 쪄지는 느낌이고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12: 경남권은 말 그대로 푹푹 찌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40도를 넘긴 양산 지역. 낮 기온이 급기야 41.4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김해 39.8도, 진주 39도, 창원 39도 등 경남 평균 기온도 35도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됐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두 개의 고기압이 겹치며 생긴 열돔 현상으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진 이런 폭염엔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15: 만약 외출하더라도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써 햇빛을 가리는 게 필요합니다.
12: 밤낮 없는 무더위에 경남 지역 온열질환자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1: 폭염이 지속하면서 더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이 하루 수십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특히 부산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던 20대 청년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6: 온열질환 환자 5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20대 남성이었는데 집 안에서 쓰러져 있다 발견됐습니다. 올여름 들어 청년층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적 환자 수는 벌써 1,700명을 넘었고 사망자 역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층도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 환자 통계를 보면 4명 가운데 1명꼴로 20, 30대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온열질환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탈수로 인해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이 높아지는 등 증상이 악화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신장질환을 앓는 사람은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있는 만큼 하루에 마실 물량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YTN 임은석입니다.
1: 네, 이 극한 더위가 역대급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서울도 37도까지 오르면서 심한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2: 오늘도 밤사이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청계천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정수현 캐스터.
17: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오늘 밤도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바깥 날씨 어떤가요?
17: 네, 어둠이 내려앉는 시간이지만 여전히 공기는 후텁지근합니다. 밤 10시를 향하는 지금도 서울의 체감 온도는 31도를 조금 웃돌며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열기가 좀처럼 쉽게 식지 못하면서

0: 뒤로 보시는 것처럼 늦은 시간에도 시민들은 물가를 찾아 더위를 달래는 모습입니다. 이 한낮의 열기가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서울은 아침까지 26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10일째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25도로 웃돌겠고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는 초열대야 수준인 30도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강원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광주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한 양산은 내일도 41도까지 치솟으며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사람 체온을 웃도는 극한의 더위는 다음 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으며 폭염이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밤에도 열기가 남아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잠들기 전 실내 온도는 25도 안팔,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고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정수연입니다.
1: 네, 이 40도를 넘는 폭염은 예전에는 평생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극단적인 이상기후였습니다.
2: 하지만 최악의 폭염을 일으킨 2018년을 기점으로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기상청 데이터로 본 폭염 현황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한낮 도심 전체가 거대한 가마솥처럼 달아오릅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야외 근로자들도 숨막히는 더위에 지쳐갑니다. 기상청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을 통틀어 어쩌다 한두 건, 모두 합쳐 8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던 2018년엔 한 해에만 무려 60건 이상의 40도 돌파 기록이 폭발했습니다.
4: 2018년 이전 일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 오른 경우는
5: 이상우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4: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60건 넘게 관측되었습니다.
3: 문제는 2018년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8년의 기점으로 폭염의 체급 자체가 올라가면서 최근 2024년과 2025년에도 경기 여주와 안성 등지에서 40도와 41도를 넘나드는 극단적 더위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전국 기상 관측사상 처음으로 공식 지점에서 41도 이상의 폭염이 기록되며 또 다른 폭염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6: 2018년 대폭염 이전에는
5: 한기성 YTN 재난자문위원이었다면
6: 이후에는 한반도 기온 상승과 함께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위험, 즉 뉴노멀이 된 겁니다.
3: 2018년 폭염을 계기로 한반도의 여름철 기온 기준선 자체가 40도 안팎까지 치솟은 상황. 지자체의 방제 기준과 재난 대응 시스템 역시 심해진 극한 폭염을 상시 전제로 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이번에도 기각됐습니다. 두 차례 연속으로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잃게 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7: 장윤기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열흘 만에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겁니다.
8: 희생되신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5: 광산서 전 형사과장입니다.
8: 영장실질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했습니다.
7: 영장심사는 스토킹 수사 미흡을 은폐하려고 박경정이 의도적으로 강간살인 혐의를 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박경정 측은 스토킹 사건은 담당 부서가 다른 데다 절차상 문제도 없었고 강간살인 대신 일반살인죄를 적용한 것도 강력팀 보고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9: 그걸 숨기기 위해서
5: 일반살인을 광산서 전 형사과장 변호인입니다.
9: 그것은 저희는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7: 지난 21일 영장 기각 이후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관계자들을 20여 차례 부르는 등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은 이번에도 박경정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두 차례 연속으로 실패하면서 경찰 수뇌부를 향한 수사도 동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됐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가 마약을 투약한 게 들통났던 40대 버스기사가 이 마약을 투약한 뒤에도 시내버스를 운행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해 이 남성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10: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유치장을 나옵니다.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뒤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난 4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1: 마약 취해서 운전한 적 있어요?
12: 핸드폰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11: 위험할 거라 생각 안 했어요? 언제부터 마약 시작했나요?
10: A씨는 지난 5월부터 SNS를 통해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한 뒤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도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시점과 A씨의 근무일지를 대조해 적어도 한두 차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6시간 안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겁니다. 필로폰은 투약 후 12시간 정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찰은 A씨가 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하고 약물 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필로폰을 구매한 경로를 추적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수원역 거리와 서울 강남에서 마약에 취해 이상 행동을 한 투약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행인과 차량이 오가는데도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경기 수원역 앞 로데오 거리.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여성이 제자리에서 뜀박질합니다. 급기야 길바닥에 대자로 벌렁 드러눕더니 옆으로 구르고 기어다니기까지 합니다. 주변에 행인들이 오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난 29일 아침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호 입원 조치하고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강남의 좁은 골목길. 한 여성이 다리를 뻗고 누워 있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택시가 다리를 밟고 지나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태어납니다. 지난 6월 경찰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0: 흔적들도 확인된 겁니다. B씨 역시 마약 가니시아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함께 살던 다른 여성도 약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 신논현역 앞에서도 프로포폴 약병과 주사기를 소지한 3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되는 등 일상 속 약물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경북 경산시 아파트 방화 사건으로 일주일 넘게 치료를 받던 50대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끝내 숨졌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대구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A씨가 오늘 오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2: 우리 군이 한미연합훈련 중 전방 공역을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알아보지 못해 방공태세를 격상하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에겐 긴급 대피 문자가 발송됐는데 한미 간 사전 소통이 안 돼 불필요한 소동이 생겼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3: 강원도 철원 민간인 출입 통제선 이북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된 안내 문자입니다. 실제 상황이란 문구와 함께 무인기가 식별됐으니 긴급히 대피하란 내용입니다. 비슷한 시각 서부전선 전방부대에선 북한의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응하는 방공작전태세 두루미가 발령됐습니다. 남방한계선 근처에서 미상의 비행체가 포착되자 방공포 같은 요격 전력을 동원해 격추 준비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한 시간쯤 뒤 해당 비행체는 미국 해병대의 정찰 무인기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우리 해병대와의 연합훈련에 참가한 기종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주한미군은 사전에 비행 계획을 우리 군에 알렸다는 입장이지만 승인권을 가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예하 1군단에선 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는데 사전 소통이 안 돼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육군 1군단을 대상으로 미군이 통보했다는 비행 계획이 어떤 경로로 전파됐는지 소통 과정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도 이번 일을 사고라고 표현하며 미 해병대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2: 지진 발생 뒤 72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난 일본 구마모토에서는 구조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35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기와 수돗물 공급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구마모토 강진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쇼핑몰에 굴착기가 투입됐습니다.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자 구조 작업은 일단락되고 마지막 실종자 점검에 들어간 겁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몰에선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굴뚝이 무너진 야스시로의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구조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실종자도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5: 현지에서는
6: 현장에 더 이상 구조를 필요로 하는 인원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조 활동을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기아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입니다.
4: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고통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복구되지 않으면서 승용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6: 한 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대피소에서 울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차에서 자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현지 주민입니다.
4: 2차 강진 우려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주민들도 상당수입니다.
6: 정말 피곤합니다. 차에서 지내다 보니 수면이 부족합니다. 현지 주민입니다.
4: 275명이 숨졌던 10년 전 강진 때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피난 생활과 의료 공백에 따른 사망자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은 단전 단수를 복구하는 데 속도를 내는 한편 폭염 속 이재민들의 건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정호김, 전직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현장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제 검사는 일 잘하는
4: 검사, 위원장입니다.
3: 경찰이 수사 잘하는 경찰,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으로 다시 국민께 보답하는 그런 형사소송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사가 했던 수사는 전문적인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하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5: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4: 정점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입니다.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 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헌법 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0: 네, 결국 마침내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시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박 의원님.
1: 오늘로써 이제 72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하게 폐지가 됐는데요. 여러 우려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4: 박원석
1: 이제 검찰이
4: 전 의원입니다.
1: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정치검찰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0: 예.
1: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됐던 검경수사권 조정과 또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권이 상당 부분 박탈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일부 남아있던 보안수사권마저 폐지함으로써 검찰은 이제 수사하지 않고 그야말로 원래 검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조직이 됐는데요. 경찰 수사도 완벽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교정하는 장치로서 보안수사권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완하는 장치를 민주당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담았다고 합니다만 그 장치들에 대해서조차도 여러 그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순도 있고 또 굳이 검찰이 직접 보안수사하면 간단할 일을 굳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서 결국 피해 당사자들만 훨씬 더 번거롭게 된 그 피해 당사자가 자기 구제를 위해서 이제는 검사 면담 신청도 해야 되고 이의 신청도 해야 되고 예전에 이제 국가 공권력이 대리하던 일을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거 아니냐라는 네. 비판이 있는데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면 있다면 좋겠습니다.
0: 네.
1: 그러나 이미 나타났고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그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가 하는 점이 걱정스럽고요. 뭐 이제 돌이키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제도라는 건 언제든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고치고 다시 보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나치게 이 검수완박 내지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론에만 집착해서 어쨌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라는 더 큰 대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지금 박 의원 말씀처럼 이 형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에도 여전히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음 주에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법안의 취지, 후속 대책 이건 이제 설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6: 그 대국민 보고회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했었어야
4: 정호김
6: 되는 거
4: 전
6: 아닌가?
4: 의원입니다.
6: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후속 조처를 지금 이제 발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속 조처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안은 통과시켜놓고 앞으로 할 게 많다라는 거는 상당히 서둘렀다. 그 서두른 이유가 그들이 정치적으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수사 기소의 분리의 완결편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라는 그들의 레토릭을 그대로

0: 밀어붙이는 거에 상당히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 과연 이렇게 보안수사권이 폐지됨으로써 지금 우리 세 사람이 여기 앉아있지만 실제로 잠재적, 실질적 피해자가 될수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그 고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고려해 봤는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은 보안수사 요구권만 남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권도 사실상 제한되는 건데, 이것이 위헌 소지는 없는지 이제 따져보겠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뭐그 7대 범죄와 관련해서는 전권 송치, 이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동안 검사가 맡았던 수사 분야, 이 수사 역량을 어떤 식으로 그럼 보완하고 그 갭을 메울 것이냐의 문제와 함께 검찰 권력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의 의도는 없었겠지만 경찰 권력을 상당히 이제 확대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견제와 균형의 그런 어떤 그 수렴할 수 있도록 조처하느냐라는 시험대가 여전히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환으로 결국은 중수청 만들고 공수처 만든다는 건데 우리가 공수처를 봤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만들 때도 상당히 그 뭐랄까 자신들이 감격해가지고 제시했던 그런 언술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중수청은 그러면은 매우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자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원론을 반대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이것을 현실에 맞춰서 상당히 점진적으로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올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1: 자, 지금 조금 전 이제 화면에도 보셨습니다만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의 모습이 딱 보였었는데 거기 빨간 점두 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178명이 참석을 해가지고요. 175명이 찬성을 던졌고 반대가 두 명이 있었는데 빨간 점. 곽상원 의원하고 이주영 의원이 이제 반대를 던지고 이주영 의원은 이제 개혁신당 의원이고요. 그리고 이게 기권표가 한명 있었는데 이소영 의원. 그러니까 곽상원 의원하고 이소영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고 당론을 거스르고 이렇게 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뭐 당론과 다른 표결을 했는데 일종의 이제 소신 그 투표라고 봐야 되겠죠. 곽상원 의원은 그 전부터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해왔고 이소영 의원도 이제 변호사 출신인데 마찬가지로 보안수사권 남겨둬야 된다라는 의견을 최근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 내부에 이제 법안까지도 제출이 됐었는데요. 그 논의가 대통령도 당부했던 그런 어떤 숙의 과정으로서 충분했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보다는 이게 전당대회하고 맞물려서 전당대회에서 서로 간에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혹은 선명성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의도가 앞서다 보니까 그런 숙의보다는 서둘러 어쨌든 법을 처리하고 이 쟁점으로부터 좀 벗어나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앞섰던 게 아닌가 싶고요. 뭐두 의원에 대해서 당론 위배에 따른 어떤 민주당의 조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은 당론에 따를 의무도 있지만 어쨌든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표결할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 또한 있거든요.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뭐 당에서 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어떤 제재나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저런 소신도 저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국민들은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보안수사권을 필요 최소 범위에서 남겨놔야 된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거든요. 근데 집권 여당이 그런 여론을 거스르고 이런 결정을 했다면 저는 앞서 이제 뭐 국민 보고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보안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점이 저는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당 내부에서조차도 저런 저런 의견이 있고 또 우려가 있는데 이 상황을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그 타개해 나갈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1: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페이스북에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곧 다가올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어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썼는데 들어가 보니까 댓글들이 전부 악플이더라고요. 거의 악플이 달렸더라고요.
0: 아마 그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보안수사권의 전면 폐지가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쓴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곽상원 의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듯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하나뿐인 사위예요. 물론 아들도 있지만은요. 그런데 그동안에 소위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던 의원들 중에 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례로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민 고통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에서 이제 드러날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바로 많은 그 법률가들이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그 원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보안수사권 폐지의 인질처럼 만드는 이 현실이 네. 잘못된 것이지 제가 볼 때 곽상원 의원이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당론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투표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또 기권한 이소영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우리나라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치열하게 당에서 논의를 해서 당론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소신 투표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당론을 따르는 거는 그 과거의 그 뭐라 그럽니까?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중국의 공산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론에 달할 때까지는 상당히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지만 일단 의사결정으로서 결론이 나오면은 모든 것을 그 결론에 집중시켜야 된다는 게 민주집중제의 취지거든요.
1: 예.
0: 그런데 당론에 안 따랐다 해서 만에 하나라도 민주당에서 징계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민주주의 정당의 기본을 모르는 처사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예. 보통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배신자의 낙인이 찍히고 또 댓글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제 당을 떠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검사의 보안사건 폐지에 공개적으로 우려의 입장을 냈었죠. 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번 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3: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4: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입니다.
3: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습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예, 이거 대표적인 지금 검찰의 반응입니다. 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 예상을 하셨습니까?
2: 뭐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고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검찰 조직에서는 우려를
4: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2: 그런 우려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뭐 국회가 이렇게 법을 결정한 마당에 그동안에 검찰의 의견을 대표했던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뭐 그냥 이걸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검찰 내부의 그 뭐랄까 이에 대한 의견 표명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검찰 내부의 앞으로 이 그 사안에 대한 뭐랄까 반발이랄까 이런 게 어떤 형태로 확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과는 조금 양상이 다를 것 같아요. 이미 검경 수사권 분리나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거의 없습니다.
1: 네.
2: 수사 개시권이 없고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은 지극히 일부,
1: 네.
2: 이 그야말로 보안의 의미를 갖는 그런 수사권이기 때문에 이걸 없앤다 그래서 검찰 조직이 과거 수사권 그 조정 때처럼 대대적으로 반발을 하거나
1: 네.
2: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검찰에서 사직자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1: 네.
2: 예전처럼 그 검찰 업무가 좀 고되긴 하지만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그 직업적인 프라이드 같은 것도 많이 사라졌고 권한도 사라졌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실망한 그런 어떤 젊은 검사들이 일찌감치 사표를 내고 뭐 개업을 하든지 로펌에 가든지

0: 그런 현상들이 또 혹은 판사로 전직을 하든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검찰 내부에 축적된 수사 역량이 중수청으로 상당 부분 이전이 돼야 국가범죄수사 역량의 공백 없이 어떻게 보면 중수청이 출범해서 조금 그 조화롭게 이렇게 수사를 할수 있을 텐데, 지금 검찰 분위기로 봐서는 중수청으로 이적할 인력도 많지 않아 보일 뿐더러, 특히 검사들 중에 또 사직자도 늘어나고 그러면, 중수청이 출범은 하긴 하되, 이게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갖추고 수사를 할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어쨌든 정부로서는 시급히 대책을 좀 세워야 될것 같고, 아직 중수청이 어떤 구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 조직을 구성하고 수사를 할 건지도 불분명합니다. 이런 점들도 좀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국민보고대회를 한다면, 물론 뭐, 당의 의견과 별도로 정부가 세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인데, 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뿐만이 아니라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사의를 밝힌다고 했는데, 정성호 법무장관도 뭐 직접적으로 사표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의를 공개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2: 네.
1: 그래서 공소청, 중수청 출범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준비가 과연 잘될 것인가? 이런 점도 지금 의문입니다.
2: 그 준비가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3: 정호김 전
2: 하드웨어에
3: 의원입니다.
2: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지금 잔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장관은 실제로 사의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어떤 그런 그 보안 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때는 그것을 즉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점도 지금 이제 강조하고
1: 그렇죠.
2: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 해도

0: 같은데 그것이 완전히 체계가 잡히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동안 검찰이 갖고 있었던 그 수사에 대한 수사 역량이라든지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과연 공소청 중수청이 뭐 출범 그 시한은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부의 그런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갖춰져 있게 될 수 있을지 그런 점에서는 조심스럽지만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국회에서 할 일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안은 이제 정부로 가겠죠. 대통령은 이제 주말 사이에 귀국을 하겠고 야당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와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주말 사이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의 표심 잡기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 이번 전당대회는 7% 역전극이 될
3: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2: 저희가 조금 밀릴 건데요. 7%까지 밀리는 정도면 그러면 2주차에 비기고 3주차에 대승하면서 이거는 안정적으로 이길 겁니다. 정부는 5월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이 거부했습니다.
4: 5월 달에 처리해달라고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4: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나자는 제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요청을 하면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해야 되는데 제 전화번호 모르시나요? 그 중요한 사안을 당대표한테 왜 전화 안 하시죠?
1: 예, 뭐 보안사건 폐지 이야기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5월 처리를 하도록 제안을 했다 당에. 근데 이제 당에서 정청래 대표는 이제 못 받았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전당대회 영향은 어떻게 있을까요?
5: 글쎄요, 지금 와서 별로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폐지됐고 거기에 뭐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과정상에서 누가 더 선명했느냐? 누가 더 원칙적이었고 누가 더 일관성이 있었냐 이걸 가지고 지금 다툼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는 그게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정부도 무책임했고 총리도 무책임했고 당도 무책임했다. 이게 이제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의 일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뭐 선명성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 제가 보기엔 저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아까 이제 김민석 그 후보가 7%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의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세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저게 어떤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1: 그러니까 7%의 역전극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초기에는 내가 밀릴 건데 나중에 역전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초기라는 그게... 거는 충청
5: 그렇죠. 충청 부산을 거론을 했는데
1: 충청 부산.
5: 그게 실제 정확한 표계산이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열세라는 걸 인정하고 저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결집을 호소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언더독 전략이랄까 또 다른 형태의 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정청래 후보가 충청권에 연고가 있고 또 부산에 그 지지 기반이 강하다고 합니다. 뭐 그런 걸 의식해서 김민석 후보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일 결과가 나오니까 과반을 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게 아마 앞으로의 그 있을 순회 경선에 영향을 미칠 변수이자 관측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정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7% 역전극.
0: 그러니까는 지금 밀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든 정보를 받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소위 수학적으로 보자면 이게 지금 선호 투표 아닙니까?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일종의 페이스메이커로서 지금 뛰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선호 투표의 논리 때문에 뭐 어떻게 됐든 김민석 후보가 아직까지는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도로 있거든요.
1: 선호 투표 때문에.
0: 예, 정청래 후보가 사실 그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굉장히 불리한

0: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유시민 작가도 등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7%, 그다음에 첫 주에 10%가 밀리면 박빙 혈전이지만 7% 밀린 것 같고 대역전극이 시작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첫 주말, 그러니까 내일부터 주말이잖아요. 내일이 이제 충청권, 부울경이고, 그 다음 주말이 이제 인천, 제주, 그리고 TK가 있고, 마지막 주말이 이제 호남,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역전극을 펼치겠다. 이런 작전 같은데 말이죠.
2: 그러니까 호남이 어떻게 보면은 당원
1: 예.
2: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당원
1: 예.
2: 숫자도 많고 당원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입니다. 경기가 아마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순회 경선이 결국엔 승부처가 될 거고 김민석 후보만이 아니고 모든 후보가 사실 거기에 주력을 할 거라고
1: 예.
2: 봅니다. 정청래 후보가 기억나시겠지만 지방선거 때부터 호남을 정말 많이 갔잖아요.
1: 맞아요.
2: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지금 거처를 전북 익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만큼 이제 호남에 신경을 쓴다는 얘기고, 송영길 후보는 출신이 호남이에요. 그리고 호남의 표심이라는 건 민주당에서 갖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표심이 어떻게 보면 대세를 결정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아마 그런 점을 의식해서 막판 역전, 이런 얘기를 이제 그 김민석 후보도 하는 것 같은데, 알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으로 보면, 전체 여론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 있는데 거기에는 역선택이 좀 포함이 된것 같고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김민석 후보가 좀 근소하게 앞서는 이런 정도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선호투표제라는 이 선거 룰의 특성상 결국에 3위를 하는 후보의 2순위 표를 배분하게 돼 있는데
1: 그러니까요.
2: 과반이 안 되면 1차에서 그 점에 있어서는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 간의 일종의 이제 연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를 1위로 투표한 분들의 2위 투표는 김민석 후보에 많이 가지 않겠냐. 그래서 차이가 크진 않아도 근소하게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은데 문제는 1위 투표, 그러니까 1위 1순위 투표를 가장 많이 받아서 당대표가 돼야지 1순위 투표에서는 졌는데 이게 3위 후보의 2순위 투표를 받아가지고 당대표가 되면 그 리더십은 지금 민주당 분위기에서 굉장히 불안정할 겁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TV 토론 화면이 이제 나오는데 저만의 느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TV 토론 보면서 정청래 후보가 송영길 후보를 약간 살살 다루는 듯한 느낌도
0: 네.
1: 받았거든요. 그건 선호투표제도 의식한 것이 아닌가
0: 그렇습니다.
1: 싶기도 하고.
0: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전술적으로 자극을 해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도 이미 송영길 후보의 경우에는 국합, 배드캅에서 배드캅 역할을 나름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로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리라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두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정호겸, 전재규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경남 양산 기온이 무려 41.4도까지 치솟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가 겹치면서 경남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됐습니다. 폭염 현장을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경남 창원 시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도로가 쉴 새 없이 열기를 뿜어냅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겨우 볕을 가려봅니다. 버스 정류장에선 냉방장치가 가동되는 실내 쉼터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더운 날씨는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게 합니다.
2: 원래는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택시를 꼭 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는 거를 포기하고 이제 택시를 타러 가는.
1: 평소 시민들로 붐비던 도심 호수공원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나무 그늘 및 벤치마저 텅 비었습니다. 늘 저녁에 뛰다가 날을 바꿔 점심 운동에 나선 시민은 가마솥 같은 대낮 더위에 혀를 내두릅니다.

0: 평소에는 밤에 자주 뛰러 나오는데 요번에 처음 낮에 뛰러 와봤거든요. 근데 직사광선이랑 햇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얼굴도 쪄지는 느낌이고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1: 경남권은 말 그대로 푹푹 찌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40도를 넘긴 양산 지역. 낮 기온이 급기야 41.4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김해 39.8도, 진주 39도, 창원 39도 등 경남 평균 기온도 35도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됐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두 개의 고기압이 겹치며 생긴 열돔 현상으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 중대 경보까지 내려진 이런 폭염엔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2: 만약 외출을 하더라도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써 햇빛을 가리는 게 필요합니다.
1: 밤낮 없는 무더위에 경남 지역 온열질환자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3: 여름 휴가철 가장 바쁜 곳 중에 공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땡볕 아래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에 뜨겁게 달궈진 활주로, 또 찜통 같은 화물창고 안에서 무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비행기로 운송될 화물을 보관하는 인천공항 물류단지입니다.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단지로 들어오고 지게차가 바쁘게 움직이며 짐을 실어 나릅니다. 대형 화물의 수시로 오가는 차량으로 냉방 설비 설치가 어려운 창고 안. 가만히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작업자들은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5: 저희가 이제 A4 용지 같은 거 부착하거나 뭐할때 있는데 이게 땀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젖어서
6: 입주업체 직원입니다.
5: 젖고 그래요, 저희가. 그러니까 인쇄된 부분이 지워지고 그럴 정도고.
4: 대형 선풍기로 바람을 쐬고 차가운 물수건을 목에 둘러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7: 직원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렇게 목에 선풍기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지만 찜통 같은 창고 내부 열기를 버티기엔 역부족입니다.
8: 한 40도가량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원들이
6: 입주업체 대표입니다.
8: 이 박스 단위의 화물을 상하차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4: 펄펄 끓는 활주로 위 항공기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노동자들도 내리쬐는 뙤약볕과 아스팔트 열기를 그대로 견뎌야 합니다.
9: 한번 열 낮에
6: 지상조업 노동자입니다.
9: 저녁에도 식지를 않아요. 비행기에서도 그 나오는 그 뜨거운 열이 있거든요. 부조 그 엔진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열이 한 50도에서 한 70도.
4: 여름 휴가철 활기를 띠는 공항 곳곳에 이들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목요일은 어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56명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는데 부산에서 온열 질환에 따른 추정 사망자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환자는 1,701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13명이 됐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22일부터 아흐레째 온열 질환자가 50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며 8년 만에 41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이 극한 폭염이 영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41도의 벽이 끝내 무너졌습니다. 이틀째 40도를 넘었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2018년 강원 홍천의 41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8년 만에 새로 쓰인 겁니다. 122년 만에 폭염을 기록한 부산도 공식 관측소 기온은 36.8도였지만 금정구는 40도, 북부산도 39.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반도를 뚜껑처럼 덮은 이중고기압에 분지 지형까지 겹치며 열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 고기압이 위치하면 공기가 내려오는
12: 쪽이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입니다.
11: 그걸 우리나 꿀떡하면 꿀떡을 막고 있는 셈이고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꿀떡이 막힌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기죠.
10: 문제는 열기가 영남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영남을 달궜던 극한 폭염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12: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입니다.
13: 동풍이 불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운 지역이 반대로 한반도의 서쪽 지역이 불을 덮겠죠.
10: 다음 주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습니다. 체감 온도는 폭염 중대 경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적인 극한 폭염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4: 사흘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가 18%에 가까운 역대급 폭등세로 반등하며 6,590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피 반도체 대형주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며 171만 원에 올라섰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5: 연일 급락세를 맞으며 추락하던 코스피가 반등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격한 상승세에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조 2천억 원과 1조 1천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코스피는 장중 18% 넘게 오른 6,630선에 도달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02포인트, 17.91% 폭등한 6,595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가장 높은 상승률과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합계도 다시 5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6.81% 올라 26만 2,500원에 올라서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 상한가인 171만 8천원에 올라서며 171만 닉스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폭등은 미국 증시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반도체주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 반도체주 상승에는 OpenAI 출신 연구원이 설립한 대형 헤지펀드가 청산됐다는 소식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6: 4배 정도 레버리지를 썼대요.
12: 염승환 LS증권 이사입니다.
16: 투자를 더한 거죠. 그런데 미국의 시타델이라는 또 유명한 펀드가 이 네. 물량을 다 인수하기로 했나 봐요.
17: 걷어들였고.
16: 네. 그래서 이제 이 물량이 더 이상 안 나오고 네. 그게 이제 시장에 노출이 되니까 이제 비청산 끝난 것 같다.
15: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폭등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장 내내 뚜렷한 강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키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11.63% 오른 720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와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등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13.4원 내린 1,424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4: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빅테크의 실적 시즌을 거치며 다소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도 한층 완화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8: 석 달 만에 각각 89조 원과 60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우려를 완전히 잠재우기엔 부족했습니다. 시장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 최대 고객인 빅테크가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로 실제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적표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아마존의 2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20% 늘며 분기 기준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의 핵심인 클라우드 사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아마존은 올해 설비 투자도 기존 계획보다 200억 달러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사업 매출 증가율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AI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빅테크들이 기대 이상의 클라우드 실적과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놓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거란 기대도 커졌습니다.
19: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을 하더라도 수익성과는 괴리가 있다.
12: 김양택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입니다.
19: AI 거품론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잖아요. AI는 다크버블과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18: 메모리 업체들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빅테크에 장기 공급 계약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공급 부족은 내후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20: 27년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올해 대비 더욱 심화되며 콜 내용입니다. 28년에도 이러한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8: 이번 실적 시즌을 계기로 AI 투자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면서 피크아웃 우려도 한층 잦아들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4: 대기업

0: 성과급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주식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원 더 거쳤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22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원 17.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급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영향으로 소득세 수입이 75조 7천억 원으로 10조 4천억 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4조 3천억 원 늘어난 49조 3천억 원이 거쳤습니다. 특히 증권 거래세는 증권 거래 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영향으로 5조 2천억 원, 338.7% 늘어난 6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1: 수원역 거리와 서울 강남에서 마약에 취해 이상 행동을 한 투약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행인과 차량이 오가는데도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2: 경기 수원역 앞 로데오 거리.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여성이 제자리에서 뜀박질합니다. 급기야 길바닥에 대자로 벌렁 드러눕더니 옆으로 구르고 기어다니기까지 합니다. 주변에 행인들이 오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난 29일 아침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호 입원 조치하고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강남의 좁은 골목길. 한 여성이 다리를 뻗고 누워 있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택시가 다리를 밟고 지나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태어납니다. 지난 6월 경찰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20대 여성 B씨의 신체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눈 초점이 풀려 있고 설명도 횡설수설하는 데다 팔에서는 주삿바늘 흔적들도 확인된 겁니다. B씨 역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함께 살던 다른 여성도 약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 신논현역 앞에서도 프로포폴 약병과 주사기를 소지한 3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되는 등 일상 속 약물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 서울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목적, 마약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와 피해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추가 전세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남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170억 원가량을 가로채 죄질이 나쁘고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0여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0: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은 2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강제 종료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범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은 일사천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석에선 박수 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4: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체계로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5: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0: 찰 권력을 헌법과
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0: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2: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담긴 걸 겨냥해 이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3: 이 법안이 이재명
1: 국민의힘
3: 원내대표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 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2: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직후엔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대폭 줄인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곧장 또 필리버스터로 맞받았습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는 8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서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반대해온 보수 야권이 헌법소송을 예고한 상태라 여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민주당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보완 수사권마저 폐지되면서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제 법률적으로는 모두 완성됐습니다.
5: 다만 장윤기 사건 등으로 최소한의 검찰 수사는 필요하다는 여론도 컸던 만큼 여야 모두 혹시 이어질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추가 여론전 채비에 나설 태세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로 이제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난 3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검찰청 문을 닫고 수사기소 분리체제를 못 박은 데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한 겁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 미비점을 보완하게 했는데 검찰 스스로는 영장 청구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7: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첨단화된 수사 기법과 그리고 경찰들의 폭주도 막을 수 있게.
6: 보완수사권 폐지로 제2의 장윤기 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민주당은 후속 입법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다음 주 초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정권 송치, 즉 혐의 유무와 별개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게 하는 방안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당 차원의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 기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을 맞으며 관련 후폭풍도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법안 처리 직전까지 여당 내에서도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됐고 주무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예 공개적인 사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8: 보완 수사로 새롭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된 사례가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8: 이 제도 개선이 국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6: 국민의힘은 보완 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한 모든 국민 피해는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3: 평범한 국민은 부실 수사.
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3: 고통받을 것입니다. 돈 없고 힘 없으면 더욱더 고통받을 것입니다.
6: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와 오는 10월 중수청, 공소청 출범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이른바 검수완박은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형사사법 체계인 만큼 제2의 장윤기 사건 등이 불거질 경우 그 피해는 물론 정치적 파장도 적잖을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4: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유감을 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5: 각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황에도 법안 통과가 강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대행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9: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1: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입니다.
9: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습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막을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 건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입니다.
5: 검사가 보안 수사를

0: 요구하면 경찰은 한달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실효성을 두고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실, 지연 수사를 막기 위한 장치로 보안수사 요구권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보안수사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한달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인 수사준 측에서 3개월 내에 하도록 한 보안수사 처리 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간도 단축한 겁니다. 공소청장이 보안수사를 맡을 수사기관을 지정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법경찰관을 교체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늘어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옵니다. 한 현직 검사는 보안수사를 요구하면 지금도 3개월을 넘기기 일쑤인데 경찰에 사건이 몰리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검찰이 보안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한달 안에 처리된 건 10건 중 3건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의 24.3%는 3개월을 넘겼거나 보안수사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대검찰청도 보안수사권 폐지로 요구 절차만 반복될 수 있다며 직무배제나 징계 요청 같은 사후적 조처만으로 수사 지연이나 사건 암장 문제를 해소하긴 어려울 거라 내다봤습니다. 추후 이른바 7대 범죄 사건에 대한 전권 송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해 거듭 보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도록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혼란을 막을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2: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권한 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이 강력한 민주적 통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0: 경찰이 오랜 검찰의 견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수사 역량을 입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권한은 한층 더 막강해집니다. 견제 없는 수사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강력한 민주적 통제를 내세웠습니다.
4: 나아가 내부 비리 감찰
5: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4: 강력한 민주적 통제 장치와 기관 간 견제 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 신설이 핵심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외부위원 100명 규모의 독립된 조직을 두고 인권 침해나 부실, 불공정 수사 사례 등을 직접 조사해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권한과 인력으로 13만 명이 넘는 공룡조직을 상시 감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6: 상시적으로 많은 사건을 감시, 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의 통제 기능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일상적인 통제 장치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3: 특히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찰 스스로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끌어올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선 현장에선 오히려 업무 과부하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7: 훨씬 더 업무량이
5: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입니다.
7: 과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가산점이라든가 승진, 뭐 수당이라든가 또는 뭐 현실적으로 수사 경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인책을 써야 될 거로 봅니다.
3: 경찰이 실효적인 견제 장치와 수사 역량을 담보할 쇄신안을 통해 수사 권한 독점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대법원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재판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재판 심리가 한층 충실해질 경우 심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지진 발생 뒤 72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난 일본 구마모토에서는 구조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0: 지금까지 사망자가 35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기와 수돗물 공급 재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구마모토 강진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쇼핑몰에 굴착기가 투입됐습니다.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자 구조 작업은 일단락되고 마지막 실종자 점검에 들어간 겁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몰에선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굴뚝이 무너진 야스시로의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구조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실종자도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9: 현장에 더 이상 구조를 필요로 하는 인원이 없음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구조활동을 모두 종료했습니다. 기아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입니다.
8: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고통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복구되지 않으면서 승용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9: 한 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대피소에서 울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돼 차에서 자는 걸 선택했습니다.
8: 2차 강진 우려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주민들도 상당수입니다.
9: 정말 피곤합니다. 차에서 지내다 보니 수면이 부족합니다.
8: 275명이 숨졌던 10년 전 강진 때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피난 생활과 의료 공백에 따른 사망자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은 단전 단수를 복구하는 데 속도를 내는 한편 폭염 속 이재민들의 건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2: 지난 29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미국이 대규모 공습을 재개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확전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0: 전문가들은 이번 휴전 결렬의 출발점이 미국이 아닌 이란의 선제 공격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눈에는 눈에 보복을 주장해온 이란. 기본적으로 보복이 목적이었던 만큼 미국이 공격을 멈췄으니 보복 작전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9: 이번에 우리의 전략은 보복 대응이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양해각서를 위반한 걸 막기 위해 보복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무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입니다.
10: 하지만 불안한 휴전 상태를 먼저 깬 건 이란이었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격이 뻔한 상황에서 선제 공격에 나선 건데 이란의 전략적 판단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9: 이란은 고통을 외부로 전가하고 공격 범위를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란이 공격을 감행하는 이유입니다. 알리바예즈 국제위기그룹 중동 담당자입니다.
10: 전쟁도 평화도 아닌 현상 유지보다 전쟁을 확대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11: But the war that has a regional-wide
9: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쟁은 이란에 유리합니다. 전쟁이 확산하면 혼란이 가중될 거라는 공포, 그리고 안보와 에너지 측면에서 불안정을 초래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10: 실제로 이란은 후티 반군 등 중동의 이란 대리 세력을 통해 전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공격이 대리 세력과 결합한 다중전선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와 해상 교통로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한층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진단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이 국제사회의 억제력이 마비된 채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0: 굳건한 동맹 없이도 무기를 주고받는 모듈형 연대와 물류망을 인질로 잡는 공급망 타격이 새로운 안보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미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작동하던 국제 억제력이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과거의 강력한 경제 제재나 경고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론 부용이 완성된 모듈형 반소방 연대가 꼽힙니다. 거창한 동맹이나 조약 없이도 북한의 포

0: 북한이나 이란의 드론처럼 필요한 무기와 물자만 톱니바퀴처럼 거래하는 겁니다. 서방의 제재망을 비웃듯 형성된 이 암시장 네트워크가 이제 공식 전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1: 러시아는 북한이 실전 경험을 쌓고 무기를 개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아시아 모든 국가에 위협이 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0: 또 다른 특징은 단순한 영토 점령이 아닌 상대의 경제적 생명줄을 타격하는 공급망의 무기화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란 상선 타격이나 신이란 세력의 석유시설 위협처럼 전선은 물류와 에너지 인프라 전체로 번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 같은 영내 강국들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대신 자국 인프라를 위협하는 세력만 직접 타격하는 실용주의로 선회했습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군은 자국의 주요 석유시설들에 가해진 공격과 연루된 이라크 내 무장 민병대 소속의 특정 목표물들을 겨냥해 정밀 타격 작전을 단행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설명입니다.
0: 세계는 이제 3차 대전이라는 단일 폭발이 아닌 통제 불능의 대리전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상시적 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 전쟁에 개입하는 세력이 늘고 더 많은 국가로 확산되는 상황은 우리를 이전보다 훨씬 더 최악의 사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파르크라크 UN 부대변인입니다.
0: 정면 충돌은 피하되 조용한 균열은 가속화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시작됐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안보와 공급망 전략 역시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지난달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3: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 증가가 내수 개선을 이끌었지만 중동 정세와 물가, 고용에서 불안이 남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난달 우리 산업은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한 달 전에 비해 늘었습니다. 3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입니다. 특히 생산이 한 달 전보다 2.3% 늘어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15.4% 늘었고 반도체도 증가 전환하며 4.5% 늘어났습니다.
5: 3월 달 자동차 부품 화재
1: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입니다.
5: 신차 효과로 인해서 또한 6월 달에 아마 정부 개소세 인하 종료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6월 달에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15.4% 증가하였습니다.
4: 지출 측면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두 달 연속 늘었습니다. 소비는 2.7% 늘었는데 승용차와 통신기기, 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가 12.6% 늘어 1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데 힘입었습니다. 승용차 판매가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인 21.8% 늘었고 삼성전자와 LG전자 할인 행사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설비 투자는 5.8%, 건설업체 시공 실적인 건설기성도 4.1% 증가했습니다.
6: 7월 소비자 심리지수
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6: 모두 개선세를 보이는 등 실물 경제는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중동 정세가 불투명하고 식품 가격 인상은 물론 폭염으로 농축산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물가 불안이 여전합니다. 이번 달 증시 대폭락이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서민 일자리 저수지로 불리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 기성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청년 등 고용부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8.7도, 습도는 80%입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3분입니다. 잠시 뒤 듀엣토의 더 클래식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0: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2: What's your name?
3: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4: 이름이 뭐예요?
3: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 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대표가 2027 페노메논 개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페노메논은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팬이라는 단어와 현상을 뜻하는 단어 페노메논을 결합한 개념입니다. K-POP 산업의 중심, 팬덤의 힘에 주목하겠다는 뜻인데요. 내년 12월 서울과 경기에서 11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대형 기획사인 하이브, SM, YG, JYP가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페노메논은 어떤 공연일까요? 한국판 코첼라답게 정상급 K-POP 가수들의 공연부터 힙합, 재즈, EDM까지 다양한 음악 공연이 열립니다. 또 기존의 시상식과 달리 한 해 동안 활발히 활동했던 팬덤에게 상을 수여합니다. 이에 더해 영화, 드라마, 뷰티 등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체험 공간도 마련돼 페스티벌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 페스티벌에 52만 명이 방문할 것을 예상하며 약 1조 원의 경제 효과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박진영 대표는 한국이 팬덤 산업의 리더가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 교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페스티벌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연 설비 개선에 12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7월 31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리스트의 사랑의 꿈, 선우예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7월 31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듀엣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리스트의 사랑의 꿈, 선우예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1886년 7월 31일은 프란츠 리스트가 세상을 떠난 날이네요. 제가 태어나기 딱 100년 전에 떠나셨으니까 오늘이 그의 사망 140주기가 되는 날이네요.
1: 리스트는 피아니스트의 작곡가입니다. 역사상 최고로 손꼽히는 피아니스트였는데 이후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남겼고요.
0: 리스트는 어린 시절 엄청난 신동으로 유명했는데요. 헝가리를 떠나 빈으로 이주해 카를 체르니에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체르니는 리스트의 재능을 보고 수업료 없이 가르쳐줬다고 하죠.
1: 이 리스트에게 큰 영향을 준 음악가로는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1살의 젊은 음악가 리스트는 파리에서 파가니니의 연주를 들었는데 엄청나게 기교적인 파가니니의 연주를 들은 리스트는 이후 피아노 테크닉의 연마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0: 리스트 이전까지만 해도 음악회는 여러 음악가들이 교대로 무대에 나와 다양한 곡을 연주하는 형태였는데요. 리스트부터 피아노 한 대만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연주하는 음악회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리스트의 피아노 연주회는 당시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모았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아이돌 가수 같은 화제를 모았다고 해요. 우선 잘생겼대요.
0: 잘생겼죠.
1: 그래서 피아노가 원래 뒤로 돌아서 하는
0: 그렇죠,
1: 거였는데
0: 등 뒤로 하는 건데
1: 옆으로 돌아서 하는 게 리스트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0: 그렇죠,
1: 거라고요.
0: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1: 그리고 리스트가 벗은 장갑을 던지면 그걸 받은 귀부인들이 기절하고 그랬대. 지금의 BTS인 거야.
0: 그렇죠. 근데 실제 얼굴을 보니까

0: 막 그리고 미남형이라 보다 당시 시대의 상인 것 같아요.
1: 그때 먹힌 거죠. 근데 이제 다 똑같이 그러니까 다 진하게 생겼으니까 외국인은
0: 좀 되게 그래서 독특한 외모.
1: 외국에서 좋아하는 외모 보면
0: 전혀 다르죠.
1: 광대가 있고 그리고
0: 신기해요.
1: 이 T존이 세게 있고 막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리스트가 파가니니 같은 음악가와 다른 점은 자신이 개발하고 터득한 기교, 운지법, 작곡법을 거리낌 없이 공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 작품을 피아노로 편곡한 악보를 출판해 다른 피아니스트들도 연주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를 통해 후배 작곡가들과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기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고 하죠.
1: 말하자면 자기 영업 비밀인데 그걸 그대로 공개한 거죠.
0: 아무리 악보 그대로 자기와 똑같이 연주해도 자기보다 잘 칠 수는 없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젊은 리스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음악가가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였다고 하죠. 바로 파가니니의 곡을 편곡한 작품입니다. 라 깜파넬라, 랑랑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리스트의 라 깜파넬라, 랑랑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오늘은 음악가 프란츠 리스트의 사망 14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0: 이 리스트는 피아니스트와 작곡뿐만 아니라 교육자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리스트는 어린 시절 체르니에게 수업료 없이 피아노를 배웠는데요. 그래서인지 리스트도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음악가들을 거절하지 않고 무료로 음악을 가르쳐줬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좀 될성부름 나무한테만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1: 리스트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자신이 리스트의 제자라고 하면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던 여성 피아니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스트가 연주회를 하러 그 마을을 방문하자 그 여성은 리스트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고 하죠. 그 말을 들은 리스트는 그 여성에게 어디 피아노를 한번 연주해보라 했고요. 어떤 점은 좋고 어떤 부분 나쁘다고 이야기한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내 제자가 맞소.
0: 그러고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싶네요.
1: 리스트는 동료 음악가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죠. 리스트 이후 도우나티, 바르톡 음악가들을 배출한 헝가리 음악원도 리스트의 주도로 설립된 곳이고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국제공항의 이름에도 리스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리스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으로 헝가리 광시곡 2번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입니다. 저희 내일 토요일 실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축구도뉴스도핵심은속도와정확성입니다대한민국의운명을바꿀월드컵소식부터놓치면안될오늘의뉴스까지가장빠르고날카롭게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저구작철도함께듣습니다지금바로채널고정하세요
3: AI 는무엇이든척척만들잖아요그런데 AI 가되살릴수없는소리도있대요사라지면다시살릴수없는대한민국의푸른자연을지켜주세요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뉴스채널 YTN 뉴스 FM 에서자정을알려드립니다
6: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로함께전해드립니다
7: 경남평균기온도35도를웃돌며전국에서가장뜨거운곳이됐습니다한반도상공에두개의고기압이겹치며생긴열돔현상으로열기가빠져나가지못하고계속쌓이고있기때문입니다폭염중대경보까지내려진이런폭염엔노약자뿐아니라건강한사람도외출을자제하는게좋습니다
8: 만약외출하더라도햇빛에노출되는피부에는자외선차단제를꼼꼼히바르고챙이넓은모자를써햇빛을가리는게필요합니다
7: 밤낮얻는무더위에경남지역온열질환자수도가파르게늘고있습니다온열질환위험이최고조에달한만큼건강관리에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9: 폭염이지속하면서더위로응급실에실려가는사람이하루수십명씩발생하고있습니다
10: 특히부산에서는기저질환이있던20대청년이온열질환으로사망하는사례가보고됐습니다이문석기자입니다
11: 온열질환환자56명이추가로발생했습니다이가운데부산에서사망자가보고됐습니다20대남성이었는데집안에서쓰러져있다발견됐습니다올여름들어청년층에서온열질환사망자가나온건이번이처음입니다누적환자수는벌써1700명을넘었고사망자역시13명으로늘었습니다이번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청년층도온열질환에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실제로올해발생한온열질환환자통계를보면4명가운데1명꼴로 20, 30대청년이었습니다특히이번사망자는기저질환을앓고있던거로조사됐습니다당뇨나고혈압심뇌혈관질환등기저질환이있다면온열질환에더더욱주의가필요합니다탈수로인해혈액농도가짙어지면혈압이상승하고혈당이높아지는등증상이악화할위험이커지기때문입니다따라서목이마르지않더라도물을자주마셔땀으로빠져나간수분을보충해주는게중요합니다다만신장질환을앓는사람은저나트륨혈증위험이있는만큼하루에마실물양을반드시의사와상의해야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0: 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더위에취약한택배물류센터를예고없이방문해폭염대응상황을점검했습니다김장관은어제경기파주시에있는택배물류센터에서시원한물제공냉방장치가동2시간마다20분휴식등폭염안전5대기본수칙이제대로이행되는지점검했습니다노동부는오는9월말까지폭염안전특별대책반을운영하며물류유통업등폭염취약사업장을중심으로주야간현장점검과감독을강화할계획입니다
9: 여름 휴가철 공항이 가장 바쁜 시기에 땡볕 아래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10: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뜨겁게 달궈진 활주로와 찜통 같은 화물 창고 안에서 무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2: 비행기로 운송될 화물을 보관하는 인천공항 물류단지입니다.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단지로 들어오고 지게차가 바쁘게 움직이며 짐을 실어 나릅니다. 대형 화물의 수시로 오가는 차량으로 냉방 설비 설치가 어려운 창고 안. 가만히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작업자들은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13: 저희가 이제 A4 용지 같은 거 부착하거나 뭐 할 때 있는데 이게 땀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젖어서 이게 막 젖고 그래요, 종이가. 그러니까 인쇄된 부분이 지워지고 그럴 정도고.
12: 대형 선풍기로 바람을 쐬고 차가운 물수건을 목에 둘러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14: 직원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렇게 목에 선풍기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지만 찜통 같은 창고 내부 열기를 버티기엔 역부족입니다.
15: 한 40도가량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원들이 이 박스 단위의 화물을 상하차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12: 펄펄 끓는 활주로 위 항공기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노동자들도 내리쬐는 뙤약볕과 아스팔트 열기를 그대로 견뎌야 합니다.
16: 한번 열 낮에 달궈지면은 저녁에도 식지를 않아요. 비행기에서도 그 나오는 그 뜨거운 열이 있거든요. 부조 그 엔진이라 해가지고 그에서 나오는 열이 한 50도에서 한 70도.
12: 여름 휴가철 활기를 띠는 공항 곳곳에 이들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9: 사흘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가 18%에 가까운 말 그대로 역대급 폭등세로 반등하며 6,590선에 안착했습니다.
10: 코스피 반도체 대형주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며 171만 닉스에 올라섰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연일 급락세를 맞으며 추락하던 코스피가 반등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격한 상승세에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조 2천억 원과 1조 1천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코스피는 장중 18% 넘게 오른 6,630선에 도달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02포인트, 17.91% 폭등한 6,595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가장 높은 상승률과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합계도 다시 5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6.81% 올라 26만 2,500원에 올라서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 상한가인 171만 8천원에 올라서며 171만 닉스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폭등은 미국 증시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반도체주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 반도체주 상승에는 오픈 AI 출신 연구원이 설립한 대형 헤지펀드가 청산됐다는 소식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8: 4배 정도 레버리지를 썼대요. 그러니까 자기 원금의 4배를 빚으로 투자를 더한 거죠. 근데 미국의 시타델이라는 또 유명한 펀드가 이 물량을 다 인수하기로 했나 봐요.
19: 걷어들였군요.
18: 예. 그래서 이제 이 물량이 더 이상 안 나오고 그게 이제 시장에 노출이 되니까 이제 빚 청산 끝난 것 같다.
17: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폭등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장 내내 뚜렷한 강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키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11.63% 오른 720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와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등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13.4원 내린 1,424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9: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한 거래 첫날인 어제 거래 대금이 4분의 1가량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종목의 거래 대금은 그제의 4분의 1가량인 3조 54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빅테크의 실적 시즌을 거치며 다소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10: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도 한층 완화되고 있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4: 석 달 만에 각각 89조 원과 60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우려를 완전히 잠재우기엔 부족했습니다. 시장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 최대 고객인 빅테크가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로 실제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적표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아마존의 2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20% 늘며 분기 기준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의 핵심인 클라우드 사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아마존은 올해 설비 투자도 기존 계획보다 200억 달러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사업 매출 증가율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AI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빅테크들이 기대 이상의 클라우드 실적과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놓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거란 기대도 커졌습니다.
19: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을 하더라도 수익성과는 괴리가 있더라라는 게 AI 거품론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잖아요. AI는 다크버블과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4: 메모리 업체들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빅테크에 장기 공급 계약 요청이 지속됩니다.

0: 지적되고 있다며 이런 공급 부족은 내후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1: 27년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올해 대비 더욱 심화되며 28년에도 이러한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0: 이번 실적 시즌을 계기로 AI 투자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면서 피크아웃 우려도 한층 잦아들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4: 당신은 나의 동반자.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며 8년 만에 41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극한 폭염이 영남을 넘어 전국으로

0: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41도의 벽이 끝내 무너졌습니다. 이틀째 40도를 넘었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2018년 강원 홍천의 41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8년 만에 새로 쓰인 겁니다. 122년 만에 폭염을 기록한 부산도 공식 관측소 기온은 36.8도였지만 금정구는 40도, 북부산도 39.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반도를 뚜껑처럼 덮은 이중고기압에 분지지형까지 겹치며 열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 고기압이 위치하면 공기가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나라 저기 꿀떡하던 꿀떡을 막고 있는 셈이고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꿀떡이 막히는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식이죠.
1: 문제는 열기가 영남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영남을 달궜던 극한 폭염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3: 바람의 방향이 동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풍이 불게 되고요. 그래서 동풍이 불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운 지역이 반대로 한반도의 서쪽 지역이 불을 받겠죠.
1: 다음 주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습니다. 체감 온도는 폭염 중대경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적인 극한 폭염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40도를 넘는 폭염은 예전에는 평생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한 극단적인 이상기후였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폭염을 일으킨 2018년을 기점으로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40도 극한 폭염이 이제는 매년 찾아오는 일상의 위험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상청 데이터로 본 폭염 현황,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한낮 도심 전체가 거대한 가마솥처럼 달아오릅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야외 근로자들도 숨막히는 더위에 지쳐갑니다. 기상청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을 통틀어 어쩌다 한두 건, 모두 합쳐 8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던 2018년엔 한 해에만 무려 60건 이상의 40도 돌파 기록이 폭발했습니다.
5: 2018년 이전 일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 오른 경우는 총 8건에 불과하지만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60건 넘게 관측되었습니다.
4: 문제는 2018년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폭염의 체급 자체가 올라가면서 최근 2024년과 2025년에도 경기 여주와 안성 등지에서 40도와 41도를 넘나드는 극단적 더위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전국 기상 관측사상 처음으로 공식 지점에서 41도 이상의 폭염이 기록되며 또 다른 폭염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6: 2018년 대폭염 이전에는 40도가 예외적인 대재난이었다면 이후에는 한반도 기온 상승과 함께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위험, 즉 뉴노멀이 된 겁니다.
4: 2018년 폭염을 계기로 한반도의 여름철 기온 기준선 자체가 40도 안팎까지 치솟은 상황. 지자체의 방제 기준과 재난 대응 시스템 역시 심해진 극한 폭염을 상시 전제로 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목요일이었던 그제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56명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 한 명이 숨졌는데 이번 사망자는 20대 남성으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누적 환자는 1,701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13명이 됐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주말 이후 폭염 중대경보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주는 긴장해야 하는 한 주간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밀착 관리하고 무더위 쉼터를 지속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폭염의 위기 수준은 재난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돼 있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 최근 폭염 상황으로 미뤄볼 때 올해 여름도 지난해와 같은 장기간의 중대본 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7: 폭염 중대본 본부장이 비상상황에 잘 대비하고 있는지 살피러 왔습니다. 이곳은 심각한 무더위 땐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르신 많고 지역이 넓은 농촌 폭염 관리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8: 이제 드론을 통해서 들에 나가서 이제 야외 활동을 하거나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댁으로 들어가시라. 그다음에 이제 무더위 쉼터를 찾아서 가시라. 이런 이제 안내 방송을 하게 됩니다.
7: 중대본이 가동되면 중앙과 지방 정부는 무더위를 태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젠 그늘막 개수 늘리는데 그쳐선 안 됩니다. 노인 노숙자 직접 찾아가 건강 챙겨야 하고 무리한 공사 현장 확인에 작업 중단 조치 바로 해야 합니다. 폭염 중대본이 가동된 건 무더위를 국가 재난으로 인정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가 급속도로 닥치면서 지난해 중대본 가동일이 무려 40일을 넘는 등 폭염 중대본 장기 가동이 고착화하는 불안한 모양새입니다. 비교와 분석이 일상이라 성적도 쉽게 매기곤 하는데 온열 사망자 질환자 최소화하고 가축 폐사 등 재산 피해 눈에 띄게 줄이는 데서 올해 여름 폭염 대응의 성패 역시 갈릴 걸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9: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검사의 보안 수사권까지 전면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곽상원 의원이 반대,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그제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포결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 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공지를 통해 이번 형소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 독점과 남용을 막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살다 보면 알게 돼.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0여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체계가 전면적인 대전환을 맞게 됐는데요.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은 2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강제 종료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범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검찰 보안수사권

0: 폐지 법안은 일사천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석에선 박수 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1: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체계로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2: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0: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담긴 걸 겨냥해 이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3: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호권을 행사하십시오.
0: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직후엔 신속처리한 건 심사기간을 대폭 줄인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곧장 또 필리버스터로 맞받았습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는 8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서 70여 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반대해온 보수 야권이 헌법소송을 예고한 상태라 여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와 관련해 비판을 이어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 주진호 의원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조항이라면서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한 기소, 현저한 재량권 일탈에 의한 불법적 기소는 재판받는 분들이 불법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조기에 억울한 재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국민 기본권 보장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물론 보안수사권도 완전히 폐지됩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우려에 따라 7대 범죄에 대한 전권 송치 의무화 등 보안책들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5: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입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무마 의혹 등으로 쟁점으로 떠올랐던 보안수사권 역시 결국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됐습니다. 대신 경찰에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보안수사 요구권만 남았습니다. 기존에는 1차 수사권은 경찰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안수사권은 검찰이 나눠 가졌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오직 사법경찰관만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수사권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삭제되면서 검사의 권한은 크게 줄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법안을 통한 보안책도 추진됩니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로 넘기는 전권 송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올가을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내에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 상정 막판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 등이 포함되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은 갖춰졌습니다. 다만 후속 법안을 통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를 두고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4: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대행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는지 국민 보호에 부족함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첫 순회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승리의 고지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김민석 후보는 용수철처럼 막아내겠다며 뒷심을 강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6: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된 날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필두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까지 이른바 팀 정청래가 뭉쳤습니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의 최선봉에서 많은 화살을 맞았지만 개혁의 깃발을 내릴 수 없었다며 자신의 공을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고향 충청권 순회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승리의 고지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7: 노무현 대통령께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6: 김민석 후보는 충청권부터 시작하는 첫 주엔 다소 밀리더라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을 거라며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7%까지 밀리는 정도면 2주차에 비기고 3주차에 대승하면서 용수철처럼 솟아오르겠다며 뒷심을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 측이 몰려다니며 불법 개파 행위를 하고 있다고도 거듭 날을 세웠는데 실제 당선 권위는 정 후보와 친청 최고위원 후보들의 연계 홍보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8: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 사실상 방조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불법 개파 행위다 해서.
6: 선거 전 초반 거친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던 송영길 후보는 호전적인 메시지는 줄이고 전통 지지층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루 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하이도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전남 광주 무등산을 찾아 노무현기를 걸었습니다. 송 후보는 SNS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검찰과 싸워 무죄로 돌아왔다면서 김대중의 포용, 노무현의 용기, 민주당의 뿌리를 잇는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순회 경선은 충남과 충북, 대전과 세종에서 치러집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만큼 초반 판세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당권 주자들이 참여하는 2030 청년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대변인인 이현희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최종 면접 형식의 토크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30분 동안 출마 동기와 함께 청년에게 선택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청년 정책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0: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며 8년 만에 41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극한 폭염이 영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3: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41도의 벽이 끝내 무너졌습니다. 이틀째 40도를 넘었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2018년 강원 홍천의 41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8년 만에 새로 쓰인 겁니다. 122년 만에 폭염을 기록한 부산도 공식 관측소 기온은 36.8도였지만 금정구는 40도, 북부산도 39.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반도를 뚜껑처럼 덮은 이중고기압에 분지지형까지 겹치며 열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 고기압이 위치하면 공기가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나라 저기 꿀뚝하던 꿀뚝을 막고 있는 셈이고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꿀뚝이 막힌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기죠.
3: 문제는 열기가 영남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영남을 달궜던 극한 폭염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5: 바람이 바뀌는

0: 동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풍이 불게 되고요. 그래서 동풍이 불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운 지역이 반대로 한반도의 서쪽 지역이 불을 받게 됩니다.
1: 다음 주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습니다. 체감 온도는 폭염 중대경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적인 극한 폭염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2: 40도를 넘는 폭염은 예전에는 평생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한 극단적인 이상기후였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폭염을 일으킨 2018년을 기점으로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40도 극한 폭염이 이제는 매년 찾아오는 일상의 위험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상청 데이터로 본 폭염 현황,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한낮 도심 전체가 거대한 가마솥처럼 달아오릅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야외 근로자들도 숨막히는 더위에 지쳐갑니다. 기상청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을 통틀어 어쩌다 한두 건, 모두 합쳐 8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던 2018년엔 한 해에만 무려 60건 이상의 40도 돌파 기록이 폭발했습니다.
3: 2018년 이전 일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 오른 경우는 총 8건에 불과하지만 2018년 한해 동안에는 60건 넘게 관측되었습니다.
1: 문제는 2018년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폭염의 체급 자체가 올라가면서 최근 2024년과 2025년에도 경기 여주와 안성 등지에서 40도와 41도를 넘나드는 극단적 더위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전국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공식 지점에서 41도 이상의 폭염이 기록되며 또 다른 폭염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4: 2018년 대폭염 이전에는 40도가 예외적인 대재난이었다면, 이후에는 한반도 기온 상승과 함께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위험, 즉, 뉴 노멀이 된 겁니다.
1: 2018년 폭염을 계기로 한반도의 여름철 기온 기준선 자체가 40도 안팎까지 치솟은 상황. 지자체의 방제 기준과 재난 대응 시스템 역시 심해진 극한 폭염을 상시 전제로 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 목요일이었던 그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 5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 한 명이 숨졌는데 이번 사망자는 20대 남성으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누적 환자는 1,701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13명이 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위에 취약한 택배 물류센터를 예고 없이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경기 파주시에 있는 택배 물류센터에서 시원한 물 제공, 냉방 장치 가동, 2시간마다 20분휴식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상하차장, 분류장 등 주요 작업 장소에 온습도계가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장 인근에 냉방 가능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폭염의 위기 수준은 재난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돼 있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폭염 상황으로 밀어볼 때 올해 여름도 지난해와 같은 장기간의 중대본 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5: 폭염 중대본 본부장이 기상 상황에 잘 대비하고 있는지 살피러 왔습니다. 이곳은 심각한 무더위 땐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르신 많고 지역이 넓은 농촌 폭염 관리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6: 이제 드론을 통해서 들에 나가서 이제 야외 활동을 하거나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댁으로 들어가시라, 그다음에 이제 무더위 쉼터를 찾아서 가시라, 이런 이제 안내 방송을 하게 됩니다.
5: 중대본이 가동되면 중앙과 지방 정부는 무더위를 태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젠 그늘만 계속 늘리는데 그쳐선 안 됩니다. 노인 노숙자 직접 찾아가 건강 챙겨야 하고 무리한 공사 현장 확인에 작업 중단 조치 바로 해야 합니다. 폭염 중대본이 가동된 건 무더위를 국가 재난으로 인정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가 급속도로 닥치면서 지난해 중대본 가동일이 무려 40일을 넘는 등 폭염 중대본 장기 가동이 고착화하는 불안한 모양새입니다. 비교와 분석이 일상이라 성적도 쉽게 매기곤 하는데 온열 사망자 질환자 최소화하고 가축 폐사 등 재산 피해 눈에 띄게 줄이는 데서 올해 여름 폭염 대응의 성패 역시 갈릴 걸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2: 검사의 보안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곽상원 의원이 반대,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그제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공지를 통해 이번 형소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 독점과 남용을 막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이어져온 검찰 체제 해체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7: 지난 3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여당. 하지만 보안수사권 존폐를 두고는 한동안 논의를 미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데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이어갔지만 찬반 양측의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안수사권 문제는 다시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연초 기자회견에서 보안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8: 저는 보안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7: 취임 1년 회견에선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했습니다.
8: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7: 결국 당내 강경파 주도로 만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당론으로 추인됐고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이제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78년간 유지된 검찰 중심의 수사 구조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로 수사권 구조 재편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당장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사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때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0여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인 대전환을 맞게 됐는데요.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은 2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강제 종료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범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은 일사천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석에선 박수 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6: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체계로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7: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5: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담긴 걸 겨냥해 이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8: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 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5: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직후엔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대폭 줄인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곧장 또 필리버스터로 맞받았습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는 8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서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 전면 개편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반대해온 보수 야권이 헌법 소송을 예고한 상태라 여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마침내 지난날 다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고 감회가 깊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가슴에 남아있었다며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준 정부와 여당에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물론 보안수사권도 완전히 폐지됩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우려에 따라 7대 범죄에 대한 전권 송치 의무화 등 보안책들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9: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입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무마 의혹 등으로 쟁점으로 떠올랐던 보안수사권 역시 결국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됐습니다. 대신 경찰에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보안수사 요구권만 남았습니다. 기존에는 1차 수사권은 경찰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안수사권은 검찰이 나눠 가졌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오직 사법경찰관만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수사권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삭제되면서 검사의 권한은 크게 줄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법안을 통한 보안책도 추진됩니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로 넘기는 전권 송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올가을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내에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 상정 막판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 등이 포함되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은 갖춰졌습니다. 다만 후속 법안을 통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를 두고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4: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며 정부 이송 뒤에도 법안을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10: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임한 노만석 대행의 후임으로 취임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취임 이후 검찰개혁 관련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구 대행은 지난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입을 열었습니다. 구 대행은 우선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데 대해선 성찰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1: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10: 구 대행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에도 법이 시행됐을 때의 제도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보루인 보안수사권마저 폐지됐지만 검찰 내부 대응은 과거와는 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 같은 공식 대응 움직임이 일절 없었고 일선 검사들의 집단 사퇴나 연판장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무력감과 함께 짙게 깔린 침묵 속에서 수사하는 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는 대행의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4: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권한 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강력한 민주적 통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이 오랜 검찰의 견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수사 역량을 입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12: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권한은 한층 더 막강해집니다. 견제 없는 수사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강력한 민주적 통제를 내세웠습니다.
13: 나아가 내부 비리 감찰 척결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민주적 통제 장치와 기관 간 견제 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 신설이 핵심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외부위원 100명 규모의 독립된 조직을 두고 인권 침해나 부실, 불공정 수사 사례 등을 직접 조사해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권한과 인력으로 13만 명이 넘는 공룡 조직을 상시 감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14: 상시적으로 많은 사건을 감시, 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의 통제 기능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일상적인 통제 장치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12: 특히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찰 스스로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끌어올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선 현장에선 오히려 업무 과부하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5: 훨씬 더 업무량이 증가하는 그런 현실에 과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가산점이라든가 승진, 수당이라든가 또는 현실적으로 수사 경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인책을 써야 될 거로 봅니다.
12: 경찰이 실효적인 견제 장치와 수사 역량을 담보할 쇄신안을 통해 수사 권한 독점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6: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며 8년 만에 41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1: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극한 폭염이 영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41도의 벽이 끝내 무너졌습니다. 이틀째 40도를 넘었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2018년 강원 홍천의 41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8년 만에 새로 쓰인 겁니다. 122년 만에 폭염을 기록한 부산도 공식 관측소 기온은 36.8도였지만 금정구는 40도, 북부산도 39.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반도를 뚜껑처럼 덮은 이중고기압에 분지 지형까지 겹치며 열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 고기압이 위치하면 공기가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나라 저기 꿀떡하던 꿀떡을 막고 있는 셈이고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몰아붙이겠습니다. 꿀떡이 막힌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기죠.
2: 문제는 열기가 영남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영남을 달궜던 극한 폭염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4: 바람의 방향이 동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풍이 불게 되고요. 그래서 동풍이 불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운 지역이 반대로 한반도의 서쪽 지역이 불을 받겠죠.
2: 다음 주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습니다. 체감온도는 폭염 중대경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적인 극한 폭염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40도를 넘는 폭염은 예전엔 평생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한 극단적인 이상기후였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폭염을 일으킨 2018년을 기점으로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1: 40도의 극한 폭염이 이제는 매년 찾아오는 일상의 위험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상청 데이터로 본 현황, 폭염 현황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한낮 도심 전체가 거대한 가마솥처럼 달아오릅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야외 근로자들도 숨막히는 더위에 지쳐갑니다. 기상청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을 통틀어 어쩌다 한두 건, 모두 합쳐 8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던 2018년엔 한 해에만 무려 60건 이상의

0: 40도 돌파 기록이 폭발했습니다.
1: 2018년 이전 일체고 기온이 40도 이상 오른 경우는 총 8건에 불과하지만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60건 넘게 관측되었습니다.
0: 문제는 2018년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8년의 기점으로 폭염의 체급 자체가 올라가면서 최근 2024년과 2025년에도 경기 여주와 안성 등지에서 40도와 41도를 넘나드는 극단적 더위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전국 기상 관측사상 처음으로 공식 지점에서 41도 이상의 폭염이 기록되며 또 다른 폭염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2: 2018년 대폭염 이전에는 40도가 예외적인 대재난이었다면 이후에는 한반도 기온 상승과 함께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위험, 즉 뉴노멀이 된 겁니다.
0: 2018년 폭염을 계기로 한반도의 여름철 기온 기준선 자체가 40도 안팎까지 치솟은 상황. 지자체의 방제 기준과 재난 대응 시스템 역시 심해진 극한 폭염을 상시 전제로 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여름 휴가철 공항이 가장 바쁜 시기에 땡볕 아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4: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뜨겁게 달궈진 활주로와 찜통 같은 화물 창고 안에서 무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5: 비행기로 운송될 화물을 보관하는 인천공항 물류단지입니다.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단지로 들어오고 지게차가 바쁘게 움직이며 짐을 실어 나릅니다. 대형 화물의 수시로 오가는 차량으로 냉방 설비 설치가 어려운 창고 안. 가만히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작업자들은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6: 저희가 이제 A4 용지 같은 거 부착하거나 뭐 할 때 있는데 이게 땀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젖어서 이게 막 젖고 그래요, 종이가. 그러니까 인쇄된 부분이 지워지고 그럴 정도고.
5: 대형 선풍기로 바람을 쐬고 차가운 물수건을 목에 둘러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7: 직원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렇게 목에 선풍기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지만 찜통 같은 창고 내부 열기를 버티기엔 역부족입니다.
8: 한 40도가량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원들이 이 박스 단위의 화물을 상하차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5: 펄펄 끓는 활주로 위 항공기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노동자들도 내리쬐는 떼약볕과 아스팔트 열기를 그대로 견뎌야 합니다.
9: 한번 낮에 달궈지면은 저녁에도 식질 않아요. 비행기에서도 그 나오는 그 뜨거운 열이 있거든요. 부조 그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그에서 나오는 열이 한 50도에서 한 70도.
5: 여름 휴가철 활기를 띠는 공항 곳곳에 이들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이런 가운데 목요일이었던 그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56명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 한 명이 숨졌는데 이번 사망자는 20대 남성으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누적 환자는 1,701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13명이 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 폭염의 위기 수준은 재난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돼 있습니다.
4: 정부는 서둘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폭염 상황으로 미뤄볼 때 올해 여름도 지난해와 같은 장기간의 중대본 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10: 폭염 중대본 본부장이 비상상황에 잘 대비하고 있는지 살피러 왔습니다. 이곳은 심각한 무더위 땐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르신 많고 지역이 넓은 농촌 폭염 관리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1: 이제 드론을 통해서 들에 나가서 이제 야외 활동을 하거나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댁으로 들어가시라. 그다음에 이제 무더위 쉼터를 찾아서 가시라. 이런 이제 안내 방송을 하게 됩니다.
10: 중대본이 가동되면 중앙과 지방 정부는 무더위를 태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젠 그늘막 개수 늘리는데 그쳐선 안 됩니다. 노인 노숙자 직접 찾아가 건강 챙겨야 하고 무리한 공사 현장 확인에 작업 중단 조치 바로 해야 합니다. 폭염 중대본이 가동된 건 무더위를 국가 재난으로 인정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가 급속도로 닥치면서 지난해 중대본 가동일이 무려 40일을 넘는 등 폭염 중대본 장기 가동이 고착화하는 불안한 모양새입니다. 비교와 분석이 일상이라 성적도 쉽게 매기곤 하는데 온열 사망자 질환자 최소화하고 가축 폐사 등 재산 피해 눈에 띄게 줄이는 데서 올해 여름 폭염 대응에 성패 없이 갈릴 걸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12: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검사의 보완 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곽상원 의원이 반대,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그제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0: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공지를 통해 이번 형소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 독점과 남용을 막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습니다.
0: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이어져온 검찰 체제의 해체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3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여당. 하지만 보안수사권 존폐를 두고는 한동안 논의를 미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데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이어갔지만 찬반 양측의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안수사권 문제는 다시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연초 기자회견에서 보안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3: 저는 보안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2: 취임 1년 회견에선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했습니다.
3: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2: 결국 당내 강경파 주도로 만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당론으로 추인됐고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이제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78년간 유지된 검찰 중심의 수사 구조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로 수사권 구조 재편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당장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사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민주당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보안수사권마저 폐지되면서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제 법률적으로는 모두 완성됐습니다. 다만 장윤기 사건 등으로 최소한의 검찰 수사는 필요하다는 여론도 컸던 만큼 여야 모두 혹시 여질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추가 여론전 채비에 나설 태세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로 이제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난 3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검찰청 문을 닫고 수사기소 분리체제를 못 박은 데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안

0: 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한 겁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 미비점을 보완하게 했는데 검찰 스스로는 영장 청구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1: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첨단화된 수사 기법과 그리고 경찰들의 폭주도 막을 수 있게.
0: 보완 사건 폐지로 제2의 장윤기 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민주당은 후속 입법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다음 주 초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정권 송치, 즉 혐의 유무와 별개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게 하는 방안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당 차원의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 기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을 맞으며 관련 후폭풍도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법안 처리 직전까지 여당 내에서도 최소한의 보완 수사권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됐고 주무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예 공개적인 사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2: 보완 수사로 새롭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제도 개선이 국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국민의힘은 보완 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한 모든 국민 피해는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3: 평범한 국민은 부실 수사, 늦장 수사 등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돈 없고 힘 없으면 더욱더 고통받을 것입니다.
0: 이번 보완 수사권 폐지와 오는 10월 중수청, 공소청 출범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이른바 검수 완박은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형사사법 체계인 만큼 제2의 장윤기 사건 등이 불거질 경우 그 피해는 물론 정치적 파장도 적잖을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4: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유감을 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황에도 법안 통과가 강행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구 대행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5: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습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이제 13만 명 규모의 경찰은 앞으로 사실상 사건 대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게 됩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가 폐지되면서 사건 처리와 수사의 완성도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인력 확충과 제도 정비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1차 수사 결과를 검증할 장치가 약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일단 믿고 맡겨달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7: 경찰의 수사권은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것임을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6: 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만 7천여 건이던 불송치 이의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사심의 신청도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법리가 까다로운 경제 범죄나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약자 사건은 수사 빈틈을 보완할 안전장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8: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생략한 채 취약한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과 개인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6: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는 폐지되고 보완 수사 요구권만 유지되는 만큼 사건이 검경을 여러 차례 오가며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수사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은 지난 2020년 108건에서 지난해 133건

0: 1,000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된 경찰의 수사 권한을 뒷받침할 내부 지침과 인력 확충 방안은 아직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1: 보안 수사 못지않게 이런 수사를 보완하는 인프라의 대폭적인 보충이 시급한 것이다.
0: 수사 완성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속 13만 공용 경찰이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인력과 제도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원유 공급선을 남미로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시각 7월 3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회담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우선 국내 기업이 아르헨티나에서 시범 도입한 원유 88만 배럴이 오는 8월까지 한국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 내년에 수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부터 어느 정도의 양을 구매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동 지역에 집중된 우리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넓혀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일 계기가 될 걸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실장은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최종 타결했다며 이는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여 투자 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걸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일정이 오늘부터 충청권에서 시작됩니다. 오전 10시에 충남, 오후 2시 충북, 오후 5시에는 대전에서 합동 연설회가 열리고 이어 저녁 7시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충청권에 이어 부산, 울산, 경남, 제주와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전남, 광주와 전북, 그리고 서울, 경기 순으로 전국 순회 경선을 치른 뒤 오는 17일 대전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 5명을 최종 선출합니다.
3: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026년 8월 1일 토요일 듀엣 오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듀엣 유슬기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어두워진 이유는 8월이란 글자를 봐서 그렇습니다. 물론 어제는 아주 행복한 저의 생일이었지만 여러분 2026년이 벌써 8월입니다. 예. 자, 힘내시죠. 방금 들으신 곡은 로드리고의 아랑회즈 협주곡 2악장의 선율을 편곡한 사랑의 아랑회즈,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프랑스 샹송 가수 리처드 안소니가 처음 불러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원래 노래가 먼저라고 안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죠. 이런 경우는 흔한 편입니다. 토니 베넷과 사라 본의 노래로 유명한 스트레인저 인 파라다이스라는 곡은 보로딘의 오페라, 폴로 베치인의 춤에 가사를 붙여 만든 노래인데요. 보로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노래 선율은 익숙한 편입니다. 가수 에릭 카멘도 라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을 편곡한 All by Myself와 라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3악장을 편곡한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을 불러 크게 성공했습니다. 팝이나 재즈로 성공한 노래를 성악가가 부른 버전도 들어보시죠. Stranger in Paradise, 테너 조셉 칼리아의 노래입니다.

보르디니 오페라 이고르공 중에서 폴로 베치인의 춤에 가사를 붙여 만든 노래 스트레인저 인 파라다이스 테너 조셉 칼리아의 노래였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4007님, 슬기님, 매일 아침 PC 부팅해서 인터넷 연결되면 제1보 광고로 뜨는 오늘의 운세, 그 중에서도 86년생 호랑이띠를 가장 먼저 보는 게 출근 후 제 일과의 시작이랍니다. 이제 확실한 40대로, 예, 확실한 40대로 들어선 기분이 어떤지요? 점점 괜찮아질 거예요. 점점 안 괜찮아집니다. 예. 시간은 마음의 생채기도 되지만 또 보듬어가며 치료도 해준답니다. 생일 많이 축하드려요 라고 미리 축하를 보내주셨네요. 지난주에 보내신 거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나갈 걸 알고 미리 첫 사연으로 생일 축하를 보내시면서 생일 축하하기 전에 저한테 40대 축하한다고. 예. 하필 또 번호가 또 4007님이십니다. 네, 40대 7월. 예. 아, 참 재밌네요. 제 폰 번호 뒷번호 358인데 이걸 제가 35살에 만든 거거든요. 2080 치약이 있잖아요.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건강하게 이걸 따서 35세 건강을 82세까지로 해서 삼합하려고 제가 82세 요즘은 82세도 아니 그 번호를 고르다가 딱 떠올라가지고 잡은 건데 저는 중간 번호도 되게 특이하게 짓긴 했지만 뭐 제가 말씀드릴 순 없어가지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2055님입니다. 슬디, 하늘색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북유럽 산간지방에서 비가 올 때 하늘이 회색이라면 구름층이 얇고 햇빛이 들어온다는 뜻이라 비가 잠시라도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흰색일 경우 구름이 두껍게 첩첩이 쌓여서 비가 절대 멈추지 않고 하루 이상은 계속 온다는 뜻이라 나가서 돌아다니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니, 정확하게 이 날씨에 관한 이야기였네요. 저는 되게 철학적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날씨의 상황. 산에서 비 오는 날 나가 놀려는 도시 어린이한테 하는 충고였습니다. 슬디 하늘이 언제나 맑을 수 있기를 바라며 생일 축하드려요. 듀엣토 미라클 신청합니다. 물론 그때 해주신 질문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슬기 씨의 하늘은 어떻습니까? 이건데 그 써있었던 회색과 흰색은 날씨의 정확한 색깔이었네요. 네. 맑습니다.

0: 예. 맑아야죠. 어두워도 맑게.
1: 아, 또 이게 생일 축하 문자를 또 8월 1일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355님, 슬기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고맙습니다. 슬리도 제일 멋지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여름에 그때 당시만 해도 에어컨이 그렇게 있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선풍기로 버텨가며, 네. 여름에 힘들죠. 더운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부모님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서 제가 태어나라고 생각해. 감사합니다. 2524님, 슬디. 올해는 제가 제주도에서 슬디 생일을 축하하게 될것 같아요. 어느덧 11살이 된 노견을 데리고 밤새 운전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의 고행에 가까운 휴가길이겠지만 험한 견생 살아온 저의 동거견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더 보여주고 싶어 갑니다. 휴가 중에도 뒤더클 잊지 않고 꼭 챙겨드릴게요 하셨는데요. 야, 반려견과 함께 배를 타고 제주도를. 그래서 그나마 제주도 갈 때, 뭐, 그죠. 목포항? 밑에까지 가서 가면은 조금 낫죠. 인천이나 이런 데서 가면 머니까 배를 최대한 짧게 타려면 밑에 가서 타시면, 11살이면 진짜 노견인데, 저도 항상 은성이 보면서, 야, 이거 금방 시간이 가니까, 이제, 아, 오늘 8월 1일이네요. 내일이 은성이 3살 생일입니다. 3살. 벌써 데려온 지 그렇게 됐어요. 야, 데리고 와서 바로 생일이었고 그 다음에 또세 번째 맞네요. 요새 청년이어서 아주 그냥 개충기라고 하죠. 개충기가 견충기. 아, 뭐 그냥 난리죠. 예. 아, 그러고 보니까 3살이면 금방 또 11살. 아, 이게 진짜 11살 강아지면은 진짜 노견인데. 두 분의 좋은 추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657님입니다. 듀더클에서 추천한 공연과 오페라 극장 레스토랑 다녀왔어요. 슬디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보내시면서 예술의 전당 투란도트를 보셨나 보네요. 그 예술의 전당 그 로비에 포스터 멋지게 걸려있는 것과 추천드렸던 레스토랑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투란도트가 아주 그냥 성황리에 끝났죠. 22, 23, 25, 26이 전 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하면서 아주 그 보니까 이 관람한 후기 글들도 이렇게 SNS에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었다, 재밌었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근데 참, 아, 이게 재밌는 건데 요새 이제 그 스레드라고 하나요? 스레드? 거기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적어놓고 이 또는 뭐 유튜브 댓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평가나 댓글이 재밌어요. 냉정하달까요? 분석이 아주 그냥, 이런 테너를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리얼님, 7월 31일, 슬디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슬디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바라며, 오래오래 목소리 들려주세요. 얼굴도 많이 보여주세요. 유슬기님의 9월의 바람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예, 9월의 바람. 진짜. 9월의 바람이 그 바람이 아니라 바람과 바램은 좀 다르지만, 그죠? 바램이 되면 좋겠네요. 네. 9월의 바램. 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루님입니다. 친지가 결혼할 때 신랑이 여고 교사였거든요. 총각 선생님 결혼하신다고 학생들이 떼로 와서 축가하고 통곡해서 울음바다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공연장에선 어디서 듣던 잘 들리게 음향 조정을 해야 할 텐데 기술적인 한계인가 봐요. 예. 신랑이 여고 교사인데, 예, 여고 교사면은 여러분 난리 납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선배들이 음악 교사로 여고에 가 있던 분이 많거든요. 진짜 하루가 멀다고 고백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교사인데, 아, 음악 교사니까 또 얼마나 그 여고생들 마음에는 멋있겠어요. 또 키도 187이에요, 그 형이. 와, 진짜 아주 난리가 안 돼요. 뭐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그걸 받아주겠어요? 뭐 큰일 나죠. 그냥 웃어 넘기면서. 근데 진짜 막 연애한다 그러면 난리치고.

울고 결혼하면 난리 납니다. 남자들은 안 그러지만 학교 다닐 때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이제 결혼하실 때 가면 결혼식 다 가고 막 축하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이 공연장에서 어디서든 잘 들리게 음향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클래식 연주하는 공간은 마이크를 안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공간적으로. 근데 콘서트 하는 공연장에서는 스피커를 사용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내부 스피커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외부 장비가 들어와서 설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연장을 위해서 지은 공연장이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몇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재밌는 일화는 이게 일본은 확실히 공연장 문화나 클래식 문화가 저희보다 훨씬 많이 발달해서 우리나라 가수들이 일본에 가서 공연할 때 리허설을 할 필요가 없대요. 이미 음향이 완벽하게 되어 있대요. 마치 내가 와서 2, 3일 동안 만진 것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게탁 되어 있대요. 뭐 인이어부터 뭐 모니터 스피커부터 울림부터 완벽하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분 계시지만 좀 차이가 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뿌띠뿌띠입니다.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라서 바쁩니다. 오후에는 풀장 대여해서 아이들이 수영도 하고 미끄럼틀도 탔는데 작년보다 덜 더웠던 것 같아요. 다행히 비도 안 오고 아이들 물놀이도 하면서 물총놀이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 철이네요. 뭐 저도 지나가면서 보다 보니까 막 대형 풀장 이렇게 설치해 놓고 아이들 놀고 하던데 야 진짜 어릴 때는 참 그게 너무 행복했는데 계곡에 못 놀러 간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계곡 하긴 워터파크는 뭐 가족들이랑도 갔기 때문에 그런데 계곡 진짜 놀러 가고 싶네요. 아 계곡은 여럿이서 가야 재밌는데 수박도 먹고 KSY님 예전에 힐러리 한이 내한 공연 중 하루를 육아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엄마들을 위해 아기를 데리고 와서 의자가 아닌 바닥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게 했어요. 힐러리한 자신이 육아로 인해 잠시 경력 단절됐던 경험을 했나 봐요. 저는 은퇴하면 유럽 공연 투어 여행을 하는 게 꿈이었는데 코로나 등으로 꿈이 그만 깨져버렸어요. 언젠간 기회가 오겠죠? 라고 보내셨네요. 유럽 공연 투어 여행이라. 야, 단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는. 진짜 힘들겠다. 와. 공연 진짜 많이 보시는 우리 야 KSY님 대단합니다. 샘플의님 관객이 영유하면 안 울기를 기대하면 안될듯 15분 이상 집중도 안될 텐데요. 보조 스태프들 고생이 훤하겠어요라고 지난번에 경기 안티센터 엄마랑 아기랑 연결부터 아기랑 관람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울어도 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집중해서 어떤 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의 공연이 아닌가. 궁금하시면 한번 가보시죠. 네, 어떨지. 뒤에 퇴더 클래식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퇴의 미라클 유슬기의 9월의 바람 들려드릴게요.

0: 8월 1일 토요일 실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피아니스트 우치다 미치코의 새 음반이 나왔습니다. 우치다 미치코는 70대 후반 나이의 연주자입니다. 새 음반이 2025년 도쿄 산토리홀 실황을 담은 건데요. 백건우 선생님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나이에도 계속 연주활동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들죠.
1: 뭐 저도 아까 말씀드린 38이니까 80대까지 35세의 목소리가 82세까지 건강은 그렇다 치더라도 목소리라도 82세까지 건강하게. 네, 진짜 재밌지 않아요? 2080 치약처럼. 그래서 제 번호를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네, 35세 82세까지
0: 쭉 여러분들도 건강하십시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1번 중 1악장 우치다 미츠코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2부 듀더컬 토요 매거진은 월간 공연장 대신 무더운 8월의 시작을 맞이해 여름 휴가 시즌 특집 음식과 음악을 맛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여름 휴가지에서 편안하게 감상하는 기분으로 들어주시죠.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0: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경남 양산의 기온이 무려 41.4도까지 치솟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3: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가 겹치며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됐습니다. 폭염 현장을 이명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창원 시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도로가 쉴 새 없이 열기를 뿜어냅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겨우 볕을 가려봅니다. 버스 정류장에선 냉방장치가 가동되는 실내 쉼터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더운 날씨는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게 합니다.
5: 원래는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택시를 꼭 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는 거를 포기하고 이제 택시를 타러 가는.
4: 평소 시민들로 붐비던 도심 호수공원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나무 그늘 및 벤치마저 텅 비었습니다. 늘 저녁에 뛰다가 날을 바꿔 점심 운동에 나선 시민은 가마솥 같은 대낮 더위에 혀를 내두릅니다.
6: 평소에는 밤에 자주 뛰러 나오는데 이번에 처음 낮에 뛰러 와봤거든요. 근데 직사광선이랑 햇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얼굴도 쪄지는 느낌이고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4: 경남권은 말 그대로 푹푹 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40도를 넘긴 양산 지역. 낮 기온이 급기야 41.4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김해 39.8도, 진주 39도, 창원 39도 등 경남 평균 기온도 35도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됐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두 개의 고기압이 겹치며 생긴 열돔 현상으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진 이런 폭염엔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0: 만약 외출하더라도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써 햇빛을 가리는 게 필요합니다.
4: 밤낮 없는 무더위에 경남 지역 온열질환자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2: 폭염이 계속되면서 더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이 하루 수십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특히 부산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던 20대 청년이 온열질환에는 사망하는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7: 온열질환 환자 5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20대 남성이었는데 집 안에서 쓰러져 있다 발견됐습니다. 올여름 들어 청년층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적 환자 수는 벌써 1,700명을 넘었고 사망자 역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층도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 환자 통계를 보면 4명 가운데 1명꼴로 20, 30대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온열질환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탈수로 인해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이 높아지는 등 증상이 악화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심장질환을 앓는 사람은 저나트륨혈증 위험이 있는 만큼 하루에 마실 물량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2: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며 8년 만에 41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3: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극한 폭염이 영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41도의 벽이 끝내 무너졌습니다. 이틀째 40도를 넘었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2018년 강원 홍천의 41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8년 만에 새로 쓰인 겁니다. 122년 만에 폭염을 기록한 부산도 공식 관측소 기온은 36.8도였지만 금정구는 40도, 북부산도 39.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반도를 뚜껑처럼 덮은 이중고기압에 분지지형까지 겹치며 열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9: 고기압이 위치하면 공기가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나라 저기 꿀떡 같은 꿀떡을 막고 있는 셈이고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몰아붙이겠습니다. 꿀떡이 막히는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기죠.
8: 문제는 열기가 영남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영남을 달궜던 극한 폭염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10: 바람의 방향이 동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풍이 불게 되고요. 그래서 동풍이 불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운 지역이 반대로 한반도의 서쪽 지역이 불을 받게 됩니다.
8: 다음 주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습니다. 체감 온도는 폭염 중대경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적인 극한 폭염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2: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된 가운데 정식 해수욕장이 아닌 비지정 해변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 강원도 고성에서는 하루 새 3명이 숨졌는데 사고가 난 곳 모두 안전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변이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11: 헬기에서 해경 구조대원이 피서객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내려갑니다. 지난달 26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해변에서 피서객 5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나왔지만 구조된 군인 2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없어 500m 정도 떨어진 해수욕장에 구조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12: 인근 해수욕장, 하지포 거진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팀장님한테 연락해서 수상 오토바이 가지고 빨리 좀 출동해달라.
11: 같은 날 인근 해변에서도 스노클링을 하던 20대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두 곳 모두 정식 해수욕장이 아닌 이른바 비지정 해변입니다.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이 입수구역을 통제하고 사고가 나면 곧바로 구조에 나섭니다. 반면 비지정 해변은 대부분 안전요원이 없어 신속한 구조가 어렵습니다.
13: 해수욕장 운영을 안 한다고 위험하다고 플래카드도 한 7개를 걸어놨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말을 안 듣습니다.
11: 최근 3년간 여름철 동해안 비지정 해변에서 안전사고 112건이 발생해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경은 안전요원이 없는 해변에서는 물놀이를 삼가고 바다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의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합의에 이스라엘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요. 하마스는 이스라엘 철군이 먼저라고 밝혀 합의 이행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워싱턴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정작 이행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14: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를 중동을 위한 큰 진전이자 종전을 위한 돌파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 문제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이란 전쟁이 하마스의 합의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합의를 어떤 순서로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철군과 하마스의 무장 해제 가운데 뭐가 먼저인지 묻자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5: Does Israel pull back and then Hamas disarms, or does Hamas need to disarm and then Israel leaves Gaza?
16: So we do have an understanding with Israel. Israel is very happy about it. Israel helped us.
14: 이스라엘이 공식 입장을 아직 내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호응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주 복잡한 상황이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합의 이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양측은 그동안 깊은 불신 속에 상대방이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번번이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이번에도 같은 양상입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수를 먼저 요구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0월 말 총선을 앞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철군을 결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실제 합의 이행까지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과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짚었습니다.
2: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요?
14: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거라며 어느 시점에는 이란이 더는 못 참겠다고 말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협상 도중에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협상 상대로서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17: We'll be hitting them very hard. And you know, at some point they're going to say, we just can't take it anymore. I'm losing faith in them because they do lie and they do misrepresent. Well,
14: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군사적 압박 기조를 유지한 만큼 양측의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미군의 공중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국영방송 등을 통해 유조선이 불길에 휩싸인 채 멈춰선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쿠웨이트는 또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이런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네, 일본 강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구마모토를 강타한 지진에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집 근처에 마련된 피난소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민만 현재 9천 명이 넘는데 YTN 취재진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씻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승배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8: 지진 흔들림이 가장 컸던 구마모토 우키시. 시청에 딸린 체육관에 급히 피난소가 꾸려졌습니다. 번듯한 텐트는 전혀 없고 종이 상자 위에 얇은 모포만 하나 깔았습니다. 그나마 전기가 들어와 40도에 이르는 더위 속에 선풍기와 에어컨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19: 이노가
18: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모두 같았습니다. 시원하게 씻고 싶다는 것입니다. 급히 어른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샤워장을 만들었는데 접수처엔 예약 대기가 빼곡하게 찼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사용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해놨습니다.
20: 그때 샤워 する ために予約することが必要と言われたんですけど結構混んでいる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まだ入ったことはないんですけど予約はいっぱいって聞きました
18: 이번에 지진 피해가 가장 큰 곳 중 하나인 우키시에만 이재민이 500명 넘게 몰렸습니다. 피난소가 마련된 장소에서도 지진 피해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걸어서 몇 발짝 되지 않는 곳인데요. 여기를 보시죠. 유리창이 이렇게 깨져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보기에도 두께가 제법 있어 보이는데도 이번 지진은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언제 여진이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주민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구마모토에는 이런 대피소가 390곳 마련됐고 9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지진으로 중단됐던 신칸센의 운행이 점차 재개되고 있지만 일부 구간의 경우 이달 내에 정상화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NHK는 구마모토역과 신미나마타역을 잇는 구간의 경우 선로와 교량에서 큰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이달 안에 운행이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쪽인 신미나마타역에서 가고시마 주호역 구간은 운행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규슈 서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간선철도인 가고시마 본선에서도 우토역과 야스시로역을 잇는 구간에서 광범위한 장비 손상이 보고돼 운행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걸로 보입니다. 구마모토를 덮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실종자 수색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면서 이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19: 지진 발생 만 72시간이 지나면서 대형 쇼핑몰을 제외한 다른 장소에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7명의 사망자가 나온 쇼핑몰의 경우 공식적으로 파악된 실종자는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굴착기를 동원한 마지막 확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힘겹게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만 가구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집계가 속도를 내면서 재산 피해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스시로와 우끼 등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선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폭염의 기세까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틀간 최소한 40여 명이 열사병이나 탈진 증상을 보여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음 주 초엔 기온이 4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미 초강력 단계로 발달한 13호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상 진로에서 조금만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도 구마모토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주요 하천의 제방에선 길게는 250m까지 균열이나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재 당국은 콘크리트로 보강하기 위한 공사를 24시간 강행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2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3: 김나입니다.
2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0: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오늘은 슬기대입니다.

슬기대 2부 첫 곡은 실리콘 까르네 리얼 그룹의 노래였습니다. 실리콘 까르네는 멕시코 요리 이름인데요. 소고기와 여러 야채를 넣고 토마토 소스로 끓인 스튜입니다. 리얼 그룹이 부른 실리콘 까르네라는 곡은 이 음식의 조리 과정을 그대로 가사로 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잘 익고 신선한 토마토를 준비해서 그릇에 기름이랑 넣고 양파도 넣자. 진하고 맛있게. 불 위에 올려 삶자. 적당한 고기도 좀 넣어보자.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상관없어. 콩이랑 할라피뇨. 이거면 준비 끝. 하지만 멕시코식 양념은 빼먹으면 안 돼. 양념이야말로 이 요리의 조리법의 핵심이야. 이게 노래예요? 그 약간 그런 거네. 후루짭짭 후루짭짭 맛 좋은 라면.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이런 거네요. 뭐 이런 느낌의 노래라면은 저도 뭐 써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칠리콘 까르네 이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즐겁고 흥겹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 칠리콘 까르네를 만들어 먹어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죠.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1부에서 안내해 드린 대로 8월의 첫날을 맞이해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여름휴가 시즌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쉬고 싶어서 휴가 시즌 특집입니다. 네. 휴가에는 주로 어딘가로 여행을 가서 평소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먹고 그곳의 분위기에 젖어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죠. 오늘 토요 매거진에선 휴가 시즌이면 음악 잡지 속에 몇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주제죠. 음악과 음식을 주제로 이야기해볼 겁니다. 클래식 음악가와 음악, 그리고 음식. 마치 휴가지에서 듣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이화기가 음악을 감상해보시죠. 먼저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호두까기 인형 2막에 나오는 스페인의 춤 초콜릿,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호두까기 인형 2막에 나오는 음악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춤 초콜릿.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호두까기 인형 발레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배경으로 여러 선물과 다양한 음식들이 무대를 장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초콜릿이 빠질 수 없죠.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 가면 모차르트의 이름이 붙은 음식이 있습니다. 모짜렐라 치즈 아니고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 모차르트 쿠겔입니다. 쿠겔은 독일어로 공이라는 뜻인데요. 둥근 공 모양의 초콜릿이 모차르트 초상화 그려진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죠. 짝퉁도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가짜가 많기 때문에 진짜가 딱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쿠겔이라는 독일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모짜르트 초콜릿이라고 하죠.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가면 반드시 사오는 관광품인데 이게 사실 지금 오스트리아만 있지 않고 독일에서도 팔고요. 저도 독일 갔다 왔을 때 이 초콜릿 사오기도 했고 많이 이 선물 받아보기도 했어요. 독일에서 갔다 온 분들이 이거 모짜르트 초콜릿이야. 그냥 모짜르트 사진이 박힌 초콜릿입니다. 뭐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기 전에 그 초콜릿 중에 색깔별로 있는 초콜릿 아세요? 노란 봉투, 파란 봉투, 독일 초콜릿인데 뭐 색깔별로 여기는 시리얼이 들어있고 여기는 우유가 들어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도 편의점에서 팔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딱 사각형으로 생긴 초콜릿인데 색깔별로. 그걸 제가 우리나라에서 먹기 전에 독일에서 마트에서 보다가 맛있어 보이고 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역시나 이게 수입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왜냐면 우리나라도 초콜릿 종류가 많지만 유럽 가보시면 알겠지만 초콜릿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 너무. 1890년 짤츠부르크 살던 파울 피류스트라는 사람이 피스타치오 마지펜을 누가와 다크초콜릿으로 코팅한 프랄린을 개발하고 중앙에 모차르트 초상화를 파란 무늬로 프린팅한 은박지로 포장해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차르트 초콜릿은 1905년 파리 국제 박람회 출품해 금메달을 수상하며 큰 명성을 얻었고요. 지금까지도 가업으로 대물

필림대 가서 잘츠부르크 구 시가지에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모차르트의 후손들한테 이 저작권 가나요? 인세? 모차르트가 작곡한 아이네 클라인의 나트뮤직 1악장 산도르 베그가 지휘하는 까메라타 짤츠부르크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가 작곡한 아이네 클라인의 나트 뮤직 1악장, 산도르 베그가 지휘하는 까메라타 짤츠부르크의 연주였습니다. 머랭을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케이크처럼 만들어 위에 과일을 올려놓은 디저트가 있습니다. 파블로바. 이 디저트는 디아길레프 발레단의 주역 무용수로 활동한 안나 파블로바의 이름을 딴 것인데, 파블로바가 뉴질랜드의 한 호텔을 방문했을 때 그곳의 주방장이 파블로바의 튜튜, 그러니까 발레 스커트에서 영감을 받아 이 디저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디저트를 먹어볼 수 있습니다. 안나 파블로바는 빈사의 백조라는 작품으로 특히 유명한데요. 생상스의 백조 음악에 맞춰 추는 발레 작품이죠. 원래 이 곡은 같은 반주 음영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형태였다고 하는데, 파블로바는 작곡가 생상스에게 백조가 쓰러져 허우적거리다 날개가 꺾이며 죽어가는 순간에는 적절히 쉼표가 들어가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생상스는 파블로바의 설명을 듣고 흔쾌히 악보를 수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작품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 곡입니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백조, 요요마의 첼로, 캐슬린 스토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협주곡 중에서 백조, 요요마의 첼로, 캐슬린 스토트의 피아노였습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넬리 멜바라는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소프라노계의 카루소라고 말할 만한 가수죠. 저 처음 들어보네요. 프랑스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피치 멜바라는 디저트를 모를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이 디저트가 소프라노 넬리 멜바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소프라노 넬리 멜바의 광팬이었던 프랑스 출신의 전설적인 요리사 오귀스트 에스코피에가 개발한 것이죠. 에스코피에는 넬리 멜바가 출연한 바그너의 로엔그린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오페라에서는 백조가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하죠. 이를 보고 영감을 받은 에스코피에는 특별한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얼음으로 만든 백조 위에 복숭아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올려내놓았고 여기에 라즈베리 소스를 더하면서 피치 멜바라는 디저트가 완성됐습니다. 지금도 프랑스와 영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레스토랑에서 만날 수 있는 클래식 디저트라고 하죠. 멜바의 이름을 딴 음식은 디저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에스코피에는 멜바를 위해 아주 얇고 바삭하게 구운 토스트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멜바는 공연 전에 살짝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가벼운 식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에스코피에게 말했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멜바 토스트라고 하네요. 빵을 아주 얇게 잘라서 만든 토스트죠. 지금도 병원 식단이나 가벼운 아침 식사에서 볼수 있는 아주 얇은 토스트를 멜바 토스트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제일 잘 먹는 게 약간 프렌치 토스트, 그죠? 계란물 입혀가지고, 아, 달달하죠? 그거 아주 맛있죠? 아, 식빵에다가 계란물 입혀서 살짝 버터에 구우면, 뭐 설탕도 살짝 뿌려지면, 지금은 이제 설탕을 안 먹으니까, 아주 그냥 군침이 돕니다. 넬리 멜바가 즐겨 불렀던 노래 준비했습니다. 구노의 아베 마리아,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이 부릅니다.

군우의 아베마리아,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였습니다. 음식에 음악가의 이름이 붙어있는 것은 소프라노 넬리 멜바의 경우뿐만 아닙니다. 오페라 작곡가 로시니의 이름을 딴 요리는 3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뚜르네도 로시니라는 스테이크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급 스테이크로 널리 사랑받고 있고요. 뚜르네도 로시니는 구운 소고기 안심 위에 팬에 살짝 구운 푸아그라와 슬라이스한 송로버섯, 트러플을 올리고 마데이와 와인소스를 곁들인 요리입니다. 사실 로시니는 미식가로도 유명합니다.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된 로시니는 37살에 일찍 은퇴하고 요리 연구가이자 미식가로 활동하면서 남은 39년의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로시니는 아예 미식의 나라인 프랑스로 이사를 가서 파리에서 유럽의 유명 예술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는 음악보다 음식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트러플, 그러니까 송로버섯에 대한 애착은 무척 특별했다고 합니다. 그가 일생에서 세 번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뭐 매일 세 번 웁니다. 네, 음식을 먹고. 첫 번째는 첫 번째 오페라인 비단 사다리의 초연이 엉망이 되었을 때, 두 번째는 니콜로 빠가니니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뱃놀이에 싸갔던 송로버섯 가득 채운 칠면조 요리가 강물에 풍덩 빠졌을 때였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울만한데요. 너무 슬픈데. 오페라 작곡을 그만둔 이유가 트러플을 찾을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라는 소문까지 돌았을 정도. 예, 트러플을, 돼지가 트러플을 이제 찾아서 갖다 주니까, 예, 그걸 키우기 오페라를 그만뒀다. 아우. 그의 오페라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은 파파타치라는 미식가 모임에 가입하면 결혼해 주겠다고 하는 제안으로 오페라가 시작됩니다. 파파타치 모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먹기만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임입니다. 실제로 로시니는 지인들과 함께 종종 파파타치 모임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오페라의 아리아 준비했습니다.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중에서 아리아. 슬픈 운명이여, 가엾은 사랑이여, 메조소프라노 체실리아 바르톨리가 부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8월 1일 토요일 슬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소개한 음악과 음식 관련된 곳으로 여행을 가신다면 음악가의 이름을 딴 음식들 한번 찾아 드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끝곡으로는 슈베르트의 송어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가곡인데요. 슈베르트가 이 가곡의 선율을 주제로 피아노 5중주 작품을 작곡하기도 했죠. 송어라는 물고기는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우리가 고등어, 꽁치, 갈치를 즐겨 먹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송어와 연어를 가장 많이 먹는다고 하죠. 특히 송어는 잔가시가 없어 포크로도 손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 송어를 우리나라에서 먹어본 적이 있나 생각이 드네요. 연어, 고등어, 꽁치, 갈치는 다 먹었지만 송어 먹었을까?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송어 중에서 4악장 주제와 변주, 안네 소피 모터를 비롯한 여러 음악가들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듀에토 유슬기였고요. 인태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New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도 폭염과 함께하겠습니다. 전국의 열대야특보와 또 폭염특보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 서울 기온이 27.6도에 체감온도는 30.1도로 이미 30도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한낮에도 서울이 34도, 광주 38도까지 오르겠고요.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경남 지역은 부산이 39도, 양산은 41도까지 지속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철을 맞아 강원 영동권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중심으로는 5시 초반대부터 이미 정체가 시작된 상황인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일에서 서종, 동산요금소에서 춘천까지 29km 구간 정체가 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경기권에서만 21km 구간이 밀리고 강원권 진입해서도 원주 부근 일대로 정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서울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0: 1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토요일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4: 검사의 보완 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재석의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곽상원 의원이 반대,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그제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물론 보완 수사권도 완전히 폐지됩니다.
5: 보완 수사권 폐지 우려에 따라 7대 범죄에 대한 전권 송치 의무화 등 보완책들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입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무마 의혹 등으로 쟁점으로 떠올랐던 보완수사권 역시 결국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됐습니다. 대신 경찰에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았습니다. 기존에는 1차 수사권은 경찰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나눠 가졌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오직 사법경찰관만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수사권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삭제되면서 검사의 권한은 크게 줄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법안을 통한 보완책도 추진됩니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로 넘기는 전권 송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올가을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내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 상정 막판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 등이 포함되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은 갖춰졌습니다. 다만 후속 법안을 통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를 두고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4: 13만 명 규모의 경찰은 앞으로 사실상 사건 대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게 됩니다.
5: 사건 처리와 수사의 완성도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는데 인력 확충과 제도 정비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1차 수사 결과를 검증할 장치가 약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일단 믿고 맡겨달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8: 경찰의 수사권은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것임을
9: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8: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7: 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만 7천여 건이던 불송치 이의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사심의 신청도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법리가 까다로운 경제 범죄나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약자 사건은 수사 빈틈을 보완할 안전장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10: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생략한 채 취약한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과 개인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7: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는 폐지되고 보완 수사 요구권만 유지되는 만큼 사건이 검경을 여러 차례 오가며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수사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은 지난 2020년 108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된 경찰의 수사 권한을 뒷받침할 내부 지침과 인력 확충 방안은 아직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11: 보안 수사 못지않게 이런 수사를 보완하는 인프라의 대폭적인 보충이 시급한 것이다.
12: 이용형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7: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속 13만 공용 경찰이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인력과 제도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4: 민주당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보안수사권마저 폐지되면서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제 법률적으로는 모두 완성됐습니다.
5: 다만 장윤기 사건 등으로 최소한의 검찰 수사는 필요하다는 여론도 컸던 만큼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며 추가 여론전 채비에 나설 태세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3: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로 이제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난 3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검찰청 문을 닫고 수사기소 분리체제를 못 박은 데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안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한 겁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 미비점을 보완하게 했는데 검찰 스스로는 영장 청구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14: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첨단화된 수사
15: 서영규 민주당 의원입니다.
14: 경찰들의 폭주도 막을 수 있게.
13: 보안수사권 폐지로 제2의 장윤기 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민주당은 후속 입법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다음 주 초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정권 송치, 즉 혐의 유무와 별개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게 하는 방안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당 차원의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 기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을 맞으며 관련 후폭풍도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법안 처리 직전까지 여당 내에서도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됐고 주무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예 공개적인 사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16: 보안 수사로 새롭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된 사례가
15: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16: 이 제도 개선이 국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13: 국민의힘은 보안 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한 모든 국민 피해는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7: 평범한 국민은 부실 수사, 늦장 수사 등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1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7: 더욱더 고통받을 것입니다.
13: 이번 보안수사권 폐지와 오는 10월 중수청, 공소청 출범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이른바 검수완박은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형사사법 체계인 만큼 제2의 장윤기 사건 등이 불거질 경우 그 피해는 물론 정치적 파장도 적잖을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전국순회 경선 일정을 충청권에서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충남, 오후 2시 충북, 오후 5시에는 대전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이어 저녁 7시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충청권에 이어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전남, 광주, 전북, 서울, 경기 순으로 전국 순회 경선을 치는 뒤 오는 17일 대전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 5명을 최종 선출합니다.
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첫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선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접전을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5: 이번 전당대회에선 투표율과 함께 새롭게 적용되는 선호투표가 후보들의 운명을 가를 중대 변수로 꼽힙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8: 순회 경선 돌입 이후 여론 흐름은 김민석 후보의 대세론과

0: 이성래 후보의 역전론이 교차하며 말 그대로 초박빙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정 후보가 김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는데 다만 민주당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지지를 받는 반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기관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민심과 당심이 엇갈린 셈인데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 제가 치고 올라가는 추세이고
2: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1: 후보 호전이 되고 전체 여론조사는 제가 항상 앞서고 있습니다.
3: 조금만 분석적으로 보면 결론은 이미 나와 있죠.
2: 김미성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3: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 한 번도 제가 1위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4: 송영길 1등 찍고 김미성 2등 찍어도
2: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4: 나 김민석 후보 찍은 거는 어디로 안 없어져요. 2번으로 찍어주시면.
0: 이번 전당대회 최대 변수는 권리당원 투표율입니다.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가 반영되는 만큼 투표율이 높을수록 김 후보가 다소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다면 고정 지지층이 단단한 정 후보가 승기를 잡을 거란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김 후보는 외연 확장에 정 후보는 당원 대 국회의원 구도를 부각하며 기존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처음 도입된 선호투표 역시 주요 변수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3위 후보가 득표한 2순위 표가 재분배되는데 이럴 경우 송영길 후보와 연합전선을 형성한 김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5: 양쪽 다 과반 넘을 거다라고 자신을 한대요. 선호투표제를 통해서
2: 결정나지 않을까. 규제 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5: 의견들이 많습니다. 워낙 팽팽하다고들 해서.
0: 순회 경선 첫 지역인 중원, 즉 충청 당심의 향방도 주목됩니다. 첫 경선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으면 1위 후보로의 쏠림, 즉 밴드웨건 효과가 작용할 거란 기대감 때문인데 차순희 후보가 얼마나 선방하느냐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6: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원유 공급선을 남미로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시각 7월 3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회담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우선 국내 기업이 아르헨티나에서 시범 도입한 원유 88만 배럴이 오는 8월까지 한국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 내년에 수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밀레이 대통령과 1시간 20분가량 비공개로 회담을 진행했고 회담에 앞서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7: 8년 만에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주말인 오늘도 양산의 낮 기온이 41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고 극한 더위는 다음 주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뜨거운 이중 고기압에 남쪽의 열대 수증기가 가세하면서 주말에도 전국에서 밤낮 없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6: 이번 주 들어 폭염의 위기 수준은 재난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돼 있습니다.
7: 정부는 서둘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 올해 여름도 장기간의 중대본 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8: 폭염 중대본 본부장이 비상상황에 잘 대비하고 있는지 살피러 왔습니다. 이곳은 심각한 무더위 땐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르신 많고 지역이 넓은 농촌 폭염 관리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9: 이제 드론을 통해서 들에 나가서 이제 야외
2: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입니다.
9: 보면 댁으로 들어가시라. 그다음에 이제 무더위 쉼터를 찾아서 가시라. 이런 이제 안내 방송을 하게 됩니다.
8: 중대본이 가동되면 중앙과 지방 정부는 무더위를 태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젠 그늘막 개수 늘리는데 그쳐선 안 됩니다. 노인 노숙자 직접 찾아가 건강 챙겨야 하고 무리한 공사 현장 확인에 작업 중단 조치 바로 해야 합니다. 폭염 중대본이 가동된 건 무더위를 국가 재난으로 인정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가 급속도로 닥치면서 지난해 중대본 가동일이 무려 40일을 넘는 등

0: 중대본 장기 가동이 고착화하는 불안한 모양새입니다. 비교와 분석이 일상이라 성적도 쉽게 매기곤 하는데 온열 사망자 질환자 퇴소하고 가축 폐사 등 재산 피해 눈에 띄게 줄이는 데서 올해 여름 폭염 대응에 성패 없이 갈릴 걸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1: 네, 그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56명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는데 부산에서 온열 질환에 따른 추정 사망자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누적 환자는 1,701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13명이 됐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22일부터 9일째 온열 질환자가 50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앞서 백종규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타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를 이용해 진행했고, 민주당 차기 당대표 1순위에 대한 여론조사는 뉴스토마토와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 동안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YTN이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말 그대로 펄펄 끓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러 계곡이나 바닷가로 향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물놀이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요 고속도로는 새벽 5시 초반대부터 이미 정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강릉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반월터널에서 부고,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호법에서 이천 사이와 원주 부근 일대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도 양양 쪽으로 덕소산패에서 서종까지 21km 구간이 쭉 밀리고, 다시 동산요금소에서 춘천까지 7km 구간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오산에서 남사, 망향휴게소에서 천안, 다시 천안 부근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사이로 차간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하행선 목포 쪽으로 이동하는 길 안산에서 순산터널, 비

부흥 부근과 팔탄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로 7km 구간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이 밖에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도 외곽으로 향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는데요. 특히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곽 구리 쪽으로 가는데 월릉에서 신내까지 시속 2, 30km 안팎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12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는 양방향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 상황이고 경부고속도로가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서초 나들목까지 시구간에서는 서행이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이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으로는 아직까지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8월의 첫날입니다. 8월 1일 토요일인데요. 오늘도 주말에 꼭 들어야 하는 뉴스, 일상을 채워주는 음악과 함께하겠습니다. 7시 뉴스 앤 뮤직은 이 노래로 시작해 볼게요. 올리비아 뉴튼 존의 Let Me Be There.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0: 재능대학교가 함께
1: 만들어 갑니다.
0: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쇼는 훌라
1: 한 번 맛보면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FM 94.5MHz YTN 라디오 주말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 앤 뮤직 첫 타임 첫 시간 7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 Let Me Be There 첫 곡으로 함께 만나고 왔는데요. 뉴스 앤 뮤직 오늘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 감상해 보겠습니다. 팝과 가요 준비했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면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 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노래 두 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간추린 뉴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리키 폴 골딘의 Summer Night,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As Long As You Love Me.
5: All right, you guys. You want to know what really happened, huh?

7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10월 헬로윈 시즌 등을 연속적으로 포괄하도록 이번 단속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한 거래 첫날인 어제 거래 대금이 4분의 1가량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종목의 거래 대금은 그제 4분의 1가량인 3조 54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8년 만에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주말인 오늘도 양산의 낮 기온이 41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고 극한 더위는 다음 주쯤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뜨거운 이중 고기압의 남쪽의 열대 수증기가 가세하면서 주말에도 전국에서 밤낮 없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주말만 기다리고 있는 청취자요. 뉴스앤뮤직은 제 도파민입니다. 8920번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입니다. 9849님. 이 노래는 뮤지컬 그리스에서 나온 노래인데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3025번님.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음악을 들으셨군요. 리키 폴 골딘의 썸머 나이트. 또 앱 채팅창에 4723님은 이른 아침부터 매미 소리 들리네요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소리에 진짜 이른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어떻게 간밤에 여러분들은 잘 주무셨을까요? 되게 덥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도 낮에도 열기 식지 않고 계속해서 덥다고 하니까 정말 폭염 대비 무더위에도 하루 잘하는 그런 안전한 날에 보내야겠습니다. 조금 시원해질 수 있는 음악들을 한번 만나볼게요. 산울림의 너의 의미, 그리고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원유 공급선을 남미로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재 시각 7월 3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회담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우선 국내 기업이 아르헨티나에서 시범 도입한 원유 88만 배럴이 오는 8월까지 한국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 내년에 수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곽상원 의원이 반대,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어제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프로축구 제주의 허재원이 우리나라 골키퍼로서는 처음으로 유럽 빅리그 직행에 성공했습니다. 제주는 구단사나 유소년 출신 골키퍼 허재원이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민헨으로 임대 이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대 기간은 내년 1월까지 6개월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완전 이적 조항까지 포함된 계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뉴스 살펴봤습니다. 1020번님, 수진 아나운서님 쿨 모닝입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무더위에 지치지 말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자고 많은 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혹시 이 무더위 때문에,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뉴스앤뮤직을 찾아주신 건가요? 그렇다면 8시 20분 뉴스앤뮤직도 제가 좋은 음악들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함께해 주시죠. 이 시간 끝곡 이문세 이적의 조조할인, 쿨의 송인 두 곡 띄워드립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0: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장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지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3: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게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 높은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하고 아침 시간인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한낮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 광주 38도, 포항은 39도, 양산 41도가 예상이 되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겠습니다. 더불어 한낮에 전국이 맑은 가운데 자외선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오늘 더위 대비 그리고 자외선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주요 고속도로 하행선 중심으로 정체 구간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특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가장 이른 시각부터 정체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남양주요금소 부근에서 서종, 남춘천에서 춘천까지 28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가는데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덕평휴게소에서 이천, 만종에서 원주 사이로 25km 구간에서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모두 앞에 23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는데요. 특히 충청권 중심으로 교통량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망향휴게소 부근부터 천안, 다시 천안호도휴게소 부근, 대전터널에서 비룡 사이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오늘 미쳤다.
6: 미쳤다.
7: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8: 미쳤다. 우와. 우와.
9: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여름 휴가철 공항이 가장 바쁜 시기에 땡볕 아래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2: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뜨겁게 달궈진 활주로와 찜통 같은 화물 창고 안에서 무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 비행기로 운송될 화물을 보관하는 인천공항 물류단지입니다.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단지로 들어오고 지게차가 바쁘게 움직이며 짐을 실어 나릅니다. 대형 화물의 수시로 오가는 차량으로 냉방 설비 설치가 어려운 창고 안. 가만히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작업자들은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4: 저희가 이제 A4 용지 같은 거 부착하거나 뭐 할 때 있는데 이게 땀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젖어서 이게 막 젖고 그래요, 종이가. 그러니까 인쇄된 부분이 지워지고 그럴 정도고.
3: 대형 선풍기로 바람을 쐬고 차가운 물수건을 목에 둘러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5: 직원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렇게 목에 선풍기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지만 찜통 같은 창고 내부 열기를 버티기엔 역부족입니다.
6: 한 40도가량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원들이 이 박스 단위의 화물을
7: 인천공항 물류센터 입주업체 대표입니다.
3: 펄펄 끓는 활주로 위 항공기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노동자들도 내리쬐는 뙤약볕과 아스팔트 열기를 그대로 견뎌야 합니다.
8: 한번 열 낮에 달궈지면은 저녁에도 식지를 않아요. 비행기에서도
7: 지상조업 노동자입니다.
8: 그 뜨거운 열이 있거든요. 부조 그 엔진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열이 한 50도에서 한 70도.
3: 여름 휴가철 활기를 띠는 공항 곳곳에 이들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네, 토요일인 오늘도 전국이 팔팔 끓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2: 어제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경남 양산은 41도까지 오르며 극한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생명과도 직결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자세한 날씨 과학기상부 유다연 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안녕하세요.
1: 네, 요즘 더워도 정말 너무 덥습니다. 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9: 네, 그렇습니다. 뭐 극한 폭염 또 극한 더위 요즘 날씨를 잘 나타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요즘 잠깐만 밖에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그동안 공식 관측소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온이 2018년 8월 1일 강원도 홍천에서 기록한 41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면서 8년 만에 이 기록을 넘어섰는데요. 이 기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산은 사흘 연속 40도를 넘었는데 공식 관측소 기준으로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양산은 오늘도 기온이 41도까지 올라서 극한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오늘도 극한 더위가 이어진다고요?
9: 네, 오늘도 될 수 있으면 야외 활동은 꼭 자제를 하시고 물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 특보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경남을 중심으로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경남 밀양, 의령, 창녕, 진주, 울산, 창원, 부산, 김해, 양산 총 9개 지역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생존과 직결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중단, 이동, 확인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은데요. 먼저 중단입니다. 필수 업무 외에 모든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을 즉시 중단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동입니다. 실내로 이동을 하시고 그늘이나 무더위 쉼터 또 냉방이 있는 실내로 이동해서 휴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단계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웃 또 어린이를 돌보는 가족은 서로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부산의 낮 기온은 39도까지 오르면서 체감온도가 40도를 웃돌겠고 포항과 광주 38도로 남부를 중심으로 숨막히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도 34도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 35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휴가 떠난 분들도 꽤 되실 텐데요. 온열질환에 대한 위험이 무척 큽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헐렁하고 밝은 색상의 옷을 착용해서 최대한 몸을 시원하게 유지를 하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
1: 네, 이렇게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뭐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조심해야 될 텐데 이 두 개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9: 네,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폭염이 이어지는 날에는 일사병이나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온열 질환인데요. 일사병과 열사병의 증상은 비슷합니다. 두 질환 모두 조금만 바깥에 있어도 어지럽거나 또 힘이 없고 심하면 구토까지 하게 되는데 일사병과 열사병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땀입니다. 일사병은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생기는데 열사병은 땀을 거의 흘리질 않습니다. 체온 조절을 하는 중추신경계가 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그 기능을 잃기 때문인데요. 일사병 증상이 심해지면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활동을 멈추고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 두 질환 모두 체온을 낮추는 게 중요한데 생수에 소금을 타거나 이온 음료를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거나 구토를 하는 사람에게는 억지로 먹이면 안 됩니다.
2: 네, 이런 가운데 태풍 진로도 관심인데요. 태풍이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그럼 지난번처럼 오히려 이 더위를 더 부추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9: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지난 9호 태풍 바비도 중국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로 뜨거운 남풍을 계속 밀어 올렸고요. 그 영향으로 영남에는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7월 11일 당시 경산 하양읍이 39.9도 까지 치솟았는데요. 여러 수치 예보 모델들은 지금 태풍 돌핀의 진로를 공통으로 중국 쪽으로 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태풍의 세력입니다. 이미 태풍의 최고 등급인 강도 5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을 했는데 과거에 큰 피해를 남긴 매미와 루사 그리고 흰남노급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중국 쪽으로 향하면 우리나라로 뜨거운 공기를 더 강하게 밀어올려서 폭염을 부추길 수가 있고 반대로 조금 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반도에 태풍의 길이 열린다면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진로의 변동성이 큰 만큼 태풍의 영향 여부는 다음 주 후반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뭐 오늘도 이미 더운데 다음 주에는 전국으로 더위가 확대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이 37도까지 올라간다면서요?
9: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영남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졌다면 다음 주에는 서쪽 지역으로 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주로 서풍이 불면서 동쪽 지역의 기온이 더 높았는데요. 다음 주 초부터는 바람이 동풍 계열로 바뀌면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다음 주 날씨 전망은 그래픽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다음 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지면서 폭염 중대 경보 수준의 극한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북상하는 태풍이 기압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만큼 다음 주 후반 더위의 강도와 지속 기간은 태풍의 진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2: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 유다연 캐스터와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의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합의에 이스라엘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하마스는 이스라엘 철군이 먼저라고 밝혀 합의 이행에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워싱턴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정작 이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를 중동을 위한 큰 진전이자 종전을 위한 돌파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 문제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이란 전쟁, 하마스의 합의를 끌어냈는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합의를 어떤 순서로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철군과 하마스의 무장해제 가운데 뭐가 먼저인지 묻자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이스라엘이 철수한 뒤에 하마스가 무장해제하나요? 아니면 하마스가 무장해제해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떠나는 겁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합의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1: 이스라엘이 공식 입장을 아직 내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호응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주 복잡한 상황이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합의 이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양측은 그동안 깊은 불신 속에 상대방이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번번이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이번에도 같은 양상입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수를 먼저 요구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0월 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철군을 결단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실제 합의 이행까지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과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전망했습니다.
0: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거라며 어느 시점에는 이란이 더는 못 참겠다고 말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협상 도중에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협상 상대로서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We'll be hitting him. 우린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란은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말하게 될 거죠. 이란은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군사적 압박 기조를 유지한 만큼 양측의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주말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공습 작전 가운데 하나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 CBS 방송은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공습 계획이 이스라엘에 이미 통보됐고 양측은 공격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군의 공중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국영 방송 등을 통해 유조선이 불길에 휩싸인 채 멈춰 선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쿠웨이트는 또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혀 중동 지역 긴장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장입니다.
0: 위성라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현지 시각 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자유통항은 우리 경제안보의 중요한 이해관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진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타진하는 정도의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 혼자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나 여론 등 공감대를 이뤄갈 일이 남아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5: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1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6: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외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정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이용해서 양양 쪽으로 가는 길은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남춘천에서 춘천, 다시 내촌 부근 일대로 모두 앞에 30km 구간으로 정체 구간이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쪽으로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덕평휴게소에서 이천까지 경기권에서만 17km 구간 주춤하고 강원권 진입해서도 만종에서 원주 사이로 10km 구간으로 정체 구간이 늘어났습니다. 이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 그나마 짧은 구간 정체를 보이는데요. 여전히 안산에서 순산터널과 비봉에서 화성휴게소 사이로 12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 길도 잠원에서 반포까지 짧게 정체가 됐다가 오산에서 남사, 망향휴게소에서 천안, 다시 천안호두휴게소 부근과 옥산휴게소에서 옥산하이패스, 대전터널에서 비룡 사이로 현재 충청권 중심으로 교통량이 꾸준히 늘어납니다. 이 밖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전 구간 소통은 원활한데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평촌 부근 1차로에서 고장난 승용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도 노지에서 김포 사이 2차로에서는 장애물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 차로 변경에는 각별히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들 전반적으로 교통 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동부간선 도로가 성수동 쪽으로 성동교 부근 하위 차로에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8월의 첫날이자 휴가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토요일입니다. 더위의 열기만큼이나 휴가 떠나는 차량 행렬의 열기도 뜨거운 주말 아침인데요. 휴가지라 하더라도 가장 더운 시간대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내 하루를 지켜내면서 슬기롭게 보내야겠어요. 이 시간도 뉴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신 곳 시원하게 힐링할 수 있는 음악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첫 곡은 마우터 하멜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브리지.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8월의 시작부터 전국이 뭐 가마솥 더위에 갇혔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아침인데요. 최강 폭염 덮쳤다고 하고 특히 경남 지역 모든 야외 활동 중단 검토를 권고한 만큼 극단적인 더위 오늘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그쪽을 향해 혹시 휴가 떠나는 분들 또는 거기 아니더라도 전국 어딘가에 지금 휴가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아무리 그곳이 네, 힐링을 책임질 휴가지를 하더라도 아주 무더운 시간대는 바깥 활동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한 기사를 보니까요. 스프링클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작동하는 온도, 기준 온도가 70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깥에 지붕 온도가 68도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할 정도로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안전한 하루 꼭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요 뉴스들과 다양한 음악들 여러분들 계신 곳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 통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샤카 칸의 Throw the Fire, Night Flight의 If You Want It 노래 두 곡 더 듣고 옵니다.

샤카칸의 Throw the Fire, Night Flight, If You Want It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청와대는 검사의 보안 수사를 포함해 직접 수사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공지를 통해 이번 형소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을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를 덮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구마모토현은 어제 저녁 7시를 기준으로 사망자 수가 1명 더 늘어 36명으로 늘었고 중상자 수는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진 발생 만 72시간이 지나면서 7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온 쇼핑몰을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이온 쇼핑몰의 경우 공식적으로 확인된 실종자는 없는 가운데 잔해가 쌓인 건물 중앙부를 중심으로 중장비를 동원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340여 개 대피소에 이재민 9,500여 명이 머물고 있으며 7만 9천 가구에서는 여전히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전 8시 38분 막 지났습니다. 이번엔 가요로 두 곡 만나봅니다.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 에즈원의 라라라 러브송.

8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현재 시각으로 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호르무즈 자유통항은 우리 경제 안보에 중요한 이해관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타진하는 정도의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종합특검에 처음 소환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이전 TF를 총괄하면서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g이 관저 공사 수의 계약을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선도주자 엔비디아가 애플에 빼앗겼던 세계 시가총이 1위 기업 자리를 나흘 만에 되찾았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2.93%가 상승한 200.75달러로 정규장을 마감했고 종가 기준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4조 8,600억 달러로 애플을 제치고 다시 1위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2292번님, 안녕하세요. 여름이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하셨어요. 뭐 냉면도 있고 박명수 씨의 여름 하면 생각나는 음악들 되게 많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더울 때 어떤 음악 들으시면서 조금 더위를 가시게끔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시원하고 댄스 이런 음악 들으면 흥겨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차분한 그냥 뭐 연주곡 같은 거 들으면서 시원하게 또 상상하며 자연을 상상하고 숲속을 상상하며 그렇게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9시 뉴스앤뮤직에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더위를 아주 잘 극복해낼 수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뉴스앤뮤직 9시 20분에 시작되니까요. 그 시간도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시 때 이번 타임은 신청곡 한 곡, 저희가 준비한 노래 한 곡 이렇게 두 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2292번님 신청곡, 그리고 신일류의 날씨의 요정 띄워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더위로 인해 하루하루 지치기 쉬운데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고 시원한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고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은 충분히 마시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4도, 강릉은 36도, 광주 38도 예상이 되고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포항과 부산이 39도, 양산인 4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서 뜨거운 열기는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30분 사이에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정체 구간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강변북로에는 사고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이촌동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 뒤쪽으로 서강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강건호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여의교부터 한강대교 사이로 짧은 구간이 이지만 정체가 시작이 됐고요.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곽 구리 쪽으로 가는 길도 종암분기점부터 신내까지 긴 구간 밀립니다. 이 주요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강원 영동권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정체가 심한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35km 구간이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32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